0: 이 하교하고는 또 다시 듣기도 하는데요. 11살 지안이의 생일을 축하하고 건강하게 쭉 영어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너무 큰 선물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Alright, let's wish 지안 a happy birthday.
1: Happy birthday.
0: Happy birthday, 지안.
1: Yeah, keep going.
0: Yeah, I hope you continue to enjoy English and love English for as long as you can.
1: Absolutely.
0: 네. 자, 김설아님은 수진쌤, 제이슨쌤, 오늘 중학교 2학년 큰아이가 기말고사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란다고 화이팅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은 없지만 우리 중2 학생 오늘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
1: Good luck.
0: 네, alright. Okay, let's take a break. This is the Volunteers with Summer.

0: 아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번 기사의 배경은 아프리카의 신생 국가 South Sudan입니다. 동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로 2011년에 수단에서 분리 독립했고요. 이 독립 과정도 험난했지만 이후에도 내전이 벌어져서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이를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남수단 선생님들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At first glance, the work life of Paul Santino, the headmaster of a school in South Sudan, resembles that of many educators. He sits alone at a dark wooden desk in a room lined with books. Students and staff knock politely before entering. Every so often, he makes his rounds, poking his head into classrooms, overseeing goings-on around the schoolyard, chiding students for their uniform or behavior. But unlike most educators, Santino has not received a salary in more than a year, nor has any of the staff at the Gumbo Basic School in Juba, the capital, nor any other teachers in the country. Education in South Sudan is in crisis.
0: 언뜻 보기에 남수단의 한 학교 교장인 폴 산티노의 업무 생활은 다른 많은 교육자들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는 책으로 가득 찬 방에 있는 짙은색 나무 책상에 홀로 앉아 일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이곳에 들어갈 때 정중하게 노크를 합니다. 그는 때때로 교내를 돌면서 교실 안을 살피거나 운동장 주변의 상황을 점검하고 교복 차림이나 행동이 부적절한 학생들을 훈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자들과는 달리 산티노 교장은 1년 넘게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 주바에 있는 이곳 건보 기초학교의 교직원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남수단 내 다른 교사들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남수단의 교육은 현재 위기 상황입니다. Okay, so every so often means 가끔씩, 종종, sometimes. 이제 이렇게 체킹하는 거죠, 여기저기. Make one's rounds, 순찰하다, 이런 뜻이고. And he checks the goings-on around the schoolyard.
1: Goings-on meaning like the happenings or the things that are going on, the things that are happening. So just kind of, you know, taking a look at what's going on.
0: Yep.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내에서 혹시 교복을 잘 입지 않은 학생은 없는지, 부적절한 그런 태도라든지 그런 건 없는지, 이것 저것 그냥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교내를 돌아요, 교장 선생님이. 네. 그 자체는 전혀 이상하지 않죠. Sometimes he chides students for their uniform or their behavior.
1: Yeah, chiding, I would say, is similar to like scolding. You're going to speak or say something to someone in a harsh way because of something that they've done wrong.
0: It's an old expression, isn't it?
1: Chiding. Yeah.
0: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Scolding이랑 같은 의미인데 가끔은 학생들 혼내기도 하고 교복이 그게 뭐니? 그럴 수 있죠. Okay, C-H-I-D-E, chide. Sometimes he does that, but the thing that's different about the teachers at this school in Sudan, South Sudan, and the rest of the world is that the educators, are not being paid.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1: The country, founded in 2011 after an independence war that lasted decades, is one of the most fragile in Africa. Its public coffers are nearly empty. Around half of the population is age 18 or younger. But for years, education has rated little more than a rounding error in the government's budget, forcing the country's schools to the brink. That could spell disaster for the world's newest nation. Education is vital for Africa to unleash the economic potential of its demographic boom. But South Sudan, a country of 12 million, points to what could happen if schools fail. Only 40% of primary school-age children are enrolled, and only a tiny fraction of those attain benchmarks for literacy and numeracy, according to United Nations data.

0: Master for the world's newest nation. 자, 이렇게 교육 여건이 참 열악한 남수단이라는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1: Plummeting attention from dono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has left schools like Gumbel running on fumes. That schools continue to function in South Sudan comes down to the commitment of educators like Santino67. I like my job too much, he said, when asked why he bothered to come to work every day without being paid. In the absence of a government salary, he has cut costs to support his wife and six children, he said. Parents also provide small stipends to the school when they can. Each morning, Santino walks 4 miles to school around dawn. After locking up every evening, he walks home. Young people are the future of South Sudan, he said.
0: 미국을 비롯한 기부자들의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곳 건보우와 같은 학교들은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수단에서 그나마 학교들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은 67세의 산티노와 같은 교육자들의 헌신 덕분인데요. 급여도 못 받는데 왜 매일 일하러 오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 일을 너무 좋아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부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자 그는 아내와 6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생활비를 줄였다고 합니다. 또 학부모들도 여력이 닿는 대로 학교에 소정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일 새벽 산티노 교장은 학교까지 4마일을 걸어서 출근하고 매일 저녁 학교 문을 잠근 뒤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이들이야말로 남수단의 미래입니다. All right, so a lot of schools in South Sudan are running on fumes.
1: If you are running on fumes, it means that you do not have anything left in terms of energy or money or whatever it is that you need to keep something running. You have very, very little to nothing left. And this comes from driving a car. And when you have a gas tank and the needle on your gas meter, I guess, gas tank, it's at empty. And we often say, oh, like I'm running on fumes because I don't have any gas left. But it's almost like the smell of the gas, the residual, the vapor of the gas that is left inside the gas tank. That's what's running the motor of my car, not the actual liquid yet. The liquid's all gone now, and it's only like the gas, the vapor that's remaining. That's what it's on.
0: 그래요. 차를 운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꼭 운전하는 게 아니더라도 차를 탔는데 지금 그 연료 게이지 있잖아요. MT가 있고 풀이 있고 MT에 가 있어요, 지금. 지금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차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도 차를 몰고 가면 연기가 나죠. 그래서 fumes가 연기예요. 연기가 나는 상태로 차를 계속 몬다. 이건 뭘까요?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겨우겨우 작동한다. 겨우 끌고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학교들이 지금 남수단에서 그런 상태로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 비슷하지만 조금 더 극단적인 것은 run on empty. 이건 정말 완전히 바닥난 그 fuel, 그 연료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차가 움직이긴 할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로 이제 모는 거예요, 차를. 그럴 때도 이제 run on empty or run on fumes라고 합니다. fumes.
1: And people can be running on fumes as well, quite often, actually. So if you're studying late at night or you're working late, and just if you're really, really tired, maybe you haven't eaten for a long time, so you don't have much energy, or you're tired because you haven't slept or had much rest, then you can say, oh, I'm just running on fumes. Like, I'm so tired, I can barely work, but you know, maybe you have to. So,
0: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it all comes down to this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1: If it all comes down to something, then this is the end result or the final result. What's going to determine if you fail or succeed? It's kind of like the biggest factor or the most important factor or the final factor. So it's something towards the end that might decide the fate of something.
0: 네, 결국은 뭐뭐다. It all comes down to 뭐뭐뭐.

여기서는요, it all comes down to the commitment of educators like Santino라고 해서 이렇게 그 산티노 교장 선생님과 같은 그 헌신적인 교육자들이 있는 덕분에 학교들이 운영이 된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All right, let's take a break. This is Jason Donovan. Any dream will do.

0: 제이슨 도너븐의 Any Dream Will Do 들으셨습니다.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이자 지금도 내전의 고통에 시달리는 동아프리카의 나라 남수단에서 월급도 못 받는 열악한 교육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애쓰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남수단 하면은 우리나라의 고 이태석 신부가 48세 나이로 선종하기 전까지 의료와 교육봉사를 했던 톤즈가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자, 그 내용이 이제 울지마 톤즈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남수단의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많이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인 봉사자들과 우리 해외 동포들이 계속 노력하고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최근 톤즈에 이태석 신부의 이름을 딴 병원을 어렵사리 마련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태석 신부의 이름으로 된 장학금으로 공부한 외과의사가 곧 부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처럼 모든 면에서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남수단인데 교육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Manuela Tiu, a South Sudanese policy expert with Universal Network for Knowledge and Empowerment Agency,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said school attendance shields children from forced labor and early marriage and provides stability in a country where many parents have suffered from decades of conflict and civil war. When independence came to the South in 2011, it was greeted with a wave of optimism and was supported by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At the core of the dream was a desire to build a free school system that would break from northern domination and emphasize national pride, Machar said. We were thirsty for knowledge, and we knew how to study to be the leaders of tomorrow, he said.
0: 비정부기구인 지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유니버설 네트워크 소속의 남수단 정책 전문가 TU는 수십 년간의 분쟁과 내전으로 부모들이 고통받아온 이 나라에서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그들의 아이들을 강제 노동과 조혼으로부터 보호하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거라고 합니다. 2011년에 남수단이 독립을 맞이했을 때 다들 이를 낙관적으로 환영했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도 이들의 독립을 지지했습니다. 수도 주바 대학교의 벤저민 마차르 교수에 따르면 당시 자신들이 꿈꿨던 것들 중에 핵심은 이제 북부, 그러니까 수단의 지배에서 벗어나 국민적인 자부심을 강조하는 자유로운 학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는 우리는 지식을 갈망했고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Let's talk about breaking free from something.
1: Yeah, if you break free from something, then you're gaining your independence or autonomy. So you're able to do what you want. You don't have to do what you're told from the power that used to control you.
0: Right.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다. To break free. 자, 남수단은 현재 또 다른 내전이 발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웃나라 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가 국경을 넘어올 위험도 실제 맞닥뜨리고 있고요.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매일 학교로 나가 자원봉사를 한다는 한 대학생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 Yet the students and teachers at Gumbo must manage more immediate concerns. Simon Oba, 23, volunteers at the school and occasionally receives money from parents to help fund his tuition at the University of Juba. Every morning he sets off from the mud house he built himself in a neighborhood on the outskirts of Juba to walk to the school. Every evening he walks home to cook dinner and read by candlelight, he said. The school depends on teachers like him, who make up for a deficit in official qualifications with a surplus of commitment. Without education, no change will happen. It is a key for everything, Oba said. If he finishes his undergraduate studies in math, science, and religious studies at the university, he said he has already set his heart on a profession. He wants to be a teacher.
0: 건보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23세의 사이먼 오바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때때로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돈으로 자신의 주바대학교 등록금을 충당한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주바 외곽의 한 동네에 자신이 직접 지은 진흙집에서 출발해 학교까지 걸어서 출근을 하고요. 매일 저녁에는 집으로 걸어 돌아와 저녁을 차려 먹고 촛불 아래서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건보 학교는 공식적인 자격 요건은 좀 부족해도 넘치는 헌신으로 그 부족함을 메우는 그와 같은 자원봉사 교사들에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오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이 없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교육은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또 그는 자신이 대학에서 수학과 과학, 종교학을 전공한 학부 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면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동양성곽의 백미로 평가받는 화성 이 화성이 완공되던 날 성을 한 바퀴 돌아본 정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제야 우리도 제대로 된 성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아끼던 장소 방화수류정에 오르면 벽돌을 높이 쌓아 올린 망루가 보이는데요. 화성의 상징인 공심동이죠. 속을 텅 비게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공격할 수 있게 한 공심도는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이유경이 제안했는데요. 정작 화성의 설계자였던 정약용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창과 화살이 무기일 땐 높은 망루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미 대포가 발달한 당시에는

0: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였죠. 하지만 정조는 이유경의 손을 들어줍니다. 13m 높이의 사각기둥 모양으로 벽을 쌓고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 첫 번째 공심돈이 지어지는데요. 그러자 자존심 강한 정약용은 반대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공심돈을 짓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낮고 둥근 원통 모양으로 내부엔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죠. 이유경과 정약용의 자존심을 건 건축 대결이 만들어낸 세계 문화유산 화성.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성악가들에게 익숙하고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바사초입니다. 이탈리아어로 통과, 전환이라는 의미인데요. 한 음역대에서 다른 음악대로 넘어가는 지점을 말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다 보면 갑자기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음이탈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음의 형성에서 고음의 두성으로 넘어가는 이 바사초 구간을 얼마나 매끄럽게 연결하느냐, 이게 바로 성악 발성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동차가 언덕길 올라갈 때 기어를 바꾸는 순간과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노련한 운전자가 아니면 기어 변속대 차가 거칠게 덜컹대기 마련이죠.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선 바사초 구간을 지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덜컹거리더라도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만큼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7월 2일 목요일 EBS FM 정의의 클래식 클래식 마스카니 오페라 가발레리의 루스카나 중 보일러 사페테 오마엄마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소프라노 몽쉐라 까바예의 노래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성악가들에게 빠사치오란 고음을 편안하고 멋있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예, 오프닝 멘트로 말씀드린 것처럼 바사초는 우리 성악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바사초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마다 또 선생님들마다 요구하는 성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고 잘못해서 너무 뒤로 들어가거나 앞으로 너무 나오거나 하는 이런 각도의 문제 때문에 헷갈린 경우도 많은데요. 결국 자기 체형과 자기가 가장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이 전환 구간, 바사초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음과 중음과 고음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를 찾는 것입니다. 결국 바사초는 나토랄레, 자연스러운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초보 운전자와 노련한 운전자는 차가 출발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확 구분이 되죠. 초보 운전자가 운전한 차에 타면 덜컹거리는 게 당연합니다. 시간과 경험이 쌓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해지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분야에서 초보 시절을 지나고 있나요? 혹은 이 분야만큼에서만큼은 나는 베테랑이야 말하실 수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선장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9349님, 수술한 지 10개월, 어제 병원에서 회복률 80% 이상이라는 멋진 점수를 받았네요. 와. 축하합니다. 정경님, 제작진 분들을 통해 크나큰 힐링과 행복을 받아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네요. 제 인생도 덕분에 클래식처럼 점점 더 고조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 9349님, 정말 잘 됐습니다. 회복률 80% 이상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이제는 90%, 100% 돼서 완쾌가 되실 겁니다. 수술한 지 10개월 만에 좋은 결과를 받아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기쁩니다. 그래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피아니스트 마우리치오 폴리니는 20세기 최고의 쇼팽 해석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의 연주는 정제된 아름다움의 전형으로도 꼽히는데요. 우아한 서정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곡이죠. 쇼팽의 녹턴, 작품으로 9의 2, 2플랫 장조,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쇼팽의 녹턴, 작품으로 구예의 이플렛 장조, 마우리쥬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인데요. 너무나 익숙한 그 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셰익스피어의 회곡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줄리엣의 아리아죠.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군호, 꿈속에 살고 싶어라. 2번 베르디, 여자의 마음.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영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께 새싹우대가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실 때 처음이에요 라고 함께 적어주시면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번엔 아름다운 기타곡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영화 금지된 장난을 통해 널리 알려진 로망스인데요. 프랑스의 기타 거장 알렉상드르 라고야는 이 아름다운 선율에 다채로운 변주를 더해서 새 생명을 불어넣는데요. 들어볼까요? 알렉상드르 라고야 영화 금지된 장난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 로망스. 알렉상드르 라고야의 기타, 케네스 실리토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연주로 듣겠습니다.

영화 금지된 장난 주제에 의한 변주곡, 로망스, 알렉산드르 라고의 기타, 케네스 실리토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2113 번호 쓰시는 분, 정경 선생님, 어제 1학년 1학기 성적표가 나왔어요. 저는 7개 과목 중 A 플러스가 4개, 와, A 제로가 2개, B 플러스가 1개였어요. B 플러스 때문에 어젯밤 많이 속상했지만 2학기 때 열심히 하려고요. 정경의 클래식을 들으며 공부한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트 3개 보내주셨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이 A 플러스가 4개나 되니까 B 플러스 1개 그렇게 속상하시군요. 저는 대단히 훌륭한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아, 전부 다 A면 좀 인간미가 없지 않습니까? 2113님. 아, 성적 잘 나온 거 축하드리고요. 2학기 때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정클클이 도움이 됐다니 행복합니다. 홍선주님, 오늘도 귀 호강하고 마음의 위안 받고 가겠습니다. 보내주셨고요. 박서영님, 발목을 접질려 지금 출근도 못하고 있는데, 아, 집에서 듣고 있어요. 근데 저는 재택근무가 편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정경쌤 방송 아니면 더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재택근무가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박수영님은 회사에 직접 가서 현장을 봐야지 속이 편한 스타일 같습니다. 아, 발목을 접질렀다고 하셨는데 초반에 잡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병원 다녀오신 걸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약도 잘 드시고 파스 잘 붙이고 계셔서 바로 나오셔야 합니다. 박수영님. 쾌차를 바랍니다. 마주보는 두 개의 거울처럼 단순한 음들이 무한한 울림으로 번져가는 곡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작곡가 페르트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가져다 준 곡이기도 한데요. 아르모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 디트마르 슈발케의 첼로, 알렉산더 말토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영돈님의 사연이네요. 7월 2일 아침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딸이 1년 만에 집에 옵니다.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먹을 거 입을 거 잔뜩 사들고 옵니다. 아마도 인천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이 방송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함께 들을 수 있게 바바로티의 돌아오라 소렌토로를 신청합니다. 와, 가족 상봉의 순간에 저도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 나누지 못한 이야기 하시느라 지금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를 들어주신다니, 정클클과 함께 해주신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따님이 잔뜩 뭔가를 사가지고 오셔서 살짝 기대하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따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으시겠죠. 따님께서 얼마나 머물다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족 간에 더 많이 표현하시고 행복한 추억도 듬뿍 만드시길 바랍니다. 민영도님의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에르텐스토 데크루티스의 토르나 하수리엔토, 돌아오라 소렌토로, 테너 루치아나 바브로티, 지안카를로 키아라멜로가 지휘하는 내셔널 피라모닉 오케스트렌지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브라보, 크루티스의 떠오르나의 수리엔토. 돌아와라 소렌토로,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지안카를로 키아라멜로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리언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소연님, 정겨운 느낌으로 남은 수리엔토. 그리스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지를 보니까 왠지 소연님, 소렌토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맞을까요? 궁금합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첫 곡도 청취자 여러분의 실시간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듣고 싶은 곡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더 들려드립니다.

줄리엣의 왈츠라는 제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구노, 꿈속에 살고 싶어라. 2번 베르디, 여자의 마음. 문자 샵1045나 이비스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영류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3483 쓰시는 분, 갑자기 생긴 쉬는 날 빨래를 돌리고 집안일을 합니다. 저는 집안일에 늘 초보 같습니다. 그래도 정클클 덕에 힘내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예, 집안일에 초보와 프로가 어디 있습니까? 3483님, 아, 나와 내 가족이 쉬는 이 공간을 치우는 것도 정리하는 것도 기쁨이죠. 갑자기 생긴 쉬는 날에 빨래를 돌리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3483님, 저와 함께 하시죠. 클래식이 춤추게 만들어드릴 겁니다. 김경애님, 오랜만에 왔어요. 그동안 일하느라 첫 손주를 봐주랴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벌써 19개월이 되었다니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힘나는 하루 파이팅입니다. 저는 오늘 김경애님의 메시지를 읽으니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봐주시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경애님, 손주도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손주와 함께 행복한 시간 듬뿍 만드세요. 벌써 19개월. 와, 정말 천사 같은 시간입니다.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노르웨이 전통 춤곡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그가 말년에 완성한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역동적인 춤의 이미지보다는 부드럽고 목가적인 정치가 두드러지는 작품인데요. 감상해볼까요? 그리그의 교향적 무곡 작품으로 64종 2악장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네메 예레비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그의 교향 정무곡 작품으로 64종 2악장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브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인지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이윤호님, 1번 학교 안 가는 주말에만 즐겨 듣는 주말 애청자 초등학교 5학년 손자 환희가 꼭 새싹이라고 써달래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환희. 세상에. 학교 안 가는 주말에 정클클과 함께하는군요. 어디 초등학교 다닐까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렇게 클래식을 사랑해주는 환희가 있어서 삼촌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1번. 군호, 꿈속에 살고 싶어라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겠습니다.

보실까요? 고너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아주 비브르, 꿈속에 살고 싶어라. 소프라노 로나 플레밍, 찰스 맥코러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군어의 오페라 로미오 줄리엣 중 I Juve Vivere 꿈속에 살고 싶어라. 소프라노 로네 플레밍의 노래 찰스 맥커러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감상하셨습니다. 클라리넷 페스트 2026이 인천에서 막을 올릴 준비라고 있습니다. 62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클라리넷 음악제인데요. 한국에선 이번에 처음 개최된다고 합니다. 7일에서 11일까지 인천 일대에서 축제가 진행되는데요. 세계 활약하는 클라리넷 연주자들이 총 출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최재희를 비롯해서 미국의 데이비드 크라카우어, 포르투갈의 비토르 페르난데스 등 세계에서 활약하는 클라리넷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른다고 하거든요. 한국에서 열리는 클라리넷 페스트, 흔치 않은 기회니까 올여름 클라리넷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1부 끝곡입니다. 베버의 안단테와 헝가리풍 론도 작품으로 35. 케빈 스파크놀로의 클라리넷, 마이클 콜린스가 지휘하는 스웨덴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를 준비했고요. 2부 클래식 살롱에선 새로운 손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2부 첫 곡은 청취자 김경애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타레가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샤론 이즈맨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경애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신청곡으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짧게 보내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싶은 곡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목요일 이브 클래식 살롱 새로운 손님과 함께 문을 열겠습니다.

0: 클래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야기, 손님과 음악이 있는 곳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문을 여는 클래식 살롱. 7월 클래식 살롱의 게스트는요, 클래식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로 클래식의 매력을 전파해 오신 분입니다. 트럼펫 연주자이자 콘서트 가이드 나홍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나홍준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희가 그 한국경제 이 아르떼에서 만났었는데,
1: 맞아요.
0: 아, 이렇게 재방송에 나와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아, 저도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자, 금가랑상블 브라스마켓의 리더인데 연주자 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클래식 전문 해설가로, 또 클래식 공연의 진행자로 요즘도 활발히 활동하시는데요. 호국의 달 6월 달에는 호국음악회에서도 출연하셨네요.
1: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6월 25일 하면 보통 호국음악회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 있는 이제 호국음악회 제가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0: 아, 부산까지 다녀오셨군요.
1: 네. 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 이제 해군 군악대 나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해군 군악대 이제 해군 부대 주최 이제 호국음악회여가지고 그래서 또 오랜만에.
0: 저희가 또 해군 동지군요.
1: 아,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또 훈련 소기수.
0: 아, 반갑습니다. 네. 자, 또 뮤직 테라피스트이기도 하시더라고요. 와, 음악 심리 치료 자격증을 따신 건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고 또 바로 따셨을까요? 계기가 있었을까요?
1: 네, 이게 계기보다도 이때가, 네. 제가 심적으로 조금 좀 그 속상할 때, 네, 좀 힘들 때였는데 그때, 네. 우연치 않게 그 음악 심리 치료라는 단어를 좀 꽂히게 됐어요.
0: 예, 예.
1: 그래서 어, 저거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서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최초 들어온 게 제가 숙명여대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1: 아, 그럴 거예요. 네, 네네. 그쪽에. 네.
0: 예, 이제 벌써 저변학대 많이 됐군요.
1: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학교가 아니고 이제 요즘 보면 민간 이런 자격증 코스들 있잖아요.
0: 네.
1: 네, 그래서 그쪽에 가서 한번 어떤 개념인지 한번 궁금해서 가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0: 아, 이번에 목요일 살롱에서, 클래식 살롱에서 또 이 심리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실 것 같아서 더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그만큼까지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아, 제가 궁금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0: 제가 이제 막 질문할까봐 선을 그시는군요.
1: 아예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0: 네, 원천 봉쇄.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 클래식 방송 진행하신 지 꽤 되셨죠?
1: 네, 맞습니다. 그 한경 아르떼 TV에서 이제 클래식 투나잇이라고, 예, 예.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밤 11시부터 이제 자정 넘어 1시까지 하는, 네. 이제 방송인데 작년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저변학대 게임 써주시니, 아, 정말 동지를 만난 기분입니다.
1: 아, 저도 너무 좋습니다. 어디든 이제 클래식을 이제 좀 편안하게 다른 시각으로 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0: 네.
1: 여기도 워낙에 이제 심도 있게 전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저는 조금 이렇게 좀 가볍게,
0: 네. 네,
1: 좀 더 재밌게 좀 전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7월 한 달 클래식 살롱을 나홍준만의 님만의 취향으로 꾸며주실 텐데요. 어떻게 클래식에 좀 더 말씀하신 대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지 궁금합니다.
1: 네, 저는 이제 7월 달에 클래식 사용

0: 설명서가 돼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뭐 냉장고도 있고 뭐 세탁기도 있고 솔직히 그 설명서를 우리가 잘 보지 않고 사용만 하지만 사용 설명서를 정확히 알고 보면은 모르는 기능까지
1: 맞아요.
0: 사용할 수 있잖아요.
1: 더 재밌어요. 그리고
0: 예.
1: 그 기계에 대해서 더 흥미를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0: 아, 오늘 선생님 만나니까 저도 그냥 뭐 운전만 하거나 그러는데 자동차 사용 설명서 다시 한번
1: 네.
0: 살펴봐야겠습니다. 순간 반성이 됐습니다. 자, 클래식 사용법이라 벌써 귀가 쫑긋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클래식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1: 자, 오늘은 여름에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그 왠지 시원한 음악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냥 여름에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이 아니라 곡마다 아주 구체적인 사용법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첫 곡은 에어컨 바람 쐴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이네요.
1: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무더운 여름에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 언제냐면요.
0: 네.
1: 밖에 너무 덥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실내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이 내 피부에 첫 닿았을 때, 와, 그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0: 그때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함께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1: 뭐 금상첨화죠. 그래서 이제
0: 네.
1: 그 실내에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을 딱 처음 맞았을 때 기분이 너무 좋은데,
0: 네.
1: 그때 그 온도와 비슷한 클래식을 함께 사용하면 그 기분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자, 그때 들어야 하는 곡 어떤 곡일까요?
1: 바로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사막장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차이콥스키 그곡 배경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0: 예.
1: 차이콥스키 총 6개 작곡을 교향곡을 했는데, 그중 4번, 5번, 6번은 이제 후기 교향곡 걸작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5번은 차이콥스키가 40대 후반이었던 1888년에 작곡을 했는데, 당시 이제 차이콥스키는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지휘자 겸 작곡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콥스키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제 작곡의 영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불안감을 좀 갖고 있었는데,
0: 40대예요.
1: 네, 그
0: 어허.
1: 전까지 워낙에 이제 유명하고,
0: 예.
1: 근데 자꾸 이제 영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 시기에 만들었던 교향곡이 바로 이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입니다. 그래서 이 교향곡 5번의 내용을 보면 어떤 그 운명적 고뇌, 그다음에 승리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0: 우리에게 교향곡 5번 하면 베토벤이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이거든요.
1: 맞아요. 그리고
0: 네.
1: 내용도 이제 운명적 고뇌,
0: 예.
1: 어떤 그다음에 그거를 극복하는 승리를 담고 있잖아요.
0: 예.
1: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이 딱 이래요.
0: 어허.
1: 그래서 베토벤 교향곡 운명 교향곡,
0: 예.
1: 차이콥스키 버전이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전혀, 네, 무리하지 않습니다.
0: 차이콥스키 의도한 걸까요? 왠지 베토벤의 곡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1: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보통 이제
0: 네.
1: 교향곡 계보를 보면
0: 예.
1: 베토벤 교향곡이 다 하나하나 상징성이 있거든요.
0: 네.
1: 그중에 이제 5번은 어떤 운명적 고뇌, 승리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래서 베토벤 이후 작곡가들의 교향곡 5번들은 거의 다 이런 테마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도 그렇고, 말러 교향곡 5번도 그렇고, 보통 이렇게 해서 교향곡 5번의 버전들 보면, 아, 베토벤 교향곡 5번의 연장선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네, 감상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0: 이 교향곡을 작곡하는 작곡가분들이 5번을 할 때는 분명히 생각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그리고 부담되겠죠.
0: 네.
1: 네.
0: 김경애님 안녕하세요. 나홍준 쌤 반갑습니다. 타 방송에서 매주 만나는데 너무 반가워요. 자주 나와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1: 네.
0: 이번 한달 방문해 주실 겁니다. 5690님, 클래식 사용법이라니 7월 한 달은 꼬박꼬박 본방 사수해 보려고 더 노력해 봐야겠어요. 보내주셨습니다. 5690님, 에어컨 바람을 맞을 때 여름 클래식 사용법. 어머, 이렇게 구체적이라니 더 즐겁고 기억에 쏙 스며들 듯 합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들어볼까요?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으로 64중 사막장 왈츠 오자바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으로 64중 3악장 왈츠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소연님, 사용이란 어휘가 참신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이 설명서에 사용이란 단어가 항상 붙어 있죠.
1: 네,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 하면 감상도 좋지만 사실 이제 저는 사용이라는 접근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네, 음악을 진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그 사용, 뭐 아침에 알람 음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이제 사용을 한다면 클래식과도 더 가까워지는 또 그렇지 않을까
0: 그렇죠.
1: 생각합니다.
0: 감상은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할 수 있지만 사용은
1: 네.
0: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1: 네. 그리고 이제
0: 하는 경우입니다.
1: 물론 이제 클래식 감상이 좋기는 해요. 그 깊은 어떤 그 클래식 안에 매력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걸 처음부터 알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사용하면서 가까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깊어지는 감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그 다리도 필요하지 않나.
0: 아, 우리 선생님의 빌드업이 느껴집니다.
1: 네.
0: 자, 차이콥스키를 수식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있지만 나홍준 선생님은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음악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시다면서요?
1: 네, 그러니까 이 차이콥스키 하면 뭐 여러 가지 그 차이콥스키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수식들이 많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 좀 소개하고 싶은 게 멜로디를 작곡하는 능력이 진짜 세련되고 탁월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 차이콥스키의 특별함 이두 가지 측면에서 좀볼수 있거든요.
0: 네.
1: 네, 첫 번째는 바로 그가 동경했던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차르트를 가장 좋아했다고
0: 예.
1: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모차르트와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뭐 하이든, 베토벤은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0: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뭐 베토벤 시끄럽다, 하이든 지루하다 이렇게. 네, 뭐그 시대 음악가니까 자기 의견은 피력하는 거니까요. 네,
0: 예.
1: 하지만 이 모차르트는 최고의 음악가다. 심지어는 그는 음악의 예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모차르트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동경하다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닮고 싶어 하잖아요. 모차르트 하면 정말 그 단순한 어떤 음표들을 세련되게 다양한 감정을 갖게 멜로디를 풀어낸 사람이니까.
0: 네.
1: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영향을 이제 받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두 번째
0: 네.
1: 이유가 개인적인 성향에서 좀볼수 있습니다. 이 차이콥스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세련된 사람이었다고 해요. 옷도 항상 깔끔하게 입고, 머리 스타일은 단정하고,
0: 멋쟁이였군요.
1: 네, 그리고 또 언어에서 위트가 넘쳤고, 행동에서는 배려가 넘쳤고,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혼자 있는 공간에서 굉장히 불안에 떨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차이콥스키가 사실 동성애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이런 정체성이 이제 알려질까 봐 굉장히 불안해했던 사람이에요. 유리멘탈. 그래서 이제 자기 포장을 굉장히 잘하고 자기 스스로 있는 공간에서 굉장히 불안해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자기 포장이 결국엔 멜로디도 자기 포장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어떤 포장을 하는 능력은 최고였던 음악가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하나 또 보면 차이콥스키 교향곡이죠. 오늘 3악장이 잠깐 쉬어가는 밝은 부분을 알려드렸었는데
0: 네.
1: 나머지 뭐 1악장, 2악장 어떤 이 작곡가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 차이콥스키 교향곡 악장들에서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심합니다.
0: 그 아무래도 차이콥스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정신 세계가 고스란히 거기에 드러나는 부분 아닙니까?
1: 아, 맞아요.
0: 예. 그래서 화려한 부분도 있고 정교한 또 멜로디도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이 불안한 심정들이 곡에 나올 텐데 선생님, 어떤 곡일지 좀 궁금한데요.
1: 네. 그 보통 그 어떤 차이콥스키의 그 심경 가장 유명한 게 그거죠. 그 차이콥스키 경고 6번 비창.
0: 비창.
1: 막 굉장히 그 어둡고 막그 심연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실 때는 이 차이콥스키의 어떤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그 감정 기복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차이콥스키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최고의 작곡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능력을 볼수 있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0: 네.
1: 바로 현을 위한 세레나데.
0: 아, 명곡이죠.
1: 네. 그래서 이제 이 음악은 차이콥스키가 이제 40살 때 작곡한 음악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차이콥스키의 또 재밌는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클래식 사상 없었던 후원자와의 피후원자 관계. 그폰 매크 부인이라고 이제 조건이 뭐였냐면 우리 얼굴은 보지 맙시다.
0: 아, 만나지 않는 조건.
1: 네.
0: 네.
1: 대신에 그 후원을 엄청나게 하죠. 당시 차이콥스키가 받았던 그 교수 연봉보다 3배를 더 줬다고 해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창작에 몰두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작곡한 음악 중에 하나가 현을 위한 세레나데입니다. 자, 1악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감상 포인트가
0: 네.
1: 도레미파솔라시도예요.
0: 무슨 얘기죠?
1: 그러니까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음악을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그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0: 네.
1: 이 차이콥스키 음악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음악이 네. 실제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가지고 만들어요.
0: 네.
1: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위에도부터 내려옵니다. 도시라솔파미레도 그다음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레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몇 번 반복이 돼요.
0: 예.
1: 이제 물론 내려올 때는 중간에 살짝 이제 변형을 주지만 올라갈 때는 그대로 도레미파솔라시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가지고 차이콥스키가 음악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아 진짜 멜로디 잘 작곡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0: 네, 자, 이 곡도 여름에 들으면 좋을 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좋아요. 왜냐면 약간 에어컨이 셀 때 그 온도가 너무 낮으면 약간 약간 으슬으슬한데 하잖아요. 약간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0: 알겠습니다. 오정민님, 나웅준 쌤 너무 팬입니다. 책도 두 권 다 가지고 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도레미파 솔라시도 여러분 이 지금 음정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지금 에어컨 밑에 계시면 아주 최적의 환경입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우리안 세레나데 시장 작품으로 48종 1악장 발췌로 들려드립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시장초 작품으로 48종 1악장 발췌로 들려드렸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현의 하강과 상향 잘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1: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 들을 때마다 놀래요. 아, 정말 야, 어떻게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우리 되게 유치하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 안에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담아낼 수 있지. 아, 이게 그러니까 이 차이콥스키의 진정한 능력이다.
0: 저는 선생님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미 이름부터가 차이콥스키 하면 네. 뭔가 좀 멋있잖아요.
1: 그렇죠. 뭔가 무게감이 있죠. 예,
0: 그렇기 때문에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해도 뭔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작곡가 이름이 조금 예를 들어서 유아틱하다. 아. 가볍다 그러면은 뭔가 지적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차이콥스키가 했다고 하니까
1: 그렇네요. 저도 방금 선생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떠올려 봤는데 베토벤의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러니까 차라리 모차르트의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면
0: 이해가 되죠, 맞아요.
1: 재밌고 이렇게 뭔가 나오겠네 하는
0: 의도가 있겠지. 네. 예.
1: 뭐 베토벤의 도레미파 솔라시도. 벌써 뭔가 이렇게 밸런스가 잘 안 맞죠. 그런 시각이 있네요.
0: 오진숙님 집중하고 귀 기울여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찾아듣는 즐거움이 있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오리구공님 네. 사용법을 듣고 음악을 들으니 더 잘 들리네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멜로디의 장인인 차이콥스키 음악에 오늘은 푹 빠져볼게요. 보내주셨습니다. 7906 쓰시는 분 거울 속의 거울도 그렇고 현을 위한 세레나데까지 오늘 저를 위한 선곡입니다. 선생님의 작곡가에 대한 설명도 귀에 쏙쏙 담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름에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오늘은 트럼펫 연주가이자 뮤직 테라피스트 나홍주 선생님의 소개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다면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플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클래식 어떻게 사용해 볼까요?
1: 네, 이번에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주제는 그늘에서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입니다. 사실 또 요즘 그 거리의 횡단보도 앞에 그 차양막 이런 것들도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더운 여름에서 에어컨도 좋지만 에어컨을 쓰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늘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그늘에 들어갔을 때 또 그 순간과 잘 어울리는 클래식을 한 곡 들으면 그 그늘이 더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드뷔쉬의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입니다.
0: 와,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나라가 워낙 이 복지가 좋아져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신호등을 기다릴 때 그늘에서 딱 기다릴 수 있게끔 네.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1: 맞아요. 네.
0: 그때 들으면 좋군요.
1: 네, 그때 잠깐 그리고 또 횡단보도 기다리다 보면 예. 시간을 좀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때 그냥 아우 더워 아우 더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더울 거 클래식 들으면서 아우 덜 더워 아우 덜 더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네. 자, 목신이라면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 그 존재 맞을까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와 몸통은 인간의 모습이고 네. 나머지 하체는 이제 네 발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때문에 목신은 오래전부터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악은 19세기의 프랑스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시인 말라르메의 목신의 오후를 바탕으로 작곡된 음악인데요. 네. 이 시의 내용을 이제 간추려보자면 시칠리아섬 해변 숲속 그늘에서 오후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 목신의 이야기입니다.
0: 아, 그늘에서 졸고 있군요.
1: 네.
0: 자, 그런데 선생님, 시인 말라르메는 자신의 시를 바탕으로 음악을 만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사실입니까?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르메는 19세기 프랑스 예술가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이제 작가입니다.
0: 예,
1: 예. 예, 하지만 이제 드뷔시 또한 나름의 이제 이름이 있었던 작곡가였는데요.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음악가가 내 시를 가지고 음악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 작가 입장에서 좋아했을 것 같은데
0: 네.
1: 이 말라르메는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음악이어도 시는 시 그 자체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범죄라는 단어까지 썼다고 해요.
0: 와, 네. 좀 무서운데요.
1: 네. 이 정도 싫어했지만 근데 또 반전도 있습니다.
0: 어떤 반전이 있었을까요?
1: 그러니까 그 이제 드뷔시가 음악을 작곡하고 이제 초연을 하잖아요.
0: 예.
1: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말레르메를 이제 초청을 합니다.
0: 네.
1: 그리고 거기서 직접 음악을 듣고 났는데 듣고 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해요. 환상적이었다.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다. 예. 근데 이 반응은 그 말라르메뿐만이 아니고 그곳에 참석한 음악가들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뷔시 하면 아무래도 인상주의 음악가 이런 그 단어들이 같이 연관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인상주의 음악의 시작을 알린 걸작이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0: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상징도 하나 있는데요.
1: 네.
0: 보통 우리가 어떤 시대를 넘어갈 때 새로운 문화를 어떤 걸로 딱 이게 시작이다 정의하기 어렵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내일부터 바로크 시대로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이 많은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음악은 많은 학자들이 20세기 현대 음악의 시작을 알린 음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1: 이 작품이요?
0: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20세기 현대 음악이 시작됐다 그러면 뭐 1901년 1월 1일에 작곡한 음악이 그렇게 시작을 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통틀어서 상징적인 작품을 하나 꼽게 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를 20세기 음악 출발로 알린 작품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더 이 음악을 재밌게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1: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학자들이 아니라 지금 분석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0: 그렇죠. 그 1900년대 이후에 와서 이제 후대 학자들이 이제 네. 과거의 음악들을 쭉 나열해 놓고
1: 예.
0: 과연 어떤 음악을 기점으로 우리가 현대 음악이라고 바라봐야 되나 했을 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뭐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게 아, 드뷔시 목신의 오후가 어떤 현대 음악의 출발을 알린 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 아, 이런 평가를 받는 걸 드뷔시는 그때 당시 몰랐겠지만
0: 몰랐겠죠.
1: 예, 지금 이 천국에서 얼마나 좋아하고 있을까요?
0: 뭐 좋아하겠죠. 사실은 살아있을 때 이런 평가를 받으면 더 좋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문화예술에서는 조금 불가능한 이야기고.
1: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0: 네.
1: 바로 감상해보겠습니다. 드뷔시의 목신의 호후 전주곡입니다. 샤를 딧도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드뷔시의 목신의 호후 전주곡 샤를 디터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8405님 버스 기다리며 시원한 벤치에 앉아있는데 목신의 호흡음악이 흘러나온다? 상상만 해도 황홀해요. 아, 오늘 방송 이후로 네. 이 정거장이나 이 기다리는 곳에 스테이하는 곳에 목신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저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예.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네. 너무 음악에 심취하면 버스를 놓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심취하지 마시고 그냥 네. 가볍게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아, 아주 또 중요한 팁입니다. 네. 여러분 음악 감상하다가 버스를 놓치면 안 된다.
1: 아이고 곤란하죠. 날도 네. 더운데.
0: 예. 이 지하철 안에서 집중하다 보면 연기에 못 내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1: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한쪽 귀는 좀 열어두시고.
0: 자, 선생님 여름에 더위 많이 타십니까?
1: 저는 많이 타요. 제가 땀이 많은 체질이어가지고 예. 여름엔 진짜 막 너무 힘듭니다.
0: 아, 그렇군요. 낮에 더운 건 또 그렇다 치는데 또 더위 때문에 이 잠을 못 자는 밤이면 아, 그 밤이 길어지면 어서 빨리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1: 맞아요. 그러니까 또 여름에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열대야. 아하. 에요. 그럴 때 이제 막 날도 덥고 뭔가 또 잠도 안 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요즘은 다 많이 그 스마트폰 보시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시간 때우고 하시는데 사실 그게 또 밤잠을 설치는데 더 그 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또 클래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0: 아, 자. 어떤 클래식을 사용하면 좋을까 물어보고 싶은데 네. 열대에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뭐가 좋을까요?
1: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다 1악장이 좋습니다.
0: 이유가 뭘까요?
1: 그러니까 이 세레나다 이제 워낙 이제 성악회사 잘 아시겠지만 밤에 부르는 뭐 사랑의 노래 이렇게 네. 그 의미가 있는데 이게 악기들 음악 기악 음악으로 넘어오면서 밤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음악 이런 의미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밤에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음악.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보르작 음악이 우리가 밤에 편안할 때 들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1: 저는 이제 드보르작 음악 소개할 때 보통 이렇게 표현을 써요.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고 단순하지만 투박하지 않고 민속적이지만 세련된 음악이다.
0: 어허.
1: 그러니까 즉 이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힌 음악이다. 하는데 이 음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기능성 베개들 많잖아요.
0: 아, 이 타이밍에 베개가 나오나요?
1: 네. 네. 이 기능성 베개의 특징이 뭐냐면 네. 이렇게 누웠을 때 우리 몸을 이렇게 잘 감싸주는 이렇게 편안함을 주는데 이 음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베개다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좋아요.
0: 자, 지금 방송을 혹시 들으시는 친구에서 광고 제작하실 때 드보르자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홍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네. 그러면 드보르자크는 체코의 작곡가 드보르작은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들게 됐을까요?
1: 그러니까 이 드보르작 보면 드보르작 학교에서 작곡이랑 비올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졸업하고 비올라 연주자로 활동을 했었는데 서른 살 때 이제 비올라는 그만두고 전업 작곡가로 활동하기로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주수입이 악기다 보니까 좀 작곡으로 그 이제 전업 작곡가로 했을 때 좀 어렵잖아요. 이때 그 국가 장학금을 받아요. 신진 작곡가들에게 이제 작곡에게 창작에만 좀 그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준 장학금에 선정이 돼서 받게 되면서 네. 이제 창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참고로 하나 또 소개해 드릴 내용이 뭐냐면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브람스였어요.
0: 와우.
1: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드보르작이 출판을 하도록 브람스가 도와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에피소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때 또 결혼하고 첫 아이도 낳게 돼요.
0: 어허.
1: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불안했었는데 국가장학금으로 일단 작곡에 몰입할 수 있고
0: 예.
1: 그리고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도 탄생의 기쁨을 느끼고 이때 작곡한 음악이 현을 위한 세레나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안정감과 행복감이 음악에 잘 담겨져 있어요.
0: 이 작곡가가 어느 상황에 작곡했느냐에 따라서 또 이 음악이 주는 전달이 확실히 달라요.
1: 네. 그때 뭐 슬픈 마음에서 작곡했으면 음악이 좀 슬플 거고 예. 행복했을 때 작곡하면 음악이 좀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요때는 이제 드보르작이란 그 안정감과 행복함이 있을 때 작곡한 음악이어서 그 어떤 감정의 뉘앙스가 음악에서도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0: 근데 우리가 선생님 작곡가들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둡고 힘들었던 환경이 대부분이잖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 지금 알고 있는 클래식 거장들 보면 네. 사실은 이제 조금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성 편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그 어떤 사회성이 부족하다든지 하지만 또 이런 어떤 그 감정의 변화가 지금의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드보르작은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걸작들을 만들어낸 거의 유일한 작곡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평범하지만 건강했던 작곡가다. 클래식 작곡가들 네. 중에 이런 것들도 한번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열대어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까지 지금 소개해 주신 드보르자크는 끝곡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름에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으로 들어봤는데요. 선생님, 오늘 첫 시간 어떠셨습니까?
1: 저 너무 재밌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간다니. 저도 뭐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고?
0: 오늘 첫 출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0: 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2: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0: 오늘 나홍준님이 추천해 주신 클래식 사용법 마지막 곡, 드보르자크 현우리안 세레나데 2장조 작품으로 22종 1악장 모데라토, 정명리 지휘하는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이 생각의 찌꺼기가 보내는 경고를 가로채는 카페인을 투입해보자. 이번에도 진짜 열쇠와 가짜 열쇠는 구분하기 어렵게 흡사한 구조일 것을 직감할 수 있다. 질소가 여기저기 박힌 육각형 고리와 오각형 고리가 하나씩 붙은 이중고리 구조가 눈에 띄는데 이를 퓨린이라 부른다. 자연스레 아데노신 대신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으며 이번에도 자물쇠에 꽂히긴 하지만 졸음 스위치를 작동시키지는 않는다. 진짜 피로물질인 아데노신이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의자를 먼저 차지해버리는 일종의 화학적 알박기를 시도하는 셈이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나탈리 콜의 커피 타임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휴머니스트에서 펴낸 화학자 장홍재 교수의 신간이죠. 예민한 날엔 화학을 삼킨다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들으시면서 8405 쓰시는 카페이님이 어려운 화학 용어인데 왜 재밌지? 궁금해서 검색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바로 그것이 장홍재 화학자의 책을 읽는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정보를 빼놓지 않으면서도 그 찰진 비유나 쉽게 설명해주는 어떤 그 매력적인 문장들 때문에 어려운데 화학이 재밌네 라고 하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이제 화학적 알박기를 먼저 혹 앉아버리는 거예요. 의자에 피로물질인 아데노신이 거기 앉지 못하도록 휙 이렇게 화학적 알박기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설명하신 카페인 부분으로 이렇게 깔아드렸습니다. 예민한 날엔 화학을 삼킨다는 이 장홍재 화학자의 어른의 취향 시리즈 3권이에요. 이 책으로서 저는 이제 이 장홍재 교수의 그 어른의 취향 시리즈를 모두 읽게 된 셈입니다. 첫 번째가 술이었죠. 알코올, 술. 그리고 두 번째가 폭발물 가지고 우리 북카페에 초대석에 오신 적이 있고요. 세 번째, 이번 책은 향정신성 물질입니다. 이런 것을 다룬 이 화학책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의 재미가 있고 좀 독보적인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드코어 과학자의 그 문장들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5690 쓰시는 카페인님, 예민한 날엔 화학을 삼킨다. 이 카페인의 이야기가 너무나 화학적으로 들리니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졌네요. 오늘은 문카 밟으며 입장합니다. 반짝 하셨습니다. 제때 오셨네요. 이 피로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화학적 알박기를 우리 카페인 분들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2시까지 북카페 이렇게 알박기 해주시죠. 오늘도 출석 암호 드려야죠. 지금 장수정 님이 오늘도 좋은 날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예, 출석하셨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했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3주간 생방송 출석 암호를 드리고 있는데 모두 12번 그 출석 개근을 하시면 우리 책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 오늘이 네 번째고요. 오늘의 암호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의 출석 암호 무엇일지 좀 예상이 되시나요? 여러 예상들을 해주시는데 이걸 예상하신 분도 계실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월요일인가, 우리 카페인 분들이 이 출석 암호 후보를 막 이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그때 그 목록 속에 있었어요. 저도 이거 하고 싶었는데 거기 있어서 오늘 이걸로 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출석 암호 드립니다. 네. 소나기입니다. 소나기. 갑자기 마른 하늘에 갑자기 날벼락처럼 이 천둥번개 소리와 함께 훅 쏟아지는 소나기. 소나기의 사전적인 그 의미를 보면 양은 상관이 없고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를 갑작스럽게 쏟아졌다가 금방 그치는 비. 이게 이제 소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임이 중요한 거예요. 소나기는 그 시간성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얼만큼 많이 왔느냐, 뭐 폭우냐 아니냐는 또 다른 양의 문제입니다. 소나기. 상상해보면 소나기도 여름어 안에 넣고 싶어요. 겨울 소나기라든지 가을이나 봄의 소나기보다는 여름 소나기를 상상할 때 우리 옷도 좀 가볍고 설사 우산이 없다 해도 비를 맞아도 좀덜 추울 것 같고 그런 느낌 때문에 청량한 느낌도 있죠. 그래서 문학 작품이나 영화에서도 그 여름의 소나기라고 하는 게 정말 독보적인 장치로 기능하고도 있습니다. 이게 뭐곧 이제 뭐 이번 주 후반부 다음 주부터 이제 약간 비가 계속 소식이 예보되어 있던데 장마라든지 뭐 국지성 호우, 폭우 이런 것들을 상상할 때 느낌과 소나기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더 문학적으로 정서적으로 다가오죠. 소나기 예, 반디앱으로 무료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암호 그리고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도

있습니다. 이것은 음악을 듣고 와서 또 예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의 소나기 그리고 헤이즈 신용재가 함께한 곡 비도 오고 그래서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메시스 전시회 티켓도 선물로 드립니다. 티켓. 책한 권이 우리의 하루를 바꾸듯이 좋은 전시 한 편이 또 우리의 시선을 넓혀주니까요. 7월의 시작을 맞아서 미술 전시회 초대권 드립니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의 기획전, 미메시스 오버필드 전시. 7월 26일까지 매일 이어지는 전시고요. 파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 열립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어제부터 이 이벤트를 신청을 받았는데 정말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네분 선정해서 1인 2매씩 모바일 티켓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미션은 뭐냐면 실명 성함, 성함 꼭 있어야 합니다. 성함 적어서 문자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머리를 미메시스, 이 아트 뮤지엄 이름이죠. 미메시스 하셔서 오늘은 요게 다이 티켓 선물을 하신 허슬심, 심성아 도슨트가 정해주신 질문인데요. 오늘은 미술관 그 전시 관람 후 어떤 점심 메뉴 드시고 싶으세요? 이겁니다. 네. 점심 메뉴. 미술관 다녀온 다음에 먹을 점심 메뉴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말미에서 발표할게요. 그리고 출석 체크도 계속 지금 합니다. 이 권수현님, 오늘도 출석합니다. 소나기가. 오늘 암호죠? 소나기가 한번 시원하게 내리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니 그렇게 방송을 들으면서도 출석 체크는 처음인 거 있죠? 월요일부터 단어 게임하듯 출석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재밌죠, 은근히.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아무런 맥락도 없고요. 그냥 북카페에서 만든 여름어입니다. 우리가 그날 사랑하게 될 단어인 거예요. 오늘은 소나기. 김여진님. 소나기, 아, 근데 이번 개그는 틀렸어요. 그래도 계속 참여해 볼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체념과 그러나 묵묵한 도전이 둘다 스며들어 있는 이 사연인데, 이 여진님 사연 보면서 사실은 비슷한 그 마음을 토로하시는 사연들이 화요일부터, 그러니까 출석 이벤트 이틀째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월요일 재방 때부터 계속 있었는데, 아, 그래서 우리가 긴급 회의를 거쳐서 놀라운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개근상은 개근상이고요. 3주간의 개근은 개근상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 12번의 그 개근 출석 이벤트 중에서 딱한 번, 어떻게 첫날 놓친 분도 계시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그날 하루 못했어요 하시는 딱한번 놓친 11번 출석하신 분들께는 아차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상도 추첨 아니고 그냥 무조건. 네. 12번 개근상, 그리고 11번 아차상, 이겁니다.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아차!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럴 줄 알았으면, 화요일부터라도 시작할 걸 아니다 싶어서 말았는데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 이게 인생입니다. 네. 언제 갑자기 또 이렇게 뭔가 방침이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하루하루라도 재미삼아라도 일단 출석 암호 넣으시라고. 아, 오늘 이미 저는 지금 나흘째인데 이제 처음 들었는데요. 하시는 분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출석 분위기 띄우려고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라도 즐겨주시죠. 조금주님, 소나기, 아, 어릴 때 생각이 나네요. 학교 마치고 비 쫄딱 맞고 집에 오면 마중 가셨다가 엇갈린 엄마가 오셔서 단팥죽 같은 주전부리 해주신 기억이 나요. 진짜, 유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죠. 2368 쓰시는 카페이님. 아, 오늘 날씨가 참 좋은 안성입니다. 개인적으로 비를 좋아하진 않지만, 한여름, 한낮에 내리는 소나기는 환영이죠. 라고 하셨어요. 이 여름 소나기가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일간 카페인 통해서도 그 느낌 좀 이어가 볼까요? 5712 쓰시는 카페인님도 지금 소나기 작은 물 웅덩이 호수인 양 노랑 장화 신고 찬방찬방 귀여워 나가야 라고 하셨는데 이런 풍경들 오늘 일카 통해서 다시 한번 소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의 여름날은 온통 소리로 가득합니다. 매미 소리, 풀벌레 소리, 빗소리,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소리로 기억되는 여름. 그 중에서도 물놀이 장면은 빼놓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죠. 쏟아지는 물소리, 첨벙첨벙 물장구 치는 소리, 웃고 떠드는 아이들 목소리, 쏴 하고 소나기라도 쏟아진다면 완벽한 한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바다, 계곡, 수영장, 분수대, 마당에 빨간 고무대야, 수도꼭지, 물웅덩이.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여름엔 다 놀이터가 되었죠.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는 그런 물놀이의 추억이 담겨있는 그림책입니다. 격렬하게 즐거운 물놀이와 한여름의 변화무쌍한 날씨, 거기에 비발디의 음악이 만나 한 권의 그림책이 완성되었는데요. 여름이 온다는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을 테마로 그려진 그림책입니다. 작가는 비발디의 음악을, 여름의 소리들을 그림으로 구현해내는데요. 책을 펼치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사계의 여름 1악장이 펼쳐집니다. 어느 시골 마당 뜨거운 태양 아래 나무도 집도 우리도 시들시들해질 즈음 한 아이가 물풍선을 들고 짜잔 등장합니다. 어디선가 시작! 공격!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퍽퍽 물풍선 터지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옵니다. 아이들 손에 들려있던 물풍선은 이내 물총으로 바뀌고, 자그마한 아기 손에 쥐어진 수도호스는 제멋대로 물을 뿜으며 이리저리 뻗어나갑니다. 악장의 흐름에 따라 아이들과 물은 오선지 악보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요. 책이 여름의 사막장에 이르면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번개가 치고 급기야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쏴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여름날 빗소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게 하고 생각을 멈추게 하는 소리이기도 했죠. 그림책 속 아이들은 비를 피하지 않습니다. 여름이 온다는 한 편의 음악을, 하나의 그림 전시를, 여름날의 생동감과 추억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즈음에 읽으면 신나게 책 속 문장을 따라 읽게 됩니다. 여름이 왔다 하고요. 여름입니다. 마음껏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막스 리히터가 재구성한 비발디의 사계 여름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일카통에서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 이 그림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비발디 사계 그 음악 중에서 여름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음악을 그 비발디 사계를 틀어놓고 여름을 틀어놓고 보면 정말 음악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책 넘기는 맛을 조금 더 새롭게 또 느끼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수지 작가는 대한민국 최초로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안데르센상 수상한 작가이기도 하죠. 책도 찾아보시고요. 9749 쓰시는 카페이님이 물놀이라고 하니까요. 저는 베란다 화분 거리에 참새들 물놀이장을 만들어줬어요. 와, 너무 멋집니다. 이런 생각은 못했는데, 작년부터 더운 날 참새들이 물 안에 들어와서 뽀르륵 뛰면서 수영하면서 짹짹대는데 엄청 수다스러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베란다 화분 거리에 참새들 물놀이장을 만들어 두신 마음. 너무 좋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미메시스 이 아트 뮤지엄 티켓 이벤트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문자로 이것은 샵 1045, 50원 번호 유료 문자로만 받습니다. 말머리가 이 미술관 이름이죠. 미. 네, 미음할 때, 미역국 할 때, 미역? 네, 미메시스입니다. 이거, 말머리를 약간,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있거나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메시스 넣으셔서, 실명, 성함 포함하셔서, 미술 관람 후에, 전시 관람 후에 먹고 싶은 음식, 메뉴까지 포함하셔서 보내주시죠. 5929 쓰시는 카페인님, 아차상 소식 들었고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차차도 혹시, 아차상 한번 빠진 경우 한번 빠진 경우도 우리가 아차상 드립니다 했는데요. 출석 3주간의 출석 이벤트에서 아차차를 원하시네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오늘이라도 아무튼 출석 암호가 들리면 일단은 넣고 보시죠. 그리고 614 쓰시는 카페님도 아차차상은 없나요? 힝이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 압니다. 마음 같아서 뭐 아차차차차차 계속 드리고 싶기도 하죠. 그렇지만 네, 일단은 개근상을 목표로 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시작을 해보시죠. 출석 이벤트. 최문정님, 미술관 다녀온 후에는 옷에 꽃 비빔밥을 드시고 싶으대요. 싶다고 하십니다. 이 화려한 색깔에 꽃잎 살짝 저어서 젓가락으로 입에 쏙 이렇게 미술관에서의 느낌을 입안에 가득 음미하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미술관에 가면 우리가 뭐 형태니 색이니 빛이니 다 새삼스럽게 다시 감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녀온 다음에 이렇게 예쁜 음식, 옷에 꽃 비빔밥, 온갖 색이 폭발하는 것 같은 이런 음식들 먹는 것도 이 연장 같아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옷에 꽃 비빔밥을 드시진 않을 것 같지만, 다른 분들도 계시겠죠? 다양한 메뉴들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샵 1045로요. 그리고 여름 하면 저는 이 곡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에요. 이 카페이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좋아했던 곡입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듣고 이제 일기의 기쁨 만나러 가시죠.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만나기 전에 권성경님 사연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너무 웃었어요. 제가 이 듀스의 곡 소개하면서 여름하면 이 곡이죠. 저는 이 곡이 생각나요 해서 지금 여름하면 이 곡이 여름에 잘 드시는 고기가 있으신 줄 알았어요. 크크 하면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가족들이 더위 잘 이겨내도록 내일은 삼계탕 해줘야지 하는 중이었답니다. 아,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재밌었습니다. 여름에, 여름하면 이 고기조도 있을 수 있겠죠. 진짜 삼계탕 생각날 수도 있고, 부산 쪽에서는 자주 드시는 것 같던데, 냉채족발, 요런 것도 여름에 새콤달콤 생각나는 메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갑자기 뜻하지 않게 여름에 좋아하는 고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읽게 기쁨, 의류 문화사에서 펴낸 에세이, 반려인의 하루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세 마리 고양이와 함께 사는 김영글 작가 얘기 읽어드렸고요. 오늘 지금 첫 번째로는 안희재 작가가 쓴 식물과 함께 사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바로 만나보시죠. 코로나19가 터지기 몇 달 전, 그러니까 2019년 가을 정도부터 집에 식물을 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름과 성격을 분명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꽤 유명한 아이들을 위주로 데려왔다. 공기 정화에 좋다는 파키라, 분재 가게 사장님이 좋아해서 추천해 주신 마삭,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듯한 몬스테라, 생명력이 강해서 초보도 잘 기를 수 있다는 스파티필룸, 토마토 요리에 꼭 들어가야 하는 바질. 화분이 늘어난다는 건 단지 식물을 더 들인다는 뜻만은 아니다. 그것은 곧 흙이 늘고 물이 늘고 벌레가 늘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집에 습기가 높아지고 별개의 화분에 심어진 식물들이 점차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 중에서도 화분 사이에 퍼진 이끼들은 이 생태계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태계에서는 내가 아직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바질 화분에서도 아주 가늘고 긴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해 벌써 그 높이가 올해 내내 자란 바질들과 맞먹으려 했다. 창밖 화분 거리에 뒀던 터라 어디선가 씨앗이 날아왔던 걸지도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식물들만 틈새를 귀신같이 찾아내 자라는 게 아니다. 단지 호박죽을 만들고 나서 나온 호박씨를 먹으려고 말리고 있었을 뿐인데 고작 채반에 올려둔 호박씨에서 떨어진 습기만으로 싹이 났다. 하얀 채반에 누런 호박씨들이 가득한데 그 정중앙에서 이미 손가락 한마디만큼 자란 호박 새싹을 보는 건 정말이지 황당한 일이었다. 남들은 집에서 자꾸 식물이 죽어나가서 걱정이라는데 우리 집에는 계획에 없던 식구가 계속해서 생겨났다. 이미 있는 애들이 잘 자라는 건 관리를 잘해서 그렇다 쳐도 채반에서 싹이 나는 건 도대체... 집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면 식물의 강한 생명력은 더욱 두드러진다. 갈라진 아스팔트의 틈에서 자라는 작은 풀들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 흙과 양분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저기에 자리를 잡았을까? 아스팔트를 그렇게 얕게 깔지도 않았을 텐데. 흙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자라다 보면 식물은 갈수록 위험해진다. 집에서 분재를 키울 때 꾸준히 가지와 뿌리를 쳐줘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식물이 자랄수록 자신의 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스팔트 틈새에서 자라는 식물에는 그런 데서도 자랄 수 있는 생명력과 함께 머지않아 쓰러질 것이라는 예견된 죽음이 겹쳐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은 바로 그 좁은 틈에 또 조금의 양분을 남기고 또 다른 싹이 그곳에서 자라날 것이다. 아스팔트의 작은 틈새에서도 꽃이 피고 계단에 갈라진 틈새에서도 이름모를 풀들이 자라나듯이 아무리 흙을 덮고 없애도 식물은 그 틈에서 집요하게 되살아난다. 식물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게 틈새를 찾고 파고들어 자신의 자리를 느리게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강아솔의 들꽃 띄워드렸습니다. 아, 9749 쓰시는 카페이님이 지금 이 안희재 작가의 글, 반려인의 하루에 수록된 그 글을 읽어드렸는데, 이거 들으시면서 너무너무 공감하신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콩밥을 먹기 위해서 쌀과 콩을 씻다가 이 화분에 씻은 물을 줬는데, 어느 날 화분에서 서리태 콩 싹이 나와서 콩이 달렸어요. 아셨습니다. 근데 비실비실 결국 말라 죽어서 그제 뽑아버리는데 좀 아쉬웠어요. 하셨습니다. 진짜 우연한 만남이었는데, 그쵸? 근데 또 말라 죽었다라고 하니까 진짜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만남, 내가 예상도 못했는데 내 삶에 훅 뛰어드는 식물들이 있죠. 이번에는 웹툰 작가로도 잘 알려진 정우열 작가, 그리고 그의 곁을 지키는 19살 노견 푸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만 18살 5개월의 개와 살고 있다. 나이가 드니 아무래도 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큰 병 없이 기특할 만큼 건강하게 살아온 편이었다. 아이고, 관리를 정말 잘해주셨네요 하고 사람들이 자꾸 날 칭찬하는데 실은 내가 한 건 별로 없고 걔가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준 거라 으쓱하면서 머쓱하다. 푥코 잘하긴 네가 잘했는데 칭찬은 내가 받네. 고마워. 미안해. 사람들이 지나가고 둘만 남으면 걔에게 속삭이곤 한다. 물론 이제 거의 못 듣지만 여전히 나는 걔에게 말을 건네는 걸 그만두지 못한다. 그런데 지난 5월 어느 날 아침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멀쩡하던 개가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뒷다리는 땅에 질질 끌리고 고개는 푹 처진 채 헥헥거리며 같은 자리를 맴돌았다. 그 후로 한동안 매일 1시간 거리의 동물병원 입원실에 가서 개는 온종일 링거를 맞았고 나도 그 옆에 할 일 없이 누워있었다. 그땐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개를 돌보는 것 이외에 그동안 내 뒤를 바짝 쫓던 크고 작은 일들과 근심 걱정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 나를 아는 누구라도 내가 개를 간병해야 한다는 걸 알면 기꺼이 원고 마감을 미뤄주고 약속을 취소해 줄 것 같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생각해 본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 큰 어른 인간이 개 한 마리 붙잡고 너무 생산력이랄까, 노동력이랄까, 하여튼 무슨 력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과연 이러는 게 세상이 나아지는데 먼지 한 톨만큼이라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까? 동물병원은 온통 조그만 털복숭이를 끌어안고 세상 근심 다 짊어진 듯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 천지인 곳이라 어쩌면 생산력이나 노동력, 하여튼 그 무슨 력이 콸콸 새고 있는 구멍인지도 모른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어떤 숭고한 대의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사람들은 굳이 스스로 복실이들을 품어서 고통받고 있구나. 복실하지 않고 매끈하거나 거칠거칠한 아이들 때문에 근심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딸도 자꾸 강아지 키우자고 조르는데 어휴, 전 못해요. 이별할 때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다. 그런데 사랑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어떤 사랑이든 결국은 이별로 끝날 걸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들 사랑을 하고 마음을 내어주면서 살잖아요. 이별이 무서워서 사랑을 안 하진 않잖아요. 내 말을 들은 그가 안 그래도 큰 눈을 더 크게 뜨며 말했다. 아니요, 전 이별할 사랑 같은 건 절대 안 하거든요. 한번 사랑하면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죠. 아, 그럴 순 있겠지만 대개 같이 죽진 않잖아요. 누구든 고독한 죽음을 피할 순 없고 그럼 필연적으로 이별을. 송아지 눈망울 같은 그의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후두둑 떨어질 것 같아 말끝을 걷어들이고 어색하게 커피를 홀짝였다.

네, 읽기의 기쁨 이번 주 반려인의 하루 읽어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또 정우열 작가의 글까지, 아니 시작과 정우열 작가의 글까지 만나봤습니다. 어떠세요? 이 사랑, 진짜 이 지인의 표정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별할 사랑은 안 해요. 다 영원할 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하세요? 하는 것만 같아서, 아, 눈앞에 이렇게 선연합니다. 네. 이 반려인의 하루, 책 속의 다정 하고 뭉클한 이야기들 많으니까요. 직접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3637 쓰시는 카페인님, 제 분신 같았던 강아지도 18년 7개월을 살다가 무지개 다리 건넜어요. 평소 때처럼 누워있다 일어나면서 넘어지더니 며칠을 앓고 떠났죠. 10년도 지났는데 지금도 그리워요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 거의 지금 19살, 그쵸? 18년 7개월을 함께 했던 그 존재, 그 강아지가 떠났을 때, 정말 얼마나 이 허망함과 그리움이 크셨을까 생각이 이게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겪어보지는 않은 일인데, 이런 상상을 하면 저도 진짜 이 송아지 눈망울처럼 눈이 커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후두둑 뭔가 눈에서 소나기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휘청휘청합니다. 아, 0686 쓰시는 카페이님. 제게도 16년 하고 5개월 된 강아지 복돌이가 있어요. 4월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큰일 날 뻔하면 진짜 이 반려인들 깜짝깜짝 놀라죠. 진짜 온 일상이 멈추는 것 같고, 그렇죠. 더 건강하게 마음껏 뛰어놀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메시스 이벤트 전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네 자리 불러드릴게요. 6486 9150 1484 9011 이렇게 네 분입니다. 우리 이 5일간의 이벤트 다음 주 수요일에 끝났는데요. 이벤트 마치고 나면 이 전화번호 다 전달을 할 거니까요. 그때 이제 모바일 티켓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이 미메시스 오늘은 점심 메뉴 어떤 거 미술관 관람 후에 이 드실 건가요? 했는데요. 지금 6486신 백진주님은 냉국수 얘기하셨습니다. 파주 도토리 국수가 맛있다고 하니 당선면 꼭 먹으러 가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드시러 가면 되겠네요, 이제. 월요일에 우연히 듣게 된 이후로 점심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어제는 저녁 제 방으로 못 들은 부분도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도, 고운님 목소리도, 같은 감성을 갖고 있는 멋진 댓글들도 너무 좋아요. 오래오래 듣고 싶습니다. 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진주님도 이제 반려인이 되신 겁니다. 우리 반디를 반려 삼아서, 계속 매일매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찬의 별은 내 가슴에 들으면서 미미님 만나러 입으로 가시죠.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최근 몇 년간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나라, 프랑스. 이곳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출생아의 60%가 결혼관계가 아닌 파트너 사이에서 태어난다는 걸 보면 프랑스인들은 참 다양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양육자로서 부모 휴직수당, 영아 육아수당 등을 받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어떤 아이도 자신의 가정이 유별나다고 상처받는 일 또한 없겠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양육자와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날 사회를 위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대화는 인간의 전유물일까? 인간에게 언어가 있듯 다른 동물들에게도 저마다의 언어가 있고 그것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새의 언어에 귀 기울여 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미미님, 오늘은 뭔가 이 범상치 않은 사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1: 네.
0: 네, 보라로 우리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미미님이 지금 목에 걸고 계신 지금 쌍안경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그거? 와, 네. 이 쌍안경이 지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와.
1: 이걸로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작가님을 보고 있는데.
0: 저요? 너무 가까이 잡지 마세요. 네. 와, 그게 뭐예요? 어떻게 그런 걸 갖고 계시죠?
1: 네, 요즘 탐조가 인기잖아요.
0: 네.
1: 탐조하실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바로 이 쌍안경입니다.
0: 와.
1: 왜냐하면 우리가 새들은 가까이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0: 네.
1: 거리를 두고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쌍안경이 필요한데 저도 뭐 전문 탐조인은 아니지만
0: 네.
1: 산을 좋아하고 또 주변에 자연을 가까이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종종 이 쌍안경을 꺼내서 집 앞에 있는 나무 야채 막 새들이 울잖아요.
0: 네.
1: 이렇게 관찰을 해봅니다.
0: 보시는 거예요, 그걸로?
1: 네. 그럼 보이죠.
0: 와, 요즘에 뭐 휴대폰 이게 줌인 기능이 좀 뛰어나서 근데 그렇게 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죠?
1: 그럼요.
0: 모양도 좀 안 나고.
1: 모양이 중요합니다. 이 네. 모든 취미 활동이
0: 네. 모양이 중요해요.
1: 그렇죠. 딱 그 취미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착장과 어떤 모습들을 갖추면
0: 네.
1: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이 쌍안경만 딱 지금 목에 걸어도
0: 오, 진짜 오늘 옷차림까지
1: 분위기가 다르죠.
0: 네. 정말 네. 어디 탐조 활동 떠나시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1: 네.
0: 아, 우리 카페인 분들 아마 저 미미님의 이 다채로움에 오늘도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책이 저도 이 책 너무 궁금하다 했었는데 바로 그 책이었어요.
1: 맞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일본의 생물학자예요. 스즈키 도시다카의 책이고요. 제목은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0: 아,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1: 네, 이 요즘 탐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0: 네.
1: 새 관련된 책들이 꾸준히 나오곤 있어요.
0: 그쵸.
1: 그중에서도 이 책의 특별한 점은 이 저자가 새의 말, 즉 새의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0: 아, 어떻게 이분도 인간인데 어떻게
1: 네.
0: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 진짜 요즘 탐조 인구가 특히 젊은 층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불고 있다.
1: 그렇죠.
0: 뭐 해외에도 막 그 젊은이들이 막 탐조 젊은이라는 표현 자체도 저 너무 왜 이렇게 입에 붙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탐조 활동을 그렇게 나간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1: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 활동이고요.
0: 네.
1: 한국에는 말씀처럼 코로나 전후 이 즈음에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0: 네.
1: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밖에 나가기도 쉽지가 않았고 나가더라도 여럿이 이제 가까이서 모여서 뭘 하기가 힘들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탐조라는 거는 정말 넓은 들판에서
0: 맞아요.
1: 굉장히 먼 거리에서 새들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는 시점부터
0: 네.
1: 이 자연활동의 일환으로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뭐 이 저자도
0: 네.
1: 탐조의 매력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생명을 가까이 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뭐 반려동물과 함께 살 수도 있고 물고기를 기를 수도 있고 또 뭐 화분을 둘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연의 일부를 가져와서 내 손바닥 위에 두고 이렇게 관찰하는
0: 네.
1: 이런 것에 가까운데 이 들새를 관찰하는 탐조는 그들이 자연에서 살아가는 그 본연의 모습 그대로가 있고 내가 거기 잠깐 그냥 끼어들어서
0: 네.
1: 구경하고 나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세계에 생명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의 세계에 내가 잠시 스쳐가는 지나가는
0: 와.
1: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0: 진짜 나그네처럼 살짝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네. 너무 매력적인데 우리 카페인 분들 궁금합니다. 탐조 활동이라고 할 법한 어떤 생활을 좀 하고 계시는지.
1: 네. 아, 근데 탐조가 쉽지가 않은 게
0: 네.
1: 제가 지금 이 쌍안경을
0: 네.
1: 목에 걸고 있잖아요. 잠깐 걸고 있는데도 와, 무게가
0: 무거울 것 같아요.
1: 목이 피로하네요. 네. 견디면서 해보겠습니다.
0: 저 이따가 음악 나가는 사이에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저도 한번 걸어보고
1: 그러면
0: 싶어가지고.
1: 조심히
0: 아, 네.
1: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아끼시는 서혜진님, 탐조는 장비빨이죠? 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 맨몸으로 할수 없는 거예요?
1: 네, 이게 또 이런 쌍안경 말고 이렇게 단렌즈 한쪽으로 보시는 것들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빨리 이렇게 보려고.
0: 아.
1: 그리고 뭐 이제 모자부터 해서 뭐 녹음기도 쓰시고 많은 것들
0: 네.
1: 쓰시죠.
0: 많은 거 쓰시죠?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님.
1: 아니, 저는 이제 언젠가 해보고자.
0: 아, 모으는 중?
1: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제가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0: 네.
1: 확률적으로 수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0: 그렇죠.
1: 시간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있을 때
0: 네.
1: 빨리 마련을 해두자.
0: 아.
1: 이런 생각으로 나중에 내가 즐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0: 네.
1: 준비를 해두자. 특히 이런 장비는 썼거나 달린 게 아니잖아요. 사실
0: 그렇죠.
1: 거의 평생 쓸수 있기 때문에
0: 그쵸.
1: 좋은 걸 마련해두면 일찍 사둘수록 득입니다.
0: 그리고 나와 함께 또 시간을 보내는 셈이니까,
1: 그렇죠. 가끔은
0: 그것도 좋죠.
1: 쓰니까.
0: 가끔은 쓰니까. 자,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어떻게 책까지 쓰게 됐는가가 너무너무 놀라운데, 구체적이더라고요.
1: 맞아요. 이 본인의 연구의 과정을 정말 실험을 하나하나 알려주는데,
0: 네.
1: 이게 막 연구실에서 현미경으로 하는 실험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도 보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한번 도전해 볼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줘요. 저자가 처음에 이런 연구, 즉 새 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0: 네.
1: 이유가 이제 대학교 재학할 때막그 방학 때 그런 조사하러 현지에 갔을 거잖아요. 겨울인데
0: 네.
1: 겨울이 되면 새들이 혼종 무리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한 종으로만 모인 게 아니라 여러 종들이 같이 떼지어 다니는 거죠.
0: 네.
1: 그런 새들이 먹이 앞에서 이렇게 우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박새는 뭐 치지지지, 북방쇠박새는 지지 이런 식으로 이런 먹이가 막 몰려 있는 걸 보면 다급하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운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리고 울고 나면 새들이 또 와요. 그래서 이게 먹이가 있는 곳으로 동료들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울음소리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수
0: 와,
1: 있잖아요.
0: 네.
1: 마치 벌이 막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부른다고 하듯이.
0: 그쵸.
1: 그런데 의문이 든 거예요. 아, 그렇게 부를 순 있는데 겨울에 먹이도 귀한데 왜
0: 네.
1: 이걸 나 혼자 빨리 먹지 않고 동료들을 부를까?
0: 아.
1: 이러면서 이제 물음표를 던지면서 이걸 어떻게 연구해야 할까? 탐구해 갈까? 하나씩 풀어갔던
0: 와,
1: 거죠.
0: 아, 우리가 굉장히 자주 마주할 수 있는 일상의 순간일 텐데요.
1: 맞아요,
0: 이런 거.
1: 맞아요.
0: 근데 호기심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네요, 이분은.
1: 맞아요.
0: 그쵸?
1: 우리도 이런 장면을 못 보지 않았을 거예요.
0: 맞아요.
1: 동네 걸어가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
0: 네.
1: 볼수
0: 새소리
1: 있는,
0: 들리죠?
1: 그쵸,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근데 이 저자는 거기서 궁금증을 갖고 물음표를 던졌던 거죠.
0: 놀랍습니다. 자, 9749 쓰시는 카페이님, 1부에 그 베란다 그 화분 거리 거기다가 이제 참새 수영장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던 분인데요. 참새 두 마리가 얘기 나누는 걸 며칠 전 찍어 두었어요. 이집 모이 맛돌이인 집 아니야? 이랬더니 이제 당근이지 짹짹 요러는 것 같아요. 새 모이통도 풀장 옆에 둬서 모이와 풀장이 있어서요.
1: 야,
0: 와, 이 진짜 거의 호텔인데요?
1: 그러니까 너무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모습이 그려지네요.
0: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사까지 주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 또,
1: 오늘 좀
0: 네.
1: 새 언어를 배워서 대화도 나눠보시기를
0: 아,
1: 바라고요. 네.
0: 참새의 언어. 참새의 언어 배울 수 있을까요? 네.
1: 박민경님께서 미미님 오페라 글라스로도 탐조 가능하겠죠? 흐흐 아닌가요? 해주셨는데 아 이거 뭐 동네 정도에선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오페라 글라스도 거리가 사실 이렇게 몇십
0: 그렇죠.
1: 미터 이상 되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생각보다는 그 비율이 높은 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의 표정을 보려고 오페라 글라스 쓰는 거잖아요.
0: 네.
1: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동네 정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이상일 경우에는 전문
1: 그렇죠.
0: 탐조용
1: 왜냐하면 그렇게
0: 쌍안경을?
1: 들판에 나가면
0: 아.
1: 무슨 땡땡 만 이런 것들 있잖아요.
0: 네.
1: 그런 데 가면 천수만 이런데
0: 그쵸.
1: 그런 데 가면 몇백 미터 떨어져 있거든요.
0: 그럴
1: 그러면
0: 때는 또?
1: 사실 보이긴 어렵죠.

0: 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새들의 소리는 그냥 소리가 다르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예 다른 세계의 소리예요.
1: 진짜 무슨 파도 소리처럼,
0: 맞아요,
1: 그죠?
0: 맞아요. 그런
1: 완전히
0: 소리인
1: 다
0: 거죠.
1: 수분기 가득이죠?
0: 살아있는 거죠.
1: 네, 그러면 0877 쓰시는 카페인님의 사연도 보겠습니다.
0: 네.
1: 탐조 미미님, 저도 본의 아니게 탐조하게 됐어요. 남편 따라 강원도 고성에 왔는데요. 길거리 상점마다 제비집이 엄청나요. 제비를 찍어봤어요. 아, 길거리 상점마다. 요 정도는 뭐, 그쵸. 뭐 어떤 장비 없이도 볼수
0: 그렇죠.
1: 있죠. 네. 자, 오늘 이야기 어떻게 흥미롭게 벌써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꿈꿨던 새인데요. 바비킴의 파랑새 골라왔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똑똑 인문학 미미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펜하우스에서 나온 스즈키 도시타카의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보고 있습니다. 김소연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겼고요. 김현정님이 아침마다 우리 고양이 밥을 노리는 직박구리들의 행동을 살펴봐요. 이것도 탐조에 들어갈까요? 탐조다 아니다 얘기해 주세요.
1: 아, 이건 당연히 탐조죠.
0: 탐조다 이것도.
1: 그럼요. 그 새의 생태 자체, 생활을 관찰하는 모든 행위가, 행동이 탐조에 들어갑니다.
0: 직박구리가 뺏어먹을까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인데,
1: 네, 뭐
0: 이러다가
1: 이것도
0: 직박구리도.
1: 뭐 자연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종의 경쟁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직박구리의 어떤 행동을 너무 관여하지 마시고, 크게 위험하지 않다면, 네, 관찰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그리고 직박구리들의 그 대화를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1: 그쵸.
0: 새 언어를 알아서. 김현지님은?
1: 네, 저도 새소리 참 좋아해요. 동네 뻐꾸기가 요즘 노래하는데 아련하고 물가치가 노래하면 정신이 퍼뜩 나요. 추억들이 있으신가 보네요.
0: 그러네요. 새소리. 지금 이 저자, 스즈키 도시타카는
1: 네.
0: 이제 그 새가 먹이를 발견한 후에 뭔가 이렇게 그 노래로, 울음소리로 다른 동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것까지 보면서 흥미를 느낀 거잖아요. 왜
1: 그렇죠.
0: 그럴까?
1: 그리고 본인은 이제 연구를 계속 그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새들이 이미 모여 있을 때는 그렇게 부르는 소리를 안 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발견했을 때만 다른 새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행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유를 발견하게 됐는데, 왜나 혼자 안 먹고 얘들을 부르냐. 새들이 보통 먹이를 먹을 때도 모이를 먹으면서 1분에 한 7, 80번 정도 고개를 돌려서 주변과 하늘을 관찰한대요. 내가 먹이 먹는 데다 정신을 빼앗겼다가 혹시 모를 맹금류라든지 천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새들을 불러서 같이 먹을 때를 보니까 혼자 먹을 때는 1분에 한 7, 80번 정도 옆을 봤거든요. 같이 먹을 때는 5, 60번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경계하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내가 경계할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먹이를 먹을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여라라는 소리를 굳이 내서 다른 새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함께 먹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0: 조금 더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협업과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 동시에 충족되는 행위인 거예요.
0: 와, 재미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먹이를 발견했을 때 동료를 어떻게, 어떤 소리로 부르는지 이런 것까지도 안다는 거죠. 이 작가는. 저자는
1: 여러
0: 알게 된
1: 가지를 이제
0: 거죠.
1: 연구를 했죠. 예를 들면 박새가 주요 연구 대상이거든요. 박새 언어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하늘에 매가 나타나면 삐삐삐. 우리랑 비슷하죠?
0: 삐삐삐
1: 우리도
0: 이렇게.
1: 뭐 경찰 이런 사이렌 소리 같은 거낼수 있으니까. 뱀을 발견하면 치르르르르, 치르르르르가 네 번입니다.
0: 이 어떻게 보면 진짜 뱀이 지나가는 느낌이 나긴 나네요.
1: 맞아요.
0: 신기하네요.
1: 그리고 동료를 부를 때는 치지지지.
0: 치지지지지
1: 맞아요.
0: 치르르 치지지지 구분할 수 있나?
1: 경계하라고 재촉할 때는 삐찌삐. 삐가 깁니다. 장음이고요.
0: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재밌어요. 우리말로 이것을
1: 그쵸.
0: 정말.
1: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이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의성어나 으태어도 한국 사람들이 듣고 적을 때랑 미국 사람들이 듣고 적을 때랑
0: 다르죠.
1: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마
0: 맞아요.
1: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저자는 이런 차이를 계속 자기가 언어를 하나씩 발굴하다 보니까, 아, 이거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박새, 즉, 인간이 아닌 생명에게도 이런 언어가 풍성하게 존재한다. 이런 걸 증명하고 싶다. 이런 이제 연구 목표를 품고, 본격적으로 이제 박사과정, 뭐 연구원 이렇게 가기 시작한 거예요.
0: 너무 좋네요. 우리로서는 이분이 이렇게 그 연구 욕을 불살라서 뭔가를 결과물 내셨다는 게 너무나 뿌듯하고 좋은데요.
1: 이게 그 과학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쉽게 연구할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요즘 그 fMRI라 그래서 기능 자기공명 영상 장치, 이걸 활용하면 어떤 단어를 듣거나 뭐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볼수 있거든요. 인간은 거의 이런 걸로 지금 다볼수 있어요. 그런데 박새는, 일단 새는 뇌가 너무 작아요.

0: 그래서 우리가 인간 뇌를 보기 위해 개발한 그 MRI 해상도로는
1: 네.
0: 새 뇌에서 벌어지는 걸 세세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MRI 찍어보시면 움직이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1: 맞아요.
0: 안 움직여야 되는데 새를 안 움직이게 할 수가
1: 아, 그렇죠.
0: 있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동물 중에 요거를 성공한 경우는 잘 교육받은 개. 요 정도는 성공했는데
1: 네.
0: 새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 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몇 날, 며칠, 몇 년이 걸리든지 계속 가서 보고 녹음하고 들려주고 보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1: 패턴을 파악하게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
1: 오, 재미난데요. 너무 놀라운데, 사실은 어떤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놀랍지만, 어떤 실험을 해야 할까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도 너무 막연하거든요.
0: 그렇죠.
1: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할 때.
0: 우리도 막그 중고등학교 때뭐 가설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한다고 배웠지만
1: 그렇죠.
0: 실제로 해본 적은 없잖아요.
1: 네.
0: 특히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1: 맞아요.
0: 이 저자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감정이나 상황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플 때아 하는 건 언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1: 네.
0: 뭔가 이제 추상화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1: 그쵸.
0: 우리도 사과라고 하면 사과라는 그 모양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사과라는 단어를 인지하죠.
1: 네.
0: 이게 언어의 특성인데
1: 네.
0: 새들도 이럴까? 그래서 새들이 이제 뱀 나올 때 나오는 아까 소리 있었잖아요.
1: 네.
0: 치르르르.
1: 스르르르르.
0: 이걸 그냥 들려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걸 들려주면 새들의 머릿속에서는 이게 언어라면
1: 네.
0: 뱀과 비슷한 뭔가를 떠올리겠지?
1: 그쵸?
0: 그 비슷한 걸 주변을 찾으려고 경계하겠지? 여기까지 가설을 세운 거예요.
1: 네.
0: 그러고 나서 그 소리를 들려주기 전에 주변에다가 나뭇가지 같은 걸 갖다 놓습니다. 뱀 모양처럼 생긴 거를. 그리고 나서 그 소리를 들려줘요.
1: 네.
0: 그리고 나서 그 나뭇가지를 뱀이 이렇게 기어가듯이 막 줄을 당겨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새가 평소라면 이거 나뭇가지인 줄 알고 경계하지 않았을 텐데
1: 네.
0: 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뱀이 나왔을 때 본인들이 하는 말을 들려줬기 때문에
1: 네.
0: 뱀처럼 보이는 걸좀더 주의해서 보면서 경계하지 않을까.
1: 그쵸.
0: 이런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한 겁니다.
1: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0: 재밌죠?
1: 예. 네. 어떻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런 거의 연극처럼 실험 카메라처럼.
0: 맞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슨 천문학 연구 이런 게 아니고.
1: 네.
0: 맞죠. 연극하는 거랑 비슷하죠.
1: 맞아요. 근데 이대로 그럼 예상한 대로 흘러간 거예요?
0: 재미난 게딱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정말
1: 아.
0: 나와서 이 뱀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1: 네.
0: 뱀처럼 움직이지 않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좌우로 흔들리게 하면 뱀이 아니잖아요.
1: 그쵸?
0: 그럼 안 본다는 거예요.
1: 아.
0: 명확하게 박새의 머릿속에는 뱀이라는 것의 형상과 활동 모습이 담겨져 있고
1: 네.
0: 그걸 떠올리는 그 언어, 치르르르르가 왔을 때 연상하면서 그걸 찾게 된다라는 거죠.
1: 와,
0: 여기까지 연구하고 나서 이거 발표하니까 세계가 이건 언어 맞다.
1: 너무 재밌어요.
0: 인정한 거예요.
1: 아이, 진짜 저 같으면 이 뱀이다, 츠르르 요거 하나 안 걸로도 만족할 것 같은데, 거기서. 이것도 놀랍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분 계속 하신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1: 네.
0: 귀납이잖아요, 이거는. 사례가 많이 쌓여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이거 한번 속고 나면 박새들이 안 속는데요.
1: 아.
0: 그러니까 그 숲속에서 다 다른 박새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려 한 4, 5년에 걸쳐서 수십 마리 박새를 관찰한 다음에
1: 네.
0: 이걸 이제 연구 결과로 발표했고 그 박새의 사진이 그 저널의 표지에까지 실리게 됐다는
1: 대단합니다.
0: 대단한 이야기죠.
1: 이 정도면 박새들도 인정해줘야 될것 같은.
0: 박새들도.
1: 그쵸, 이분은. 자, 이수아님. 말씀해주신 새 소리 집에서 따라해보는데, 고양이가 이상하게 쳐다봐요.
0: 그렇죠. 갑자기 다른 언어를 쓰니까
1: 그쵸.
0: 이 사람 왜 그럴까?
1: 그쵸.
0: 우리 생각보다 동물들 사이에서는 어떤 언어가 통용될 수 있다고도 저자는 추측합니다.
1: 아, 놀랍습니다. 참. 8405 쓰시는 카페인님, 그들의 행동에서 연대의 의미가 선명하네요. 놀랍네요. 그러려니 하고 스쳐 지나갔던 무관심의 영역에서 새의 존재가 제 속으로 성큼 들어와
0: 아,
1: 버렸어요.
0: 성큼이라고 읽어주시는데 지금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1: 오, 이 성큼에서 확온 거죠? 느낌이 확.
0: 그리고 6161님, 새들의 언어는 전 세계적으로 새들끼리 다 통할까요? 사람의 말은 지역마다 나라마다 전혀 다른데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분화되기 전에는 새들의 소리 같은 걸로 서로 소통하지 않았을까요?
1: 그랬을 수도
0: 그렇죠. 문자가
1: 있겠네요.
0: 발명되기
1: 맞아요.
0: 전에는
1: 어떻게든
0: 아마
1: 소통은 했을 텐데.
0: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화되면서 이렇게 온 것이니까
1: 그렇죠.
0: 새들도 아마 덜 분화됐다면,
1: 네.
0: 덜 발전했다면 어떤 용어들은 서로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뭐 북쪽 지방, 남쪽 지방 약간
0: 아, 그럼
1: 다르고,
0: 사투리.
1: 약간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0: 네.
1: 츠르르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전혀 남북 언어 반대인 것들 많죠. 오징어 문어 이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아, 이거 재밌는데요. 네,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음악을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이 노래 제목이 요즘 새들이 이제 털갈이 할때그
1: 네.
0: 깃털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새소년이 부른 여름 깃입니다.
1: 듣고 갈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시간입니다. 미미님,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스즈키 도시타카의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로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권나연님이 미미님 얘기가 재밌어서 넋놓고 듣다가 출책 놓칠 뻔했어요. 우리 지금 3주간에. 출석 그렇죠. 체크 이벤트 중이거든요.
1: 이러다가 아차상 받으십니다.
0: 맞아요. 소나기 갑자기 이렇게 소나기 하셨고요. 어제 방송에 딸내미 이름 소개됐다고 자랑했어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걸 놓치게 할 정도로 너무나 매혹적인 얘기를 전달하고 계세요. 네. 지금 미미님이.
1: 고맙습니다.
0: 권혜진님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1: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새들도 욕을 할까요?
0: 그렇죠. 새들이 다 뭐 경계, 뭐 모여라, 다 이런 얘기만 할까? 뱀이다 이런 얘기만 할까?
1: 아, 제가 네. 이 저자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쉽게도 이 책에는 새의 욕설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마 저자는 알고 있지 않을까.
0: 아, 일단은 나중에 차차 풀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지 않을까.
0: 이것만으로도 지금 충격적이니까.
1: 맞아요.
0: 다음 책이라든지.
1: 일단 새들의 어떤 첫인상, 이미지도 있으니까.
0: 아, 그쵸.
1: 좀 좋은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엔 알려주지 않을까.
0: 그리고 그 실험을 좀 더 해야 될 수도 있고, 욕하는 새가 은근히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쵸.
1: 아, 모두가 하는 건 아니니까.
0: 그러니까요. 좀 모여야 되잖아요. 여기서 아까 84마리, 그쵸? 84마리의 박스 데이터 확보했다고 했는데, 4년간? 4년간 84마리인데, 거기서 욕설하는 것까지 다 이제 출연하기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1: 아까 이제 그 새들에게도, 그냥 감정어가 아니라 언어가 네. 있다. 그 뱀 떠올리고 추상화하고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여러 언어학자나 뭐 동물학자들은 그래도 인간하고 동물의 언어는 다르다. 대표적인 게 어떤 문법 구조, 즉 문장을 쓸 수 있느냐, 이거 아니냐.
0: 네.
1: 아, 저자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박새 문장 쓰는 것 같은데.
0: 박새가 문장을 쓴다고요?
1: 네. 우선 문장을 들려드려 볼게요. 이 책의 뒤에 보면 네. 박새 소리 몇 가지를 들을 수 있는 QR코드가 들어있어요.
0: 카페님들 지금 귀 쫑긋하시고요. 네,
1: 그중에서 바로 이 문장입니다. 저자가 박새의 문장이라고 주장한.
0: 이거 들으시고 어떤 의미일 것 같은지 한번 각자 좀 통역을 해주시죠. 사연으로. 네,
1: 이 두 단어의 조합이에요. 들어보세요. 한 번 더 들려드려볼게요. 들리세요?
0: 네, 들렸습니다. 자, 지금 이 두 단어의 조합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은지 즉각적으로 카페인님도 한번 떠오르는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1: 이 번역을 해드리면 네. 일단 이걸 이렇게 적습니다. 삐찌삐 치지지지. 좀 전 우리가 들은 게 삐찌삐 치지지지. 여기서 삐찌삐가 좀 주의해.
0: 네.
1: 경계해.
0: 경계하는 거.
1: 네. 그리고 뒤에 있는 치지지지가 아까 우리 먹이 있을 때 부르는 소리.
0: 동료들 부르는 거.
1: 네. 모여라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합해보면 야 지금 위험하다. 빨리 모여. 이런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0: 와.
1: 신기하죠.
0: 신기해요. 한 번만 더 들려주시면 안 돼요?
1: 한 번 더 들려드려볼까요?
0: 삐치삐치지지지.
1: 그렇게 들리는지 생각해보세요. 삐치삐 치지지지.
0: 와, 놀랍습니다. 이게 문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그쵸?
0: 이게 약간 그 속도감도 중요한 것 같긴 하네요. 뒤에 치지지지는 약간 그 리듬이 좀 빠르게 맞아요. 흘러가는 것 같고.
1: 상황이 거기에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 과학자니까 이거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주장을 해서 즉 논문을 쓰면 반론이 펼쳐질 거라는 걸 예상하는 거예요. 어떤 반론이 펼쳐질까. 이게 문법 구조라면
0: 네.
1: 앞과 뒤를 바꿔서 들려주면 반응을 안 해야 될 거잖아요.
0: 어순을 바꾸면.
1: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봅니다. 소리를 바꿔서 박새들에게 들려줘요.
0: 네.
1: 그랬더니 실제로 앞에 거 들려줬을 때는 막 모여서 소리 나는 대로 모여가지고 서로 막 경계를 해요.
0: 네.
1: 그런데 단어의 순서를 바꿔서.
0: 치지지지 삐치삐 이러면은
1: 맞아요. 아,
0: 네.
1: 역시
0: 저 이제
1: 응용력이.
0: 외웠어요. 어떻게 이제 박스만 나타나면 돼요, 제
1: 아, 역시
0: 삶에.
1: 언어 감각이 남다르세요.
0: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1: 안 온다는 거예요. 너무
0: 신기하네요.
1: 신기하죠.
0: 와.
1: 거기까지 연구하고 나서 이제 논문을 발표한 거죠. 또 이번에 전 세계가 박수를 치면서 역시 당신이 새 언어의 이제 1등이십니다.
0: 대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자 우리 카페인님들은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1: 네, 이선희님, 날씨가 추워졌다.
0: 삐치삐치시시 날씨가 추워졌다. 이거.
1: 근데 재미난 게 비슷하게 맞추신 분들이 많아요. 정경희님, 얘들아 조심해.
0: 아 이거잖아요, 그렇죠?

0: 권성경님도 어서 들어와. 이것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1: 아.
0: 애기들 할때 이거 쓰는 거거든요. 위험하니까 빨리 지금
1: 그치, 어서
0: 모이라고.
1: 들어와.
0: 네.
1: 강주미님, 여기와 밥이 있어.
0: 강주미님 마음 아닙니까?
1: 여기와 밥이 있어. 지금, 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어떤 그 상황인데, 네, 여기와 밥이 있어. 아, 자, 조지현님, 얼른 움직여. 먹이 잡으러 가자.
0: 아, 이건 반대
1: 오히려
0: 방향이군요.
1: 호전적으로 이렇게 먹이를
0: 오,
1: 잡으러 가자.
0: 싸우자.
1: 싸우자. 9908님, 지금 미미님 덕에 매주 새로운 문명을 알아가는 재미에 신장이 퐁당거립니다. 아, 지금
0: 네,
1: 주문합니다.
0: 아, 저도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책을 만나면서 너무
1: 네.
0: 즐거운데, 아까 그 새들이
1: 네.
0: 다른 나라 새들끼리도 통할까요? 뭐 다른 새들끼리 통할까요?
1: 그쵸.
0: 물음
1: 질문
0: 주셨잖아요.
1: 있었잖아요.
0: 이 연구 결과가 막 해외 토픽이 엄청나게 나가고 나서 핀란드의 방송국에서 저자한테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1: 오.
0: 자기네도 궁금해서 핀란드 박사한테
1: 네.
0: 그이 저자가 연구한 소리를 우리 아까 들어본 소리를
1: 어.
0: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랬더니 일본 박새랑 거의 동일한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죠.
1: 와. 만국 공통어네요.
0: 예, 네, 그래서
1: 그들에게는.
0: 저자가 좀더 연구를 해봤대요. 핀란드 박새 소리를 모아 좀 들어봤는데
1: 네.
0: 소리 자체는 일본 박새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1: 네.
0: 하지만 반응할 정도의 공통점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용어로 쓰일 법한 이야기다.
1: 신기합니다. 저 이게 지금 두 단어 문장까지 만났는데 그럼
0: 네.
1: 요게 한계일까요? 두 단어?
0: 아, 또 거기까지 저자도 생각을 하죠. 그런 거
1: 네.
0: 분명히 물어볼 거라고 이 사람이 계속 생각을 해요.
1: 멈추지 않는 연구.
0: 우리가 흔히 그 논문을 뭐 디펜스 한다고 하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그런
1: 네.
0: 물음들이 들어올 걸 생각을 해서 미리 방어를 하는 건데 세 단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들에게 세 단어가 필요할까요?
1: 네?
0: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에게 있는 단어가 있지만
1: 네.
0: 영어에는 없는 단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가 영어보다 뭐 미약한 언어다? 이렇게 우린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1: 네.
0: 거예요. 즉, 언어라는 건 효율적으로 필요한 만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 아.
0: 박새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굳이 세 단어까지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야, 박새야, 니네 세 단어 문장 없으니까 니네는 언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1: 와, 설득력이 있어요. 남다릅니다. 이 지금 저자의 그 생각의 그 뼈대 자체가
0: 네.
1: 굉장히 공고한 느낌이 있어요.
0: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되죠.
1: 네.
0: 그리고 제스처는 또 있대요.
1: 아.
0: 이게 박새 그 새집이 되게 작을 거잖아요.
1: 네.
0: 통로가. 왜냐하면 크면 천적들이 오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먹이 줄때 엄마 새, 아빠 새가 막 분주하게 오가는데
1: 네.
0: 그럼 둘이 거기서 마주쳤을 때
1: 어.
0: 네가 먼저 들어가 뭐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1: 그쵸.
0: 그때 날개를 이렇게 한대요.
1: 팔을 우리도 이렇게 먼저 가세요. 오,
0: 그렇죠.
1: 인간이랑 비슷한데요?
0: 우리가 뭐 입구에서 현관문에서
1: 네,
0: 이렇게 열고
1: 이쪽으로
0: 먼저
1: 가시죠.
0: 들어가세요 하시듯이
1: 아.
0: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부새가 쏙 들어간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1: 와.
0: 그러니까 필요한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그게 그 음성 언어가 아니라도
1: 그렇죠.
0: 이런 걸 만들어서 쓴다는 거죠.
1: 대단합니다. 와, 이 박새의 세계가 대단하다기보다는 뭐 그들만의 뭐가 있겠거니 싶었는데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포착해서 또 책을 내고 연구하고 한이 작가의 집념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0: 맞아요,
1: 연구자.
0: 맞아요. 우리는 재미로만 보고 지나가는데,
1: 그쵸.
0: 얼마나 박새를 사랑하는 걸까요, 정말?
1: 그러니까요. 아, 지금 꿈도 삐치삐치 이걸로 지금 할꿀것 같은 느낌인데. 예, 쓸 일이 없는 언어 하나를 습득하게 됐습니다. 들을 일도 없을 것 같은데.
0: 아, 쓸 일은 있을 수 있죠.
1: 왜요?
0: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박새가
1: 네.
0: 삐찌삐치지지지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1: 아.
0: 그러면 맹금류 같은 게 온다는 걸알수 있죠.
1: 그쵸.
0: 나도 피할 수
1: 아,
0: 있잖아요.
1: 나도 피해라.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하긴 저도 맹금류 무서우니까. 자, 임지영님. 한 5년 되었을까요? 겨울이면 베란다 창가에 과일 조각과 씨앗들을 놓아두면 박새, 곤줄박이, 직박구리, 동박새 등이 날아와서 먹고 가요. 초록 깃털의 동박새를 봤을 때 진짜 기뻤어요.
0: 네.
1: 이게 다 구분하시면서.
0: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저도 베란다 그 바깥, 창
1: 네.
0: 밖에 이렇게 긴 화분 조그만 게 있어요. 거기 흙이 있거든요.
1: 네.
0: 저는 사과 이렇게 뭐 깎고 나면 가운데
1: 아,
0: 심지가 있잖아요.
1: 네.
0: 좀 먹을 수도 있고
1: 네.
0: 그런 거 거기다 꽂아두면 다음날 보면 감쪽같이
1: 없죠.
0: 사라집니다. 보고 싶은데 늘
1: 네.
0: 감쪽같이 사라지고
1: 와.
0: 그렇게 새들이 오가다 보니까 거기에 새들이 이제 다른 씨앗을 물어두기도 하고 뭐 배변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름을 알지 못할 풀들이 거기서 자라요.
1: 우리 1부에서 나눈 얘기랑도 되게 통하는 면인데, 그렇게 식물을 또, 거기 이게 또,

0: 구구하기도 하는 거네요. 새로운 생명을.
1: 9908님께서도 비슷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이름이 숲속마을이에요. 아침마다 다양한 새소리에 눈을 뜨고 아침 준비를 하죠. 새들의 언어를 알수 있다면 베란다 창가에 놀러 온 까치 친구와 이야기 나눌 수도 있어서 좋겠네요.
0: 까치, 비둘기 뭐 이런 새들도 워낙 많이 볼수
1: 그렇죠.
0: 있으니까요.
1: 공부해
0: 그쵸?
1: 보시면 좋겠습니다.
0: 아, 이야기 무슨 얘기를 할까? 욕하는 거 아닐까, 인간을. 어떤 마음일까 궁금해요. 이분이 연구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690 스시는 카페이님. 박새들의 행동 언어도 재밌네요. 몇해전 비둘기 두 마리가 담장에 앉아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서로의 날개로 퍽퍽 때리고 있는 생경한 장면을 보고 한참을 서서 무섭기도 이상하기도 한 상황을 지켜봤어요. 어떤 언어였을까? 그냥 싸우는 건지 애정인 건지 궁금해졌어요. 이 서로의 날개로 퍽퍽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1: 이건
0: 비둘기 두
1: 사실
0: 마리가.
1: 사람의 경우에도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구분하기는 어렵죠. 이렇게
0: 맞아요.
1: 재밌고 웃겨서 옆에 툭칠 수도 있는데,
0: 그쵸.
1: 또 오해해서 보면 어떤
0: 맞아요.
1: 다툼의 징표일 수도
0: 때릴
1: 있으니까.
0: 수도 있으니까, 아, 우리 아무튼 눈을 돌리면 이제 많은 것들이 보이고, 귀를 쫑긋하지 않아도 들려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음악을 듣고 갈까요?
1: 네, 김목인의 새로운 언어 골라왔습니다.
0: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미미님이 오늘 소개하는 책은 일본의 생물학자 스즈키 도시타카의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입니다. 강빈화님이 와 이렇게 또 멋지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새들에겐 국경이 없어서

0: 모두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나 보네요. 완전 신기합니다. 하셨습니다.
1: 아, 새들이 너무 더 부러워지네요.
0: 그러네요. 다 통할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신수아님은 새들의 세계를 사람이 알려고 했는데 사람의 세계를 궁금해하는 새들도 있을지. 아, 왜 이런 게 궁금할까요?
1: 엄청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0: 사람의 세계를.
1: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고 나서 너무 많은 게 바뀌었을 거잖아요.
0: 네.
1: 특히 도시의 생성 같은 것들은
0: 그렇죠.
1: 새 생태를 완전히 바꿔놨으니까
0: 그렇죠.
1: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높은 건물 짓지? 이런 걸 생각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새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경계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또 같이 공존하며 살아가다가 또 이제 그냥 본체만 채우고 가잖아요, 우리를. 그런 도시의 새들은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아마 간파하지 않았을까? 인간이 어떤 종인지를
1: 맞아요.
0: 좀.
1: 말씀처럼 그게 막긴 기간에 걸치지 않더라도 특히 도시에서 사는 동물들은
0: 네.
1: 자연 속에서 사는 동물들과는 생태 자체가 다르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공진하고 되게 빨리 일어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0: 자, 송채원님. 의인화라고 생각했던 동물 이야기들이 알고 보니 실제 모습에 더 가까웠던 거네요.
1: 저도 어릴 때부터 늘 그런 생각 했거든요. 아, 저 개미들도 막 학교도 있고, 뭐, 회사도 있고, 그러겠지? 저런 너구리도 막 자기들끼리 모이면, 이렇게 막,
0: 맞아, 무슨
1: 회식도
0: 얘기?
1: 하고.
0: 뭐, 너구리 회식이야?
1: 막 음식도
0: 아,
1: 가져와서 모일 거잖아요. 막 나눠
0: 그쵸.
1: 먹고. 정말 전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거든요.
0: 우리가 다그 약간 상상하고 의심했던 것들이 어쩌면 실제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이책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김주영님, 두 분의 새 이야기 왜 이렇게 재밌나요? 혼자 웃고 있네요. 네. 어디서 웃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화성에 사는데 겨울마다 수리부엉이가 찾아와요. 집 근처
1: 와우.
0: 나무로. 덕분에 제두 아이 모두 세상 특별한 태교를 했답니다. 수리부엉 소리 좀 듣고 있자면 경이롭답니다. 아,
1: 와, 이거
0: 수리부엉
1: 찾아서
0: 소리를.
1: 들어보고 싶네요.
0: 그러네요. 이 책에 지금 QR코드가 있고,
1: 맞아요.
0: 그러니까 혹시나 이 책을 이제 읽으시는 분들이 그 QR코드에 이렇게 그 작동을 시켜가지고, 집 근처 동네 박새들에게 혹시 들려주고 이러면,
1: 바로 그 지점이
0: 네,
1: 유의점입니다.
0: 유의하라.
1: 네, 저자가 여기다가 이제 별표를 쳐서 알려주고
0: 네.
1: 있는데, 그거 잘 듣고 기억했다가, 관찰은 하면 좋다.
0: 네.
1: 즉, 아까처럼 찌찌찌찌 이 소리가 들리면, 아, 좀 있으면 새들도 모이겠네?
0: 네.
1: 좀더 봐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새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는 행위는 그들의 세계에 방해가 되니까 삼가에 달라. 연구를 하는 본인도
0: 하긴
1: 아까
0: 그러네요.
1: 들려주고 이제 관찰했다고 하잖아요.
0: 네.
1: 다 사전에 허가를 구하고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만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아, 하긴 진짜 이 책에 지금 너무 인기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다 QR 전부 작동시켜서 다 계속 삐치삐치
1: 아, 그럴
0: 이러면은,
1: 수 있죠.
0: 네, 안 된다. 참아라. 라고 하는 거죠.
1: 이 책이 일본에서는 베스트셀러 1위까지 올랐기 때문에
0: 네.
1: 말씀처럼 그냥
0: 오.
1: 우리끼리도 다음에 지나가다 이렇게 들려줄 수 있어요.
0: 그쵸. 그럴 수
1: 회식 가기
0: 있죠.
1: 전에 모여라 이거를.
0: 아, 우리끼리 인간들이 이제 할수 있다. 새가 없을 때만 우리끼리만. 네, 알겠습니다. 새들에게 말 걸어보고 싶다는 욕구 느끼실 수 있을 텐데.
1: 근데 저자가 되게 흥미로운 추론을 하나 얘기해
0: 네.
1: 주는데 아마 수십만 년 전에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이 아직 아프리카에 살던 때에는 인간도 새 언어를 이해했을 게 틀림없다라고 확신해요. 왜냐면 그때는 인간도 되게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0: 네.
1: 뭐 아이들이 맹금류라든지 야생동물에게 위협을 당할 수 있잖아요.
0: 네.
1: 새 언어를 알고 있는 것은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0: 아.
1: 예. 근데 이후에 이제 우리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런 도움이 사실 불필요하게 된 거죠.
0: 네.
1: 그러면서 새 언어에 대한 필요가 줄어드니까 잃어버린 거지. 예전에는 알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막 맹금류 왔을 때 삐삐삐 소리 내면
0: 네.
1: 새뿐만 아니라 옆에는 다람쥐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꼭 알지 못해도 경험적으로 알수 있는 거잖아요.
0: 그쵸.
1: 인간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0: 와, 우리가 이게 언어의 효율적인 면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 능력이 도태된 건데, 이제 그 사라진 것인데, 그게 갑자기 그립기도 합니다. 지금에
1: 아,
0: 와서는.
1: 그때가.
0: 네, 왜냐면 우리가 약한 존재인 게 그리운 건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새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이렇게 책으로 접한 것만으로도 너무 신나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다시 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걸 다시 알려면 지금의 인간은 우리의 문명을 활용해서 이렇게 연구와 탐구를 하는 거죠.
0: 그렇죠.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알았던 것을. 그렇죠?
1: 그리고 이 책을 쭉 보면 이런 이제 새 언어에 관한 연구도 있지만
0: 네.
1: 과학자들의 재미난 일상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제일 웃긴 거 하나만
0: 네.
1: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죠. 자기가 이분은 이제 박새 연구를 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게 인터뷰할 때마다 사람들이 근데 박새 닮으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할 법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0: 네.
1: 가설을 세운 거예요. 자, 1번. 그 동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이 닮는다에 대해서 이제 이유가 두 가지인데, 1번은 원래 얼굴이나 분위기가 그 동물과 닮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 동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럴 수 있죠.
0: 그럴
1: 그다음에
0: 수 있죠.
1: 2번 가설.
0: 네.
1: 연구를 지속하는 사이에 외모도 동물처럼 변하면서 닮게 되었다.
0: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표정이니 뭐니 다 그렇게
1: 그죠.
0: 좀
1: 그래서 어떤 침팬지 연구하는 학자한테 물어보니까, 아, 실제로 침팬지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과일 같은 거 먹을 때 침팬지 입 모양처럼 된다는 거예요.
0: 이거 연구
1: 근데 이건 아직 이제 사례가 부족해서 자기가 계속 쌓고 있는데,
0: 쌓고 있다고?
1: 언젠간 발표할 건데, 본인도 제일 웃겼던 게
0: 네.
1: 되게 큰 동물학회여서 막 동물학자, 곤충학자 다 모인 학회가
0: 네,
1: 있었대요.
0: 재밌을 것
1: 근데
0: 같아요, 벌써.
1: 지나가다가 자기가 딱 봤는데, 아, 저 사람 너무 사마귀를 닮아서 분명히 사마귀 연구하는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뒤를 조용히 따라갔대요.
0: 네.
1: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사마귀 학회 포스터 앞에서 이걸 보고 있다라는 거죠.
0: 와,
1: 그러니까 점점 이제,
0: 놀랍다,
1: 물론 이제
0: 진짜.
1: 과학적으로 보면 이거 확증 편향의 이제 오류인데,
0: 네.
1: 어쨌든 자기는 사례를 쌓고 있고 이게 충분히 쌓이면 발표할 것이다.
0: 이게 4년간 또한 84건 정도 쌓으면, 아니, 이분이 또그 발표하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잖아요.
1: 근데 내가 그렇게 연구하는 대상을 닮아 있다는 얘기 들으면 뿌듯할 것 같기는 해요.
0: 뿌듯할 것 같고, 물론 그뭐 동물의 생김새에 어떤 뭐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그 연구 대상을 선정할 때도 좀 고민, 신경이 쓰일 것 같긴 한데요.
1: 아, 정말 그렇게 닮아가는 거라면,
0: 그게 이제 발표가 되고 학계를 뒤집어 놓고
1: 가급적
0: 이러면
1: 사람들이 봤을 때좀 멋있다고 생각하는 좀 동물들.
0: 그렇죠.
1: 그쵸? 그렇긴 하겠네요.
0: 내가 좀 동경하는 동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동물을 이왕이면 하고 싶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개미 핥기를 저는 지금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1: 하지만 인기가 좀 적긴 하겠죠.
0: 그렇죠.
1: 예를 들면 사슴.
0: 아, 사슴 인기 많겠죠.
1: 인기 많겠죠.
0: 말 인기 많죠. 그
1: 목이 길면 그러면 기린.
0: 기린,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그 연구가 아무튼 결과가 언제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기대하게 만드네요. 이분 자체가 너무 괴짜 과학자 같아요.
1: 여기 보니까 지금 김지영 님도 부부도 같이 살면 닮는다는데 그런 걸까요? 뭐 비슷하겠죠.
0: 아, 그쵸.
1: 예. 네.
0: 우리 카페인 분들도 좀 이렇게 마음이 닮아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것도 약간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쵸. 아, 김지희 님, 이왕이면 마음에 드는 동물로
1: 맞아요. 같은
0: 연구해야겠네요.
1: 생각이네요.
0: 이수아 님도, 아, 연구 주제 잘 골라야겠군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1: 그리고 김순정님은
0: 네.
1: 작년에 새 연수를 다녀오셨대요. 박새, 딱새, 직박구리 얼마나 예쁜 새들이 주변에 있던지요. 이제는 새만 보면 가던 길을 멈추게 돼요.
0: 와, 새 연수까지 다녀오실 정도.
1: 이제 우리도
0: 놀랍습니다.
1: 오늘 이책 읽고 났으니까
0: 네.
1: 새가 보이지 않더라도 길 가다가 새 소리만 들려도 잠깐 멈추고, 아, 이건 어떤 새들이 어떻게 쓰는 언어일까? 이걸
0: 그쵸.
1: 보게 될것 같아요.
0: 맞아요. 정말 또 새롭게 세계를 볼수 있는 그 좋은 책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이 쌍안경까지 챙겨오신 마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곡 넬리 퍼타도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I'm Like a Bird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훌륭입니다.
0: 여기 약국 맞아요?
1: 오늘도 역시나 이런 손님이 있었습니다. 하긴 한쪽에는 약이, 다른 쪽에는 책이 빼곡하니 그럴만도 합니다.
0: 왜 약국에서 책을 팔아요?
1: 그러게요. 저는 어쩌다 약국에서 책을 팔게 됐을까요? 약사는 생각보다 사람을 만나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증상에 맞는 약을 추천해도 됐어요 하고 차갑게 거절당할 때도 많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정한 인사는 허공으로 날아가기 일쑤죠. 그렇게 마음이 쓸쓸해질 때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원래 본업이 아닌 딴짓이 더 재밌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약장 한쪽을 치우고 책을 한 권, 두 권 꽂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절 보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름처럼 훌륭한 딴짓을 하고 있다고. 지루하고 힘겨운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약. 책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핫삼 리바이벌. 현재 베트남의 대중음악계에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하쌈. 이것은 7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베트남의 전통 민요라고 합니다. 과거 시각장애인이나 떠돌이 가수들이 거리와 시장을 돌면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내며 베트남의 무형문화유산이 되었답니다. 핫쌈이 요새 베트남 젊은 세대의 송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학교에서는 체험형 핫쌈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핫쌈을 현대 팝에 접목해 선보이는 젊은 세대 음악가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국 전통음악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되살리는 거국적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덕분에 베트남 음유시인의 유산, 베트남의 블루스가 새 세대를 만나 다시 흥하게 된 것이죠. 안녕하세요. 세계음악여행 이승열입니다.

0: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첫 곡, 베트남의 두 아티스트 하미오 그리고 태펑 브이베카. 두 사람은 참고로 부부라네요. 부부 사이. 썸 하노이, 하노이의 핫썸 EDM 리믹스 버전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6년 전에 발표를 했었네요. 그러니까 이 영상과 함께 보니까 한국에는 추다혜 씨, 여기에 250 이런 조합, 그러니까 모습도 약간 비슷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뭐 그런 그림이 막 상상이 되면서 방금 곡이 끝날 무렵에 해질녘 시장거리 풍경을 이 스토리텔링 하고 있는 이 곡의 서사에서 신문을 파는, 예, 뭐 호웨요 호웨 뭐 이런 느낌의 외침도 효과음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해금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얼후,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핫삼의 주요한 악기, 뭐 유일한 악기일 수도 있고요. 반주하는 악기, 현악기 니, 단 니라고도 한다네요. 베트남 악기의 소리도 주요하게 들립니다. 이 조합이 괜찮은 것 같네요. 예. 한 10년 전 베트남 음악을 막 찾아서 듣던 그때의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양의 블루스와 닮아 있다라는 해외 관광객의 코멘트도 소개하고 있는 기사 내용을 보니까 어제 세아라를 통해서 우리 카메룬 출신의 세계적인 퓨전 아티스트, 베이시스트, 멀티 인스트루멘탈리스트 리차드 보나 이야기도 떠오르네요. 뭐 아프리카, 미국 그리고 인도까지 가가지고 이 인류의 블루스라는 이 공통 요소를 탐구했다라고 하는데, 그 원초적인 단계에서는 이 옴계가 주는 그런 어떤 유대감이 상당한 것 같네요. 어떤 음악이든 간에. 학교에서도 활발히 이런 교육, 참여 교육이겠죠? 체험 교육이라고 했다, 참.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핫삼, 앞으로도 주요한 그 베트남 팝의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럽 음악만 좋아했던 게 미안해진다라고 김정숙님께서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아, 그러시어요. 앞으로 더 좋아해 주세요. 동남아 음악도. 대충 들었는데 노래 매력 있는데요. 노래 좋다라고 김정아님께서도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좋은 거는 이렇게 여기저기 숨어 있더라고요. 다시 찾아 듣고 싶은데 뭐라 검색해야 할지라고 김연주님께서, 아, 이건 간단하죠. 세음의 홈페이지에 오셔서 저희 차곡차곡 쌓고 있는 선곡표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자 선곡표의 첫 곡이니까요. 상대적으로 찾기도 쉽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요. 브라질의 두 아티스트의 두 곡입니다. 브루노 벨리의 아테 메운 비올라옹, 나의 기타마저, 그리고 바일라 데 세주의 바사리냐, 작은 새, 두곡 듣고 오죠.
1: 레몬.

브라질의 두 아티스트 브루노 발리의 아테메옹 비올랑 나이키타 마저 먼저 들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 그룹 바일라 데 세주의 바사링냐 작은 새였습니다. 7월 둘째 날 목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콜롬비아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더 나은 나라를 상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라고 콜롬비아 출신의 라틴 록 음악 거장 후아네스는 1970, 8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내며 거친 음악에 탐닉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콜롬비아는 정부군, 좌익게릴라, 우익반군, 그리고 악명 높은 마약 카르텔이 뒤엉켜 싸우며 지옥 같은 다각전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호아네스가 나고 자란 콜롬비아의 대도시 메데인 이곳은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 치하에서 세계 최고의 살인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호아네스의 사촌이 납치범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호아네스의 가장 친한 친구는 무장 괴한들에게 잡혀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참상을 호아네스는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시기 그의 아버지는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프리카, 이베리아,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를 접하며 7살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후아네스는 콜롬비아의 현실이 남긴 지독한 트라우마를 아는 채 록과 헤비메탈 음악에 탐닉했습니다.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도시의 환경 속에서 록과 메탈은 분노를 배출하고 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죠. 결국 그는 16살에 헤비메탈 밴드를 결성하기에 이릅니다.

원에스의 헤비메탈 밴드 에키모시스는 콜롬비아 자국 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죠. 그리고 결성 11년째를 맞이한 1998년 호아네스의 용단 끝에 해체되었습니다. 우린 콜롬비아에선 꽤 성공한 밴드였지만 어떻게 해도 콜롬비아 음악 시장에 구조적 한계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내전과 경제적 빈곤으로 이 관련 인프라가 열악하기 짝이 없었고요. 메탈이라는 비주류 장르로 세계 음악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죠. 호아네스는 밴드 해체 직후 푼돈과 기타 한 대만 들고

하고 미국 LA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재정립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은인을 만납니다. 이 은인, 우리에게는 체게바라 전기영화인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의 음악 거장으로 친숙한 구스타보 산타올라야였습니다. 구스타보 산타올라야를 프로듀서로 영입한 후 후안에스는 영미권 록음악을 토대로 하되 콜롬비아 전통 리듬을 접목한 앨범을 발표합니다. 여기까지 라틴 그래미 어워드 3관왕에 빛나는 후안에스의 데뷔 앨범 휘하 데비엔 똑바로 바의 제작 스토리였습니다.

후아네스는 샤키라와 함께 콜롬비아 대중음악을 변방에서 세계 주류 시장으로 끌어올린 국보급 아티스트입니다. 콜롬비아의 음악 전통을 록 장르에 접목하고 스페인어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영미권 주류 차트를 정복한 최초의 라틴 록 아이콘이기도 하죠. 또 한 가지, 이 묵직한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콜롬비아 전통 리듬의 온기와 활력에 실어내며 콜롬비아의 참혹한 현실을 음악이라는 텍스트로 돌파한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03년 세계 평화 음악 프로젝트인 Paz Sin Fronteras, 국경 없는 음악을 직접 주도하며 그가 남긴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1972년에 태어난 콜롬비아 사람인 나는 단 하루, 단 한 시간, 단 1분도 평화로운 나라의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전쟁과 무관심이 존재합니다. 국경 없는 평화는 사랑과 평화를 믿는 예술가들의 집단적 갈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콜롬비아 전통 리듬을 접목한 록 음악의 아이콘 화네스를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이제는 정통성과 예술성을 확고히 했다라고 할수 있는 행보를 쭉 가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그의 데뷔 음반, 두 번째 음반이었군요. 2002년 발표곡 Adios Rapido, 신에게 청합니다. 이렇게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의 바이오그래피를 살펴봤는데, 10년 차의 경력의 뮤지션의 미국 데뷔가 그렇게 늦게 일어난 게참 다행이다. 그 바탕으로 이렇게 훌륭한 음악들을 만들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 송라이터로도 그 화네스의 역량이 빛나는 두 곡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세 음행이 전한 노래에서 이 노랫말을 소개하기도 했죠. 신에게 청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당신의 눈빛으로 내 눈이 깨어있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죽지 않기를, 아버지가 날 잊지 않기를 신께 기도한다. 뭐 자신의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조국 콜롬비아의 폭력을 겨냥해서는 내 민족이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지 않기만을 신께 간청한다라고 하죠. 그 뮤지션이 인터뷰에서 이 곡이 어떻게 그 인셉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무척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잖아요. 미국 투어 중에 차 안에서 갑자기 이곡 제목인 아디오스 레피도라는 구절이 생각나서 술술 풀어나갔다 뭐 이런 식이긴 한데, 그 폭력이 난무한 그런 지옥 같은 땅을 벗어나서 음악을 계속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라는 증언 같은 그런 말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마음은 참 아팠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신은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탈출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음악을 계속할 수 있지만 두고 온 동료들, 가족들, 대다수의 콜롬비아인들을 생각하면 또 47주 연속 핫 라틴 트랙 탑5 차트에 머물렀고요. 세계 대륙 12개 국가의 1위를 기록하는 그런 히트곡이 됐죠. 지금도 모든 공연을 이 곡으로, 오프닝 곡이라고 하죠. 관례처럼 그렇게 이 아디오스 레피도로 공연을 시작하는 게, 시그니처처럼 화네스의 공연에 그렇게 됐답니다. 두 번째 곡, 좀 차분한 분위기에 2007년 앨범 수록곡 사제의 지뢰라는 뜻이라네요. Minas Piedras. 여기에는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라틴 록의 1세대 아르헨티나 출신 안드레스 칼라마로가 피처링 보컬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구스타보 산타올라야 같은 또 거장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정통성, 예술성, 그런 신뢰를 획득하는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의

중기 행보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최근 곡은 Una Noche Contigo라는 곡을 세 음행에서 소개하긴 했는데, 이건 좀 다른 의미의 행보라고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의 실명이 호안 에스타반이라는데요. 그래서 줄여서 호안에스라는 활동을 벌였고, 요 Una Noche Contigo 같은 프로젝트는 호안 에스테반이라는 정체성으로 약간 양면을, 이중적인 정체성을 또 탐구하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예, 좀 로맨틱한 분위기에 그런 곡을 쓰고 있구나라는 느낌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호아네스의 통산 그래미 숫자는 26개의 라틴 그래미, 그리고 3개의 미국 그래미 어워즈 수상을 했죠.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지뢰 피해자 지원 재단인 미상그레를 또 설립했고요. 그걸 꾸준히 또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칭찬을 좀 많이 한 편인데 제가 좀 좋아해서 그런가. 아무튼 멕시코 청취자 아크에인젤 0778님, 0778님이 멕시코 청취자셨군요. 몰랐어요. 멕시코 거주자신 거죠? 아니면 멕시코 분이신 건가요? 반가워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네요. 후아네스의 가사가 참 사랑스러워요. 마치 시 같아요. 아디오스 레피도에 대한 감상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축구 선수의 헌정한 브라질 음악 두 곡이죠. 프랑스의 보농땅드와 니콜레타의 피오 마라빌라, 피오 마라빌라, 경이로운 아들. 이어서 프랑스의 파스칼 오비스포의 지네딘 지단에 대한 헌정곡이죠. 이렇게 두곡 듣고 세 음행이 전한 노래 함께 하시죠.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우맹이 전한 노래, 오늘은 이탈리아의 말리카 아이안이 부르는 리고민티오 다키,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입니다. 2010년 산네모에서 미아 마르티니 비평가상을 수상했죠. 프랑스의 시인이자 작사가 자크 프레베리의 유명한 시 데조네 두 마탕, 아침 식사를 읽고 영감을 받았더니요. 해설 대신 시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는 잔에 커피를 따랐다. 그는 커피잔에 우유를 넣었다. 그는 우유탄 커피에 설탕을

그는 티스푼으로 커피를 저었다. 그는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았다. 내게 아무 말 없이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로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재떨이에 죄를 털었다. 내게 아무 말 없이 날 보지도 않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머리에 모자를 썼다. 그는 우비를 입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빗속으로 떠났다. 내게 한마디 말도 없이 날 보지도 않고 나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이제 노랫말 낭독하죠. 난 문득 깨달았어. 아침 식사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다가 갑자기 이젠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 당신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이. 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거야. 내 손엔 바람만 싣고 갈 거야. 난 더 가벼워지겠지. 허공에 뜬 것처럼 떠나기 전에 미소 지을 거야. 한 줄기 바람으로 홀연히 사라질 수 있을 거야. 위험할지 몰라. 하지만 그런 게 자유일지 몰라. 내 위엔 하늘만 펼쳐져 있을 거야. 하늘 말고 어떤 곳도 내 위를 차지하지 못할 거야. 난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덧없는 환상에서 깨어날 거야. 그러면 네가 여전히 네가 있겠지. 바로 이곳에.

0: 거라도 귀.
1: 이비어스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세요맹인 전하는 노래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말리카 얀의 2010년 발표곡

곡이었죠. 리고멘티오 다키.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미셀 님께서 갑자기 이 가사에서 동요 앞으로 생각나는지 흐흐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 같아서요. 생뚱맞은 코멘트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가 저를 행복하게 하거든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리고 제가 요 노랫말에 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날렸는데요. 그거 알려드릴까요? 난 그런 내게서 오롯이 선한, 넌 그런 내게서 오롯이 선한 여자를 보겠지만 난 혼자가 아닐 거야. 새로운 무언가가 내 삶에 들어와 날 이끌어 멈추지 않고 나아갈 거다. 뒤돌아보는 법 없이, 후회하는 법 없이 나아갈 거다. 앞으로. 1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 이하립의 음악 정찬이죠. 기대해 주시고요. 스웨덴의 두 사람 빅토르 노레안 그리고 리사 닐손의 데에 데이 아벤타트 포널 기다렸어. 이 음악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 이탈리안 아티스트 사비나 시우바가 이끄는 타국적 그룹이죠. 뉴욕에서 결성된 브라질리안 걸스의 2005년 발표곡 시렌 데라 페타, 축제의 사이렌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지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9728 문자로 신청곡 주셨습니다. 음악 잡지에서 앨범 리뷰 보다가 새 음행에서 함께 듣고 싶은 앨범 발견하셨다고 신청하셨는데요. 파리의 밤 그리고 아바나의 밤이 섞인다면 이런 풍경일까? 이렇게 소개가 된 음반이라고 하시면서 프랑스의 첼리스트인 뱅상 세갈 그리고 쿠바의 피아니스트 로베르토 폰세카의 공동 앨범 Nuit parisienne à la Havane에서

룸보 아띠 들려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최고의 프로그램이 될 세우맨과 함께 할게요 라고 칭찬까지 써주셨네요. 그렇군요. 쿠바의 로베르토 폰세카 같은 경우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으로 투어 멤버로 출발을 했다고 그러고요. 뱅상 세갈 같은 경우도 세사리아 에보라, 마티우스 셰디드 뭐 이런 경력에 아무튼 두 사람이 만나서 그렇게 협업해서 발표한 음반이라는데요. 룸보 아띠 너에게 가는 길 신청하신 곡 함께 듣고요. 오늘 2부 순서 이하립의 음악정찬 시작합니다.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요. 책 맞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 2부 코너 ERIB의 음악 정찬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겠습니다.
0: 예, 서울국제도서전
1: 네.
0: 잘
1: 잘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예. 또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예. 또 사월님이 또 멋진 음악 간식으로 시간을 채워주셔가지고 편하게 예. 또 책 팔고 왔습니다.
0: 책 팔고
1: 네.
0: 돌아온
1: 네, 책 팔고 책 팔이 이하리
0: 출판사 픽션들 대표 이하리 대표와 함께하는 그 사업 보고 같은 것도 하시겠어요? 어떻게 좀 예, 매출이 좀 많이 증가했나요?
1: 네, 5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도서전 자체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0: 한 인파 수치로 뭐 한 수십만?
1: 수십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헤어라보지 네. 못했지만 네네. 그분들의 한 진짜 한 50분의 1 정도가 저희 부스에 다녀가시지 않았을까.
0: 오, 꽤나 많이 다녀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0: 하고 들려드렸습니다. 네.
1: 혹시 뭐 토크, 작가의 토크 뭐 이런 순서도 있나요? 그런 거?
0: 신혜욱 작가님과 싱어송라이터
1: 네.
0: 프롬의 사인회도
1: 사인회.
0: 네네 잠깐씩 열려서 또 많은 사랑하시는 분들이 또막 사랑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네
1: 그
0: 사인회 나가셨어요.
1: 뭐 매체에 보니까
0: 네.
1: 여성 주제 관련 책들 뭐가 요즘 요번에 북페어의
0: 네.
1: 주요 포커스인 것처럼 보도가 된걸 하나 보긴 했는데,
0: 항상 그런 주제 그 섹션들이 좀 있었고요. 제 맞은편 부스에서 라우드 북스라고 나의 미친 페미니스트 여자친구라는 책을 팔고 계셨는데 그 책이 또 넷플릭스에 영화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그래요.
0: 좀 많은 관심들이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1: 책방 주인이시기도 한, 대한민국 전 대통령. 문재인
0: 아,
1: 대통령까지 참석을
0: 네네네. 평산
1: 하셨다라고 알려졌어요.
0: 책방이 정말 크게 자리를 잡고 계셨고 이틀 내내 뵀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 그 좁디 좁은 부스를 앞을 두 번을 지나가셨는데,
1: 경호원들과 함께 이렇게.
0: 네네 이렇게 서 있었는데 뒤에서 막 경찰이 막 와다닥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웬일이지? 딱 봤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함박웃음을 짓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굿즈 중에 플라스틱으로 된그 꽃갈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호원들 분과 계시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하고 접촉하거나 책을 드리거나 할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선생님 이래서 이걸 제가 건네드렸단 말이죠. 근데 그걸 딱 받으시고 이렇게 싹 돌려보시더니
1: 미소를 알려주셨나요?
0: 책갈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1: 뭔지 알아보셨네요. 이게 뭔지.
0: 네, 책갈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셔가지고 아주 인상적인
1: 아니, 이하립 씨
0: 순간이었습니다.
1: 목소리 작으신 분이 어떻게 선생님 그때는 또큰 목소리가
0: 되게
1: 나왔나
0: 작은
1: 봐요.
0: 목소리였죠. 선생님. 그래서 이제 꽃이 갑자기 옆에서 쭉 나오니까 그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저는
0: 네.
1: 사인이나 사진 뭐 이런 거 혹시 받으셨을까 해서.
0: 아, 그런 거는
1: 근데
0: 신청하시려면 정말 확성기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이 한분 계셔서 사진도 찍고 하셨고요. 또옆 부스에는 막 김혜경 여사님도 오시고 여사님들도 오시고 굉장히 많은 경호원들도 만나 뵙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서울국제도서전 잘 참여하고 오신 픽션들 출판사 대표로서 이제 또 보고를 해주셨고요. 오늘 음악정찬 메뉴 소개하셔야죠.
0: 네. 네. 진짜 그 5일 동안 이제 도전하고 제가 너무 이렇게 체력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오늘은 약간 체력을 좀 올려야겠다. 그래서 희말이 없는 음악들을 좀 골라볼까 하다가 아니다 달콤한 노래를 좀 골라보자. 그래서 달콤 한도 치사량, 네 달콤 한도 치사량의 노래들을 전에 한번 낭만 한도 치사량 노래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귀여움으로 갈 차례인데 오늘은 그냥 달콤 한도 치사량으로 가볼까 해서 골라봤습니다.
1: 제가 또 바보 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0: 네네.
1: 달콤한 음악은
0: 네.
1: 듣자마자 알아야 되죠? 탁첫 소절이 이렇게 탁 아니면 전주가 이렇게 탁 흐를 때마다 뭐가 사람에게 뭐
0: 네.
1: 달콤하다는 표현은 이 미각에
0: 영역인데요.
1: 일단
0: 네.
1: 1차적으로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럼 뭐 어떤 걸탁 들으면 달콤한
0: 저는
1: 걸
0: 사실은
1: 느껴요?
0: 음악은 어떤 순간 누군가와 함께 듣느냐에 따라서 달콤함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첫 반주부터 막 진짜 막, 와, 이거 당도가 말해서, 쓴거 먹어야 되겠다. 약간 싶은 음악들도 있는가 하면 뭔가 가사가, 뭐 제목이 약간 그런 달콤함이 배어져 있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것저것 좀 섞어가지고.
1: 제목은 그런데 이
0: 네.
1: 내용이 반전인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은
0: 그러니까요. 첫 번째 곡이 바로 그런
1: 그런
0: 곡입니다.
1: 곡이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달콤함은 주관적이다. 근데
0: 네,
1: 우리가 한번 공유해 보자.
0: 네.
1: 근데 충분히 설탕 아주 그냥 포대로 가져오셨어요.
0: 네, 그래서 지금 막 디저트 먹는 것보다 달콤한 음악으로 또 이렇게 혈당을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자,
0: 네.
1: 오늘의 이하리비의 음악 정차하는 달콤함 치사량, 혈당 스파이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골라오셨는데요. 첫
0: 네.
1: 곡부터 소개해 주시죠.
0: 첫 곡은 스웨덴의 국민 록 밴드 켄트의 그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이제 사커라고 알고 계시는.

0: 근데 이게 그 스웨덴어로 쏘겔이라는 발음이더라고요.
1: 쏘겔.
0: 쏘겔이라는 발음이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진짜 이번에 처음 찾아봤거든요. 저도 그냥 싸커 싸커 싸커 싸커 이렇게 들었는데 쏘겔이었고요. 이 켄트 음악은 전부 다 스웨덴어로만 네, 쓴다고 합니다.
1: 한 번도 영어 작업을 한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0: 네, 근데 영어 작업을 했는데
1: 네, 망했나요?
0: 외국권에서 알아주지 않고 퍼져나가지 않아서 그냥 계속 스웨덴어로 고집하게 됐다고
1: 네.
0: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747 이런 음악들도
1: 아.
0: 유명한데 설탕, 쏘겔이 이제 스웨덴어로 설탕인데 이 제목과는 다르게 가사는 굉장히 불안하고 어떤 씁쓸한 그런 정서를
1: 중동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0: 중독에
1: 네.
0: 관한
1: 네,
0: 내용이군요.
1: 설탕도 우리가 설탕
0: 중독.
1: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1: 아무튼.
0: 슈가 블루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이 이제 설탕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니라 나중에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가 설탕이 되기 때문에
1: 아, 초기에 살짝 반짝하다가
0: 네.
1: 결과적으로는
0: 확 떨어지는 게 이제
1: 네.
0: 슈가여서 슈가 블루스라는 책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설탕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노래를 오늘 첫 곡으로 골라봤고 진짜 피아노 인트로랑 피아노 아우트로로 처음과 끝이 딱 마무리되고 시작되잖아요.
1: 아, 747이 드럼으로 인트로죠?
0: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노래 후렴에 뭐 닝겐 닝겐 닝겐 닝겐 이게
1: 그
0: 나오거든요.
1: 일본말로는 인간이라는 얘기
0: 저는
1: 같은데.
0: 약간 닝겐으로 들었어요. 근데
1: 닝겐? 네, 닝겐.
0: 네, 닝겐으로 너무 들려가지고
1: 닝겐을 맞았다.
0: 네 정말 그
1: 뭐예요, 닝겐?
0: 도서전에 근데 이 가사가 잉헬 잉헬이고
1: 잉헬.
0: 아무도 아무도 아무도
1: 잉헬.
0: 아무도 결국 약간 인간에 대한 얘기긴 한데
1: 네.
0: 아무도 아무도 내 노래 나내 노래를 듣지 않는다. 내 목소리를
1: 안
0: 듣지 않는다.
1: 들어 그거네.
0: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으니 진짜 오늘의 첫 시작은 설탕을 한번 쫙 뿌리면서 네, 켄트의 음악으로 치사량을 올려보는 거 어떨까
1: 네.
0: 싶습니다.
1: 요즘도 활동하는지 모르겠네. 네.
0: 2016년에 공식적으로 해체를 선언했고요.
1: 하셨어요.
0: 2024년에 어떤 싱글을 또 발매하면서 반짝하고 나오셨는데
1: 네.
0: 어떤 그 이후의 소식은 없는 것
1: 없어요.
0: 같습니다.
1: 오늘 골라오신 2002년 스웨덴의 얼터너티브 록 밴드 켄트의 소켈 이 앨범의 첫 선곡으로 함께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과 함께하는 그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 요리인 이하립의 음악정찬 시간이고요. 선곡 테마는 달콤 한도치사량 혈당 스파이크를 부를 수 있는 음악 노래들이었고요. 첫 곡으로 스웨덴 그룹 켄트의 소켈 설탕이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밴드의 음악을 그렇게 처음 이렇게 튼 게 이 무렵이었던 것 같고 켄트 뭐 등등이 떠오르는데요.
1: 네, 말씀하신 대로 드럼으로 시작을 하네요.
0: 네, 드럼 뭐 조금 시작하다가 바로 키보드가 들어오니까 같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747이라는 곡도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드럼 인트로가 있어서 그게 흔한 건 아니라서
1: 맞아요.
0: 드럼 인트로를 좋아하는 그룹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목소리 여전히 좋네요. 네.
1: 그러니까요, 진짜
0: 싸이
1: 여전히
0: 월드 배경음악으로도 많이 썼는데.
1: 진짜
0: 네.
1: 정말 그때 막 이런 켄트 노래 걸면 좀
0: 음악 듣네,
1: 어
0: 뭐
1: 막
0: 이런
1: 그러니까
0: 거.
1: 센스 있는 애 약간
0: 내가
1: 이런 게
0: 약간
1: 있으면
0: 음악 스노브였나?
1: 디깅 좀 하네 약간 이런
0: 아니,
1: 거
0: 저는 저희 소속사에서 배급사 샘플러를 많이 구해다가 막 줘가지고요. 그때 당시 홍보반을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0: 켄트라는 그룹을 제가 알아서 산다, 사서 들은 적은 없고 그런 샘플러가 많이 도움이 됐던 시절이에요. CD.
1: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알게 됐나 봐요. 이렇게 먼저 또 틀어주셔가지고
0: 네.
1: 어머 어머 이러면서 또 따라 틀고 그 재미가
0: 아니에요.
1: 있었습니다.
0: 그때 벌써 유명해가지고 뭐 판이 많이 팔렸을 수도 있고. 2016년에 해체를 했다니까 뭐 벌써 10년
1: 네,
0: 전에 이제 해체를 했네요.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추억이 약간 이렇게 돋아나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1: 네. 두 번째 곡 한번 또 소개해드려 볼까요?
0: 쉬다가도 돼요.
1: 아,
0: 이하림의 음악 정찬 달콤
1: 네.
0: 한도치사랑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는 노래 두 번째 노래 만나보죠.
1: 네, 제가 망원동의 어느 음식점에서 이런 문구를 봤어요. 여유는 잔고에서 오고 상냥함은 탄수화물과 당에서 온다.
0: 아, 그 상냥함이 피에 이제 당도가 좀 어느 정도
1: 섞여야,
0: 있어야.
1: 네, 섞여 있어야 이렇게 친절도, 웃음도, 상냥함도, 다정함도 나오는 것이다. 약간 그래서
0: 그 약간 스위트 디저트 파는 카페였나요? 왜?
1: 음식점인데
0: 음식점.
1: 약간 그 이름이 약간 그 달콤함을 약간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었어서
0: 네네.
1: 아,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두 번째 노래는 키스 미라는 노래를 골라봤어요. 이게 식스펜스 런더리처의 키스 미인데 저는 이분의 버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맷 몰티스라는 이제 영국 기반으로 하는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식스펜스 런더리처의 키스미가 현지형이라면 이 노래는 약간 회상형?
0: 회상형.
1: 네, 약간 지난 일을 돌아보는 키스미 같은 느낌이고, 제가 좋아하는 당도의 어떤 그 뭐랄까 밀도가
0: 네.
1: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약간 막 나 당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게 아니라,
0: 폭력적일 수도 있는
1: 네.
0: 그런 들이댐이 아니라.
1: 네네. 그래서 이렇게 달콤한 노래를 이렇게 슴슴한 당도까지 떨어뜨려 준이맷 몰티스의 이 선곡이, 편곡이 전 너무 좋았고,
0: 일단 템포가 상당히 느려졌죠?
1: 템포 엄청 느리고, 이 정도면 키스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약간 이런 달콤함인데, 정말 약간 꿈속의 달콤함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곡은 맷 몰티스의 키스 미를 가져와 봤습니다.
0: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커버곡으로 히트를 해가지고
1: 네.
0: 유명해지는 거, 그것도 괜찮은 거야?
1: 저 그렇게 막 멋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근데 이분도 이제 그 커버 앨범 자체에서 이 노래가 이제 노래가 싱글컷이 된 건데 그 앨범 중에서 특히 이 노래만 사랑을 받았고, 식스펜스보다 좋다라는 말이, 심지어 맷 몰티스의 모든 노래 중에 이 노래가 제일 좋다라는 사람들도, 직원들도 간간이 들었습니다.
0: 목소리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향수가 있던데, 그 뭐, 알란 파슨스 막 이런 느낌도 나는 질감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몽환, 뭐 이런
1: 맞아요.
0: 거잖아요.
1: 여러 가지 질감의 목소리를 갖고 있고, 스스로도 그런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하는 분인 것 같고, 이 싱어송라이터 맷 몰티스는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음악을 쓰는 거, 노래를 쓰는 거가 너무 좋대요. 그거가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잘못 쓰게 될까 봐를 고민하는 분이 어떤 커버곡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그리고 정말 자기 노래처럼 이렇게까지 바꿔서 부른다고 보통 이게 좀 스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카피곡들은. 네.
0: 편곡의 힘이겠죠. 이렇게 편곡을 잘하니까 그런 작업도 노래를 쓰는 거에 중요한 부분으로 이 사람이 즐기는 그런 요소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편곡이
1: 그렇습니다.
0: 상당히 좋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좀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오늘 이하립의 음악정찬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는 노래 두 번째 곡으로 영국의 맷 말티스의 Kiss Me 듣고 오죠.

0: Matt Maltese,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버전의 Sixpence Under Each Other의 Kiss Me. 오늘 이하립의 음악정찬 두 번째 곡이었고요. 역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있죠. 예, 네, 좀 나른한.
1: 나른한 혈당 스파이크.
0: 아, 그 당이 올라가면 약간 잠을
1: 맞아요.
0: 부른다고 하던데.
1: 저도 항상
0: 예. 네.
1: 달달한 거 먹고
0: 이렇게.
1: 나면 잠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기절?
0: 예. 네.
1: 약간 전원을 뽑은 것 같은 훅 꺼지는 거 있잖아요.
0: 아니, 밤만 먹어도 오후 뭐 4시, 5시 되면
1: 네.
0: 눈이 스르르 감기는
1: 네.
0: 게 이제 떠오르는데.
1: 지금 잠깐 이렇게 다 졸다가 깨셨을 것 같은.
0: 3982님께서 식스펜스의 그 키스미보다 훨씬 좋은데요? 라고
1: 그러니까
0: 써주셨어.
1: 진짜 저 옛날 스웨터 할때
0: 네.
1: 키스미라는 노래 이 노래 카피했었거든요.
0: 아, 이 식스펜스 버전으로
1: 네네
0: 약간 좀 통통 튀게.
1: 달달하게.
0: 네.
1: 네, 근데 이거 듣고 진짜 정말 이 사람은 이 노래를 아예 원곡을 안 들은 거안 듣고 편곡한 것처럼 정말 원곡에 대한 어떤 뭐랄까 열등감이 전혀 없다 이런 느낌?
0: 그렇지.
1: 네.
0: 자신감 뿜뿜.
1: 네, 그런
0: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
1: 네,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약간 이러면서.
0: 이하립의 음악 정찬 오늘은 달콤 한도치사량 혈당 스파이크를 부른 노래고요. 그두 번째 이어서 세 번째 곡 만나볼까요?
1: 이제 뭐 키스미도 부르고 설탕도 했으니까 이제
0: 네.
1: 혹시 사탕 파세요? 초콜릿 파세요?
0: 오,
1: 왠지 둘다안 좋아하실 게 분명한데 느낌은
0: 둘다 유용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목이 칼칼하고 좀 시원한 어떤 캔디 하나 물고 살살 녹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고,
1: 네.
0: 그냥 와구와구 초콜릿을 베먹고 싶다 막 이런 욕구가 또 있을 때도
1: What's
0: 있고.
1: in my bag 하면 이제 백에 들어있는 어떤 당도가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0: 아, 저요?
1: 네.
0: 아, 하나도 없습니다.
1: 하나도 없어. 아, 진짜.
0: 그런 거 두면 안 돼.
1: 약도 없으세요? 뭐 비타민 이런 것도 없으세요?
0: 비타민, 손세정제 뭐 이런 거
1: 아,
0: 있죠.
1: 정말
0: 예.
1: 깔끔깔끔.
0: 타이레놀.
1: 아, 타이레놀. 아,
0: 예.
1: 약간 헤드에크가 있으시군요. 두면
0: 요즘은
1: 안 되라고 하신 거 보니까 두면 그냥 다 먹어버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0: 두면은 그게 이제 눌어붙어요. 까먹어가지고 열 받으면.

0: 초콜릿이 녹아가지고.
1: 아, 그쵸, 그쵸.
0: 전에 한번 기타 케이스에서 고생한 적이 있어가지고.
1: 기타 케이스에서 사탕을.
0: 예. 버릴 뻔했죠.
1: 네네. 저는 가방 속에 항상 사탕이 있긴 합니다.
0: 아, 사탕 레이디군요.
1: 네, 항상 네. 주변 사람들 나눠줄 일도 생기고 혹시라도 이제 떨어졌을 때 네. 먹어줘야 된다는 그게 있는데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차울이라는 그 한국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네. 재즈에서 보컬을 전공한
0: 재즈 보컬 전공.
1: 재즈 보컬 전공한 차울의 사랑이라는 노래인데 이제 영어로 사랑이라고 쓰여 있어요. 네 이제
0: 사랑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1: 사랑, 사랑. 네, 사랑을 이제 사랑을 사탕에 비유해가지고 네. 노래를 아주 달콤하게 불러주는데요. 이분은 원래는 임금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0: 활동명이 한때는 임금비 씨였다.
1: 예. 이번에 2024년 Everything Bagel이라는 이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이분이 이제 뉴욕에서 Everything Bagel이라는 그런 뭐 가게가 있었나 봐요. 그 가게를 그리워하면서
0: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1: 그 뉴욕의 어떤 거리와 그런 느낌들을 그리워하면서 만든 앨범이라고 합니다.
0: 뉴욕에서 저기 유학하셨나 보네.
1: 네, 네. 실제로 그 임세령 그 분의 네. 사촌
0: 그 누구예요? 임세령
1: 임세령이 이제 네. 어디지?
0: 아, 저는 임세령 그분보다 네네. 장들레 씨가 여기 앨범 참여를
1: 맞습니다.
0: 했다라는 게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1: 편곡에.
0: 약간 장들레 느낌 나네 하면서 저는 음악을 들었는데
1: 있죠. 들레님도 있죠. 네. 네, 굉장히 또 많은 음악가들과 소금이나 뭐 장들레 이런 많은 음악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앨범을 작업을 하는 것 많이 하고 있고요.
0: 네.
1: 영상 같은 것 올려서 되게 또 사람들에게 유머도 주고 약간 네. 센스도 보여주는 그런 음악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네.
1: 차울이라는 분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혈당 스파이크에는 네. 사랑.
0: 네, 사랑.
1: 네.
0: 임금비로는 이제 활동을 접으셨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차울이라는 또 이름으로 활동명으로
1: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장들레 씨와 또 협업하기도 하면서 재즈 보컬의 특성을 살린 이분도 뭐. 곡을 자신의 곡은 자신이 쓰시는 분이인
1: 맞습니다.
0: 거죠.
1: 예. 네. 장들레님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도 했고
0: 공동 작업일 수도
1: 네.
0: 있고
1: 공동 작업인 것 네. 같습니다.
0: 굉장히 재즈 아까 보컬 전공이라고 그러셨는데
1: 네.
0: 이번 곡은 그런 느낌도 나면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브라질 느낌이 한참 나는
1: 맞습니다.
0: 그런 곡이었습니다.
1: 예. 네.
0: 근데 갑자기 우리 이 얘기 하고 있는데
1: 네.
0: 이 공간에서 비빔밥 냄새가 나요.
1: 잠깐만 무슨
0: 왜
1: 일이지?
0: 그러죠?
1: 네.
0: 혹시 비빔밥 싸우셨어요?
1: 아니요, 저 각 맨몸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사탕 냄새가 달콤하게 나야 되는데.
0: 이렇다니까 간혹 얘기나 음악의 어떤 키워드가 이 냄새를 후각을 또 자극하는.
1: 네.
0: 싱어송라이터 한국의 차울의 사랑 듣고 오죠.
2: 자.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인,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픽션들 대표 이하립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그가 차려내는 코스 요리 이하립의 음악 정찬. 오늘 선곡 테마 달콤 한도치사량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는 노래 세 번째 곡을 만나봤죠. 한국의 싱어송라이터 차울의 사랑 듣고 왔습니다. 이거는 약간 그 금박이 붙어 있는 두종 그
1: 네.
0: 단맛이에요.
1: 두종 약간
0: 네.
1: 그런 느낌도 나고 요즘에 약간 버터떡 느낌도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탕의 느낌이
0: 네.
1: 가장 롤리팝 같은 사탕 있잖아요.
0: 롤리팝.
1: 네네 그 사탕이 제일 그 달콤함에 닮아 있지 않나
0: 네.
1: 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자, 이제 네 번째 곡으로 넘어가 보죠.
1: 네. 네 번째 곡은 이제 달콤한 것은 계속 먹을 수가 없습니다.
0: 아, 먹으면
1: 질리니까요.
0: 네네.
1: 네, 달콤하게 한번 채워지면 이제 좀 힘든데? 약간
0: 네.
1: 이럴 때, 약간 달콤함은 달콤하지 않은 것들이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쌉싸란 커피라든가, 네, 뭐, 단짠이라고 하죠?
0: 네.
1: 짭짤하거나 매콤하거나 갑자기 뭔가 한방 후추를 확 쳐주는 노래, 음악이 있어야 또이 달콤함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쯤에 그런 노래를 한번 선곡해보자 해서
0: 살짝 쌉쌀한 거예요.
1: 쌉쌀한
0: 네.
1: 가사가 아주 쌉쌀합니다. 근데
0: 네.
1: 생각보다 노래는 너무 달콤해요.
0: 네.
1: 제키 에반스라고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인데요.
0: 네.
1: 그분의 리뷰라는 이 노래가 2026년 네
0: 새로 나온
1: 새로
0: 곡이네요.
1: 나온 곡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인디씬에서 활동을 하다가 라이브 세션을 유튜브 이런 데다 올리면서 오 너무 좋은데 하면서 다시금 또 인기가 생긴 그런 분이
0: 싱어송라이터,
1: 싱어송라이터고요.
0: 예.
1: 근데 진짜 목소리랑 연주랑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렇게 찾아서 듣다가 이거 무조건 함께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달콤함을 눌러주는 가사가 약간 이제 이별을 고하면서 사실 난널 사랑한 적이 없어. 단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
0: 네.
1: 너는 내 친구들이 너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내 친구들은 다 나한테 너랑 헤어지라 그랬어. 약간 요런 아주 매콤한 그런
0: 그렇구만.
1: 가사입니다.
0: 다리 힘이 풀릴 정도로 팩폭을 해야 되는.
1: 팩폭을 해서 진짜, 와, 그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거의 녹아 흘러내렸겠다. 약간 요런 느낌의 가사를 너무 아름다운 노래로. 막 피아노를 치면서
0: 현란한 피아노 연주와 함께.
1: 네,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고 딕션이 너무 좋아서
0: 잘 들려요.
1: 너무 잘 들립니다. 그래서 이번 달달함을 좀 눌러줄 제키 에반스 노래 리뷰 듣고
0: 들어볼까요?
1: 오겠습니다.

0: 7960님께서, 아, 보라를 지금 켰는데 두분 보이스카우트 행동복 같은 옷을 입으셨어요. 노래 듣다가 엉뚱한 상상합니다. 라고
1: 행동복. 호루라기 뒤에서 꺼내야 돼, 지금. 네.
0: 그리고 여기 밧줄 같은 거 여기 이렇게 허리춤에 이렇게 메고.
1: 네, 오늘 EBS 마당에서 저기 텐트 치고
0: 야영 있어요,
1: 야영하는 거죠.
0: 야영.
1: 네, 맞아요.
0: 방금 혈당 좀 올리셨나요? 이하리의 음악정찬, 달콤 한도치사량, 혈당 스파이크 부르는 노래. 네 번째 곡은 미국의 재키 에반스, 싱어송라이터, 피아니스트의 리뷰였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무리. 예, 한국산 설탕을
1: 네,
0: 가져오셨어요.
1: 한국산 설탕, 국산 설탕 들고
0: 네.
1: 왔습니다. 호아 밴드라고 이게 호아, 나를 좋아하다, 좋아할 수 있는 나라는 뜻을 가졌다고
0: 아,
1: 해요.
0: 예.
1: 한국에서 결성된 4인조
0: 네.
1: 밴드고요. 이분들은 진짜 정말 저는 이제, 인스타 같은 데서 이렇게
0: 예.
1: 라이브 하신 거 보고, 뭐야, 비틀즈가 놀러 왔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 한국 밴드인데, 정말 그,
0: 비틀스 뭐 커버나 트리뷰트 뭐 이런 느낌이에요?
1: 네, 커버나 트리뷰트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0: 오리지널 곡이요?
1: 오리지널 곡을 그냥 똑같이 부르는데 자신들의 멜로디로 바꿔서.
0: 아, 그러니까 비틀즈의 오리지널이 아니라 호아가 자기네 곡들을 쓰는데 비틀즈 당시의 시절의 그
1: 네.
0: 사운드나 어떤 그런 뉘앙스로.
1: 사운드가 뉘앙스 뭐 기타 리프 하나하나 거의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뭐 오마주도 아니고 이건 뭘까 하는 노래인데 지금 오늘

0: 소개해드릴 노래는 Tomorrow and Tomorrow 가로하고 I Love You라는 노래인데요.
1: 네.
0: 이게 비틀즈 노래 Do You Want to Know a Screech라는 노래랑 거의 기타랑 드럼이랑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1: 그러면 표절이라고 공격을 받을 만큼 그렇게 같아요?
0: 표절이라고 할 수 없으면 거의 똑같은 그 비틀즈를 향한 존경을 담아서 음악을 만들었다고 해요.
1: 표절은 아닌데 똑같다.
0: 그 시대의 사운드는 지금 들어도 놀랍다. 네. 그래서 정말 그 매력적인 노래들을 계속 탐구하면서 음악을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구나.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즐길 수 있는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
1: 밴드 호화의 바람이?
0: 네. 그리고 혹시라도 폴 매카트니나 링고스타가 이 노래를 들어준다면 너무 좋겠다. 너무 영광이겠다라고까지.
1: 좋아요나 이 엄지척 한번 눌러주면.
0: 예, 진짜.
1: 거의 뭐.
0: 찾아와서 나한테 하트 한번 눌러줘 약간 이런 느낌. 나 좀 알아봐줘 하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1: 폴 매카트니 눈에 띄기 위해서 한다?
0: 근데 이분들이 정말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네. 모든 노래들이 다 의상부터 컨셉부터 라이브도 너무 잘하거든요.
1: 심지어 베이스 연주자는 폴 매카트니가 연주해서 유명해진 베이스 모델을 들고 연주를 하고 있네요.
0: 네, 진짜 똑같은 걸 하고 싶어서. 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은 정말 처음 보는 느낌의 밴드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분들의 음악을 좀 그리고 다른 음악들도 다 비슷한 결에 조금씩 다른 그런 느낌들을 담고 있어서
1: 비틀즈도 뭐 60년대나 뭐 그중에서 초기나 뭐 스튜디오 시절이나 그런 거 구분 없이 약간 구분 없어요?
0: 네, 구분 없이 좀 정말 사랑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넘버들의 어떤 기타, 드럼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근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이 호화 밴드를 또 좋아하고 계시더라고요.
1: 미국 동부 뉴욕 출신인가? 그 뭐 패널이 소개해서 알게 된 레몬 트윅스라는 듀오가 있는데
0: 네.
1: 이들도 이렇게 그런 어떤 시기, 음악적으로 스타일이 그 시기 특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런 헌정의 의미로 복각을 해내는데 그 수준이 놀랍더라고요. 근데 호화의 음악도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시니 한국 아티스트도 이런 시도를 하는구나 좀 놀라웠어요.
0: 맞습니다. 네. 그것도 진짜 요즘에 어린 청년들이 하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또
1: 어려요?
0: 새로운 어리지 않을까 저는 그냥 대충 넘겨짚었는데
1: 호화
0: 호화님의 이 라이브를 또 되게 잘하셔서 라이브 음원도 들어보시면 오 진짜 진심이구나 이분들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밴드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비틀즈와 그 당시의 음악을 또 사랑하시는 귀라면 또 아주 달콤하게 들으실 수 있는 음악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음악인데요. 오늘 이 음악까지 듣고요. 아립 씨 또 인사드릴게요. 아립 씨 다음 주에 또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정말 감사합니다.
1: 한국 록밴드 호화의 Tomorrow and Tomorrow 괄호 열고 I love you 괄호 닫고 음악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동양성곽의 백미로 평가받는 화성. 이 화성이 완공되던 날, 성을 한 바퀴 돌아본 정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제야 우리도 제대로 된 성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아끼던 장소, 방화수류정에 오르면 벽돌을 높이 쌓아 올린 망루가 보이는데요. 화성의 상징인 공심돈이죠. 속을 텅 비게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공격할 수 있게 한 공심돈은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이유경이 제안했는데요. 정작 화성의 설계자였던 정약용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창과 화살이 무기일 땐 높은 망루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미 대포가 발달한 당시에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였죠. 하지만 정조는 이유경의 손을 들어줍니다. 13m 높이의 사각기둥 모양으로 벽을 쌓고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 첫 번째 공심돈이 지어지는데요. 그러자 자존심 강한 정약용은 반대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공심돈을 짓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낮고 둥근 원통 모양으로 내부엔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죠. 이유경과 정약용의 자존심을 건 건축 대결이 만들어낸 세계문화유산 화성.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아이돌 한국어 앵커 나킴드입니다. 오늘도 화제 K뉴스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마카야 특파원.
1: 죄송해요. 새벽부터 오픈런을 위해 줄 서 있는 마카야 특파원입니다.
0: 아니, 마카야 특파원. 대체 뭘 사려고 이렇게 새벽부터 오픈런을 하고 있는 겁니까?
1: 아, 사실 제가 최고로 애정하는 작가의 한정판 책을 살 수 있다고 해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난 6월 24일 2026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렸습니다. 무려 15만 명의 인파가 이 도서전을 찾으며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다는 소식입니다.
0: 책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니 놀랍네요. 특히 책을 사랑하는 지적인 남자인 저 캠드에게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1: 에? 아, 나 캠드 앵커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본 적이...
0: 그건 제가 책을 마음으로 읽기 때문이고요. 그나저나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마카야 특파원?
1: 네, 서울국제도서전은 말 그대로 책으로 가득한 책의 축제였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찾는 사람들부터 책갈피, 키링 등 다양한 굿즈를 사러 온 사람들, 직접 작가를 만나러 온 팬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행사를 즐기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책을 한 권만 사려다가 그만 10권이나 사버렸습니다.
0: 와, 책 10권의 행복. 아, 너무 부러운데요. 저도 책 빌려주세요. 같이 또

0: 둘, 셋,
1: we go on and on.
0: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의 DJ 캠든
1: DJ 마카야입니다.
0: 앞서 들으신 곡은 세븐틴의 돈키호테였습니다.
1: So call me 돈키호테. 네, 먼저 오늘 출석한 한국인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우리 에비게일 테일러 06님께서 캠디 막디 안녕.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하. 우리 DJ들이 더 핫한 것 같아요. 오. 사랑해요. 라디오 너무 기대돼요.
1: 아주 오. 똑똑하신 분이네. 그렇죠? 일단 요즘 라디오 분위기도 핫하고요.
0: 맞아요.
1: 지금 캠디 네. 막디 비주얼도 핫하고요.
0: 아, 핫하죠.
1: 날씨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에 비하면. 네, 저희가 잠을 자러 가면 이게 밤이 시원하잖아요. 저희가 잠자서 그래요. 네.
0: 아, 우리가 빨리 눈을 감아야.
1: 네, 우리가 눈을 감아야 이제 밤이 시원해지는 거죠. 네. 다음 메시지 읽어보겠습니다. Strawbubu님께서, How's everyone doing today?
0: Doing good.
1: Not bad. I'm doing good. I'm doing very good. I'm excited for today's radio because I think Yasmin is not going to be able to guess. The answer.
0: Ah, I see. Okay, that's good. 자, 그리고 아고조아 1115님께서 오늘은 친구랑 같이 보고 있어요. 두 배로 행복해진 아이돌 한국어.
1: 친구.
0: 친구분들 이거 처음 보시는 건가? 친구분?
1: 그런 것 같아요.
0: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주 출석해 주세요.
1: 아, 이제 한번 출석하면 네. 계속 와야 돼.
0: 맞아요.
1: 네. 네. 화이팅.
0: 자, 화이팅.
1: 네, 메시지 보내주신 항공이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쯤에서 아이돌 한국어에서 스마트함을 당담하는 지적인 게스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0: 네. At 아이돌 한국어, she's known for her sharp intellect and smart charm. Mini, Yasmin. Yasmin, welcome.
1: Welcome.

0: 잠깐만요. 아, 왜 이렇게 버벅거리죠, 둘 다?
1: 네?
0: 스마트하다고 막 이렇게 좋은 말 나오니까 왜 둘 다 버벅거리죠?
1: 컨셉.
2: 네, 맞아요.
1: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안경을 쓰고 맞아요. 머리가 약간, 이렇게 흐트러졌잖아요.
2: 약간 조금 바보 같은 미?
1: 네. 약간 nerd look 하지만 장난스러운
0: 근데
1: vibe.
0: 진짜 신기한 거 뭔지 알아요? 뭐야, 나오기 뭐. 전에 저도 고민하긴 했어. 아, 안경 쓸까?
1: 어, 진짜?
0: 저 오늘 약간 스마트하게 입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안경 쓸까 말까 네. 엄청 고민을 하다가 네. 안 써야겠다.
2: 잘하셨어요. 네.
0: 왜? 왜냐면
2: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림이 좀 다양해야지 그림이 그렇죠
1: 그렇죠
2: 너무 다학창스
1: 이거 안경 노잼 안경
0: 좋아하시네 노잼 오케이
1: 근데 오늘 왜 Thursday Vitamin 안 해줘요?
2: 어, 그러게요
0: 저 다시 rewind
1: 오케이
0: 미니 미니 엑스미 Thursday Vitamin입니다
1: yeah. 예 오늘 Vitamin이 좀 필요했어요
2: 맞아요
1: 네 오늘 비타민이 좀 필요해서
2: 어때요? 좀 도움이 됐어요?
1: 어, 지금 완전 충전 완료
0: 충전 됐어요? 오케이 네.
1: 좋습니다
2: 네, 자 오늘 K뉴스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리미리미니
0: 에스메니 Yeah, we've got some exciting news from June 24th to 28th The 2026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was held at Koexun Seoul. It's one of the largest book festivals in Korea where publishers, authors, and readers come together in one place.
1: 네, 책을 좋아하는 항공인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전 세계 18개 나라에서 530개가 넘는 출판사와 관련 단체가 참여한 대규모 행사였다고 합니다.
2: 이 행사에서는 와우. 책을 보고 살 수 있는 건 물론 작가와 만날 수 있는 북토크도 열렸고요. 출판 관련 전시와 굿즈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도서전 소식을 들으니까 책장에 있는 책들이 생각나는 것 같은데요.
0: 없잖아요.
2: 어떤 장르의 책을 좀 좋아하시나요?
1: 아, 왜 공격해요?
2: 아, 지금 저 읽고 있잖아요.
1: 저희 아, 책 많아요.
2: 아직 안 끝났어요.
1: 저희 장르 좋아하는 네. 책 장르. 아, 전 그래도 판타지를 좀 좋아하고요.
2: 저도요. 네, 저도 좀 판타지 좋아하고. 미스터리.
1: 아, 미스터리 좋고. 네. 왜냐면 이게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게 게임을 하는 것처럼.
2: 그러니까 계속 읽고 싶어지잖아.
1: 맞아. 네. 어, 얘가 누구지 했는데 아, 얘다 했는데 갑자기 얘가 죽어.
2: 범인 찾는 거.
0: 범인 찾는 거.
1: 그러면 네. 이게 되게 헷갈려요.
0: 오.
1: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야스민 씨 책 읽으세요?
0: 둘 다 약간 상상.
2: 네.
1: 맞아요.
0: 선배님. 아직 대답 안 했잖아요.
2: 책 읽으세요?
0: 읽어요. 아, 읽거든요.
2: 어떤 책 읽으세요?
0: 아, 저는 이제 심리학이나
1: 네.
0: 약간 인생에 관련한 그런 에세이 같은 걸 좋아해요. 픽션 있는 걸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상상력 좋아하긴 하는데
1: 논픽션을 좋아하는구나.
0: 네, 약간 진짜 리얼리스틱하고 내 인생에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책을 읽는 것도 그런 좋아해요.
1: 어, 그러면 최근 읽은 심리학 책은 어떤 얘기를 해서
2: 제목이 뭐예요?
0: 아, 제목.
2: 네.
0: 제목 까먹었는데.
1: 그럼 내용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0: 내용은 약간 그 physics랑
1: 네.
0: 우리 우주 에너지랑
2: 네. 너무 큰 틀 말고 좀 딥한
0: 우리 어떤 네. 아 진짜 이거예요.
2: 아, 네, 알겠습니다. 네.
0: 그래서 어 그거를 어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1: 우주
0: 약간
1: 에너지.
0: manifest랑 아, 이런 걸 어떻게 네.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2: 아, 또 어떻게 끼쳐요?
0: 오늘 뭐
2: 아, 영향 어떻게 끼치지,
0: 오늘 뾰족합니다 아, 김대님 뾰족해요 많이 샤프해요
2: 다음 얘기 넘어갈게요
1: 네
2: 책을 고를 때 나는 어떤 걸 보고 고르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친구의 추천도 많이 하고요 사실 부모님 추천도 많이 받고 그리고 표지를 좀 많이 보는 것 같긴 해요 그 제목이라든지
0: 제가 추천해드리면 그 읽을 거예요
2: 보고 있고요 아, 네 읽죠 어떤 책 추천하시는
0: 아 고민 좀 해보고 끝나면 네.
2: 아 아니 지금 알겠습니다
1: 네 저는 자, 책을 살 때 그 뒤에 적혀져 있는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2: 그 책
1: 평보다는 그 책을 소개하는 글
2: 아 간단하게 소개하는 글이
1: 그 글을 좀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미스터리면 어, 뭐 갑자기 뭐 금 목걸이가 사라졌다 하지만 집에는 세 명밖에 없었다
0: 김대님이 훔쳐갔다
1: 누가 목걸이를 가져갔을까 약간 이런 거에 좀
2: 줄거리 약간 네, 조금
1: 어, 맞아요
0: 아~
1: 네, 네. 줄거리에 좀 흥미를 느끼고 좀 읽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책도 사실 모든 게 마케팅이 중요하잖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책도 표지가 예뻐야
0: 아,
1: 좀 읽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2: 그렇죠. 표지도 네. 그래서 저도 신경이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좀 느낌이 있어야 돼. 표지가. 나를 끌어당기는 느낌.
0: 네,
1: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0: 음흠.
1: 자, 그러면 책을 읽을 때 이게 되게 스타일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대사를 뭐 이렇게 줄을

0: 안 읽더라고.
1: 저는 그 하이라이트 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0: 아,
2: 저도
0: 진짜요?
2: 사실
0: 왜요?
2: 제가 학교 때 교과서에 하는 건 좋아했거든요.
0: 아.
2: 근데 책에다가 그렇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 좀 깔끔하게
0: 깔끔하게 읽는
2: 나중에 또 읽어야 되니까.
0: 그러면 마음에 들었던 그 문장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다시 찾아요?
1: 그건 다시 읽어야죠.
0: 다시
2: 다시
0: 처음부터
2: 읽어야죠. 네.
0: 읽어서.
1: 아니면 저는 진짜 웃긴 게 이걸 하이라이트는 안 좋아하는데 책그 코너를 접는 걸 좋아해요.
0: 옛날에 그랬어요,
1: 네, 접는 걸 좋아하고 보통 그리고 제책 컨디션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그래서 막 책을 엄청 막 소중히 다루는 것도 아닌데 또 안에 막글 쓰는 건안 좋아해요. 그냥 뭐
0: 약간,
1: 나만의 선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랑 안 좋아하는 거 그런 느낌. 자, 그러면 한번 밸런스 게임 항상 하잖아요.
0: 오케이.
1: 너무 좋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Let's go.
1: 1번, 2번으로 저희가 통일해서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0: 오케이.
1: 자, 책 읽을 때 좋아하는 장소는 조용한 곳, 예를 들면 집 아니면 도서관, 아니면 시끌벅적한 곳, 예를 들면 카페 아니면 차 안. 자, 1번, 2번 가겠습니다.
0: 오케이.
1: 하나, 둘, 셋.
0: 1번! 오!
1: 책은 무조건 전 조용한 곳에서.
2: 네. 시끌벅적한 곳에서는 좀 어렵지 않아요? 집중하는
1: 게. 맞아요. 그리고 저도 뭐 예를 들면 공부할 때나 그럴 때 음악 틀고 공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0: 네.
1: 저는 책 읽을 때는 조용해야 돼요.
0: 아~
1: 음악도 있으면 안 되고.
0: 저도요. 네.
2: 공부할 때.
0: 신기하다.
1: 공부할 때는 노래 부르려고 노래 들어요.
2: 저는 공부할 때 ASMR 들으면서 가끔 했어요.
1: 진짜요? 네.
2: 말소리가 아니라 장작 소리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가끔 틀으면서 했었어요.
1: Satisfying sounds.
2: 네네네.
1: 오케이, 그럼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자, 나의 책 읽는 스타일은 자,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다. 아니면 여러 책을 한꺼번에 읽는다. 야스민 씨 방금 좀 말했던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2번.
1: 전 2번. 저는 뭔가 안 끝내도 그냥 시작해요. 그래서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둘 다 판타지 책이면
0: 그러겠다.
1: 가끔 스토리가 헷갈려.
2: 아.
1: 약간 분명히 분명 얘, 이 캐릭터는 이 아이템을 얻었는데 뭐지 하다가 아 그거 다른 책이었구나.
0: 아,
1: 이럴 때가 있습니다.
0: 그러겠네요. 네,
1: 특히 만화 읽을 때 그래요. 만화 읽을 때 좀 헷갈려요. 우리 캡틴 씨는 1번.
2: 네.
1: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다.
2: 그렇죠.
1: 꼭 끝내야 돼요?
2: 저는 그래야지만 네.
1: 그래야지만 넘어갈 수
0: 있어요. 그래야지만 뭐예요?
2: 넘어갈 수 있어요.
1: 오늘 둘이 좀 잘 맞네요.
2: 잘 맞는 게 아니라 잘 맞는
0: 거예요. 싸우러 왔어요.
2: 저는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1: 오케이, 그럼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2: 네.
1: 내가 선호하는 거는 책 냄새 나는 종이책 읽기.
0: 이거 뭔가 안 맞을 것 같아요.
1: 아니면 편리한 전자책 읽기.
2: 좋습니다.
0: 오케이.
1: 자, 요즘 또 이게 많이 뭐 논쟁이 되고 있어요.
2: 네.
1: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1번.
2: 1번.
0: 오?
1: 네, 무조건 1번이죠.
0: 진짜요?
1: 네,
2: 전자책은. 네. 이게 전자책으로 보면 다른 앱으로 넘어간다니까요.
0: 맞아.
2: 그렇게까지 일부러 맞는 사람들은 모르는 처음 거예요.
1: 네, 근데 그거 맞추면 뭔가 공부하는 느낌 들어가지고.
0: 맞아.
1: 되게 좋아요.
2: 네.
0: 그리고 냄새 민감하기
2: 책
0: 때문에.
2: 냄새 향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두 분이 진짜 궁금하실 것 같은데.
1: 그럼 되게 걸어다니면서 네. 똑똑한 기분이 들 것 같네요.
0: 맞아요. 네.
1: 자, 그러면 이 한국은 또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강조하기도 하고 관련 행사가 되게 많은데요.
2: 그렇죠.
1: 뭐 예를 들면 독후감 숙제는 기본이고 독후감 쓰기 대회까지도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뭐 호주, 미국, 이집트에서 왔잖아요.
0: 그렇죠.
1: 이집트도 독후감 쓰나요?
0: 생각보다 많이 쓰지는 않고 쓰는 거에 대해서 많이 중시하는 것 같아요. 교육 받을 때.
1: 아~
0: 그러니까 책 읽고 이렇게 좀 피드백 쓰는 것보다
1: 네
0: 생각을 적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육 받을 때.
2: 약간
0: 스토리를 만드는 거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1: 그럼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느꼈는지, 뭐 어떤 스토리가 재밌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0: 그것도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그런 쓰기 시간 따로 있어요. 그 수업 시간에.
1: 네.
0: 그러면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이나 뭐 진짜 현실에 없는 스토리를 내가 만들어서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개인 얘기 써도 되고.
1: 아, 책이랑 관련 없어도?
0: 그렇죠.
1: 아, 좋네요.
0: 네.
1: 미국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2: 미국도 사실 독후감 쓰긴 쓰는데요.
1: 네.
2: 저는 한국에서 좀 더 샀던 것 같아요.
1: 근데 한국이 확실히 그 여름방학이나 이럴 때 독후감을
2: 맞아요.
1: 많이 써야 되고
2: 맞아요.
1: 호주에서도 뭐 잉글리시 레슨 있으면 뭐 책 읽고 다 같이 독후감 느낌으로 쓰긴 하는데 한국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독후감 쓰는 게
2: 맞죠.
1: 독후감 쓰면 뭔가 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고
0: 맞아요.
1: 그리고 원래 써야 기억에 남아요.
0: 맞아요.
1: 뭔지 알죠?
0: 맞아요.

0: 항상 공부할 때 그래. 그쵸?
1: 오, 그리고 특히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요즘, 그러니까 생각도 그렇고, 내가 평소에 누구 만났는데, 뭘 깨달았어요.
0: 맞아요.
1: 그럼 저는 그걸 무조건 적어야 돼요.
0: 역시 저번에도 항상 적는다고 얘기해
1: 아,
0: 주셨잖아요.
1: 맞아요. 역시 마카님
0: 아,
1: 스마트해요.
0: 기억하고
1: 예.
0: 있죠. 확실히 이 뭐야 습관이 들어 있어야 돼.
1: 맞아요.
0: 좋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항공이들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2: 오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내가 마음의 양식을 쌓는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 가기, 맛집 찾아다니며 인생 음식 발견하기, 잠들기 전책 읽기 등 마음의 양식을 쌓는 나만의 방법에 대해 마음껏 보내주세요.
1: Yeah, global 항공이들, please share with us your own way of nourishing your mind. We look forward to hearing your stories.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노래 듣는 동안 메시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You are you, Jean.

0: 항공인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1: 그렇다면 이 코너를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0: 지금 한국은 Now in Korea is our quiz segment where you guess a Korean word related to major issues in Korea over the past week.
1: Yeah, I'm going to try and guess Korean word by asking 20 question style questions. Listen along and see if you can guess it too.
2: 오늘 BGM
1: 오늘 왜 같이 안 해줘요?
2: 오늘 되게 오랫동안 네?
1: 오늘 왜 같이 안 해줘요?
2: 어떤 걸요?
1: 20
0: question style question.
1: 오케이, 됐다.
2: 네,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내용 중 눈에 띄는 한국어 단어를 맞히는 코너입니다. 지금 한국은.
0: 네, 한국인들에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수민님이 20곡의 방식으로 정답을 추리할 거고요. 아, 뭐 항상 예상 단어가 있으시잖아요. 오늘 예상 단어 네, 있으신가요?
2: 바로 말씀해 주시죠.
1: 김대님 진짜 너무 킹받아요. 방금 봤어요.
2: 왜?
1: 항상 예상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네. 이러고 있는 거.
2: 너 그렇게 안 했는데?
1: 아, 진짜 다 지켰어요.
2: 억울합니다.
0: 아, 라이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2: 네, 나중에 돌려보세요. 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0: 그럼 네. 오늘 단어 있어요?
1: 오늘
0: 아니면...
1: 연필을 생각했는데
0: 연필.
1: 아닐 거 같기도 하고
2: 근데 연필
1: 관련 있어요? 없어요?
2: 그래도 지금까지 하신
1: 지우개?
2: 그 예상 단어 있죠?
1: 지우개
2: 아니 지금까지 하신 예상 단어들 있죠. 그중에서 제일 근접했어요.
0: 제일 근접했어요.
1: 진짜요?
0: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2: 네. 자, 네. 과연 수민님이 오늘은 정답을 맞힐 수 있을지 기대를 별로 안 할 것 같고요. 자, 기대하겠습니다. 네.
0: 네. 네. 오늘도 정답자 선물로 화장품 그리고 스페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2: 자, 그럼 힌트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답 조성은 치읓으로 시작합니다.
0: Today's answer starts with the Korean letter 치읓.
1: 렛츠고 오늘 진짜 빠르게 갈게요.
0: Okay.
1: How many syllables do we have in this word?
0: Three syllables.
1: Okay.
0: 세 글자입니다.
1: Okay. 오늘 인트로에 나왔나요?
0: 오늘 인트로.
1: Did you mention it?
2: 아니요.
1: In the introduction.
2: 나왔어요. 나왔어요.
1: You did.
0: 와 대박이다.
1: 서점에서 봤나요? Do they sell this thing at the
0: 서점?
1: bookstore?
0: Bookstore.
2: Yeah. Really? I don't know. Actually.
0: I think so.
1: They
0: yeah.
1: do.
0: Yeah.
1: They do.
0: 아니 돌아가서 봤어요?
1: 왜냐면 네. 그거 예상하긴 했는데.
0: 네.
2: 뭔지
0: 질문 그래도 계속 물어봐 주세요.
1: 네. 오케이. 그러면 소리 안 나죠? It doesn't have a sound.
0: 뭐 어떻게
1: right?
0: 어떻게 하면 소리 나죠? 나죠? 소리 나죠.
1: 소리 난다고?
0: 네. 네. 소리 안 나는 게 있어요?
1: 아니?
0: 소리 나죠?
2: 네.
1: 오케이 그러면 어떤 색깔이 있는 거예요?
2: 여러 가지 있어요.
0: 네. Okay. 그냥 뭐 그냥
2: 원하는 거 골라주세요.
0: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네. 색.
1: 모양도 달라요.
0: 네. 모양 다르죠.
2: 다르죠. 다르죠.
1: Different shapes. 네. Different shapes. Okay.
0: 모양도 다르고.
1: 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언제 찾아요? When do people need that thing?
0: 이거는 약간 쉬고 싶을 때.
2: 쉬고 싶을 때.
0: 멈출 때.
2: 쉬고 싶을 때. 네. 시간을 멈추고 싶을 때.
0: 그쵸. 그냥 좀 미루고 싶을 때.
1: 와, 진짜 똑똑하다, 둘 다. 오케이. 네. 그러면, what is it made of?
0: Anything.
2: It's made of, yeah, anything.
0: Paper, aluminium,
2: titanium,
0: vibranium,
1: gold,
0: yeah.
1: gold, silver.
0: Gold, silver.
1: What's your favorite bronze. Shape? What's your favorite shape?
2: My favorite shape?
1: Yep.
2: It's cutter-ice shape.
0: Mine is 경복궁 shape.
1: Wait, okay.
0: Yeah.
1: 뭐 다 알겠는데 뭐 일단 한국인들을 위해서 더 물어볼게요.
0: 오케이.
1: 아 무게는 어떻게 되죠?
0: 네?
1: 무게
0: 다 가벼워요 근데 뭐 다 다르긴 한데
1: 가볍죠?
0: 뭐 무거운 것도 네. 있어요.
1: 오케이 혹시
0: 네.
1: 오케이 여기다.
0: 네, 야스민 씨 오늘 확신에 찼는데.
1: Yes.
2: 근데 감이 좀 오세요?
0: 오세요.
1: 아, 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0: 자 그러면 일단 한국인들의
1: 첫 질문부터.
0: 아, 오케이. 그럼 일단 항공이들의 답안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Yes.
0: 네, 우리 항공이들이 일단 김지혜님께서 책가방. 오, 되게 좋은 게스다. 오, 되게 좋은 게스다. 책가방. 오케이. 일단 오케이. 그리고 에스투펜노님께서 책가방.
2: 오, 같이 지금 보고

0: 신가 봐요. 네.
1: 내 생각에 오늘 두 분 친구일 수도 있어요.
2: 에스펜더랑 네. 우리 지혜님.
1: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화림님께서 책갈피인가라고 하셨는데, 어 책갈피, 어 되게 근접한 것 같아요.
2: 근접했어요.
1: 네.
2: 그리고 메리드문.
1: 메리드문님께서 참교육.
0: 근데 너무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참교육 그 쇼. 네.
2: 왜냐면 최근에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럼 일단 뭐 우리 항공이들 뭐 좋은 게스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좋아요, 일단 좋아요.
2: 다들 비슷했어요. 네. 네. 수민님 어떤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3: 아 저는 그거 요즘 진짜 빠졌는데.
0: 그게 빠졌다고요?
3: 많이 사요, 저는. 어? 네잎클로버 10도 있고요.
0: 이거를 많이 사요?
3: 버터플라이.
0: 이거 많이 샀다고?
3: 책갈피 아니었어요?
0: 이걸 많이.
3: 책갈.
0: 아니요.
1: 네?
3: 에이.
0: 에?
3: 에이,
1: 오케이. 그러면
3: 진짜?
1: 정답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항공이들을 위해서
3: 맞네.
1: 저희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들으면 바로 정답을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야겠다. 오늘은 책에다가 이걸 끼워서 잘 표시해 둬야지.
3: 여기, 여기.
2: 자, 수민님, 정답의, 갈피를 지금 찾으셨나요? 잡으셨나요?
3: 아, 저는 감 왔어요. 네. 아, 감도 오고, 갈피도
2: 자,
3: 잡았고.
2: 그러면 수민님과 아직도 못 맞히셨을 것 같아서, 우리 한국, 그리고 또 한국인들을 위해서 강력한 힌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 오케이.
2: 이 노래의 제목을 잘 들어보세요. 러블리즈, 책갈피.

0: 여러분은 책벌레 DJ 나캠등과
1: 책나방 DJ 마카야. 그리고
2: 그리고 책안볼것 같이 생겼지만 책을 매일 보는 게스트 야스민이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1: 네, 앞서 러블리즈 책갈피 듣고 왔고요. 모두 정답을 이제 맞히셨겠죠?
0: 네, 그럼 이제 발표할까요? 정답은
2: 바로
1: 책갈피입니다.
2: Yeah, today's screen word is 책갈피. It refers to an object placed between the pages of a book to make it easy to find the place you were reading or to locate a needed page. In English, it's called a bookmark.
0: 네, 오늘의 한국어 정답은 책갈피입니다. 책을 읽을 때 없으면 섭섭한 아이템이죠.
1: 네, 앞서 오프닝에서 서울 국제 도서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내가 태어난 해에 베스트셀러 문장이 담긴 책갈피를 나눠주는 행사가 정말 인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책갈피를 오늘의 퀴즈 문제로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0: 수민님 정답을 맞추셨나요?
2: 아, 깔끔하게 맞췄어요.
1: 아, 그냥 오늘 좀 깔끔했던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1: 네, 오늘 좀 컨디션이 좋으셨네요.
2: 그러니까요.
0: 이 책갈피 발음 어떠세요?
2: 좀 어려워요.
1: 책갈피.
2: 책갈피.
1: 그죠.
2: 계속 지금까지도 제 갈비로 읽을
0: 와,
2: 때도
0: 책갈비. 근데
2: 있어서.
0: 갈비뼈로 해도 되게 자연스럽게 하겠다.
1: 맛있겠다.
0: 갈비뼈로 이제 책갈비를 해도.
1: 책갈비.
0: 네, 책갈비. 이제
2: 역시 상상력. 어, 좋다.
1: 책끝살이랑 갈비 합치면 책갈비 되겠네요. 책갈비.
0: 네. 자, 그러면 또 책갈피가 들어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1: 좋습니다.
0: 자,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I fell asleep after leaving a bookmark on the page I was reading today. 오늘 읽던 책에 책갈피를 끼워두고 잠들었어.
1: 내 책갈피는 잘생겼어.
2: 네?
1: My bookmark is handsome.
2: 아, 마카야 캐릭터.
1: 맞아, 제
2: 혹시?
1: 사진이에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역시.
2: 역시 퀴즈 여왕. 아, 오케이, let's go. 아, 저는 아, 이건 진짜 싫어해요.
1: 오케이.
2: 저는 지난주 친구한테 책갈피를 선물로 받았어요.
1: 오.
2: I got a gift from a friend. No, I got a bookmark as a gift from a friend last week.
1: 와우. 책갈피 되게 그래도 삶에 연관이 많으시네요.
2: 어, 맞아요.
0: 그러게요. 와. 그럼 이제 책갈피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책을 읽다가 잠시 멈출 때 책갈피를 사용하세요? 아니면 다른 이제 나만의 스타일을 갖고 계신가요?
1: 아, 전 책갈피도 하고, 책갈피도 꽂고, 종이도 접어요.
3: 저도 종이
2: 둘 다.
3: 접거나,
1: 둘다 해요.
0: 펜을 꽂아요, 저는.
2: 아,
1: 펜!
2: 펜! 펜도, 그건
1: 오,
2: 나도 그래요.
1: 펜.
0: 네, 펜.
2: 저도 항상 펜이나,
1: 네.
2: 아니면, 일단, 책갈피를 옛날에 별로 이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요새 책을 이제 많이 보게 되니까,
1: 네.
2: 무조건 저는
1: 책갈피.
2: 그것도 약간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 어.
2: 좋은 색깔과 좋은 모양으로 일부러 사요. 약간
0: 아니면
2: 버터플라이 아니면 뭐 이런 것들로
0: cover
2: 해서.
0: 아니 요거 있죠. 책 보시면 이렇게 뒤에 이런 거 있잖아요.
1: 아 종이
2: 아,
1: 커버.
0: 네, 커버 이렇게 돼 있어요.
2: 맞아요.
0: 이렇게.
2: 근데 저는 이 방법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전 굉장히
1: 왜요?
0: 좋아합니다. 이
2: 아, 겜대님 역시 안 맞아요.
0: 네.
1: 근데 이 책갈피가 되게 귀여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2: 맞아요.
1: 지금 여기 있는 책갈피도 되게 귀엽고 커피 쏟은 듯한 모양인데
2: 어, 우와,
1: 네, 이거
2: 진짜요?
1: 되게
2: 우와,
1: 한번 보여줘봐요.
2: 보여줘요.
0: 요즘 굉장히 뭐가 많아요.
1: 우리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신다면 지금 보이실 텐데
2: 이거 진짜 예쁘다.
0: 뭐 인형
1: 커피를
0: 아닙니다. 인형 아니고요.
1: 네.
0: 커피 쏟은 느낌이에요. 컵이에요,
1: 맞아요.
0: 이게 컵.
1: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 엠마벳
1: M%1 갓 굿스 책갈피를 씁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0: 있어요?
2: 있어요?
1: 모르면 어떻게 해요, 캔디 씨가. 저희가 그낸게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잘
2: 진짜요?
1: 쓰고 있습니다. 네.
2: 우와.
1: 너무 좋죠.
2: 나도 하나 선물해줘요.
1: 오케이. 하나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2: 어, 마카이는 전사예요, 전사.
0: 전사,
2: 진짜.
0: 전사. 이제 전쟁에서
1: 아, 저는
0: 전사.
1: 정상이라고 한줄 알았어요. 그래서
2: 전사 엔젤.
1: 마카이 정상에 해서 캠든 형은 정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0: 있어가지고.
1: 아,
0: 진짜 너무하네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정상, 전사 다
0: 다음
1: 좋네요.
0: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1: 좋아요.
0: 자, 혹시 책갈피 없을 때, 아, 이거 얘기해봤죠? 자, 책갈피를 산다면,
1: 네.
0: 어떤 색이나 디자인을 사고 싶으세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는 게 좋은 것 같아요.
2: 어,
1: 약간
2: 어떤
1: 좀
2: 거요?
1: 웃긴 거.
0: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1: 카레라이스.
0: 진짜
1: 카레라이스.
0: 있어요.
1: 저 근데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0: 네, 위에 이렇게 카르델
1: 그 향도 나면 좋은데.
2: 와, 진짜.
0: 대박이다.
1: 저는 그것도 좋아요. 그 뭐 경복궁이나 뭐 한국에 스페셜 디자인이 있어요. 막 금색으로 돼 있는 이렇게 잘려져 있는 게 있거든요.
2: 맞아, 맞아요.
1: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책에도 하나 넣어놨는데 그게 뭔가 되게 럭셔리해 보여가지고.
2: 맞아, 맞아요.
1: 맞아, 이 금색 책갈피 한국 한국 전통 느낌.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경복궁 이런 느낌.
0: 경복궁.
1: 네. 아, 제 거는 경복궁이에요. 그 궁 모양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1: 어떤 걸 좋아하세요?
2: 저는 제일 아끼는 책갈피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yellow butterfly 모양으로 돼 있고 네. 그건 약간 책 이렇게 펼쳤을 때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진짜.
1: 중요하죠.
2: butterfly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1: 네.
2: 또 다른 거는 이제 금색으로 네잎 클로버인데
1: 우와.
2: 앞부분이 진짜 크거든요. 진짜 이만한 네잎 클로버인데
1: 네.
2: 그리고 이제 그 끝부분 보면 약간 목걸이처럼
1: 오.
2: 이렇게 해서 하나 더 길게 해서 작은 네잎 클로버 하나 더 있어요.
1: 이야, 역시 금수민.
2: 그래서, 맞아요.
1: 이야.
2: 그래서 큰 거를 금수민. 제가 안에 넣고
0: 금수민. 네.
2: 그 줄 이제 밖으로 이렇게
1: 밖으로
2: 이렇게 빼면
1: 빼놓고
2: 바로 볼 수 있어요.
1: 되게 생각보다 효율적인 책갈피네요.
2: Yes.
1: 페이지를 빨리 찾을 수 있겠다.
2: 맞아요.
1: 가끔 이게 책갈피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2: 안 보여요. 안 보여요.
1: 그래서 저는 위쪽에 놔두는 걸 좋아해요. 살짝 튀어나오게.
0: 그렇죠. 저도요. 네.
1: 그래야 잘 보여.
0: 맞아요. 그게 맞죠.
1: 자, 그러면 인생이 책이라면 내 인생에서 여기는 꼭 책갈피를 꽂아서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 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2: 와우.
1: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생활. 학교에서 보냈던 날들의 책갈피를 꽂아서 책갈피를 꽂으면 이렇게 되돌아갈 수 있잖아요. 가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책갈피를 꽂아서 어렸을 때 학교 다니던 그 진짜 이거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자유로웠죠. 얘가 중요한 거 그때 고민들은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2: 맞아요.
1: 그때로 딱 돌아가서 한번 보고 싶다. 내 행복했던 순간들, 내 친구들,
2: so
1: 가족.
2: Lovely.
1: Yeah, I love when I went to school.
0: 저도 미국에서 살 때 이제 Pacific Cascade Middle School 이라는 데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학교 끝나고 항상 장을 보러 가는데요. 그냥 grocery store 가서 장 보고 제가 좋아하는 테리야끼 플레이스에 가서 테리야끼 치킨 테리야끼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뭐죠? 그 알죠? 햄버거 그 왕.
1: 알죠.
0: 버거왕 아시죠? 거기서 파는 오리오 쉐이크 그런 항상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그리고 그 붉은 노을을 보러 저희가 또 하일랜드라고 되게 위에 산 쪽에 살아요.
1: 괜찮네.
0: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너무 행복했고 해서
1: 진짜 마술 같은 진짜 마법 같은 순간이네요.
2: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이게 The small moments.
1: 그치.
2: 진짜.
1: That's right. What's your special moment, Yasmin?
2: 저는 현재를 책갈피를 이렇게 꽂아놓을게요.
1: 아이돌 한국어?
2: 아이돌 한국어 플러스 저는 진짜 요즘 그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네. 저는 너무 좋아요.
1: 아, 다행이네요.
0: 네. 되게 다행이네요.
1: 그 행복한 맞아요. 시기에 저희가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2: 영광입니다.
1: Yeah!
2: Yeah.
1: Thank you, Yasmin.
2: 훈훈하다.
1: 좋습니다. 네, 책갈피와 관련된 토크까지 나눠봤고요. 이쯤에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캠든 씨.
0: 네, 퀴즈 당첨자 발표를 할 건데요. 오늘은 책을 사랑하는 문학 소년으로 변신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가위바위보로 발표할 사람을 여기 볼게요.
1: 오케이.
2: 오늘은 진 사람이 그러면 발표하는 걸로 할까요?
1: 알겠습니다.
2: 네. 오케이. 그러면 스위트하고 다정한 낭돌. 기대해보겠습니다. 기도도 네. 해보고 기대도 네. 해보고 하겠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2: 네. 자, 시작합시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1: 주먹! 주먹.
2: 오케이. 다시.
1: 안
2: 가위바위보.
1: 주먹!
2: 오! 마카야님 졌네요.
1: 맞아요. 제가 주먹을 내고 캠디가 종이를 내서 막디가 졌습니다. 오늘의 정답자 발표는 막디가 할게요. 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책에 꽂힌 책갈피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남고 싶은 문학소년 마카야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항공이들의 정답을 소중하게 펼쳐볼게요. 네, 먼저 아이디 6231님께서 정답! 책갈피 책 읽을 땐 책갈피가 필수죠 히히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분께는 아름다운 하루의 첫 장을 열어줄 화장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책을 펼칠 때 설레는 첫

0: 페이지를 마주하는 것처럼 하루의 시작, 피부 관리도 기분 좋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디 2925님께서 책갈피 캠디막디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분께는 캠디막디가 소중하게 사인한 한정판 아이템 책갈피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어느 날 책갈피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자리를 기억할게.
1: 캠디막디가 준비한 이 선물 마음에 든다고 말해줘요. 지금 이 조명, 온도, 습도까지 항공인들 마음속에 꽂아두길 바랍니다.
0: 그대들의 당첨을 축하합니다.
2: 와 진짜 근데 네. 틀어놓고 잠을 자고 싶어요. 아~ 진짜 자기 전에 틀어놓고 이렇게 들으면 바로 잠들 것 같은
3: 그러면
2: 목소리다.
3: 꼭 오늘 들어가서 라디오 돌려
2: 다시 네. 네. 이 부분만
3: 이 부분만
2: 당첨된 항공이들 네. 들으면서
4: 네. 이걸 스크린 레코드 해가지고 반복하세요. 그 영상 편집기로 해가지고
3: 좋다.
4: 네, 그걸
2: 한 시간짜리 정도 네. 해가지고 네.
3: 네. 요즘은 좋다. 사진첩에 영상 넣으면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넣으시면 될 것 같네요.
2: 저
3: 책갈피, 책갈피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2: 좋다. 네.
3: 이 아까 말했듯이 책갈피가 되게 귀여워요.
2: 와, 네, 진짜 닮아요 이거.
4: 장사하시는 거 같아요.
3: 네. 네. 보여드리는 동안 네. 제가 다시 한번 더 네. 당첨된 항공이 두 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6231님께 화장품 저희가 또 드리고요. 그리고 2925님께서 책갈피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인 책갈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받으실 주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4: 오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마음의 양식을 쌓는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 가기, 잠들기 전 책 읽기 등 마음의 양식을 쌓는 나만의 방법에 대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3: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Yep, Global 항공인들, please share with us your own way of nourishing your mind. We look forward to hearing your stories.
4: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On and off, open the door.

0: It's time to read and talk about messages from our 한국이들. Today's theme is ways to nourish your mind. What do we have, Kim Deun-nim?
1: 아니 근데 진짜 우리 한국인이랑 서로 골라주고 싶잖아.
0: Yeah, so we're waiting for everyone's messages, and we're curious to know what you usually do to nourish your mind.
2: 네,
0: right?
2: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ndy Rose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아침에 요가를 하거나 독서를 하는 것이 제 마음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0: 오,
2: 요가.
0: I love yoga.
2: 요가 하세요?
0: 저는 진짜 좋아하고 예전에 꾸준히 했는데 요즘은 이제 다른 운동하면서. 조금씩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요가를 자주 하는 편이긴 해요.
2: 유연하세요?
0: 네, 많이.
2: 어, 플렉스블?
0: 유연한, 네.
2: 와, 저는 플렉스블 하지 않아요.
3: 진짜.
2: 아~ 요가를 좀 해야겠네. 네,
3: 해보고 싶어요, 네. 요가.
2: 요가랑 뭐 필라테스 이런 게 코어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
0: 맞아요.
3: 필라테스가 또 웬만한 헬스보다 힘들 때도 있대요.
2: 맞아요.
0: 맞아요.
2: 필라테스가 전신 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상상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0: 맞아요, 맞아요. 필라테스랑 요가는 진짜 안 쓰던 근육, 잔 근육을 쓰게 되니까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땀이 나요 할 때.
2: 아, 그러면 야스민 씨는 이제 힘숨진 느낌으로 약간 완전 세졌겠네요.
0: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헬스를 아예 못하다가 필라테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헬스를 하니까 헬스가 쉬운 거예요.
2: 와.
0: 몸을 쓸 줄 이제 알겠으니까.
2: 어, 되게 좋네.
0: 네.
2: 오케이. 아, 근데 요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0: 네.
2: 네.
3: 그리고 4585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제 마음의 양식은 바로바로 라이브 공연. 저는 공연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콘서트 페스티벌 뮤지컬을 매주 본답니다.
2: 우와.
0: 와.
2: 와우.
3: 이번 주말도 페스티벌 보러 출동합니다.
0: 우와. 와,
2: 매주
3: 콘서트 페스티벌 뮤지컬. 저 페스티벌 한 번도 이런 데를 안 가봤어요.
2: 저도요.
0: 저도요.
3: 그런 분위기가 좀 궁금해요.
2: 되게 자유분방하더라고요. 뭐 각자 뭐 즐길 사람 즐기고.
3: 다 스탠딩이잖아 거의. 맞죠.
2: 쉴 사람은 뒤에 가서 쉬기도 하고. 뭐
3: 가보고 싶은 공연이 있어요. 저는 롤라팔루자.
0: 아, 공연.
2: 맞아. 가보고 싶긴 해요. 롤라팔루자. 그런 전 자유, like 자유로운 분위기의 콘서트를 가보고 싶어요.
3: 그니까요.
2: 약간 뭐. 그냥 무대 많고 그냥 내가 고를 수 있고 또 뭔가 그냥 뒤에 가서 그냥 쉬어도 그냥 다 괜찮고 이런 게 되게 전 좋은 것 같아요.
0: 아하.
2: 라시미 씨도 공연 좋아하시나요?
0: 공연요?
3: 가보고 공연. 싶은 공연 있으세요?
0: 페스티벌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공연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가야죠 저는. 엠페셔던 동안 한번 공연을 보고 싶고.
3: 뭐라고요?
2: 엠페셔던
3: 아니죠.
0: 들켰다. 엠페셔던 와인.
3: 혹시 스펠링
0: 저는
3: 어떻게...
0: 약간 그 콩글리쉬 잘 안 돼요.
3: 아,
0: 콩글리쉬로 하면 잘 안 돼요.
3: 오케이. 넘어가시죠 그러면.
0: 근데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요.
3: 네, 알겠습니다.
2: 다음에 보러 와요.
3: 네, 다음에 보러 오세요.
0: 오케이.
3: 다음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0: 오케이. 0965님. 아니 근데 진짜 마음의 양식도 역시 양식 음식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먹어야 쌓이는 게 아니겠어요? 몸이 든든해야 마음도 든든해지는 법이죠.라고 보내주셨어요.
3: 어, 마음 양식도 역시 양식.
2: 맞아요.
3: 그쵸, 양식 먹어야죠. 맛있죠.
0: 양식 진짜 좋아해요.
3: 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좀 마음이 든든해질까요? 뭐 캠든?
0: 아
2: 자기 자신한테 물어본 거예요?
3: 캠든 어떤 음식? 저는요. 저는 어떤 먹으면 든든해지냐고요? 저는요.
0: 차돌박이.
3: 차돌박이도 좋아하고요. 갈비탕 좋아하고요.
0: 갈비탕.
3: 그리고 쿠킹 크림.
0: 쿠킹 크림.
2: 쿠킹 크림 좋아하고.
3: 네.
2: 저는 일단 든든해지려면 무조건 쌀이 있어야 돼요.
3: 아, 그렇죠.
2: 사실 쌀만큼 그 뱃속의 든든함을 이길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0: 네.
3: 근데 저도 웬만한 쌀 좋아하는데 네. 쌀 진짜 좋아하더라고.

0: 맞아요. 저는
1: 어떤 거랑
0: 싹싹 긁어
1: 먹,
0: 먹습니다.
1: 그 어떤 거랑 먹어도 잘 먹잖아요,
0: 맞아요.
1: 쌈은.
0: 저는 진짜 밥한 토도 남기지 않아요. 진짜 배 너무
1: 우와.
0: 너무 불러도 무조건 먹던
1: 진짜?
0: 공기, 무조건 밥은 끝내요. 무조건
2: 대박.
0: 먹던 공기는 끝내고 진짜 밥 좋아합니다. 밥,
2: 오.
0: 저는 특히 그 흑미 좋아해요.
2: 아, 지금 물어보려고
0: 흑미밥.
2: 했어요. 어떤 쌀을
1: 기장밥 아세요?
2: 좋아하는지.
1: 기장밥?
0: 기장밥이 뭐죠?
1: 기장밥 그 노란색. 아, 저 기장밥 제일 좋아해요. 밥 중에서도.
0: 현미인가?
1: 아니,
0: 다른 거요?
1: 아니.
2: 콕밥.
1: 아, 기장밥이 뭐라고 설명을 못할까?
2: 기장밥?
1: 네. 아, 근데
2: 아!
1: 이렇게까지 기장이 많진 않은데?
2: 그게 이집트에서 진짜 많이 먹는데, 이거?
0: 아, 이거 좋아요. 이거
1: 아,
0: 맛있죠?
1: 이게, 아,
0: 찰기가
1: 이게 근데
0: 있는.
1: 냄새가 그렇게 고소합니다.
0: 맞아,
1: 너무
0: 맞아.
1: 좋아요. 기장밥.
2: 아,
1: 무슨 밥 좋아하세요?
2: 전
1: 야스민
2: 밥안
1: 씨요.
2: 좋아하는데요.
0: 아, 밥안 좋아해요? 그래요?
2: 전 빵이에요. 빵을 더 좋아합니다.
0: 아, 어떤 빵? 최애 빵?
2: 아, 밥
1: 김치찌개랑
2: 좋아하긴
1: 약간
2: 하는데.
1: 빵 드시는 편이세요?
2: 아니요,
1: 아, 그건
2: 아니에요. 저는 또 이게 기분에 따라서. 근데 해봐야겠다. 김치찌개에다가 이렇게
1: 근데 빵을 그 정도로
2: 빵을 찍어서
1: 좋아하세요?
2: 먹으면 진짜
0: 그런 거
2: 맛있겠다.
0: 있잖아요. 마라탕에 빵 이렇게
2: I
0: 넣어서.
2: know, I don't like 마라탕.
0: 오케이, 죄송합니다.
1: 근데 빵을 어떤 빵 말하시는 거예요? 바게트 같은 빵인가?
2: 자, 진짜 그 고소하고 약간
1: 아,
2: 플레인한 빵을
1: 플레인한 거.
2: 좋아해가지고, 달지만 않으면 모든 빵을 좋아해요.
0: 밀가루를 좋아하시네.
2: 완전 좋아해요.
0: 밀가루
2: 빵,
0: 맛있죠. 달달한 거 좋아해요? 아니면 짭짤한 거 좋아해요?
2: 아, 짭짤한 거.
0: 짭짤한 거.
1: 그러니까 플레인이구나,
0: 오.
1: 완전.
0: 오케이.
1: 좋습니다.
0: 네,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5057님께서, 아니, 근데
1: 어머.
0: 진짜, 저는 마음이 좀붕뜰때 라디오를 들어요.
1: 어떤 라디오지?
0: 캔든이랑
1: 아이고,
0: 마카야
1: 캔디라.
0: 좋아하고부터 4시마다 챙겨들을 수 있는 라디오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1: 와!
2: 특히 목요일 그
1: 야.
2: 야스민 나올 때.
0: 일단 여기에는,
2: 라고 생각할게요.
1: 맞아요. 그렇게 써져 있진 않고요, 여러분들.
0: 네. 아, 근데, 야스민 씨한테 말안 해줬네.
2: 뭐예요?
0: 대화님한테는 말해줬었는데.
2: 뭐예요?
1: 대화님 아시죠? 대화님.
0: 네. 한테 말해줬는데 저희 팬분들이 라디오 항상 듣잖아요. 저희 M%원 팬분들이.
2: 네.
0: 그러면 이제 야스민 씨랑 약간 내적 친밀감이 있대요.
2: 아,
1: 맞아요.
2: 진짜요?
1: 네, 대활이랑 야스민님이랑 다 같이 이제
2: I love
1: 그렇죠.
2: you.
0: 아,
2: 진짜.
0: 되게 에너지가 좋아서 너무 재밌대요.
2: 오, 좋아요.
0: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항공이들 모두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네,
1: 네.
0: 아쉽지만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왔는데요.
1: 네.
0: 오늘도 함께해주신 수미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2: 아, 저도 감사해요.
1: 소감
2: 네.
1: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2: 오늘 덕분에 또 이렇게 에너지를 받고 가고요.
1: 너무 너무 영혼이 없는데.
0: 이제 책에 대한 다시 한번 책을 다시 읽을 수 있는 힘을 얻으셨나요?
2: 완전이요. 왜냐면 아까
1: 오케이.
2: 들어오기 전에 얘기하긴 했지만
0: 네.
2: 둘다 너무 약간 오늘 학생 컨셉이어가지고 보기가
0: 아,
2: 좋아요.
0: 연구원 컨셉입니다.
2: 귀여워요 둘 다.
1: 연구원이에요.
2: 아
1: 연구생이 아니라
2: 연구원이에요?
1: 연구원입니다. 네.
0: 졸업했습니다.
2: 오케이,
1: Okay.
2: I see.
1: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곡으로 저희 추천곡 80s Bad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0: 네, 그럼 항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2: 안녕!
0: 안녕!
1: 빠빠빠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7월 누군가에게는 신나는 여름 휴가가 기다리고 있는 달이고요. 또 누군가에겐 아이들의 무시무시한 여름방학이 기다리고 있는 달이기도 한데요. 방학이 시작되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하죠. 돌밥. 바로 돌아서면 밥. 또 돌아서면 밥. 네, 아침 차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점심이고, 점심 먹인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저녁이 찾아오고요. 저희가 음식 메뉴는 못 차려드리지만 영어 한 끼는 차려드릴 수 있습니다. 메뉴는 어렵지 않게, 간은 딱 맞게, 소화는 잘 되게. 자,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의 첫 곡입니다. Debbie Choi, Happily Ever After.

0: 7월 2일 목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자, 돌밥. 돌아서면 밥 차릴 시간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을 하러 나가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밥을 할머니가 이제 차려주셨는데요. 이미 그때부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가 정말 밥을 많이 먹고 자주 먹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 그 할머니는 돌밥이 아니고요. 스밥이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스피닝 밥이에요. 계속 한 번 도는 게 아니에요. 계속 돌아요. Keep spinning 하는 거예요. 돌면 돌면 제가 서 있습니다. 네, 아무튼 왠지 왠지 저 못지않게 아드님이 대식가여서 돌밥 스밥을 넘어 집에 아예 회전 초밥 컨베이어 벨트까지 있을 것 같은 선생님 바로 크리스틴 쌤입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0: Yeah, Sam.
1: What a fantastic idea.
0: 그냥 놓는
1: 거예요.
0: Have
1: like a round table. You know, you used to go to those Chinese restaurants in this, I'm not sure if they, but you go to some restaurants and the table in the middle spins.
0: Uh-huh.
1: So like you don't have to pass it. You just have to spin the table.
0: 그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아드님이 밥을 많이 드시는 스타일이었어요.
1: Not so much, but yeah, I mean, but you know, children are all the same.
0: 아.
1: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0: 이제 방학이 다가오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1: Agree. 네. Absolutely agree.
0: 자, 제제님이요. 맛있는 이스밥, 이브닝 스페셜 밥 두 시간 동안 천천히 맛있게 냠냠 하겠습니다.
1: 예,
0: 빨리 드시면
1: you.
0: 안 돼요. 최하니까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1: 다림 8098님, 그런데 영어 한 끼라고 하기엔 DDD까지 매일 좀 과식하는 느낌도 없진 않아요.
0: 과식도 나쁘진 않아요.
1: It's okay. 아, 소화제 드시면 돼요.
0: 주추님이요. 마유쌤, 크리스틴쌤 항상 밝은 표정으로 진행해 주셔서 저도 기분 좋아지려고 일부러 유튜브 봅니다. 아우, 잘하셨어요.
1: Yeah, YouTube is great.
0: Oh, yes.
1: You get to see us. In our truest form.
0: 그렇습니다. 끝날 때쯤이면 영어 실력도 쑥쑥 올라가지만 기분도 이제 쑥쑥 올라가겠죠.
1: That's important.
0: Alright.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Evening Special 1부는요. 국내외 뉴스를 만나보는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Deep Dive Daily 그리고 하루 한 문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만나볼까요?
1: 온라인 쇼핑 transactions in May marked the second highest amount on record, following March. Cosmetic sales were buoyed by the popularity of K-beauty, while transactions in travel and transportation services slumped as oil prices soared due to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0: 지난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지난 3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K-beauty 인기에 힘입어 화장품 판매가 늘어난 반면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여파로 여행 교통 서비스 거래액은 감소했습니다.
1: Safety accidents caused by animals such as animal bites or bee stings are especially concentrated during the summer months. Experts explain that heat-related stress can heighten animals' aggression, making them more likely to lash out.

0: 동물에 물리거나 벌에 쏘이는 등 동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여름철에 특히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동물의 공격성을 높여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In the UK, videos showing people microwaving a squishy toy have gone viral on social media, leading to a spate of burn injuries as others attempt to copy the trend. Experts warn that the gel inside the toy can heat up dangerously and rupture easily.
0: 영국에서 이른바 말랑이를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SNS 실험 영상이 퍼지면서 이를 따라하다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난감 내부의 젤이 매우 뜨겁게 달아올라 쉽게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The so-called 3-second rule, the widespread myth that food dropped on the floor is still safe to eat if picked up quickly, is popular around the world. However, experiments show that bacteria can transfer to food in less than a second, debunking the long-held belief.
0: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려도 몇 초 안에 주우면 괜찮다는 이른바 3초 룰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속설입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 세균은 1초도 안 돼 음식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랫동안 믿어온 이 속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와, 오늘 뉴스는요. 정말 너무 공감 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1: Totally. We're going to have a good time.
0: 설레고 있습니다.
1: Yes. 네.
0: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Online shopping transactions in May marked the second highest amount on record following March. Cosmetic sales were buoyed by the popularity of K-beauty, while transactions in travel and transportation services slumped as oil prices soared due to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0: 지난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지난 3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K-뷰티 인기에 힘입어 화장품 판매가 늘어난 반면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여파로 여행 교통 서비스 거래액은 감소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요. 지난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5조를 넘어서면서 1년 전보다 약 10% 정도 이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1: Well, yeah, it seems like people are opening up their pockets and they're buying a lot of stuff online. So, things like food and beverages, food delivery services, cars, auto parts, and particularly cosmetic sales. You know, the whole K-beauty boom is causing that. And in May particularly, it was a big month of holidays.
0: Right.
1: Family month.
0: 아, 가정의
1: lot of
0: 달이었잖아요.
1: Gifts. Yeah.
0: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1: Sure.
0: 그렇죠? 특히나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K-beauty 하면 요즘에는 뭐 거의 글로벌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뷰티 관련됐다? 그럼 무조건 한국 제품 이런 게 좀 많이 머리에 자리를 잡았잖아요.
1: I mean, to be honest, this is really great for me too. Right. Is that, you know, I don't need to buy anything elsewhere. I just buy locally. The exchange rate is not good,
0: right.
1: And so I think it's perfect timing.
0: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한국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그 행운 아닌가요?
1: Yeah, 그렇죠? I mean, all the foreigners are wanting.
0: 맞아요. 그리고
1: our
0: 저는
1: products.
0: 또 자동차를 좋아하잖아요.
1: Yes.
0: 그래서 희한하게 여기도 나왔는데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용품 등이 굉장히 많이 온라인으로 팔렸다라고 나왔는데 저도 이제 그런 용품 같은 거 있어요. 굉장히 작은 걸 수 있는데 자동차 뭐 충전기라든가 아니면 거치대 같은 거 이런 것들 보면 한국이 정말 꼼꼼하고 퀄리티 좋게 잘 만든 거거든요.
1: 네, 그래서
0: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Online shopping transactions in May marked the second highest amount on record following March.
0: 지난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지난 3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5월에 온라인 쇼핑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shopping transactions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Okay.
0: Right.
1: So any type of transaction is an is a back and forth exchange.
0: Okay.
1: Whether it be money, selling, buying goods,
0: okay.
1: or even like a kind of like data exchange. So all of those things

0: sometimes you may think only just money, but if you get a or request a refund, mm-hmm. that's also a transaction as well.
1: 왜냐하면 돈을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고, 그러니까 돈이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렇게 yeah. 한 번의 transaction이라고 볼 수가 yeah. 있겠네요. 그렇죠?
0: Right, right. So, you know, it could be a real estate transaction. It could be like a stock transaction. Mm-hmm. It can be a lot of things as long as there is a going back and forth.
1: 아, okay. So,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카드를 긁었다고 해서 transaction이 complete 된 건 아니죠. Mm-hmm. 거기서 approve가 나고 모든 yeah. 프로세스가 끝났을 때 한 번에 one transaction이 끝난 거죠. 그렇죠?
0: That's right. You have to complete the transaction.
1: Okay.
0: Yes.
1: 그래서 그게 두 번째로 큰 amount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번에 한번 나왔지만 on record 그러면 정말 정식으로 딱 기록된 게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Cosmetic sales were buoyed by the popularity of K-beauty, while transactions in travel and transportation services slumped as oil prices soared due to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1: 네, K-beauty 인기에 힘입어 화장품 판매가 늘어난 반면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여파로 여행 교통 서비스 거래액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Cosmetics라고 얘기를 하면 뒤에 S까지 붙여서 그게 이제 화장품이라고 하는 개념 전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판매가 sales were buoyed by the popularity of K-beauty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K-beauty의 인기에 의해서 buoyed를 당했다고요?
0: Okay.
1: Right.
0: I have to spell this for you.
1: Right.
0: It's B-U-O-Y-E-D. Mm-hmm. It comes from the word buoy.
1: Mm-hmm.
0: Okay.
1: Right.
0: So now a buoy, everybody has seen this.
1: Uh-huh.
0: When you go to the ocean, mm-hmm. there's a kind of thing that floats.
1: Mm-hmm.
0: And it's like you cannot swim beyond that line.
1: Right.
0: That is a buoy.
1: 그 바다에 가면 이 이상 건너가면 갑자기 깊어질 수 있고 위험하니까 거기에 띄워놓는 것을 buoy라고 얘기를 하는데
0: yeah. We can also have a life buoy too.
1: Right.
0: You know, like a jacket, mm-hmm. like you know, or like not a life jacket, but okay. one of those things, those rings
1: uh-huh.
0: that you can
1: the tubes,
0: hold on.
1: Right.
0: The yeah, and that's a buoy as uh-huh. well. Now, that is the noun form.
1: Mm-hmm.
0: So, if something is buoyed by
1: okay.
0: now because it is used as a verb mm-hmm. it changes it's the past tense it's not buoyed it's buoyed
1: 발음이 바뀌어 버리네요.
0: Yeah, it's
1: okay.
0: hard. Yeah.
1: 이렇게 떠 있는 것은 스펠링이 B-U-O-Y 했을 때 buoyed라고
0: buoy.
1: 하는데
0: mm-hmm.
1: 이게 buoyed를 당했다 이렇게 쓰려면 buoyed가 아니라 buoyed로 마치 뭐 남자 아이 얘기하는 것처럼 boy처럼 발음이 바뀌어 버리네요.
0: That's right.
1: Okay.
0: So if you're buoyed by something, mm-hmm. it means that something is supporting you. It's
1: 아.
0: lifting you up.
1: 마치
0: It's
1: 정말
0: like boom boom.
1: 그렇죠.
0: you know?
1: 뭔가 튜브에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0: Yeah. It's helping you float on the water.
1: Mm-hmm.
0: Meaning it gives you that extra support.
1: 아, 오케이. 그럼 거의 부스트를 받았다라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In some ways.
1: 오, 오케이. So K-beauty의 인기에 뭔가 힘입어서 상승을 했다. 그런 화장품의 매출 같은 것이라고
0: yeah.
1: 얘기가 나왔네요.
0: Mm-hmm.
1: 근데 이제 문제가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중동 전쟁 그리고 유가 올라가는 거 이거는 뉴스를 한 100번 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여파 때문에 사실 여행 교통 서비스가 별로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0: Right.
1: 그래서 여기 보면은 travel and transportation services slumped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0: Okay.
1: 슬럼프가 나왔네요.
0: Okay. And I think that Korean people I've heard Korean people use this too. Slump.
1: 요즘에 나 요즘 슬럼프야.
0: Okay.
1: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0: Now the literal meaning is like this. This is slumping.
1: Literal meaning이 모양으로 보여줘요.
0: Yeah, like it's like slumping.
1: Mm-hmm.
0: Or like, right? So it's that kind of, you're kind of dropping
1: mm-hmm.
0: down, no energy.
1: Mm-hmm.
0: And so that's where it comes from. So this means that it's not just one day. It's
1: mm-hmm.
0: like a sustained period of a low, like, a decrease in something.
1: 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슬럼프와 의미가 비슷하네요. 힘이 빠져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0: That's
1: 만약에
0: right.
1: verb로 쓰게 된다면 슬럼프가 뭔가 부진하다 정도로 쓸 수가 있겠네요.
0: Yeah.
1: 아니면 뭐 business가 부진하다라고 할 때 슬럼프 대신에 혹시 slow도 가능할까요?
0: Well, yeah. I mean, things can be very slow. And I do feel like if you use the word slump, it does feel a little bit more serious than just slow. Because slow, maybe it can pick up pace again. But a real slump is a real certain period of time that is kind of really not moving forward.
1: 왠지 slump하고

0: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리고 나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 기분이 좀 들기도
1: kind
0: 하네요.
1: Kind of right.
0: Right.
1: I agree with you. Yeah.
0: Okay. So slump한 거, 뭔가 slow한 거, 부진하거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아 이런 여행 쪽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slump하고 있다,
1: yeah.
0: 했다 이렇게
1: That's
0: 얘기할
1: right.
0: 수 있겠네요. Okay. 자 그렇다면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2: Online shopping transactions in May marked the second highest amount on record following March. Cosmetic sales were buoyed by the popularity of K-beauty, while transactions in travel and transportation services slumped as oil prices soared due to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2: Let's listen to American Authors with Champion featuring Bo Young Prince.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Safety accidents caused by animals such as animal bites or bee stings are especially concentrated during the summer months. Experts explain that heat-related stress can heighten animals' aggression, making them more likely to lash out.
0: 동물에 물리거나 벌에 쏘이는 등 동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여름철에 특히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동물의 공격성을 높여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질병청이 2020년부터요, 2024년까지 응급실 손상 환자를 심층 조사를 했대요. 근데 벌 쏘임 사고가 약 3,600건 이상 발생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70.5%가 여름철인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이 됐고요. 뱀 물림 사고도 700건 이상 발생했는데 특히 늦더위가 이어지는 9월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계절 관련해 가지고 영향을 받는 게 한국만 그런 건가요?
1: No. Actually, they did a report in the US.
0: Right.
1: They did a study about these dog bite incidents.
0: Mm-hmm.
1: Okay? People who were bitten by dogs
0: right.
1: in 8 US cities between 2009 and 2018.
0: Mm-hmm.
1: So for a long time.
0: Right.
1: And they found out that it was very hot.
0: Mm-hmm.
1: The higher the temperature,
0: mm-hmm.
1: the stronger the UV levels,
0: right.
1: and the increased ozone concentrations, all of these affected a dog's behavior.
0: 와, 이게 그러면 진짜인 거네요.
1: Isn't 그러니까, that interesting?
0: I know, right? 특히나 또 이제 동물, 지금 또 동물 얘기 나오니까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셨고 놀라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랑 똑같은 거네요.
1: Yes.
0: 약간 스티키한 웨더 있으면은 정말 쉽게 쉽게 agitated 되고
1: oh,
0: 이렇게
1: yeah.
0: 되잖아요.
1: Right, and you get upset. And, yeah, that's right.
0: 아니 어쩐지 제가 아마 쌤한테는 말씀드렸을 텐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러 나갔는데 제가 바보같이 그 좀 시원할 때 나가야 되는데 하도 좀 그 눈빛 있죠. 좀 나가죠 우리 이런 눈빛을
1: Please
0: 줬어요. 그래서 산책을 시켰는데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1: oh.
0: 바닥도 덥잖아요.
1: Right.
0: 그러니까 보통 들어가자고 할 때 낑낑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왜? 가자! 어? 아버지, 그 뭐 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1: He was barking at you?
0: 대답할 뻔했잖아요.
1: Really?
0: 네.
1: I tell you. There you go. There's the example, a real life example.
0: 이거는 완전한 proof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Oh my goodness.
0: 네. Yeah. 자, 뉴스 속 표현 볼게요.
1: Safety accidents caused by animals such as animal bites or bee stings are especially concentrated during the summer months.
0: 동물에 물리거나 벌에 쏘이는 등 동물로 인한 안전 사고가 여름철에 특히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safety accidents caused by animals.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동물이 한 그런 뭔가 사고 같은 거, 안전사고 같은 게 있는데 animal bites라든가 bee stings. So 동물이 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벌이 와서 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벌이 쏘고 뭐가 이제 동물이 bite 한다 했는데 여기서 뭐 하나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mosquitoes들은 bite 한다고 하잖아요.
1: Right.
0: 그리고 bee는 sting, 쏜다라고 얘기를 하고
1: right.
0: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모스키토스도 이렇게 찔러가지고 스팅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긴 입 같은 거래요. 그래가지고 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하니까 더 싫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나를 정말로 literally bite 하는 거구나. 아무튼 그런 것들이 are especially concentrated during the summer months 라고 돼 있습니다.
1: Yeah.
0: concentrate 하는 거는 뭔가 집중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아닌가요?
1: There is that meaning, but
0: right.
1: it also means that there's a lot in one area at the same time.
0: Okay.
1: Yes.
0: 완전히
1: like it's all there.
0: 집중돼서
1: yeah.
0: 집약적으로
1: It's focused in that area.
0: 무슨 뭐 한 3월, 2월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여름에만 집중으로
1: Right. So that's the whole idea. Just like your brain
0: right.
1: concentrates, you focus, right?
0: Mm-hmm.
1: So here if something is concentrated,
0: right.
1: it's all focused in that area or maybe a certain sector
0: mm-hmm.
1: depending on the context.
0: 아.
1: So here it's saying it is especially true. This
0: okay.
1: happens a lot. particularly in the summer
0: In the
1: months.
0: summer. Okay.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에 concentrate이 돼 있다라고 하면 정말 공부를 할 때 집중해서 한다든가 mm-hmm. 아니면은 그 농축 주스 같은 거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yeah. 거에만 쓸 yeah.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빈도가 벌어지는 거가 요때만 몰려 있다 흔히 yeah. 그렇게 얘기할 때도 concentrated. Concentrated, 돼 있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1: So one example that I want to give you that'll help you mm-hmm. understand this better too is that when you go to when you go abroad mm-hmm. for a vacation, usually you have to be careful of pickpockets. Mm-hmm. Pickpockets, you know, they can
0: right.
1: yeah, that's mm-hmm. right. They can take your stuff, and they're usually concentrated mm-hmm. in those tourist areas.
0: Oh.
1: Right? They're not out in the countryside.
0: Right. 언제 사람이 오나 이렇게 하진 no, 않을 거잖아요.
1: They're

0: concentrated in those areas specifically.
1: 아, 그런 범죄도 어떤 지역에 concentrated 될 수가 있다.
0: Yeah.
1: 그 얘기는 거기에 몰려서 발생한다. 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0: Experts explain that heat-related stress can heighten animals' aggression, making them more likely to lash out.
1: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동물의 공격성을 높여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런 더위 관련돼 있는 스트레스가 뭐 사람도 굉장히 힘든데 그게 heighten animals' aggression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Aggressiv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Adjective로 뭔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와악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동물의 그것을 그런 뭔가 공격성 같은 것을 heighten 시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You know, when you look at this word, you think of key, like height.
1: Yes.
0: Okay, but it doesn't have to do anything with that. Basically, if a situation is heightened, I guess you could say the degree goes up, right? It makes it more intense,
1: okay.
0: right? So if it heightens animals' aggression, it makes them more aggressive.
1: 아, 뭔가의 정도를 높이는 거군요. 키를 크게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우리 최근에 뉴스에서 나왔었던 escalate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Aggression을 escalate 시킨다라고도 쓸 수 있을까요?
0: Yeah, you could in some ways. But I do feel like with this word specifically, the word heighten is used with things like tension or aggression or risk. It's like it makes it like really kind of happen all at once.
1: 아, 어떤 성향이나 감정 같은 것을 높인다라고 할 때 특히나 heighten을
0: 쓸 수가 있죠. It really intensifies it.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ower의 반대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0: Oh, absolutely.
1: Right. Okay. 그리고 발음할 때 지금 쌤의 발음을 들어보니까 원래는 heighten이잖아요. Right? 근데 heighten 하는데 앞쪽에 accent가 너무 많이 가니까 튼 하는 T 사운드가 거의 안 난 것 같아요.
0: Heighten.
1: Heighten. Right? Okay. So heighten animals' aggression. 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아 화나게 만들 수 있다. Making them more likely to lash out 하면서 more likely to는 가능성이 있는데 심지어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근데 도대체 lash out 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This is a great phrasal verb that we actually use quite a bit. To lash out means to attack, suddenly okay. attack or strike out. But it is not just simply because I just feel like it. No, it is a kind of like there is some sort of anger or stress or something here and you touch that, you trigger that and they lash out.
1: 거의 폭발하는 수준이네요. 참고 있다가
0: yeah,
1: 이런 느낌.
0: There is some discomfort or some stress and you basically touch them and they just react.
1: 아.
0: So it's not that they're bad. It's just that it is kind of a automatic reaction.
1: 그러니까 원래 성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aggressive한 dog이 아니라 뭔가에 지금 기분이 나빠져 있어요. 그렇죠?
0: Yeah.
1: 뭔가 뭐 더위가 됐든 어떤 스트레스가 됐든 그래서 참고 있다가 뭐가 하나 건드렸을 때 팍 튀어나오는 느낌.
0: We do that in the family.
1: Oh, yes.
0: Come on. If you're married or if you've got your mom, like, oh, judging, you know, like, and then you lash out.
1: Yeah. Okay. So lash out 한다는 게 정말 참다가 갑자기 공격을 하거나 화를 낸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럴 가능성 더 높아진다 느낌이 되겠죠. 3723님이요. 오늘 크쌤 옷이 뉴스에 더 믿음을 줘요 하셨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0: It's kind of like 교수 느낌 today a little bit. I was like it's very very like
1: 패션에 욕심납니다 지금
0: 갑자기. Yes. Thank
1: you. 우지연 님이요. 유진 쌤 모기 입 상상하며 진저리 치는 거 너무 웃겨요. 공감도 되고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쭉 와가지고 문다고 상상해 보세요.
0: The worst.
1: 정말 밤에 윙 할 때마다 화납니다.
0: So
1: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Safety accidents caused by animals such as animal bites or bee stings are especially concentrated during the summer months. Experts explain that heat-related stress can heighten animals' aggression, making them more likely to lash out.
1: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 In the UK, videos showing people microwaving a squishy toy have gone viral on social media, leading to a spate of burn injuries as others attempt to copy the trend. Experts warn that the gel inside the toy can heat up dangerously and rupture easily.

0: 영국에서 이른바 말랑이를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SNS 실험 영상이 퍼지면서 이를 따라하다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난감 내부의 젤이 매우 뜨겁게 달아올라 쉽게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주무르는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그런 장난감, 특히나 이제 이른바 말랑이 장난감 이런 게 이제 좀 인기잖아요. 근데 누르면은 이제 또 다시 또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상하게 그런 거 만지면 뭔가 터뜨려 보고 싶고 이런 이상한 그런 게 있잖아요.
1: 유지요, 유지요.
0: 예, 근데 문제가 이 최근 SNS에서 이 장난감을요, 냉동실에 넣어서 차갑게 한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데우면은 촉감이 더 부드러워진다. 이런 게 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그걸 따라하다가 사고가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1: Right, so you gotta be, anytime you put anything in the microwave, you have to be very careful. Like how you, what you put in there, what dish you use, a lot of
0: 위험해요.
1: things. It can be scary.
0: Right.
1: So there's been an explosion of burns in the UK. And the Royal Hospital for Children in the UK said that it treated six children over the past 8 months. I mean, not a lot, but there are these kids who come in with very severe burns.
0: 왜냐면 아이들은 진짜 호기심이라는 걸
1: Yeah.
0: 똘똘 뭉쳐
1: What do they
0: 있으니까 이게
1: know?
0: 어쩔 수가 없어요. 주의를 정말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In the UK, videos showing people microwaving a squishy toy have gone viral on social media, leading to a spate of burn injuries as others attempt to copy the trend.
0: 영국에서 이른바 말랑이를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SNS 실험 영상이 퍼지면서 이를 하다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마이크로웨이브 한다는 거가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전자레인지라는 명사도 되지만 거기에 넣고 데우다, 히랍한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뭐를 마이크로웨이브 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영상이냐면 a squishy toy라고 얘기를 하네요.
1: Yeah, here it says a squishy toy, but they actually just call it a squishy or squishies.
0: 줄여서
1: Yeah,
0: okay.
1: but the idea of something that's squishy is something that's very soft and you can squeeze. But you can also say like certain fruits when they're too ripe
0: Okay.
1: can get squishy. Like
0: Ah.
1: peach can get very squishy.
0: 굉장히
1: Mushy,
0: 무시하고
1: squishy, yes.
0: 아,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장난감뿐만이 아니라 너무 익어버린 그런 과일 같은 게막 너무 말랑말랑하다. 그럼
1: Yeah,
0: 그것도
1: too much.
0: squishy하다. 그리고
1: Yes.
0: 쌤이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squeeze 한다라는 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어느 정도의 형용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So squishy한 toy, 말랑한 장난감, 흔히 말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그냥 한 건의 burn injury가 아닌 것 같아요. A spate of burn injuries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1: The word spate, SPATE, actually originally means a sudden flood or rush of water,
0: Okay.
1: originally.
0: 아.
1: So if you have a spate of something, and usually we talk about kind of like negative things, like a spate of thefts or burglaries, or a spate of injuries, as we
0: Okay.
1: talked about here, it means just, it's a lot. It's like a kind of outbreak of something.
0: 아, 그러면 나쁜 의미로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는 거의 쓰지 않고 a spate of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뭔가 계속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특히 안 좋은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1: Yeah, like a spate of accidents, injury.
0: Right. 그 예전에 a series of, a string of something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수
1: Yeah,
0: 있는데
1: you
0: 특히나
1: could.
0: negative한 일, 여기서는 burn injuries, right?
1: And quite a
0: 화상 사고
1: lot, quite a
0: 같은 거. 아,
1: lot. Yeah,
0: okay.
1: that's right.
0: Right. So 발음할 때도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SPATE, 이거는 spate이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Al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Experts warn that the gel inside the toy can heat up dangerously and rupture easily.
0: 전문가들은 장난감 내부의 젤이 매우 뜨겁게 달아올라 쉽게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젤이 히트업할 수가 있죠. 당연히. 당연히 위험해요. 그런데 and rupture easily.
1: Okay.
0: 라고 얘기 나왔네요.
1: Now, so this is a little bit confusing for some. Rupture, explode, very
0: Right.
1: similar. Okay. So rupture is kind of the more clinical and more precise
0: Okay.
1: word that we use.

0: And usually it's something, there's like something building inside that makes it tear open. That is the idea. Exploding is more like a bomb exploding, whereas a rupture is like the skin has torn open and it's like oozing out.
1: Oh, okay. 그러니까 폭발하다 이렇게 쓰면 뭔가 폭탄이 터지나 이런 생각을
0: like
1: 할 수 있는데
0: yes.
1: explode 하는 거, right? 그런데 rupture를 쓰게 되면 특히나 뭔가 clinical 한쪽에서, 그러니까 의학적인 쪽에서 많이 쓰는데 뭔가가 쌓이거나 뭔가 몸의 기관이 잘못돼서 찢어지면서 터지는 것을 얘기를 하겠네요. 파열된다라고 흔히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왜 ruptured disc라고 하면 진짜 허리 디스크를 얘기를 하는 게
0: That's right.
1: 갑자기 디스크가 폭탄처럼 팡 터지는 건 아니니까요.
0: That's right, exactly. And your eardrum can also rupture. Divers have to be careful because under that pressure, it could rupture.
1: 정말 생각해 보니까 무슨 뭐 밤이 rupture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Oh, very nice. So rupture easily 한다는 건 쉽게 파열되다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In the UK, videos showing people microwaving a squishy toy have gone viral on social media, leading to a spate of burn injuries as others attempt to copy the trend. Experts warn that the gel inside the toy can heat up dangerously and rupture easily.
1: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네 번째 뉴스는 3초 룰 속설에 관한 뉴스인데요. 다음 중 속설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fact. Number two, myth. Number three, theory.
1: 네, 다음 중 속설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fact. Number two, myth. Number three, theory.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Okay, let's listen to Nate Ruess with Harsh Light.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자, 다음 중 속설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2: The answer would be number two, myth.
1: M-Y-T-H 되겠습니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3626님께 보내드릴게요.
2: Congratulations and thank you.
1: Alright. 자,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까요?
2: The so-called three-second rule, the widespread myth that food dropped on the floor is still safe to eat if picked up quickly, is popular around the world. However, experiments show that bacteria can transfer to food in less than a second, debunking the long-held belief.
1: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려도 몇 초 안에 주우면 괜찮다는 이른바 3초 룰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속설입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 세균은 1초도 안 돼 음식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 나타나면서 오랫동안 믿어온 이 속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고 하는 최근에 들은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 음식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은 아직 3초 안 됐어. 괜찮아 이런 경우 이제 굉장히 제가 오그라드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이게 진짜 사이언티픽한 건 줄 알았어요.
2: Oh, you're not the only one. You're not the only one. In fact, I heard it was a 5-second rule.
1: 5초.
2: 5 seconds.
1: 저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Mm-hmm. 있는데 그 여자분들이 있었어요. Yeah. 근데 좀 멋지게 보이려고 yeah. 뭐 음식 떨어졌나 그랬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제가
2: Okay, what did you?
1: You guys didn't know that? Scientifically proven. If you pick up the food within 3 seconds, then you're fine. Trust me. 약간 이러면서 무슨 되게 아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 제발 뉴스를 안 듣고 있기를 바라면서요.
2: I take that back. I take it back.
1: 진짜 웃긴 거는 3초를 세지도 않아요.
2: Yeah, I know.
1: 아시죠?
2: It's so true. Okay, right. So you have to... Okay, hold on. Let me tell you what they found. So in Japan, what they did was they put like this liquid on the carpet, like mm-hmm. this fluorescent liquid, and they dropped a piece of jelly, mm-hmm. and then just like... After 3 seconds, that fluorescent dye was on the surface of the jelly.
1: 이게 더 이상 뭐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특수 형광 액체를 카펫에 이제 뿌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젤리를 떨어뜨리는 실험 진행을 하고 있는데 3초 뒤에 젤리 표면에 형광 색소가 아주 선명하게 묻어 있었다.
2: And you know what? Right. They did it 1 second. Still on the jelly. So that goes to show that is not

0: true.
1: 이거는 이제 반박할 수가 없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0: That's right.
1: 미국의 한 연구팀도 이 비슷한 실험을 진행을 했대요. 그래서 수박, 뭐 식빵, 버터를 바른 식빵, 젤리 캔디 등 이제 네 가지 음식하고 스테인리스, 세라믹 타일, 그리고 나무 카펫 등네 가지 바닥 재질을 조합해서 총 128가지 조건에서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음식이 바닥에 닿는 시간을 1초 미만, 5초, 30초, 300초로 나눠서 이 세균 이동량을 측정을 했대요. 근데 1초도 안 되는 짧은 접촉에서도 세균이 전파 발생했다고 합니다.
0: And you know what they said too? You know how like when you pick it up and you like
1: 털어, right?
0: get 털어, right? It makes it worse. You're
1: Are you
0: spreading the
1: serious?
0: bacteria.
1: Oh,
0: You're
1: are you
0: spreading the
1: serious?
0: bacteria on the food.
1: 그거 블로우 하는 거 어때요? 후 하면은 아 그럼 내 입에 있는 germ이 또 가, 아, 안 되겠네요. 그냥
0: Okay.
1: 이제는 떨어지거나 한
0: Sorry.
1: 것은 그냥 보내주기로 해요,
0: All
1: 우리.
0: right,
1: 네.
0: bye-bye.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0: The so-called three-second rule, the widespread myth that food dropped on the floor is still safe to eat if picked up quickly, is popular around the world.
1: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려도 몇초 안에 주우면 괜찮다는 이른바 3초 룰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속설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The so-called three-second rule이라고 하면서 그게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해주네요. The widespread myth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0: So, originally, we think of myth as the ancient traditional stories like the Roman myth and the Greek myths, right? However, it also means a false belief. Something that often people say as if it's the true if it's true and scientifically based, but it's not true. That's a myth.
1: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도
0: It must
1: 원래
0: be true.
1: 그렇대. 너 몰랐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전해 내려온 거. 그게 myth, 속설이라고 볼 수가
0: That's it. That's
1: 있겠네요.
0: it.
1: 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은 뭐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0: Right, right, right. They say that's a myth too.
1: myth네요. 네.
0: Yes.
1: 근데 widespread 돼 있다고 했기 때문에 널리 퍼진 그런 속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0: However, experiments show that bacteria can transfer to food in less than a second, debunking the long-held belief.
1: 하지만 실험 결과 세균은 1초도 안돼 음식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랫동안 믿어온 이 속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얼마나 걸렸을까가 너무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bacteria can transfer to food. 음식으로 옮겨갈 수 있는데 in less than a second라고 했네요.
0: Right. So, I mean, less than, like, it could be 30 seconds, 40 seconds,
1: Aha.
0: and it can be transferred
1: Right.
0: bacteria.
1: Okay. Oh, less in less than a second이면 1초도 안 되는 거
0: Yeah,
1: 아닌가요?
0: that's right.
1: 그렇죠? 거기서 뭐 0. 몇초뭐 이럴
0: It could
1: 수도
0: be 20
1: 있겠고요.
0: seconds.
1: Right. So in less than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within과 굉장히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뭐뭐 안에 절대로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말이고요. 저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held 돼 있던 belief, 믿음을 debunk 하며라고 했거든요.
0: This is a fun word. D-E-B-U-N-K. Debunk.
1: Okay, debunk.
0: Debunk.
1: Okay.
0: Debunk means that you are basically proving something that is not true. You are proving that something is not true.
1: Okay.
0: So everyone believes that it is true, but if you debunk a myth or you debunk a rumor, you're saying, that's not right. That's not true.
1: 그거 틀린 거야. 너 잘못 알고 있었어라고 밝히는 거네요. 그러면
0: You're exposing.
1: 그럼 여기서는 the long held belief,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통념, 그죠? 오래된 통념을 틀렸어라고
0: Yeah.
1: 디벙크하는 거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번에 아예 증거가 나와버린 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prove something wrong이라고 쉽게 풀이를 해도 될까요?
0: That's right.
1: Proving something wrong도요. 뭔가가 잘못됐다고 증명하다 정도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The so-called three-second rule, the widespread myth that food dropped on the floor is still safe to eat if picked up quickly, is popular around the world. However, experiments show that bacteria can transfer to food in less than a second, debunking the long-held belief.
1: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스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정리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슬럼프 한다는 것은 verb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진하다.
0: Sales slumped after the holiday season ended.
1: 연휴가 끝나고

0: 나서 매출이 아주 부진했어요. 혹은 뭐 급락했어요 정도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ash out 한다는 거. 제가 목소리 일부러 그랬는데 갑자기 화를 내다, 공격하다.
1: My coworker lashed out at me for no reason.
0: 내 동료가 이유 없이 나한테 갑자기 화를 냈어. 그래서 이왕이면 at someone 이렇게 하면 누구에게까지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뭔가 rupture 한다는 것은 파열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rupture easily, 쉽게 터지다.
1: Be careful, that water balloon can rupture easily.
0: 조심해, 그 물풍선 쉽게 터질 수 있어. 자, 그리고 myth라고 하는 게 속설이에요, 그렇죠? 확신은 없는. So widespread myth라고 하면 널리 퍼진 속설이 되겠죠.
1: You shouldn't believe every widespread myth out there.
0: 네, 널리 퍼진 속설은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that's it for part one. And coming up in part two, 뉴욕타임스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자, 어떤 곡 듣고 올까요?
1: Let's wrap up part one with a song by Paloma Faith. It's Picking Up the Pieces.
0: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요즘 자주 쓰이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트리거 됐다. 자, 이것에 관한 이야기고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글 해석을 듣고 그리고 빈칸을 채워서 영어 문장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소문은 정확하지 않았어. 그 소문은 정확하지 않았어.
1: The rumor wasn't beep. The rumor wasn't beep.
0: 네, be에 들어가는 단어를 채워서 전체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1: Deep Dive Daily.
0: 네, 오늘 기사 제목은 어떻게 되죠?
1: Are you triggered or just upset?
0: 트리거드 됐다는 거 진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화난 건가요? 자, 오늘 이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해서 네 개의 파트로 나눠서 들어볼 건데요. 임상 심리학자 레이첼 니들은 환자와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들이 때때로 자신이 여러 가지 일로 트리거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소한 일상의 짜증부터 트라우마 사건을 고통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것까지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다양해지면서 니들은 오히려 트리거라는 단어가 본래의 의미를 상당 부분 잃었다고 말하는데요. 자, 첫 번째 파트 이어서 들어볼게요.
1: Yael Schönbrunn, a clinical psychologist at Brown University, said while there are benefits to incorporating psychological terms like trigger into the public lexicon, doing so can reduce stigma and build a cultural shorthand to help people describe their feelings and experiences. There can be a downside too.
0: 브라운대의 임상 심리학자 야엘 숀브런은 트리거 같은 심리학 용어가 대중의 언어 속으로 들어오는 데에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용어가 낙인을 줄이고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

0: 을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문화적 공통어를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고 해요.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단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트리거라는 단어가 과도하게 사용이 되면 트라우마나 정신 건강 장애를 겪은 사람들의 경험이 너무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트리거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깊은 상처가 있는 경우에나 말을 해야 되는 게 원래는 정석인데 뭔가 조금만 짜증이 나도 oh, I'm triggered. 이래버리면, 그럼 별게 아닌 누군가가 트리거가 있다라고 진짜 실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도 가벼운 건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1: Yeah, these days a lot of most young people use this word very often.
0: Right.
1: Like,
0: 그래서,
1: oh, it's so triggering. Yeah.
0: 지금 얼굴이 완전히 지금.
1: It's so triggering.
0: You know, 막
1: You know,
0: 이러면서
1: right.
0: 그래서 진짜로 트리거 버튼이라는 것도 막 만들어서 쓰잖아요.
1: Yeah.
0: 그 버튼을 누르면 나 지금 그냥 짜증이 나 이렇게 가볍게 쓰는데 원래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Yael Schoenberg, Schoenbrunn, a clinical psychologist at Brown University, said, "While there are benefits to incorporating psychological terms like trigger into the public lexicon,"
0: 네. 자, 브라운대의 임상 심리학자 야엘 숀브런은 트리거 같은 심리학 용어가 대중의 언어 속으로 들어오는 데에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중간에 끊어지게 돼요. 자, 보면 benefits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To benefits to incorporating psychological terms like trigger into the public lexicon. 이런데 lexico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terms 같은 거죠. 그렇죠? vocab 같은 건데 어휘 목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대중들이 많이 쓰는 그런 lexicon에다가 trigger 같은 그런 psychological terms를 incorporate 시키는 것은 장점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psychological terms라고 하는 것도 좀 중요한 단어 같고요. 그리고 incorporate 시키는 것도 좀 알려주세요.
1: Okay, so first of all, psychological terms are terms, vocabulary that is used among psychologists and psychiatrists. They're the medical or technical terms.
0: Okay.
1: So words like trigger, gaslighting, trauma, these are words that counselors use or psychiatrists use.
0: Right.
1: But you know that even in the Korean language, we hear this a lot, gaslighting, you know, gaslit, trauma. Oh my gosh, it was a traumatic experience.
0: 그게 정말 생각해보면 장점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gaslighting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몰랐었다가 아, 이런 게 이런
1: Oh,
0: 거구나라고
1: that's what it is.
0: 그래서 그런 거에 benefits들이 있기는 있다라고 출발을 했네요.
1: The psychologist saying that it's good to incorporate. And if you incorporate something, it is more than just adding, it is kind of blending too, that it really absorbs into our everyday language.
0: 저는 그 블렌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1: Blending.
0: 뭔가 음식 블렌딩 하는 것
1: Yeah.
0: 같아서. 그
1: Like
0: 블렌드 한다는 거.
1: ice-blended.
0: 예, 네, 그거는 단순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던져 넣는 게 아니라,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블렌더라고 하면 정말 갈아 넣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incorporate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psychological terms, 심리학 용어를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그런 어휘에다가 이렇게 통합시키는 거,
1: It's
0: 넣는
1: good.
0: 것을 얘기를 하겠네요.
1: Yeah, that's
0: 그런
1: right.
0: 거에는 당연히 benefits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면서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Doing so can reduce stigma and build a cultural shorthand to help people describe their feelings and experiences. There can be a downside too.
0: 이런 용어가 낙인을 줄이고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문화적 공통어를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라고 했는데요. Doing so can reduce stigma라고 얘기를 했어요. Reduce는 당연히 뭔가 줄이는 건 알겠는데 stigma라고 하는 게 뭘까요?
1: Yeah, a stigma is basically a social mark. It's a negative label
0: Okay.
1: attached to a certain thing that brings shame and kind of judgment. So if there is a stigma regarding a person or a thing, it's like people look at it and say, "Oh, yeah, that's not good. Or that's, oh, that makes me feel very uncomfortable.
0: 아, 뭔가 그러면 스티그마가 찍혔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아, 이거는 나쁜 거구나. 방금 얘기했던 negative labeling 하는 것 같은
1: yeah,
0: 그런
1: judging.
0: 느낌이. 아, 그리고 편견을 갖게 만드는 그런 낙인이라든가 아니면 부정적인 인식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거를 줄여주는 게 또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build a cultural shorthand.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 나오네요.
1: Okay. So simply, you're probably like, what does this mean? So first of all, just a shorthand is basically, comes from like writing based to kind of make it, instead of saying something very long, you condense it so that it gets easier. Okay, that's a shorthand.
0: Right.
1: So a cultural shorthand is basically now you have these words and instantly in that group, everybody understands each other. There's no need to really like talk about this, you know, this word. There's an understanding.
0: 왜냐하면 어떤 단어 하나가 모든 걸 represent 해줄 수 있기
1: That's
0: 때문에.
1: Right. Mm-hmm.
0: Okay. 그러면 쌤, shorthand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런 축약된 표현이나 단어 같은 걸 얘기를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cultural shorthand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거에 관련된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다 보니까
1: yeah.
0: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 단어 하나 되면은 아, 뭐 그거 말하는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떠오르는 게 뭐 gaslighting 이거밖에
1: yeah.
0: 없다 보니까 그 단어가 나오면 아, 누군가 남을 manipulate 하려고 한다던가
1: right.
0: 이용해 먹거나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사람들이 쉽게 훅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
1: That's right. So we all understand. Okay. Everybody understands the word gaslighting.
0: Right.
1: So it makes it much easier. Oh wait, what gaslighting? What's that? Like I've never heard. No, everybody knows.
0: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리콘 밸리 이렇게 누군가 얘기하면 아, 거기는 IT 관련된 얘기구나. 이렇게 뭐 떠올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지역 중에 뭐 그런 월 스트리트 얘기를 하면 아,
1: yeah.
0: 뭔가 you know, financial, you
1: right.
0: know, district 뭐 그런 뭐 financial market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고
1: There's 그래서
0: 단어
1: understanding.
0: 아, 그래서 문화적으로 단어 하나만으로도 뭔가를 represent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빌드 해 하는 그런 또 장점도 있다라고
1: yes, yes.
0: 얘기를 했네요. 하지만 물론 downside 이거는 이제 단점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도 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1: Yael Schönbrunn, a clinical psychologist at Brown University, said, while there are benefits to incorporating psychological terms like trigger into the public lexicon, doing so can reduce stigma and build a cultural shorthand to help people describe their feelings and experiences. There can be a downside, too.
0: 네, 노래 듣고 파트 2로 넘어갈게요.
1: Here is The Phantoms with Take the World.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Are you triggered or just upset?
0: 그럼 트리거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 트리거라는 단어는 주로 트라우마와 연결해서 사용돼 왔는데요. 또 다른 임상 심리학자 리사 다무어는 트라우마를 그 순간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사건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1: Traumatic memories affect people differently from the way other memories do, Damore said. When reminded of a traumatic event, some people may feel as if they are re-experiencing it rather than just remembering it. Like they're back there, like it's all happening again, she said. This involuntary re-experiencing is referred to as having flashbacks.
0: 다무르는 트라우마 기억이 다른 기억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트라우마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를 접했을 때 단순히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겪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를 마치 그때 그 장소로 돌아간 것처럼 모든 일이 다시 벌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원치 않게 다시 경험하는 현상을 플래시백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트리거라고 하는 게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음흠. 그것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단서나 경험, 뭐 그런 특정 장소나 냄새, 소리 이런 상황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트리거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을 갑자기 트라우마 사건이 있었던 그런 과거로 정말 돌려보내서 이 사람을 다시 겪게 만드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heavy한 거죠.
1: That's a right. very heavy word mm-hmm. in the psychological world.
0: Right. Mm-hmm.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누구나 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개개인만의 그래서 저도 만약에 그런 거가 없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겪으면 정말 그게 약간 공포심이 밀려오는 듯한 그런
1: that,
0: 게 있죠.
1: Well, that is true trauma.
0: Right.
1: But we do use this word again. Oh, that was like so traumatic. Mm-hmm. Yeah, very loosely.
0: 너무 좀 가볍게 yeah. 쓰는 것 같습니다. Mm-hmm. 자, 우리 첫 번째 표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Traumatic memories affect people differently from the way other memories do, Damore said.
0: 다무르는 트라우마 기억이 다른 기억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raumatic memories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memories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쩔 때는 진짜 기억, 기억력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플로로 쓰면 아, 뭐 추억 이런 뜻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막 아, 좋은 추억은 아닌 것 같아요.
1: Yeah.
0: 앞에 단어가 무섭거든요.
1: That's right. And of course it comes from the word trauma. Mm-hmm. So traumatic memories are memories that are very, very terrible memories. Mm-hmm. And so if they describe, psychologists describe a trauma as being something that you experienced that was shocking, mm-hmm. that was like so painful, right. overwhelming. Mm-hmm. You know, that's what describes a traumatic experience, right?
0: Right.
1: So traumatic memory is a very nightmarish mm-hmm. memory.
0: 굉장히 고통스러운 정도를 뛰어넘는 수준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에서 온 adjective라고 볼 수 있는데요. traumatic이라고 MA에다 강세를 좀 찍어주시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traumatic event, 트라우마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traumatic experience, 또 트라우마 경험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memories들은 사람들을 영향을 주는데 다른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른 기억 관련돼 있는 거가 영향 주는 거랑 좀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네요.
1: Yes.
0: 자, 연결해 볼게요.
1: When reminded of a traumatic event, some people may feel as if they are re-experiencing it rather than just remembering it. Like they're back there. Like it's all happening again, she said.
0: 어떤 사람들은 트라우마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를 접했을 때 단순히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겪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를 마치 그때 그 장소로 돌아간 것처럼 모든 일이 다시 벌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when reminded of...

0: 상기 시키는 걸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So when reminded of a traumatic event. 이거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 갔는데 무슨 냄새를 맡았는데 아니면 노래가 나왔는데 yeah. 어? 그때 그 기억이 막 떠오르는.
1: Right.
0: right? Mm-hmm. 그렇게 됐을 때 some people may feel 느껴질 수도 있죠. As if they are re-experiencing it 하는 것처럼 말이죠.
1: Yeah, re-experiencing it.
0: Right.
1: So basically normal memories, good or bad, we could have bad memories too, but we just remember them, right? Like, oh, right, that happened. Okay. Or, oh, wonderful. However, a traumatic memory, it feels as if you are having that experience again.
0: All right.
1: You are re-experiencing the emotion, the smell, the, you know, I mean, your mental state. All of those things are like you are going through it again. That is the whole idea of re-experiencing a traumatic event.
0: 거의 그 사건을 relive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1: Yes,
0: right?
1: yes.
0: 그래서 단순하게 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걸 실제로 재경험하는 것 그것을 re-experience 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그 순간을 사는 것처럼. 자, 연결해 볼게요.
1: This involuntary re-experiencing is referred to as having flashbacks.
0: 이렇게 원치 않게 다시 경험하는 현상을 flashback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돼 있어요. Involuntary re-experiencing이라고 하면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volunteer로 제가 할게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뭐 어떤 노래를 듣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경험하는 거는 알려져 있는데요. Having flashbacks 하는 것 같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하네요.
1: Okay. So basically, typically in normal everyday conversation, you listen to a song, it's like flashback. Right. Oh, I remember that time when I was in high school.
0: 하고 떠오르는 거.
1: Right. Right. But really, in psychological terms, having a flashback is to re-experience a traumatic event.
0: 아, 그러면 생각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flashback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아는 느낌으로는 아, 갑자기 과거 일이 탁 하고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영화에서도 막 flashback이 나오고 하니까 가볍게
1: past.
0: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그 psychology 쪽에서 얘기를 해보면 그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방금 traumatic experience를 겪는 것 같이 그것을 겪는 것을 flashbacks를 가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terms가 실제로는 그렇게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면 의미가 더 깊어질 수가 있나 보네요.
1: Yeah,
0: 그렇죠?
1: and little do we know that some of these you know psychological terms are originally quite serious. But of course, you know. We also use it in the sense that you go back to a time in the past.
0: 그러면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Traumatic memories affect people differently from the way other memories do, Damore said. When reminded of a traumatic event, some people may feel as if they are re-experiencing it rather than just remembering it. Like they're back there, like it's all happening again, she said. This involuntary re-experiencing is referred to as having flashbacks.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한글 해석을 듣고 빈칸을 채워서 영어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자, 그 소문은 정확하지 않았어.
1: The rumor wasn't beep.
0: 그 소문은 정확하지 않았어.
1: The rumor wasn't beep.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 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 It's Ava Max with So Am I.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Are you triggered or just upset?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는 사람들이 트리거라는 말을 짜증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일상적인 일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할 경우에 트라우마 경험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일상 어려움과 혼동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1: Using triggered to describe negative everyday experiences may also cause people to misinterpret discomfort as danger. They may start to think that bothersome experiences or everyday challenges are harmful rather than seeing them as opportunities for learning and growth, Needle said.
0: 일상 속 부정적인 경험을 설명할 때 트리거 됐다는 표현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불편함을 위험으로 잘못 해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니들 씨는 사람들이 성가신 경험이나 일상적인 어려움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보기보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자신이 트리거가 됐다. I'm triggered.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 말이 약간 비상 브레이크처럼 작용을 한대요.
1: Yeah.
0: Right. 그래서 원래는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Mm-hmm. 이거 뭔가 위험한 건가? 이러면서 yeah. 오해가 되니까.
1: Yeah, sure.
0: Right. Okay.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Using triggered to describe negative everyday experiences may also cause people to misinterpret discomfort as danger.
0: 일상 속 부정적인 경험을 설명할 때 트리거 됐다는 표현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불편함을 위험으로 잘못 해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뭔가 네기티브한 everyday experiences. 여기서 everyday는 one word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매일매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일상적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거의 루틴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데에서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right?
1: That's life.
0: Right.
1: It's life.
0: Uh-huh. Uh-huh. 근데 그럴 때 뭔가 triggered 돼 있는 걸 쓴 거가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잘못 해석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1: Yeah. So a lot of the young people are saying like, oh, that's very triggering. I'm triggered. And so this is what the psychologist is saying, that this can be misinterpreted as danger.
0: All right.
1: It's really just discomfort, mm-hmm. just feeling uncomfortable.
0: Right.
1: Like, kind of like upsetting.
0: Mm-hmm.
1: But it's misinterpreted

0: which means that it is understood or explained incorrectly.
1: 아,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약간의 불편함인데 discomfort는 yeah. 그냥 우리 모두가 겪는 거잖아요.
0: Everybody
1: 그렇죠?
0: gets uncomfortable.
1: On a daily basis, right?
0: Yeah,
1: 근데,
0: that's right.
1: Oh no, this is a very dangerous thing. 이러면서 you know what? Let's stop the conversation and
0: right.
1: I'm out of here. 이렇게 되니까
0: I don't want to talk about this anymore.
1: 와.
0: I'm very triggered.
1: I'm triggered.
0: I'm triggered. Yeah.
1: Okay.
0: And it is true. It is true. A lot of young people do not want to have discussions because it makes them feel very uncomfortable and it's like no, we're not discussing that.
1: 와, 이게 yeah. 진짜 양쪽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닌데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이거는 심각한데 가볍게 받아들이거나
0: yeah.
1: 완전 양쪽으로
0: go,
1: 다 문제가
0: yeah,
1: 될 수도 있겠네요.
0: Way, yeah.
1: Right. 오케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0: They may start to think that bothersome experiences or everyday challenges are harmful rather than seeing them as opportunities for learning and growth, Needle said.
1: 니들 씨는 사람들이 성가하신 경험이나 일상적인 어려움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보기보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Bothersome experiences or everyday challenges들을 harmful, 아주 해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냥 경험이 아니라 bothersome한 건 어떤 경험인가요?
0: Well, if someone bothers you, right? It's very irritating. It's annoying. Stop it. Get away.
1: Yeah,
0: get away from me. Right. So bothersome just means irritating, annoying, very kind of, you know, unwanted experiences.
1: 아, 그러니까 뭔가 성가시거나 짜증나게 만든다던가 이런 경험을 얘기를 할 때 bothersome experiences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Tiresome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비슷할까요?
0: Well, tiresome, I would have to say it has more to do with being really tired in the sense that you're exhausted.
1: 피곤하게 만드는.
0: It kind of gets all your energy out. Whereas bothersome is more irritating and more annoying.
1: 아, 오케이. 이거는 그러니까 bothersome이라고 하는 건 정말 성질을 건드리는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0: But a person of a situation can be tiresome if it depletes all your energy.
1: 그러면 tiresome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말 몸 자체가 피곤하게 되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하도 bothersome하게 굴어서 tiresome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0: True.
1: 정신적으로. 그렇죠?
0: 오케이.
1: 자,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벼운 그런 문제 같은 거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극복하고 그리고 성장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0: Yeah.
1: 근데 이제 그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rather than seeing them as opportunities for learning and growth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가 아니라 harmfully라고 본다.
0: Yeah, that's right. So basically, I mean, really by going through the uncomfortable things, you grow and you mature,
1: right?
0: But if they don't want to experience it, they don't have that kind of opportunity. They don't take advantage of that opportunity. So the psychologist is saying, you know, take the good and the bad. That's how you learn life.
1: Right. 좋은 것만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0: That's right.
1: 근데 그게 심각한 트라우마가 아니면 그거를 좀 통해서 배우고 grow 해야 된다. 그런데 이 triggered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썼다가 오히려 사람들이 겁을 먹게 만드는
0: That's
1: 거네요.
0: That's right.
1: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Using trigger to describe negative everyday experiences may also cause people to misinterpret discomfort as danger. They may start to think that bothersome experiences or everyday challenges are harmful rather than seeing them as opportunities for learning and growth, Needle said.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Andy Grammer with I Am Yours.

0: 이브닝 스페셜 딥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화 중에 이 트리거라는 단어를 듣거나 사용하고 싶을 때 그럴 땐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1: Needle suggested that people try to reflect on their difficult experiences and to use more specific words or phrases to describe their feelings like "Ah, that really frustrated me" or "That reminded me of something difficult that happened in the past." That kind of language is more accurate, Needle said, and it also helps people understand what you're actually feeling and needing in that moment.
0: 니들 씨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든 경험을 돌아보고 감정을 설명할 때 더 구체적인 단어나 표현을 사용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일이 정말 답답하게 느껴졌어. 또는 그게 과거에 있었던 힘든 일을 떠올리게 했어 와 같은 표현입니다. 니들 씨는 그런 표현이 더 정확하다며 동시에 사람들이 그 순간 당신이 실제로 무엇을 느끼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하나로 summarize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해.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자의 언어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 말 안 했는데 알아서 지금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남자들은 그런 좀 센스가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뭔가 이렇게 깊은 상처가 있다면은 just say it.
1: Okay.
0: 그리고 자세하게 최대한 얘기를 해라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Needle suggested that people try to reflect on their difficult experiences and to use more specific words or phrases to describe their feelings, like "That really frustrated me," or "That reminded me of something difficult that happened in the past."
0: 니들 씨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든 경험을 돌아보고 감정을 설명할 때 더 구체적인 단어나 표현을 사용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일이 정말 답답.

0: 급하게 느껴졌어. 또는 그게 과거에 있었던 힘든 일을 떠올리게 했어. 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제안된 게 이런 거예요. People try to that so Needle suggested that people try to reflect on their difficult experiences.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reflect 한다는 게 원래 reflect는 빛이 이렇게 내려오면 거울에 반사되고 이런 거 아닐까요?
1: Okay, so reflect means to really deeply think about something. So kind of like looking back. If you reflect on especially your past experiences, you're looking back and you're thinking carefully. Was I really upset or was I just frustrated or was I you're kind of analyzing the situation.
0: 아, 그럼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정말 기분이 안 좋았나? 화가 났었나?
1: How was I feeling?
0: 내 감정은 어땠을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런 힘든 경험 같은 것을 되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거, 그런 것을 reflect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어떻게 보면 진짜 과거를 거울처럼 써가지고 그것을 reflect 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1: It's
0: Right?
1: absolutely true.
0: Okay, so reflect on their difficult experiences. 이렇게 하면 자신의 힘든 경험을 되돌아보다 성찰하다. 이렇게 문맥에서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specific한 words나 phrases, 표현들, 뭐, 말, 단어 같은 걸 써라. 감정 표현할 때 이해 못했어? 그냥 막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that really frustrated me. 이런 것들 있잖아요.
1: So the word frustrated, this is a great word. And this is a word that maybe our listeners experience when they are trying to learn English. It's very frustrating.
0: Yes.
1: It's because it doesn't, you don't improve your language abilities fast enough, right?
0: Right.
1: It's like, oh, I want to do it faster, but it's like, I can't.
0: Or like you're trying really hard, but there's no improvement.
1: There's no
0: Like,
1: improvement.
0: oh, 막 이런 거.
1: So if something frustrates you, it basically means that you're upset, you're annoyed because you have certain expectations and those expectations are not being met.
0: 아, 뭔가 기대감 같은 거가 잘 내가 스스로 기대하는 게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잘안 되는
1: It's very
0: 거예요.
1: 답답해. It's very
0: Right there.
1: 답답해, right?
0: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가 나오길 너무 기대했습니다. 답답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영어로 딱 맞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이 많이 들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비슷하게 쓸수 있는 게 frustrated 되어 있다. I'm so frustrated. 이 얘기는 결국에는 I don't know what to do.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1: There is a little bit of like hopelessness. Like, oh, it's like, oh gosh, what do I do?
0: Right. 이 frustrated 안에 뭔가 한숨이 들어가 있어요. Right.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주의하셔야 되는 게 I'm frustrated 이거랑 I'm disappointed랑은 살짝 다릅니다. 그렇죠? I'm frustrated 그러면 내가 느끼는 감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답답한 느낌인데 I'm disappointed 이러면 뭐내 스스로한테 실망할 수도 있지만 뭔가에 탓을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Right. 그래서 여기선 그냥 아 정말 그게 나를 답답하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뭐 대신에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이 정도보다, right? 그 정도보다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봐라라고 나왔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That kind of language is more accurate, Needle said. And it also helps people understand what you're actually feeling and needing in that moment.
0: 니들 씨는 그런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라며 동시에 사람들이 그 순간 당신이 실제로 무엇을 느끼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방금 그 아예 phrase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Something happened to me in the past, alright, and I'm really having a hard time, 뭐 trying to overcome that, 뭐 이런 식으로 길게 말하면은, 이제 느낌 왔어, 이렇게 됐는데, so that kind of language is more accurate.
1: Accurate. That's right. Accurate, accurate. It means it is correct. It is more precise. And basically, it is the perfect thing to describe that situation.
0: 더 정확한 거네요. 완벽하고요.
1: Yes, that's
0: 오케이.
1: right.
0: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요.
1: Can't do. So it shows us what is actually going on.
0: 아, 오케이. 발음도 accurate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1: Accurate.
0: Accurate. accurate. 되겠습니다. 정확한.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Needle suggested that people try to reflect on their difficult experiences and to use more specific words or phrases to describe their feelings, like, 하,

0: that really frustrated me, or, that reminded me of something difficult that happened in the past. That kind of language is more accurate, Needle said, and it also helps people understand what you're actually feeling and needing in that moment.
1: 네,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말 문장은 그 소문은 정확하지 않았어였어요. 어떻게 답이 될까요?
0: We just learned this word. The rumor wasn't accurate.
1: Alright. 자, TOEIC Speaking 정기 시험 응시권은 김하서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3272님이요. 맞아요. 그냥 트리거 됐어. 라고 하는 것보다 내 감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야겠어요. 오늘 이야기 진짜 좋네요. 하셨습니다. 네.
0: I agree.
1: 아, 누구나 그런 경험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Yeah. 근데 그것을 그냥 상대방이 알아주겠거니 하는 것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0: Oh, of course.
1: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0: Yeah, we do. We all need to express ourselves.
1: Yes.
0: Okay.
1: 자, 그럼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Well, I'm feeling very happy right now. That's my. Just the situation right here. Right. All right. So let's go ahead and listen to Glee Cast with Survivor and I Will Survive.

0: 경험한다는 뜻인 거 알고 있었지?
1: 근데 요즘엔 신경 조금만 거슬러도 그 표현 쓰잖아. 그나저나 너 오늘 화장 좀 별론데?
0: I'm so triggered.
1: 너 화장이 트라우마 있니? 미안해.
0: I'm leaving.
1: 아, 미안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저의 본심이 아닙니다. 아시죠? You're beautiful.
0: Oh, stop.
1: You're beautiful.
0: Oh, stop. Yeah. That's a little now I'm getting really triggered.
1: Okay. Okay, okay. 자,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 근데 요즘엔 신경 조금만 거슬러도 그 표현 안 쓰자. 아, 그 표현 쓰잖아. 이걸 영어로 바꿔 볼 건데요. 자, 어떤 표현을 써 볼까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다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은 거.
0: This is a great idiom. It means there's this expression to get under someone's skin.
1: 어, 지금 상상을 해버렸어요. 잠깐만요. Hold on. 스킨 아래 들어간다고요?
0: Yeah.
1: 오.
0: Yeah. So basically, if someone gets under your skin, it means they go, okay, you know like a gashi, like a splinter in your thing, and it's in there. It's just a little one. How does it feel?
1: Right?
0: It's like all day you're thinking about the splinter. And you're like trying to get it out, right?
1: It bothers you.
0: It bothers you like crazy.
1: 와, 이게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사람 다른 사람이 내 스킨 안에 들어오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무슨 가시 같은 게 들어왔다. 그럼 당연히 진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어느 순간 아픈 거보다 계속 보게 되잖아요.
0: Yeah, that's that is the feeling. It's can be painful.
1: Right.
0: But it is literally taking over your head, your mind, right?
1: 거기에만 완전히.
0: You're trying to get that thing out and it's just so irritating. Right. It won't come out. And so this idea of someone getting under your skin is that it's hard to ignore. And they're constantly irritating you no matter what.
1: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가 들어간 걸 계속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0: Yeah.
1: 그게 내 피부 아래로 들어왔다. 그 얘기는 그걸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 So, 사람이 get under one's skin 아니면 그 사람이 한 말도 get under one's skin 둘 다 가능할까요?
0: Yeah. So for example, there's a person who's constantly complaining every day,
1: right.
0: all day.
1: Okay,
0: they get under your skin.
1: Oh, man.
0: There's a person who thinks he's really funny and like all day, every day, they get under your skin.
1: 아, 뭔가 짜증나게 하거나 신경 쓰이게 하거나 화나게 만드는 것.
0: Right. So it's something that they do constantly and it's just really bothering you so much.
1: 그러면 우리 흔히 뭐 단어 하나로 해결하는 그런 irritate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뭐 agitate이라든가 annoy 한다든가 어느 정도 같은 패밀리라고 다 볼 수가 있을까요? 표현 중에.
0: Okay. So yes, that is true, but this expression if they get under your skin, it goes deeper. Than just oh, that's so irritating or that's so annoying. It's like they are driving you really really crazy.
1: 정말 막 미쳐버리게 만드는
0: 정말,
1: 수준. 오케이.
0: Okay. Yeah.
1: 그러면 이 get under one's skin을 이용을 해가지고 근데 요즘엔 신경 조금만 거슬러도 그 표현 쓰잖아 라고 하는 걸 문장으로 완전히 만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0: But now people use it for every little thing that gets under their skin.
1: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추가적인 표현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 쌤이 triggered라는 말이 원래 트라우마를 다시 경험한다는 뜻인 거 알고 있었어? 라고 했는데요. 원래는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잖아요. 가장 어울리는 게 뭐가 좋을까요?
0: Originally.
1: Oh, originally.
0: Originally. It originally meant, and I use this word quite often when I'm talking about the expressions. Like, this word originally meant, right, this was... Yeah.
1: 그러면 나중엔 좀 바뀌었다라는 뉘앙스가 좀 들어가 있네요.
0: Yes, that's okay. right. But now it's a slight different variation.
1: 오,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이라고 여러분 하시고 싶으면 originally 이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로 정리한 대화문 들어볼게요.
0: Did you know triggered originally meant reliving a traumatic memory?
2: Yeah, but now people use it for every little thing that gets under their skin. By the way, your makeup looks kind of, off today.
0: What? I'm so triggered.
2: Oh my
0: God.
2: I didn't mean it. I'm sorry.
3: 이브닝 스페셜에서

0: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네,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Likewise, Mayu Sam. We're going to wrap up our show with our last song. Ooh, this is nice. It's Outkast with Hey Ya. Yeah. We're going to party it up.
1: Alright,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Master 유진이었고요.
2: And I've been Kristen Cho.
1: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2: Alright, guys. See you tomorrow. Bye-bye. By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0: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1.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Once more,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우리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파티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티에 따라서 장소도 좀 달라지긴 하지만 옷 스타일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1: 네.
0: 그런 복장 규정을 보통 dress code라고 하는데
1: 네.
0: 우리도 이제 드레스 코드라는 말을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정말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1: 네.
0: There are so many types of dress codes too.
1: Sure.
0: 우리 잭쌤은 평상시에는 그냥 casual.
1: Sure.
0: 입고 다니시죠. Mm-hmm. 아니면 뭐 beach wear?
1: Not quite.
0: Not
1: no.
0: quite. 거기까지는 안 가나요? 네. 그런데 뭐 black tie.
1: There's
0: event.
1: Black tie.
0: Mm-hmm.
1: There's business casual.
0: 그렇죠. There's business formal.
1: Business formal.
0: There's cocktail dress.
1: You're right, right.
0: 그렇죠. 그리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아니면 뭐 color가 될 수도 있어요.
1: Mm-hmm.
0: Dress code가 pink일 수도 있고.
1: Everyone wear blue.
0: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게 dress code가 있다 그러면 따라 해주시는 게 좋은데 네. 그런데 이렇게 파티에도 그런 dress code가 있지만 어떤 레스토랑은 어떤 옷을 입고 가야만 들여보내주는 레스토랑이 또 있어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좀 고급 레스토랑에 간다. 그러면 이 질문을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1: 네.
0: The question is,
1: Is there a dress code?
0: 복장 규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1: And you might wonder about the word code. A code? Like
0: yeah.
1: a secret code? No, code is just a list of commands, basically, like the code of law. There were rules that people followed. Or when you do coding,
0: 그쵸?
1: you're making a list of commands for a machine to follow. So it's just the rule that you have to follow.
0: Yeah, exactly. 그래서 여기서 코드는 그냥 우리가 따라하는 규칙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So dress code,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is there a dress code? 이 질문 같이 한번 먼저 파헤쳐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1: Is there a dress code?
0: Is there a dress code?입니다. 자, 생각보다는 조금 간단한 문장이긴 한데요. 뭐뭐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할 때는 보통 is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s, 그리고 곧바로 뒤에 붙는 게 there이죠. 우리가 보통 뭐뭐가 있어요 라고 할 때는 there is 뭐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질문으로 만들 때는 순서를 바꿔주죠. 그래서 is there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is there 뭐뭐 어떤 규칙이나 사람이나 장소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온 게 dress code라는 표현인데 a dress code라고

0: 했죠. 앞에 어가 꼭 붙습니다. 왜냐면 dress code는 셀수 있는 단수 명사거든요. dress code가 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셀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가 꼭 붙습니다. Is there a dress code? 자, 그런데 이따가 우리가 발음 연습할 때도 보겠지만 어가 앞에 there에 묻혀서 잘안 들려요. 하지만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연습해 주시면 훨씬 좋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 큰 목소리로 또 한번 잭을 따라해 볼까요?
1: Is there a dress code?
0: Is there a dress code?
1: Is there a dress code?
0: Is there a dress code?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Is there 뭐뭐?
0: 아, is there 뭐뭐라고 해서 뭐뭐가 있나요? 그래서 어떤 게 있나요? 존재하는지 물어볼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there is 뭐뭐라고 하면 우리가 뭐뭐가 있어요라는 말인데 그걸 질문 형태로 바꿔준 게 is there 뭐뭐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 there하고 is가 바뀐다는 거 요거 익숙해지면 좋겠죠.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Is there 뭐뭐? 예문 만들어 볼까요?
1: Okay, let's start with maybe the most important of
0: No.
1: all of them.
0: Okay.
1: Is there a restroom nearby?
0: 아, 저한테는 진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Is there a restroom nearby? Restroom이 화장실이잖아요. Is there a restroom? 화장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뒤에 nearby를 붙였어요. 그래서 근처에 화장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Is there a restroom nearby?
1: Is there a chance of rain today?
0: 아, 우리 날씨를 얘기할 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A chance of rain. 비올 가능성, 비올 확률을 얘기할 때 A chance of rai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Is there a chance of rain today?라고 물어보면 오늘 비올 가능성이 있나요?라는 질문이 되겠죠. Rain 대신에 다른 걸 넣으셔도 돼요. 뭐, Is there a chance of snow today? Is there a chance of a shower today? 뭐 이런 식으로 또 바꿔가면서 넣을 수 있겠죠.
1: Is there a pet policy?
0: Pet Policy. 자, 요거는 이제 저나 우리 에런 피디님처럼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알면 좋은 말이네요. Pet Policy. 반려동물 규정입니다. 그런데 is there 단수니까 a pet policy. 이렇게 어를 넣어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딱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그냥 대표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질문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Is there a pet policy? 요것도 잘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아니, 우리 지금 회의해야 되는데, 벌써 몇 시야? Is there a reason for the delay? 지연된 이유가 있나요?
1: Yes, 네. Our boss is still stuck in traffic. 저희 대표님이 차가 막혀서 아직 못 오고 계세요. We're so sorry. 정말 죄송합니다.
0: 아니, 우리 에런 대표님, 또 늦으시는 겁니까? 피디님이 갑자기 대표님으로 후 올라가셨네요. 네. 자, 그래서, Is there a reason for the delay? 라고 질문했는데요. Is there a reason? 여기까지만 외우셔도 돼요.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For the delay. 지연을 위한. 뭐,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지연된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Is there a reason for the delay?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비행기가 연착됐을 때도 이 질문을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특히 여행 중에 그런 표현이죠. Is there a reason for the delay?
1: Is there a better option?
0: 아, 더 나은 선택지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Option이 옵션이죠. 선택지. 그리고 a better option이니까 지금 선택한 것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나요? Is there a better option?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0: 보통 해외여행 가면 호텔 방 안에는 전자레인지가 잘 없거든요. 근데 보통 레지던스 같은 데를 가면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때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Is there a microwave here?
0: 전자레인지를 마이크로웨이브라고 부르죠. Is there a microwave here? 라고 질문하시면 돼요. 전자레인지 하나를 물어보는 거니까 a microwave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인지 두 개인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에서는. 특히 물건 하나일 때 경우 물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는 그냥 거의 무조건 앞에 붙인다라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Is there a microwave here? 네, 이것도 아주 유용하겠네요.
1: Is there a limit per customer?
0: 아하, limit, 제한이랍니다. per customer라고 하면은 고객당, 뭐 고객마다라는 뜻으로 is there a limit per customer라고 하면 고객이 살수 있는 물건의 개수에 제한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1: Sometimes if there's a good sale, they will only let, you can only buy one 2 plus 1 or 1 1 plus 1. You can't get 5 plus 5.
0: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할인마트 가면요. 예를 들어서 한 박스밖에 못 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a limit per customer. 뭐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1: Is there someone who can help?
0: Is there someone? 자, 누군가 있나요? 근데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냐? Who can help?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도와줄 수 있는 someone. Someone who can help. Is there someone who can help? 네, 항상 있죠. Zach is always here to help.
1: I'm happy to help.
0: 자, 그래서 우리 잭 쌤이 또 이렇게 또 좋은 예문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is there 뭐뭐라는 패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연습했던 예문들 쭉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1: Is there a restroom nearby?
0: Is there a restroom nearby?
1: Is there a chance of rain today?
0: Is there a chance of rain today?
1: Is there a pet policy?
0: Is there a pet policy?
1: Is there a reason for the delay?
0: Is there a reason for the delay?
1: Is there a better option?
0: Is there a better option?
1: Is there a microwave here?
0: Is there a microwave here?
1: Is there a limit per customer?
0: Is there a limit per customer?
1: Is there someone who can help?
0: Is there someone who can help? Zach can help.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문 연습해 봤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내일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복장 규정이 있나요?
2: 네,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을 권장합니다.
3: 알겠습니다. 명심할게요.
0: 네, 이 식당은 좀 복장 규정이 있는 그런 식당이네요. 자, 내일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확정되다라고 할 때, 요 단어는 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확정 예약 그 이메일 받잖아요. 그거를 보통 confirmation email이라고 하죠. 네, confirm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거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복장 규정이 있나요?
1: 아하.
0: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그냥 영어로 팍 떠올리셨어야 돼요. 그죠? 알고 계시죠? 네,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을 권장합니다.
1: I heard some English in there.
0: 그죠? 비즈니스 캐주얼. 뭐, 이거 그냥 영어로 쓰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복장. 그러면 비즈니스 캐주얼 드레스라고 할까요? 아까 복장 규정이 드레스 코드였잖아요. 뭘까요? 생각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명심할게요. 오케이, 명심.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영어로 듣고 올게요.
4: Your reservation is confirmed for tomorrow.
5: Thank you. Is there a dress code?
4: Yes, we require business casual attire.
5: Okay, I'll keep that in mind.
0: 내일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4: Your reservation is confirmed for tomorrow.
0: Once again.

0: 주정이 있나요?
1: Thank you. Is there a dress code?
0: One more time.
2: Thank you. Is there a dress code?
0: 네, is there a dress code? 요 질문은 기억나시죠? 그럼 바로 이어서, 네,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을 권장합니다.
3: Yes, we require business casual attire.
0: What did he say?
2: He said, yes, we require business casual attire.
0: 오, 조금 어려운 단어기는 해요, 그쵸? Mm-hmm. 자, 일단 we require라고 했는데 한국말로는 조금 부드럽게 권장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권장한다는 거는 그렇게 입고 와달라는 거예요. Mm-hmm. 약간 요구합니다. 보통 우리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권장합니다라고 했는데 business casual attire. Attire가 복장이라는 뜻입니다. So, 우리 자동차에 다는 타이어 있잖아요. 그거 하나랑 발음은 똑같아요.
2: Attire.
0: Attire. 네, 그런데 스펠링은 어떻게 되죠?
2: A-T-T-I-R-E.
0: 네,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복장이라는 뜻이고요. Business casual attire면 짧은 바지 입고 가도 돼요?
2: 안 됩니다.
0: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짧은 바지를 입고 가잖아요. 그럼 식당에서
2: 티셔츠도 안 되고요.
0: 티셔츠도 안 되죠.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 식당에서는 지금 손님 복장으로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재를 당할 수도 있어요.
2: And if they require it, that means it's a rule.
0: 네.
2: They can't make exceptions.
0: 맞아요. 우리말로는 권장이라고 했지만 require가 들어가면은 거의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입고 가셔야 해요. 자, 알겠습니다. 명심할게요.
1: Okay, I'll keep that in mind.
0: One more time.
2: Okay, I'll keep that in mind.
0: 네, keep 뭐뭐 in mind가 뭐뭐를 명심하다라는 뜻이니까요. I'll keep that 그 말을 in mind.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끝났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3: Your reservation is confirmed for tomorrow.
1: Thank you. Is there a dress code?
3: Yes, we require business casual attire.
1: Okay, I'll keep that in mind.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다시 한번
2: Is there a dress code?
0: 자, is there a dress code? 중간에 어가 있는 거 여러분도 이제 아시잖아요. 그런데 잘 안 들립니다. 그 이유는 there하고 연음이 돼서 there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짧아요. Is there a dress code? 이죠. 그리고 dress가 아니에요. 하나의 단어로 dress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자,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연습해 볼까요?
2: Is there a dress code?
0: Is there a dress code?
2: Is there a dress code?
0: Is there a dress code? Very good. 자, 이렇게 발음 연습뿐만이 아니라 오늘 배웠던 패턴, 뭐 오늘 배웠던 문장 다 연습 많이 해주세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2: Excellen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English.

0: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잘 못 읽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얼른 대답해 드릴게요. 그럼요. 포기해도 됩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16년째 책 추천하는 일을 하는 손민규 씨는 책 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표지만 읽는 표지 독서도 독서다. 안 읽는 것보다 낫다. 앞면에 쓰인 제목과 부제, 저자, 출판사를 살피고 뒷면에 담긴 발췌문과 추천사, 띠지의 홍보 문구를 봤다면 이미 책을 맛본 셈이란 뜻이죠. 그러니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히지 않을 땐 내려놓으세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음식처럼 꾸역꾸역 끝까지 읽으려

0: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세상은 넓고 책은 많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만날 책은 지금의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맛있게 넘기고 계실지도 몰라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ooch.
0: 네, 계속해서 강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7월호 14쪽에 나와 있는 7월 2일 목요일 순서를 함께하시게 되는데요. 네,
1: 강의하면 lecture이잖아요.
0: Lecture.
1: 강의하시는 분들을 lecturer.
0: Lecturer.
1: 이게 발음이 언제나 힘들어요.
0: 네.
1: Lecturer.
0: 어, 맞아요. 어려워요.
1: Lecturer.
0: Lecturer.
1: Lecturer.
0: Lecturer.
1: Please welcome our lecturer, 어. 이보영 쌤,
0: 그렇죠.
1: to the stage.
0: 그러니까, please welcome our today's lecturer, 아마무게라고 할 때, 그러니까 lecturer, 흔히 우리가 이제 강사라고 할 때, 네. lecturer라고 해야 되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준 것 가지고 갖고, 그다음에 instructor라는 단어도 쓰잖아요.
1: Instructor.
0: Instructor.
1: 강사분들은 인스트럭터라고 표현 많이 하죠.
0: 보통 많이 그러죠.
1: Right.
0: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강의를 잘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미나 씨가 강사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어떻게 강의를 잘 들었는지 소감을 말하게 돼요.
1: Mm-hmm.
0: 그러니까 강의만 듣고 이제 슬그머니 대부분은 나가죠. 뭐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1: right.
0: 사실 가서 직접 인사를 나누고 강의에 대한 의견과 감상 등을 전달한다면 좀 더 또 이제 기억에 남는 그런 강의가
1: right.
0: 될 것 같습니다.
1: Sometimes the Q&A time is very short, so you want to go ask like really personal questions.
0: Right.
1: Yeah, sometimes like 보영 쌤 같은 경우에는 빨리 가셔야 되지만 다른 분들은 남아서 이제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고
0: 저도 그래요, 선생님.
1: 그런 경우도 있으시겠죠.
0: 예. 많이 그래요. 네.
1: 기차 타임만 타이트하지 않으면
0: 그거는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많이 두죠. 아유, 선생님은 참.
1: 저도 가끔 그러거든.
0: 어.
1: 끝나 가가지고 먼저 질문 있거든요. 네. Q&A 타임에 질문 못 해가지고 너무 아쉬운 거야.
0: 네,
1: 그렇죠.
0: 맞아요. 그래서 그 저는 근데 사실은 저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제가 부끄러움을 타요.
1: 아. 네. 저도 알고
0: 말거나.
1: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너무 부끄러워서.
1: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실제 개인적으로 알게 되면 she's often very shy.
0: I'm very shy, basically. 근데 이제 와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영어 교육에 대한 얘기를 보통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럴 때 너무 신나서 오랫동안 제가 그분이 이제 됐습니다, 갈게요라고 할 때까지 붙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1: really? 붙들나고요?
0: 네, 제가 붙들고. 그러니까, 아, 확실히 이해하셨나요? 그게 아시겠나요? 뭐 이래가면서.
1: Are you sure?
0: 아, 참, 네. 자, 오늘 내용에서는 강의 잘 들었다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강의가 좋았다고 하는지 조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부분도 이해하시게 됩니다.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죠. 저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들으니 기쁘네요.
0: 그 들어주신 그 예들이요. 아주 명료하고 참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1: 아, 그건 참 의미가 큽니다. 될수록 간단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0: 아,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Oh, thank you.
0: 네, 바로 이런 식으로.
1: Simple.
0: 네,
1: Very simple.
0: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어요.
1: Hi, I really enjoyed your lecture.
0: 네, Hi, I really enjoyed your lecture. 자, 우리말로는 잘 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 우리가 영어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 게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렇게 할 거를 영어로는
1: right.
0: 그냥 그대로 뒤집어서 영어로만 쓰면은 일단 반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 right.
0: 잘 들었다 하면 I listened to your lecture 라고 일단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1: Listen은 그냥 듣는 건데, 그렇죠?
0: 그렇습니다. Yeah.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맥락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익혀가야 되는데 이럴 땐 정말 즐겼다라는 뜻으로 enjoy를 쓰게 됩니다.
1: Yeah. I really enjoyed your lecture.
0: I really enjoyed your lecture. 누구 집에 가서 밥을 먹었을 때

0: 경우에도 잘 먹었습니다라고 할 때 I ate well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1: ate well 하셨겠지만.
0: 그렇죠. 네. 그럴 때도 I really enjoy the dinner 뭐 이렇게 right. 말할 수 있잖아요.
1: I really enjoyed your cooking.
0: 그렇죠. Yeah. 바로 그거죠. I really enjoyed your cooking. 그렇지만 right. 그렇게 할 수 있겠네. 근데 제가 아까 I really enjoyed the dinner라고 했는데 우리가 방금 먹은 이 식사라는 뜻으로는 이렇게 right. 말할 수도 있나요?
1: Of course. I really enjoyed the dinner. 어. I really 그 디너를 누가 요리했는지는 아는 맥락에서는 네네.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 내가 요리한 거를 잘 먹었구나. 어. 즐겼구나라고 이해합니다. 네. I really enjoyed the dinner. Or I really enjoyed your cooking. 어. They're both fine.
0: 네. 특히 내가 한 밥을 제가 참 잘 먹어.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1: Right.
0: 내가 요리한 거 우리 애들이 참 좋아해요. 어, 사실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말할 때 My children really enjoy my cooking.
1: That's
0: 이렇게
1: right.
0: 말할 수도 있는 거죠.
1: My cooking.
0: 아, 그러니까 right. 잘 먹는다라고 할 때도 enjoy를 쓰고 잘 들었다라고 할 때도 enjoyed를 쓰게 됩니다.
1: Mm-hmm.
0: I really enjoyed your lecture. 자, 그랬더니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오히려 기쁘네요.
1: Thank you. I'm glad to hear that.
0: Thank you. I'm glad to hear that. 보통 이런 경우 10명이면 한 9.8명이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1: 거의 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0: 네.
1: I'm glad to hear that.
0: I'm glad to hear that. 네.
1: 또는 thank you. I'm glad you enjoyed it.
0: I'm glad you enjoyed it.
1: Yes.
0: 그렇군요. 그런 경우도 아까 이제 밥 먹는 얘기로 돌아가서
1: right.
0: thank you. I really enjoyed the dinner. 이렇게 말했을 경우에 여기서는 oh, I'm glad you enjoyed my cooking. I'm
1: right.
0: glad to hear that. 역시
1: glad
0: 말할 수 있는
1: that.
0: 거죠.
1: Sure.
0: 네.
1: I'm glad you enjoyed it.
0: 그렇습니다. I'm glad you enjoyed it. 그러니까 I'm glad 다음에는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to 다음에 동사가 바로 이어져서 뭐뭐뭐 하니까 내가 좋다. I'm glad to meet you. 이게 그거잖아요.
1: Yeah, I'm 만나서, glad to meet you.
0: 응, 만나서 내가 반갑다. I'm glad to meet you. 근데 이거를 to 말고 that로 넣어서 예를 들어서 that은 물론 빠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주어 동사가 이어져서 I'm glad I get to meet you in person finally.
1: Right.
0: 이렇게 말하면 드디어 직접 뵙게 되니 정말 그래서 제가 기쁩니다. 라고 좀 길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1: 직접 in person.
0: In person.
1: In person.
0: 그렇죠. Yeah. 대면해서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1: Right.
0: So I'm glad to hear that 해도 되고 I'm glad you enjoyed it 라고 뒤에 문장 형태로 이어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가끔씩 강사분들이 네. 이렇게 좀 재밌게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네. Oh, which part did you enjoy? 그게
0: 너무해. 정말 장난꾸러기 같지라고.
1: 아, 그 뭐 네. 인조했다고 하니까.
0: 네. 특히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나요? 이렇게요?
1: 그때 이제 노트북을 딱 꺼내서 이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뭐 감사했습니다. 뭐 나올 수 있겠죠.
0: 장난으로 그러는 거예요?
1: 아니요. 저도 그렇게 한번 당해본 적이
0: 네.
1: 있어요.
0: 네.
1: 그분이 좀 재밌게 진짜 기억하는지
0: 네.
1: 정말 제대로 들었는지 네. 조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which part did you enjoy?
0: Which part did you enjoy? 근데 그게 꼭 테스트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진짜 궁금할 수가 있어요.
1: Right, right. 네. The way to carry on a conversation.
0: Exactly.
1: 그 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어서
0: 네, 네.
1: 내가 정말 이렇게 임팩트가 있었는지 의미가 있었는지
0: 맞습니다.
1: 그럼 물어볼 수 있죠.
0: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which part did you enjoy? 이렇게 나도 그렇게 물어봐야겠다. 뭐가 특히 마음에 드셨나요?
1: Right.
0: 라고 뭐 진짜 궁금해요.
1: 뭐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0: 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Yeah. 근데 얼마 전에 갔던 어떤 강의에서는 그 주최 측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신 거예요. 청중에게.
1: 네,
0: 그래서
1: okay.
0: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걸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1: It would be good for you.
0: Oh, absolutely. Right. 네. 그래서 제가 다음에도 참고를 할 수 있겠다 싶었죠. Right. 여기서는 이런저런 걸 다 빼고 그냥 고맙다라는 인사로 Thank you. I'm glad to hear that. 하여튼 누가 나한테 칭찬했다라고 하면 거의 무조건 다 I'm glad to hear that. 들어서
1: right.
0: 기분 좋은 얘기했다. I'm glad to hear that. 어머, 되게 아이가 어쩜 저렇게 아주 그 인사성도 밝고 이렇게 칭찬했다. I'm glad
1: right.
0: to hear that. 그럴
1: That's
0: 수 있죠.
1: Right. That's right.
0: 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2: Hi, I really enjoyed your lecture.
3: Thank you. I'm glad to hear that.
0: I'm glad to hear that. 자, 그랬더니 이제 미나 씨는 하는 얘기가 들어주신 예들이 아주 그 명료하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웠거든요.
1: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
0: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
1: Right.
0: 네.
1: The examples,

0: So the lecturer was providing many examples. Oh, those examples were very simple, very clear. 보영쌤 얘기인 것 같은데요.
1: 아니요, 아니요.
0: And easy to follow.
1: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이제 떠올려지는 게, 저 같으면 예를 들었다라고 할 때, the lecturer was giving examples or like taking examples라는 걸 기껏해야 말했을 텐데, 선생님은 providing examples라고 하셨어요.
0: Yeah, providing
1: 되게
0: examples.
1: 있어 보이는 그런 단어잖아요, 선생님.
0: 주로 provide하고 example 같이 많이 쓰이잖아요.
1: 네.
0: 세트로, 그쵸?
1: 그렇죠. 그러니까 그잘 제공했다라는
0: Yes.
1: 뜻으로 examples. 자, 강의에서 들어줬던 바로 그 예들이라고 해서 the example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 예들이요. 어땠냐 하면은 were, 비동사로 이제 were가 되는 거죠. 과거형이면서 examples,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였기 때문에 이제 were라고 한 건데 the examples were 매우 명료했다. very clear라고 합니다.
0: Very clear.
1: clear.
0: Yeah. Clear is like very easy to understand. Easy for me to comprehend.
1: 그렇죠.
0: Very clear.
1: Very clear. C-L-E-A-R. clear 하면은 명료하고 확실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그뿐이 아니라 and 그리고 easy to follow. 이것도 하나의 표현이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쫓아가기가, follow 하기가 쉬웠다. easy to follow. 실제 발음할 때 to는 약하고 낮게, 빠르게. easy to follow가 되겠습니다.
0: 이 lecture 사이사이에 뭔가 이제 연결고리들이 많으면
1: 네.
0: 그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해하면서.
1: 네.
0: So to understand and follow what you're saying, you can simply say easy to follow.
1: Easy to follow.
0: Oh, your lecture was easy to follow.
1: Your lecture was easy to follow. 그렇죠. 그 들으면서 잘 이해가 그때그때 속속된다라고 하기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0: It's not easy.
1: 네, 항상 많은 렉처를 해봤지만 할 때마다 it's quite a challenge for me.
0: Every lecture is a challenge.
1: 네, 저한테는
0: That's right.
1: 모든 렉처가 도전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easy to follow라는 말을 듣는 게 가장 큰그 칭찬인 것 같아요.
0: Absolutely.
1: 제 생각에는.
0: That's
1: 자,
0: right.
1: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 The examples가 clear 하기도 했고, easy 하기도 했다. 이렇게
0: Right.
1: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하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0: 아까 provide라는 단어가 갑자기
1: 네.
0: 나왔는데 여기다 provide를 또 이렇게 집어넣는다면
1: 넣는다면, 네.
0: the examples you provided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 해도
1: 그렇죠.
0: 되겠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기본 뼈대가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인데, 여기다 좀 살을 붙여서,
0: Sure.
1: 그 강사님이 제공해주신 혹은 들어주셨던 예들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the examples 다음에 that you provided during the lecture were very clear라고 이어줄 수도 있겠죠.
0: Right.
1: 네.
0: 갑자기 문장이 길어졌는데요.
1: 네네.
0: 그냥 you provided 해도 괜찮아요.
1: 사실 우리가 영어를 이제 하다 보면요,
0: Yeah.
1: 그 로망이라고 할까요? 그 하고 싶은 게 길게 말하고 싶어요.
0: Long
1: 네,
0: sentences.
1: 길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0: 그날이 꼭 옵니다.
1: 공감하시죠? 아니,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짧게 말하고 있는데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길게 살을 붙이고 싶을 때가 있지만 이걸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하다 보면 꼭 실수가 나와요.
0: Sure.
1: 네, 그래서
0: 우리
1: 이제
0: 우리도 그런데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실수를 하지 않고 짧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실수를 할 가능성을 감내하고라도 길게 말해볼 것인가.
0: 도전해 보세요.
1: 네, 도전해 보세요. 자,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 들어보겠습니다.
2: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
1: 네, 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해주니까 그 말한 강사의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신다는 건 정말 강사 입장에서는 의미가 큽니다.
0: That means a lot.
1: 네, 영어로 간단하죠? That means a lot. 네.
0: 여기서 mean은 meaning 이런 뜻에서 이제 that means a lot to me.
1: That means a lot to me.
0: That's very special to me.
1: 그렇죠.
0: It's meaningful to me.
1: 네, meaningful. To me. 자, meaningful 하면 의미가 있는 이런 말이, 뭐, 유의미한 이런 말이 되는데, 여기서는 that means a lot 이런 말 자체로 그것은 의미합니다. 많은 것을. 문장 자체는 간단합니다.
0: That means a lot.
1: That means a lot. 이것도 아까 I'm glad to hear that 이런 말을 한 것처럼
0: Sure.
1: 많은 그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머, 정말 오 너무 감사해요. 뭐 이런 정도로 표현 저 같으면 할것 같은데
0: 오, 너무 감사해요.
1: 오, 근데 그게 영어로 that means a lot. 정말 많은 걸 의미합니다, 저한테.
0: 나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런
1: 그렇죠.
0: 맥락이죠.
1: 네, 그렇다고 특별한 또 스페셜 나왔다 싶을 것 같은데 스페셜 안 하셔도 that means a lot 이런 말 자체가 그런 뜻이 됩니다.
0: 맞아요.
1: 네.
0: 근데 주로 이제 thank you so much. 거기서 한 가지 한 문장도 붙여가지고 I appreciate that 하잖아요.
1: 네.
0: 근데 그 appreciate에 좀더 깊은 의미가 oh, that means a lot.
1: That means a lot.
0: Thank you. That means a lot. I appreciate it. We say these three phrases, sentences together all the time.
1: 상대방이 그 말할 틈을 주지 말고 내가 빨리 이네개 되는 문장을 다다다다닥 이거 말해야 되겠구나.
0: Thank you, appreciate it. It means a lot. 이렇게 해도
1: 세
0: 괜찮죠?
1: 개면 되겠네.
0: 세
1: 네,
0: 개만. 네.
1: 알겠습니다. That means a lot. 정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한 이유가 뒤에 옵니다. 제가 사실은 될수록 간단하게 하려고 하긴 했거든요.
0: I try to keep it simple.
1: I try to keep it simple. 근데 저게 좋은 뜻으로 사실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0: Right.
1: 복잡하게 괜히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 I try to keep my lecture or presentation simple. 좀 간단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0: Keep it simple.
1: Keep it simple. 자, 그랬더니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0: I learned a lot today. Thanks again.
1: 네, 말 그대로 I learned a lot today. 아까 이 사람은 that means a lot이라고 했잖아요.
0: Right.
1: 여기서는 I learned a lot. 같은 a lot의 의미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0: I learned a lot today.
1: I learned a lot today.
0: From
1: 네,
0: your lecture.
1: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 마무리하면은 간단한 인사 되겠네요.
0: Perfect.
1: 네, 들어보죠.
3: That means a lot. I tried to keep it simple.
2: I learned a lot today. Thanks again.
1: 네. 자, 오늘 대화에서는 I'm glad to hear that도 있었고요.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 That means a lot 등등 있었습니다. 자, 대화 전체 들을게요.
2: Hi, I really enjoyed your lecture.
3: Thank you. I'm glad to hear that.
2: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
3: That means a lot. I tried to keep it simple.
2: I learned a lot today. Thanks again.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자, 같이 말해볼까요?
0: Let's go.
1: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어요. Hi, I really enjoyed your lecture.
0: Hi, I really enjoyed your lecture.
1: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니 기쁘네요. Thank you. I'm glad to hear that.
0: Thank you. I'm glad to hear that.
1: 들어주신 예시들이 아주 명료하고 이해하기에 쉬웠습니다.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
0: The examples were very clear and easy to follow.
1: 어우, 그런 말씀 주시니 의미가 참 크네요. That means a lot.
0: That means a lot.
1: 제가 될수록 간단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I try to keep it simple.
0: I try to keep it simple.
1: 오늘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I learned a lot today. Thanks again.
0: I learned a lot today. Thanks again.
1: 여기까지입니다. 예!
0: Alright. Good job, everyone.
1: 오디오 어학당과 함께 많이 말하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ch.
1: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0: Easy English.
1: 이지 잉글리쉬.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꿈만 같았던 주말, 휴가가 지나고 다시 일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분명 쉬고 왔는데 어쩐지 더 피곤한 것 같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흔히 월요병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월요일만 되면 다시 출근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피로나 무기력감, 불안감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사실 쉬었다 일하면 피곤하고 업무 효율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이날은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한 하루를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휴일에도 미뤄뒀던 집안일을 하고 식사도 잘 챙기며 평소와 비슷한 루틴을 유지해보세요. 쉬는 날이라고 하루 종일 잔다거나

밤새 놀면 일상의 리듬이 깨져버리거든요. 일할 때보단 여유를 부리더라도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나 밥을 챙겨 먹고 너무 늦지 않게 자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출근하는 첫날을 개운하게 보내려면 말이죠. 여러분의 월요병 없는 출근을 응원합니다.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heighten, 뜻은 강화하다, 증폭시키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Chewing food thoroughly acts as a vital blood pump for the brain, delivering cognitive and digestive benefits, including heightened memory, reduced stress, and enhanced calorie control. 여기서 heighten이라는 표현은 어떤 상태나 수준을 더 강하게 하거나 증폭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event heightened awareness of the issue. 그 행사는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뉴스에서 heighten awareness, heighten security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기존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Heighten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이 생각의 찌꺼기가 보내는 경고를 가로채는 카페인을 투입해보자. 이번에도 진짜 열쇠와 가짜 열쇠는 구분하기 어렵게 흡사한 구조일 것을 직감할 수 있다. 질소가 여기저기 박힌 육각형 고리와 오각형 고리가 하나씩 붙은 이중 고리 구조가 눈에 띄는데 이를 퓨린이라 부른다. 자연스레 아데노신 대신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으며 이번에도 자물쇠에 꽂히긴 하지만 졸음 스위치를 작동시키지는 않는다. 진짜 피로물질인 아데노신이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의자를 먼저 차지해버리는 일종의 화학적 알박기를 시도하는 셈이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나탈리 콜의 커피 타임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휴머니스트에서 펴낸 화학자 장홍재 교수의 신간이죠. 예민한 날엔 화학을 삼킨다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들으시면서 8405 쓰시는 카페이님이 어려운 화학 용어인데 왜 재밌지? 궁금해서 검색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바로 그것이 장홍재 화학자의 책을 읽는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정보를 빼놓지 않으면서도 그 찰진 비유나 쉽게 설명해주는 어떤 그 매력적인 문장들 때문에 어려운데 화학이 재밌네 라고 하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이제 화학적 알박기를 먼저 혹 앉아버리는 거예요. 의자에 피로물질인 아데노신이 거기 앉지 못하도록 휙 이렇게 화학적 알박기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설명하신 카페인 부분으로 이렇게 깔아드렸습니다. 예민한 날엔 화학을 삼킨다는 이 장홍재 화학자의 어른의 취향 시리즈 3권이에요. 이 책으로서 저는 이제 이 장홍재 교수의 그 어른의 취향 시리즈를 모두 읽게 된 셈입니다. 첫 번째가 술이었죠. 알코올, 술. 그리고 두 번째가 폭발물. 폭발물 가지고 우리 북카페에 초대석에 오신 적이 있고요. 세 번째, 이번 책은 향정신성 물질입니다. 이런 것을 다룬 이 화학책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의 재미가 있고 좀 독보적인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드코어 과학자의 그 문장들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5690 쓰시는 카페인님, 예민한 날엔 화학을 삼킨다. 이 카페인의 이야기가 너무나 화학적으로 들리니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졌네요. 오늘은 문카 밟으며 입장합니다. 반짝 하셨습니다. 제때 오셨네요. 이 피로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화학적 알박기를 우리 카페인 분들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2시까지 북카페 이렇게 알박기 해주시죠. 오늘도 출석 암호 드려야죠. 지금 장수정 님이 오늘도 좋은 날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예, 출석하셨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했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3주간 생방송 출석 암호를 드리고 있는데 모두 12번 그 출석 개근을 하시면 우리 책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 오늘이 네 번째고요. 오늘의 암호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의 출석 암호 무엇일지 좀 예상이 되시나요? 여러 예상들을 해주시는데 이걸 예상하신 분도 계실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월요일인가, 우리 카페인 분들이 이 출석 암호 후보를 막 이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그때 그 목록 속에 있었어요. 저도 이거 하고 싶었는데 거기 있어서 오늘 이걸로 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출석 암호 드립니다. 네. 소나기입니다. 소나기. 갑자기 마른 하늘에 갑자기 날벼락처럼 이 천둥번개 소리와 함께 훅 쏟아지는 소나기. 소나기의 사전적인 그 의미를 보면 양은 상관이 없고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를 갑작스럽게 쏟아졌다가 금방 그치는 비. 이게 이제 소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임이 중요한 거예요. 소나기는 그 시간, 시간성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얼만큼 많이 왔느냐, 뭐 폭우냐 아니냐는 또 다른 양의 문제입니다. 소나기. 상상해보면 소나기도 여름어 안에 넣고 싶어요. 겨울 소나기라든지 가을이나 봄의 소나기보다는 여름 소나기를 상상할 때 우리 옷도 좀 가볍고 설사 우산이 없다 해도 비를 맞아도 좀덜 추울 것 같고 그런 느낌 때문에 청량한 느낌도 있죠. 그래서 문학 작품이나 영화에서도 그 여름의 소나기라고 하는 게 정말 독보적인 장치로 기능하고도 있습니다. 이게 뭐곧 이제 뭐 이번 주 후반부 다음 주부터 이제 약간 비가 계속 소식이 예보되어 있던데 장마라든지 뭐 국지성 호우, 폭우 이런 것들을 상상할 때 느낌과 소나기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더 문학적으로, 정서적으로
다가오죠. 소나기, 반디앱으로 무료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암호, 그리고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문자로 보내시는 분들은 3주간 출석 다 개근하신다 하면 한 번은 실명성함을 넣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아, 권성경님이 장마 썼다가 지웠어용 이라고 하셨습니다. 장마, 그쵸. 여름하면 장마도 떠오르죠. 요즘엔 뭐 가을 장마, 마른 장마 얘기도 있지만, 아, 그래도 저는 장마철은 우리 건강도 잘 챙겨야 될것 같고, 뭔가 좀 길잖아요. 그런데 소나기가 주는 그 청량함을 좀 따라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오늘은 최고 굵게 소나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메시스 전시회 초대 이벤트도 있습니다. 이것은 음악을 듣고 와서 또 예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의 소나기 그리고 헤이즈 신용재가 함께한 곡 비도 오고 그래서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메시스 전시회 티켓도 선물로 드립니다. 티켓. 책한 권이 우리의 하루를 바꾸듯이 좋은 전시 한 편이 또 우리의 시선을 넓혀주니까요. 7월의 시작을 맞아서 미술 전시회 초대권 드립니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의 기획전, 미메시스 오버필드 전시. 7월 26일까지 매일 이어지는 전시고요. 파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 열립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어제부터 이 이벤트를 신청을 받았는데 정말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네분 선정해서 1인 2매씩 모바일 티켓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미션은 뭐냐면 실명 성함 꼭 있어야 합니다. 성함 적어서 문자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머리를 미메시스 이 아트 뮤지엄 이름이죠. 미메시스 하셔서 오늘은 요게 다이 티켓 선물을 하신 허슬심 심성아 도슨트가 정해주신 질문인데요. 오늘은 미술관 그 전시 관람 후 어떤 점심 메뉴 드시고 싶으세요? 이겁니다. 네. 점심 메뉴. 미술관 다녀온 다음에 먹을 점심 메뉴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말미에서 발표할게요. 그리고 출석 체크도 계속 지금 합니다. 이 권수현님, 오늘도 출석합니다. 소나기가. 오늘 암호죠? 소나기가 한번 시원하게 내리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니 그렇게 방송을 들으면서도 출석 체크는 처음인 거 있죠? 월요일부터 단어 게임하듯 출석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재밌죠, 은근히.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이 아무런 맥락도 없고요. 그냥 북카페에서 만드는 여름어입니다. 우리가 그날 사랑하게 될 단어인 거예요. 오늘은 소나기. 김여진님. 소나기, 아, 근데 이번 개그는 틀렸어요. 그래도 계속 참여해 볼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체념과 그러나 묵묵한 도전이 둘다 스며들어 있는 이 사연인데, 이 여진님 사연 보면서 사실은 비슷한 그 마음을 토로하시는 사연들이 화요일부터, 그러니까 출석 이벤트 이틀째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월요일 재방 때부터 계속 있었는데,

했는데, 아, 그래서 우리가 긴급 회의를 거쳐서 놀라운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개근상은 개근상이고요. 3주간의 개근은 개근상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 12번의 그 개근 출석 이벤트 중에서 딱한 번, 어떻게 첫날 놓친 분도 계시죠? 그리고 어떻게 그날 하루 못했어요 하시는 딱한번 놓친 11번 출석하신 분들께는 아차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상도 추첨 아니고 그냥 무조건, 네. 12번 개근상, 그리고 11번 아차상, 이겁니다.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아차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럴 줄 알았으면 화요일부터라도 시작할 걸 아니다 싶어서 말았는데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 이게 인생입니다. 네, 언제 갑자기 또 이렇게 뭔가 방침이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하루하루라도 재미삼아라도 일단 출석 암호 넣으시라고. 아, 오늘 이미 저는 지금 나흘째인데 이제 처음 들었는데요 하시는 분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출석 분위기 띄우려고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라도 즐겨주시죠. 조금주님, 소나기, 아, 어릴 때 생각이 나네요. 학교 마치고 비 쫄딱 맞고 집에 오면 마중 가셨다가 엇갈린 엄마가 오셔서 단팥죽 같은 주전부리 해주신 기억이 나요. 진짜 유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죠. 2368 쓰시는 카페이님. 아, 오늘 날씨가 참 좋은 안성입니다. 개인적으로 비를 좋아하진 않지만, 한여름, 한낮에 내리는 소나기는 환영이죠. 라고 하셨어요. 이 여름 소나기가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일간 카페인 통해서도 그 느낌 좀 이어가 볼까요? 5712 쓰시는 카페인님도 지금 소나기 작은 물 웅덩이 호수인 양 노랑 장화 신고 찬방찬방 귀여우 나가야 라고 하셨는데 이런 풍경들 오늘 일카 통해서 다시 한번 소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의 여름날은 온통 소리로 가득합니다. 매미 소리, 풀벌레 소리, 빗소리,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소리로 기억되는 여름. 그 중에서도 물놀이 장면은 빼놓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죠. 쏟아지는 물소리, 첨벙첨벙 물장구 치는 소리, 웃고 떠드는 아이들 목소리, 쏴 하고 소나기라도 쏟아진다면 완벽한 한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바다, 계곡, 수영장, 분수대, 마당에 빨간 고무대야, 수도꼭지, 물웅덩이.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여름엔 다 놀이터가 되었죠.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는 그런 물놀이의 추억이 담겨있는 그림책입니다. 격렬하게 즐거운 물놀이와 한여름의 변화무쌍한 날씨, 거기에 비발디의 음악이 만나 한 권의 그림책이 완성되었는데요. 여름이 온다는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을 테마로 그려진 그림책입니다. 작가는 비발디의 음악을, 여름의 소리들을 그림으로 구현해내는데요. 책을 펼치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사계의 여름 1악장이 펼쳐집니다. 어느 시골 마당 뜨거운 태양 아래 나무도 집도 우리도 시들시들해질 즈음 한 아이가 물풍선을 들고 짜잔 등장합니다. 어디선가 시작! 공격!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퍽퍽 물풍선 터지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옵니다. 아이들 손에 들려있던 물풍선은 이내 물총으로 바뀌고, 자그마한 아기 손에 쥐어진 수도 호스는 제멋대로 물을 뿜으며 이리저리 뻗어나갑니다. 악장의 흐름에 따라 아이들과 물은 오선지 악보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요. 책이 여름의 사막장에 이르면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급기야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쏴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여름날 빗소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게 하고 생각을 멈추게 하는 소리이기도 했죠. 그림책 속 아이들은 비를 피하지 않습니다. 여름이 온다는 한 편의 음악을, 하나의 그림 전시를, 여름날의 생동감과 추억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즈음에 읽으면 신나게 책 속 문장을 따라 읽게 됩니다. 여름이 왔다 하고요. 여름입니다. 마음껏 물놀이를 해도 좋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비를 흠뻑 맞아봐도 좋을 여름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막스 리히터가 재구성한 비발디의 사계 여름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일카 통해서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 이 그림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비발디 사계 그 음악 중에서 여름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음악을 그 비발디 사계를 틀어놓고 여름을 틀어놓고 보면 정말 음악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책 넘기는 맛을 조금 더 새롭게 또 느끼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수지 작가는 대한민국 최초로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안데르센상 수상한 작가이기도 하죠. 책도 찾아보시고요. 9749 쓰시는 카페이님이 물놀이라고 하니까요. 저는 베란다 화분 거리에 참새들 물놀이장을 만들어줬어요. 와, 너무 멋집니다. 이런 생각은 못했는데, 작년부터 더운 날 참새들이 물 안에 들어와서 뽀르륵 뛰면서 수영하면서 짹짹대는데 엄청 수다스러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베란다 화분 거리에 참새들 물놀이장을 만들어 두신 마음. 너무 좋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미메시스 이 아트 뮤지엄 티켓 이벤트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문자로 이것은 샵 1045, 50원 번호 유료 문자로만 받습니다. 말머리가 이 미술관 이름이죠. 미. 네, 미음할 때, 미역국 할 때, 미역? 네, 미메시스입니다. 이거 말머리를 약간,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있거나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메시스 넣으셔서 실명, 성함 포함하셔서 미술 관람 후에, 전시 관람 후에 먹고 싶은 음식, 메뉴까지 포함하셔서 보내주시죠. 5929 쓰시는 카페인님, 아차상 소식 들었고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차차도 혹시, 아차상 한번 빠진 경우, 한번 빠진 경우도 우리가 아차상 드립니다 했는데요. 출석 3주간의 출석 이벤트에서 아차차를 원하시네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오늘이라도 아무튼 출석 암호가 들리면 일단은 넣고 보시죠. 그리고 614 쓰시는 카페님도 아차차상은 없나요? 힝이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 압니다. 마음 같아서 뭐 아차차차차차 계속 드리고 싶기도 하죠. 그렇지만 네, 일단은 개근상을 목표로 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시작을 해보시죠. 출석 이벤트. 최문정님, 미술관 다녀온 후에는 옷에 꽃 비빔밥을 드시고 싶으대요. 싶다고 하십니다. 이 화려한 색깔에 꽃잎 살짝 저어서 젓가락으로 입에 쏙 이렇게 미술관에서의 느낌을 입안에 가득 음미하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미술관에 가면 우리가 뭐 형태니 색이니 빛이니 다 새삼스럽게 다시 감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녀온 다음에 이렇게 예쁜 음식, 옷에 꽃 비빔밥, 온갖 색이 폭발하는 것 같은 이런 음식들 먹는 것도 이 연장 같아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옷에 꽃 비빔밥을 드시진 않을 것 같지만, 다른 분들도 계시겠죠? 다양한 메뉴들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샵 1045로요. 그리고 여름 하면 저는 이 곡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에요. 이 카페이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좋아했던 곡입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듣고 이제 일기의 기쁨 만나러 가시죠.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게 기쁨 만나기 전에 권성경님 사연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너무 웃었어요. 제가 이 듀스의 곡 소개하면서 여름하면 이 곡이죠. 저는 이 곡이 생각나요 해서 지금 여름하면 이 곡이 여름에 잘 드시는 고기가 있으신 줄 알았어요. 크크 하면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가족들이 더위 잘 이겨내도록 내일은 삼계탕 해줘야지 하는 중이었답니다. 아,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재밌었습니다. 여름에, 여름하면 이 고기조도 있을 수 있겠죠. 진짜 삼계탕 생각날 수도 있고. 부산 쪽에서는 자주 드시는 것 같던데 냉채족발 이런 것도 여름에 새콤달콤 생각나는 메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갑자기 뜻하지 않게 여름에 좋아하는 고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읽게 기쁨 의류문화사에서 펴낸 에세이 반려인의 하루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세 마리 고양이와 함께 사는 김영글 작가 얘기 읽어드렸고요. 오늘 지금 첫 번째로는 안희재 작가가 쓴 식물과 함께 사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바로 만나보시죠. 코로나19가 터지기 몇 달 전, 그러니까 2019년 가을 정도부터 집에 식물을 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름과 성격을 분명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꽤 유명한 아이들을 위주로 데려왔다. 공기 정화에 좋다는 파키라, 분재 가게 사장님이 좋아해서 추천해 주신 마삭,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듯한

몬스테라. 생명력이 강해서 초보도 잘 기를 수 있다는 스파티필룸. 토마토 요리에 꼭 들어가야 하는 바질. 화분이 늘어난다는 건 단지 식물을 더 들인다는 뜻만은 아니다. 그것은 곧 흙이 늘고 물이 늘고 벌레가 늘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집에 습기가 높아지고 별개의 화분에 심어진 식물들이 점차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 중에서도 화분 사이에 퍼진 이끼들은 이 생태계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태계에서는 내가 아직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바질 화분에서도 아주 가늘고 긴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해 벌써 그 높이가 올해 내내 자란 바질들과 맞먹으려 했다. 창밖 화분 거리에 뒀던 터라 어디선가 씨앗이 날아왔던 걸지도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식물들만 틈새를 귀신같이 찾아내 자라는 게 아니다. 단지 호박죽을 만들고 나서 나온 호박씨를 먹으려고 말리고 있었을 뿐인데 고작 채반에 올려둔 호박씨에서 떨어진 습기만으로 싹이 났다. 하얀 채반에 누런 호박씨들이 가득한데 그 정중앙에서 이미 손가락 한마디만큼 자란 호박 새싹을 보는 건 정말이지 황당한 일이었다. 남들은 집에서 자꾸 식물이 죽어나가서 걱정이라는데 우리 집에는 계획에 없던 식구가 계속해서 생겨났다. 이미 있는 애들이 잘 자라는 건 관리를 잘해서 그렇다 쳐도 채반에서 싹이 나는 건 도대체. 집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면 식물의 강한 생명력은 더욱 두드러진다. 갈라진 아스팔트의 틈에서 자라는 작은 풀들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 흙과 양분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저기에 자리를 잡았을까. 아스팔트를 그렇게 얕게 깔지도 않았을 텐데 흙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자라다 보면 식물은 갈수록 위험해진다. 집에서 분재를 키울 때 꾸준히 가지와 뿌리를 쳐줘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식물이 자랄수록 자신의 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스팔트 틈새에서 자라는 식물에는 그런 데서도 자랄 수 있는 생명력과 함께 머지않아 쓰러질 것이라는 예견된 죽음이 겹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은 바로 그 좁은 틈에 또 조금의 양분을 남기고 또 다른 싹이 그곳에서 자라날 것이다. 아스팔트의 작은 틈새에서도 꽃이 피고 계단에 갈라진 틈새에서도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나듯이 아무리 흙을 덮고 없애도 식물은 그 틈에서 집요하게 되살아난다. 식물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게 틈새를 찾고 파고들어 자신의 자리를 느리게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방아솔의 들꽃 띄워드렸습니다. 아, 9749 쓰시는 카페인님이 지금 이 안희재 작가의 글, 반려인의 하루에 수록된 그 글을 읽어드렸는데, 이거 들으시면서 너무너무 공감하신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콩밥을 먹기 위해서 쌀과 콩을 씻다가 이 화분에 씻은 물을 줬는데, 어느 날 화분에서 서리태 콩 싹이 나와서 콩이 달렸어요. 아셨습니다. 근데 비실비실 결국 말라 죽어서 그제 뽑아버리는데 좀 아쉬웠어요. 하셨습니다. 진짜 우연한 만남이었는데, 그쵸? 근데 또 말라 죽었다라고 하니까 진짜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만남, 내가 예상도 못했는데 내 삶에 훅 뛰어드는 식물들이 있죠. 이번에는 웹툰 작가로도 잘 알려진 정우열 작가, 그리고 그의 곁을 지키는 19살 노견 푸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만 18살 5개월의 개와 살고 있다. 나이가 드니 아무래도 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큰병 없이 기특할 만큼 건강하게 살아온 편이었다. 아이고, 관리를 정말 잘해주셨네요. 하고 사람들이 자꾸 날 칭찬하는데, 실은 내가 한건 별로 없고, 개가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준 거라 으쓱하면서 머쓱하다. 푸코, 잘하긴 네가 잘했는데 칭찬은 내가 받네. 고마워. 미안해. 사람들이 지나가고 둘만 남으면 개에게 속삭이곤 한다. 물론 이제 거의 못 듣지만 여전히 나는 개에게 말을 건네는 걸 그만두지 못한다. 그런데 지난 5월 어느 날 아침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멀쩡하던 개가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뒷다리는 땅에 질질 끌리고 고개는 푹 처진 채 헥헥거리며 같은 자리를 맴돌았다. 그 후로 한동안 매일 1시간 거리의 동물병원 입원실에 가서 개는 온종일 링거를 맞았고 나도 그 옆에 할일 없이 누워 있었다. 그땐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개를 돌보는 것 이외에 그동안 내 뒤를 바짝 쫓던 크고 작은 일들과 근심 걱정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 나를 아는 누구라도 내가 개를 간병해야 한다는 걸 알면 기꺼이 원고 마감을 미뤄주고 약속을 취소해 줄것 같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생각해 본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큰 어른 인간이 개한 마리 붙잡고 너무 생산력이랄까, 노동력이랄까, 하여튼 무슨 력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과연 이러는 게 세상이 나아지는데 먼지 한 톨만큼이라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까? 동물병원은 온통 조그만 털복

복숭이를 끌어안고 세상 근심 다 짊어진 듯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 천지인 곳이라 어쩌면 생산력이나 노동력 하여튼 그 무슨 력이 콸콸 새고 있는 구멍인지도 모른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어떤 숭고한 대의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사람들은 굳이 스스로 복실이들을 품어서 고통받고 있구나. 복실하지 않고 매끈하거나 거칠거칠한 아이들 때문에 근심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딸도 자꾸 강아지 키우자고 조르는데 어휴, 전 못해요. 이별할 때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다. 그런데 사랑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어떤 사랑이든 결국은 이별로 끝날 걸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들 사랑을 하고 마음을 내어주면서 살잖아요. 이별이 무서워서 사랑을 안 하진 않잖아요. 내 말을 들은 그가 안 그래도 큰 눈을 더 크게 뜨며 말했다. 아니요. 전 이별할 사랑 같은 건 절대 안 하거든요. 한번 사랑하면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죠. 아, 그럴 순 있겠지만, 되게 같이 죽진 않잖아요. 누구든 고독한 죽음을 피할 순 없고, 그럼 필연적으로 이별을. 송아지 눈망울 같은 그의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후두둑 떨어질 것 같아 말끝을 거둬들이고 어색하게 커피를 홀짝였다.

네, 읽의 기쁨 이번 주 반려인의 하루 읽어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또 정우열 작가의 글까지, 아니 시작과 정우열 작가의 글까지 만나봤습니다. 어떠세요? 이 사랑, 진짜 이 지인의 표정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별할 사랑은 안 해요. 다 영원할 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하세요? 하는 것만 같아서, 아, 눈앞에 이렇게 선연합니다. 네. 이 반려인의 하루, 책 속의 다정 하고 뭉클한 이야기들 많으니까요. 직접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3637 쓰시는 카페인님, 제 분신 같았던 강아지도 18년 7개월을 살다가 무지개 다리 건넜어요. 평소 때처럼 누워있다 일어나면서 넘어지더니 며칠을 앓고 떠났죠. 10년도 지났는데 지금도 그리워요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 거의 지금 19살, 그쵸? 18년 7개월을 함께 했던 그 존재, 그 강아지가 떠났을 때, 정말 얼마나 이 허망함과 그리움이 크셨을까 생각이 이게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겪어보지는 않은 일인데, 이런 상상을 하면 저도 진짜 이 송아지 눈망울처럼 눈이 커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후두둑 뭔가 눈에서 소나기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휘청휘청합니다. 아, 0686 쓰시는 카페이님. 제게도 16년 하고 5개월 된 강아지 복돌이가 있어요. 4월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큰일 날 뻔하면 진짜 이 반려인들 깜짝깜짝 놀라죠. 진짜 온 일상이 멈추는 것 같고, 그렇죠. 더 건강하게 마음껏 뛰어놀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메시스 이벤트 전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네 자리 불러드릴게요. 6486-9150-1484-9011. 이렇게 네 분입니다. 우리 이 5일간의 이벤트 다음 주 수요일에 끝났는데요. 이벤트 마치고 나면 이 전화번호 다 전달을 할 거니까요. 그때 이제 모바일 티켓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이 미메시스 오늘은 점심 메뉴 어떤 거 미술관 관람 후에, 이 드실 건가요? 했는데요. 지금 6486신 백진주님은 냉국수 얘기하셨습니다. 파주 도토리 국수가 맛있다고 하니 당첨면 꼭 먹으러 가고 싶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드시러 가면 되겠네요, 이제. 월요일에 우연히 듣게 된 이후로 점심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어제는 저녁 제 방으로 못 들은 부분도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도 고운님 목소리도 같은 감성을 갖고 있는 멋진 댓글들도 너무 좋아요. 오래오래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진주님도 이제 반려인이 되신 겁니다. 우리 반디를 반려 삼아서 계속 매일매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찬의 별은 내 가슴에 들으면서 미미님 만나러 입으로 가시죠.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훌륭입니다.
0: 여기 약국 맞아요?
1: 오늘도 역시나 이런 손님이 있었습니다. 하긴 한쪽에는 약이, 다른 쪽에는 책이 빼곡하니 그럴만도 합니다.
0: 왜 약국에서 책을 팔아요?
1: 그러게요. 저는 어쩌다 약국에서 책을 팔게 됐을까요? 약사는 생각보다 사람을 만나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증상에 맞는 약을 추천해도 됐어요 하고 차갑게 거절당할 때도 많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정한 인사는 허공으로 날아가기 일쑤죠. 그렇게 마음이 쓸쓸해질 때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원래 본업이 아닌 딴짓이 더 재밌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약장 한쪽을 치우고 책을 한 권, 두 권 꽂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절 보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름처럼 훌륭한 딴짓을 하고 있다고. 지루하고 힘겨운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약. 책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인간의 전유물일까? 인간에게 언어가 있듯 다른 동물들에게도 저마다의 언어가 있고 그것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새의 언어에 귀 기울여 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미미님, 오늘은 뭔가 이 범상치 않은 사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1: 네.
0: 네, 보라로 우리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미미님이 지금 목에 걸고 계신 지금 쌍안경이에요?
1: 그렇습니다. 그거?
0: 와, 네. 이 쌍안경이 지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와.
1: 이걸로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작가님을 보고 있는데.
0: 저요? 너무 가까이 잡지 마세요. 네. 와, 그게 뭐예요? 어떻게 그런 걸 갖고 계시죠?
1: 요즘 탐조가 인기잖아요.
0: 네.
1: 탐조하실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바로 이 쌍안경입니다.
0: 와.
1: 왜냐하면 우리가 새들은 가까이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0: 네.
1: 거리를 두고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쌍안경이 필요한데, 저도 뭐 전문 탐조인은 아니지만,
0: 네.
1: 산을 좋아하고, 또 주변에 자연을 가까이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종종 이 쌍안경을 꺼내서 집 앞에 있는 나무 야채 막 새들이 울잖아요.
0: 네.
1: 이렇게 관찰을 해봅니다.
0: 보시는 거예요, 그걸로?
1: 네. 그럼 보이죠.
0: 와, 요즘에 뭐 휴대폰, 이게 줌인 기능이 좀 뛰어나서, 근데 그렇게 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죠?
1: 그럼요.
0: 모양도 좀 안 나고.
1: 모양이 중요합니다. 이 네. 모든 취미 활동이
0: 네. 모양이 중요해요.
1: 그렇죠. 딱 그 취미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착장과 어떤 모습들을 갖추면
0: 네.
1: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이 쌍안경만 딱 지금 목에 걸어도
0: 오, 진짜 오늘 옷차림까지
1: 분위기가 다르죠.
0: 네, 정말 네. 어디 탐조 활동 떠나시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1: 네.
0: 아, 우리 카페인 분들 아마 저 미미님의 이 다채로움에 오늘도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책이 저도 이 책 너무 궁금하다 했었는데 바로 그 책이었어요.
1: 맞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일본의 생물학자예요. 스즈키 도시타카의 책이고요. 제목은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0: 아,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1: 네, 이 요즘 탐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0: 네.
1: 새 관련된 책들이 꾸준히 나오곤 있어요.
0: 그쵸.
1: 그중에서도 이 책의 특별한 점은 이 저자가 새의 말, 즉 새의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0: 아, 어떻게 이분도 인간인데 어떻게
1: 네.
0: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 진짜 요즘 탐조 인구가 특히 젊은 층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불고 있다.
1: 그렇죠.
0: 뭐 해외에도 막 그 젊은이들이 막 탐조 젊은이라는 표현 자체도 저 너무 왜 이렇게 입에 붙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탐조 활동을 그렇게 나간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1: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 활동이고요.
0: 네.
1: 한국에는 말씀처럼 코로나 전후 이 즈음에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0: 네.
1: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밖에 나가기도 쉽지가 않았고 나가더라도 여럿이 이제 가까이서 모여서 뭘 하기가 힘들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탐조라는 거는 정말 넓은 들판에서
0: 맞아요.
1: 굉장히 먼 거리에서 새들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는 시점부터
0: 네.
1: 이 자연활동의 일환으로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뭐 이 저자도
0: 네.
1: 탐조의 매력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생명을 가까이 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뭐 반려동물과 함께 살 수도 있고 물고기를 기를 수도 있고 또 뭐 화분을 둘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연의 일부를 가져와서 내 손바닥 위에 두고 이렇게 관찰하는
0: 네.
1: 이런 것에 가까운데 이 들새를 관찰하는 탐조는 그들이 자연에서 살아가는 그 본연의 모습 그대로가 있고 내가 거기 잠깐 그냥 끼어들어서
0: 네.
1: 구경하고 나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세계에 생명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의 세계에 내가 잠시 스쳐가는 지나가는
0: 와.
1: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0: 진짜 나그네처럼 살짝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네, 너무 매력적인데 우리 카페인 분들 궁금합니다. 탐조 활동이라고 할 법한 어떤 생활을 좀 하고 계시는지.
1: 네. 아, 근데 탐조가 쉽지가 않은 게
0: 네.
1: 제가 지금 이 쌍안경을
0: 네.
1: 목에 걸고 있잖아요. 잠깐 걸고 있는데도 와, 무게가
0: 무거울 것 같아요.
1: 목이 피로하네요. 네, 견디면서 해보겠습니다.
0: 저 이따가 음악 나가는 사이에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가지고.
1: 그럼요. 조심히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아끼시는 서혜진님. 탐조는 장비빨이죠? 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 맨몸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1: 네. 이게 또 이런 쌍안경 말고 이렇게 단렌즈 한쪽으로 보시는 것들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빨리 이렇게 보려고. 아. 그리고 뭐 이제 모자부터 해서 뭐 녹음기도 쓰시고 많은 네. 것들 쓰시죠.
0: 많은 거 쓰시죠.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님.
1: 아니, 저는 이제 언젠가 해보고자.
0: 아, 모으는 중?
1: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제가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네. 확률적으로 수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0: 그렇죠.
1: 시간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있을 때, 네. 빨리 마련을 해두자. 이런 생각으로 나중에 내가 즐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네. 준비를 해두자. 특히 이런 장비는 썼거나 달린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 거의 평생 쓸 수 있기 때문에
0: 그쵸.
1: 좋은 걸 마련해두면 일찍 사둘수록 득입니다.
0: 그리고 나와 함께 또 시간을 보내는 셈이니까.
1: 그렇죠. 가끔은 그것도 쓰니까.
0: 좋죠. 가끔은 쓰니까. 자,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어떻게 책까지 쓰게 됐는가가 너무너무 놀라운데 구체적이더라고요.
1: 맞아요. 이 본인의 연구의 과정을 정말 실험을 하나하나 알려주는데 네. 이게 막 연구실에서 현미경으로 하는 실험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도 보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줘요. 저자가 처음에 이런 연구, 즉 새 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네. 이유가 이제 대학교 재학할 때 막 그 방학 때 그런 조사하러 현지에 갔을 거잖아요. 겨울인데 네. 겨울이 되면 새들이 혼종 무리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한 종으로만 모인 게 아니라 여러 종들이 같이 떼지어 다니는 거죠.
0: 네.
1: 그런 새들이 먹이 앞에서 이렇게 우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박새는 뭐 치지지지, 북방쇠박새는 지지 이런 식으로 이런 먹이가 뭐 몰려 있는 걸 보면 다급하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운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리고 울고 나면 새들이 또 와요. 그래서 이게 먹이가 있는 곳으로 동료들 이렇게 부르는 그런 울음소리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0: 네.
1: 마치 벌이 막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부른다고 하듯이. 그런데 의문이 든 거예요. 아, 그렇게 부를 순 있는데, 겨울에 먹이도 귀한데,
0: 네.
1: 왜 이걸 나 혼자 빨리 먹지 않고 동료들을 부를까?
0: 아.
1: 이러면서 이제 물음표를 던지면서 이걸 어떻게 연구해야 할까? 탐구해 갈까? 하나씩 풀어갔던 거죠.
0: 아, 우리가 굉장히 자주 마주할 수 있는 일상의 순간일 텐데요.
1: 맞아요,
0: 이런
1: 맞아요.
0: 거. 근데 호기심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네요, 이분은. 그렇죠.
1: 우리도 이런 장면을 못 보지 않았을 거예요.
0: 맞아요.
1: 동네 걸어가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
0: 네.
1: 볼
0: 새소리
1: 있는,
0: 들리죠.
1: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근데 이 저자는 거기서 궁금증을 갖고 물음표를 던졌던 거죠.
0: 놀랍습니다. 자, 9749 쓰시는 카페이님, 1부에 그 베란다 그 화분 거리 거기다가 이제 참새 수영장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던 분인데요. 참새 두 마리가 얘기 나누는 걸 며칠 전 찍어 두었어요. 이 집 모이 맞돌이인 집 아니야? 이랬더니 이제 당근이지 짹짹 요러는 것 같아요. 새 모이 통도 풀장 옆에 둬서 모이와 풀장이 있어서요.
1: 야.
0: 와, 진짜 거의 호텔인데요?
1: 그러니까 너무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모습이 그려지네요.
0: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사까지 주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1: 아, 오늘 또, 네. 좀 새 언어를 배워서 대화도 나눠보시기를 바라고요.
0: 네. 참새의 언어. 참새의 언어 배울 수 있을까요?
1: 네. 박민경님께서 미미님, 오페라 글라스로도 탐조 가능하겠죠? 흐흐, 아닌가요? 해주셨는데. 아, 이거 뭐 동네 정도에선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오페라 글라스도 거리가 사실
0: 그렇죠.
1: 몇십 미터 이상 되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생각보다는 그 비율이 높은 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의

0: 표정을 보려고 오페라글라스 쓰는 거잖아요. 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동네 정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이상일 경우에는 전문 탐조
0: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들판에 나가면 무슨 땡땡 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천수만 이런 데 그런데 가면 몇백 미터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보이긴 어렵죠.
1: 김은영님. 저는 시골에 갈 때마다 새소리 녹음합니다. 때때로 힘이 들거나 쉼을 누리고 싶을 때 듣는답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그렇죠.
0: 새소리가 너무 생기차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인간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특히 회사에서 회의하고 이러면 목소리에 일단 그 생기라는 게 별로 묻어있지 않거든요.
1: 네.
0: 뭐랄까 상쾌함, 뭐 수분기 이런 게 없어요.
1: 수분기가 없다고요?
0: 굉장히 건조하고 확박하죠. 그냥 빨리 이 회의를 끝내고 싶다.
1: 목막히는 느낌? 그렇죠. 목막히는 느낌? 대화가 길어질수록 세상에.
0: 하지만 사회적 감수성으로 이렇게 네. 웃음을 짓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새들의 소리는 그냥 소리가 다르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예 다른 세계의 소리예요.
1: 진짜 무슨 파도 소리처럼.
0: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1: 그런 완전히 거죠. 수분기 가득이죠?
0: 살아있는 거죠.
1: 네, 그러면 0877 쓰신 카페인님의 사연도 보겠습니다.
0: 네.
1: 탐조 민미님, 저도 본의 아니게 탐조하게 됐어요. 남편 따라 강원도 고성에 왔는데요. 길거리 상점마다 제비집이 엄청나요. 제비를 찍어봤어요. 길거리 상점마다. 요 정도는 뭐, 그쵸. 뭐 어떤 장비 없이도
0: 그렇죠.
1: 볼 수 있죠. 네. 자, 오늘 이야기 어떻게 흥미롭게 벌써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꿈꿨던 새인데요. 바비킴의 파랑새 골라왔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추적 인문학 미미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펜하우스에서 나온 스즈키 도시타카의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보고 있습니다. 김소연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겼고요. 김현정님이 아침마다 우리 고양이 밥을 노리는 집밥구리들의 행동을 살펴봐요. 이것도 탐조에 들어갈까요? 탐조다 아니다 얘기해 주세요.
1: 아, 이건 당연히 탐조죠.
0: 탐조다 이것도.
1: 그럼요. 그 새의 생태 자체, 생활을 관찰하는 모든 행위가, 행동이 탐조에 들어갑니다.
0: 집밥구리가 뺏어 먹을까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인데,
1: 네, 뭐
0: 이러다가
1: 이것도
0: 집밥구리도.
1: 뭐 자연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종의 경쟁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집밥구리의 어떤 행동을 너무 관여하지 마시고, 크게 위험하지 않다면, 관찰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그리고 집밥구리들의 그 대화를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1: 그쵸.
0: 새 언어를 알아서. 김현지님은?
1: 네, 저도 새소리 참 좋아해요. 동네 뻐꾸기가 요즘 노래하는데 아련하고 물가치가 노래하면 정신이 퍼뜩 나요. 추억들이 있으신가 보네요.
0: 그러네요. 새소리. 지금 이 저자, 스즈키 도시타카는
1: 네.
0: 이제 그 새가 먹이를 발견한 후에 뭔가 이렇게 그 노래로, 울음소리로 다른 동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것까지 보면서 흥미를 느낀 거잖아요. 왜
1: 그렇죠.
0: 그럴까?
1: 그리고 본인은 이제 연구를 계속 그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새들이 이미 모여 있을 때는 그렇게 부르는 소리를 안 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발견했을 때만 다른 새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행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유를 발견하게 됐는데, 왜나 혼자 안 먹고 얘들을 부르냐. 새들이 보통 먹이를 먹을 때도 모이를 먹으면서 1분에 한 7, 80번 정도 고개를 돌려서 주변과 하늘을 관찰한대요. 내가 먹이 먹는 데다 정신을 빼앗겼다가 혹시 모를 맹금류라든지
0: 그렇죠.
1: 천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새들을 불러서 같이 먹을 때를 보니까 혼자 먹을 때는 1분에 한 7, 80번 정도 옆을 봤거든요. 같이 먹을 때는 5, 60번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경계하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내가 경계할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먹이를 먹을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여라라는 소리를 굳이 내서 다른 새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함께 먹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0: 조금 더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협업과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 동시에 충족되는 행위인 거예요.
0: 와, 재미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먹이를 발견했을 때 동료를 어떻게, 어떤 소리로 부르는지 이런 것까지도 안다는 거죠. 이 작가는.
1: 여러
0: 저자는 알게
1: 가지로
0: 된
1: 이제
0: 거죠.
1: 연구를 했죠. 예를 들면 박새가 주요 연구 대상이거든요. 박새 언어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하늘에 매가 나타나면 삐삐삐. 우리랑 비슷하죠?
0: 삐삐삐,
1: 우리도
0: 이렇게.
1: 뭐 경찰 이런 사이렌 소리 같은 거낼수 있으니까. 뱀을 발견하면 치르르르르, 치르르르르가 네 번입니다.
0: 스르르르. 이 어떻게 보면 진짜 뱀이 지나가는 느낌이 나긴 나네요.
1: 맞아요.
0: 신기하네요.
1: 그리고 동료를 부를 때는 치지지지.
0: 치지지지지.
1: 맞아요.
0: 스르르르, 치지지지. 구분할 수 있나?
1: 경계하라고 재촉할 때는 삐찌삐. 삐가 깁니다. 장음이고요.
0: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재밌어요. 우리말로 이것을
1: 그쵸.
0: 정말.
1: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이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의성어나 으태어도 한국 사람들이 듣고 적을 때랑 미국 사람들이 듣고 적을 때랑
0: 다르죠.
1: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마
0: 맞아요.
1: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저자는 이런 차이를 계속 자기가 언어를 하나씩 발굴하다 보니까, 아, 이거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박새, 즉, 인간이 아닌 생명에게도 이런 언어가 풍성하게 존재한다. 이런 걸 증명하고 싶다. 이런 이제 연구 목표를 품고, 본격적으로 이제 박사과정, 뭐 연구원 이렇게 가기 시작한 거예요.
0: 너무 좋네요. 우리로서는 이분이 이렇게 그 연구 욕을 불살라서 뭔가를 결과물 내셨다는 게 너무나 뿌듯하고 좋은데요.
1: 이게 그 과학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쉽게 연구할 수도 있는데,

0: 얘기냐면 요즘 그 fMRI라 그래서 기능 자기공명 영상 장치 이걸
1: 네.
0: 활용하면 어떤 단어를 듣거나 뭐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의 이런 걸로 지금 다볼수 있어요.
1: 네.
0: 그런데 박새는 일단 새는 뇌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1: 오.
0: 우리가 인간 뇌를 보기 위해 개발한 그 MRI 해상도로는
1: 네.
0: 새 뇌에서 벌어지는 걸 세세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MRI 찍어보시면 움직이지 마세요. 이 얘기 하시잖아요.
1: 맞아요.
0: 안 움직여야 되는데 새를 안 움직이게 할 수가
1: 아, 그렇죠.
0: 있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동물 중에 요거를 성공한 경우는 잘 교육받은 개. 요 정도는 성공했는데
1: 네.
0: 새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 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몇 날, 며칠, 몇 년이 걸리든지 계속 가서 보고, 녹음하고, 들려주고, 보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1: 패턴을 파악하게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
1: 오, 재미난데요. 이 너무 놀라운데 사실은 어떤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놀랍지만 어떤 실험을 해야 할까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도 너무 막연하거든요.
0: 그렇죠.
1: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할 때.
0: 우리도 막그 중고등학교 때뭐 가설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한다고 배웠지만
1: 그렇죠.
0: 실제로 해본 적은 없잖아요.
1: 네.
0: 특히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1: 맞아요.
0: 이 저자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감정이나 상황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플 때아 하는 걸 언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1: 네.
0: 뭔가 이제 추상화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1: 그쵸.
0: 우리도 사과라고 하면 사과라는 그 모양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사과라는 단어를 인지하죠.
1: 네.
0: 이게 언어의 특성인데
1: 네.
0: 새들도 이럴까? 그래서 새들이 이제 뱀 나올 때 나오는 아까 소리 있었잖아요.
1: 네.
0: 치르르르.
1: 츠르르르르.
0: 그 이걸 그냥 들려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걸 들려주면 새들의 머릿속에서는 이게 언어라면
1: 네.
0: 뱀과 비슷한 뭔가를 떠올리겠지?
1: 그쵸?
0: 그 비슷한 걸 주변을 찾으려고 경계하겠지? 여기까지 가설을 세운 거예요.
1: 네.
0: 그러고 나서 그 소리를 들려주기 전에 주변에다가 나뭇가지 같은 걸 갖다 놓습니다. 뱀 모양처럼 생긴 거를. 그리고 나서 그 소리를 들려줘요.
1: 네.
0: 그리고 나서 그 나뭇가지를 뱀이 이렇게 기어가듯이 막 줄을 당겨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새가 평소라면 이거 나뭇가지인 줄 알고 경계하지
1: 네.
0: 않았을 텐데
1: 네.
0: 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뱀이 나왔을 때 본인들이 하는 말을 들려줬기 때문에
1: 네.
0: 뱀처럼 보이는 걸좀더 주의해서 보면서 경계하지 않을까.
1: 그쵸.
0: 이런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한 겁니다.
1: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0: 재밌죠?
1: 예. 네. 어떻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런 거의 연극처럼 실험 카메라처럼.
0: 맞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슨 천문학 연구 이런 게 아니고.
1: 네.
0: 맞죠. 연극하는 거랑 비슷하죠.
1: 맞아요. 근데 이대로 그럼 예상한 대로 흘러간 거예요?
0: 재미난 게딱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정말
1: 아.
0: 나와서 이 뱀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1: 네.
0: 뱀처럼 움직이지 않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좌우로 흔들리게 하면 뱀이 아니잖아요.
1: 그쵸?
0: 그럼 안 본다는 거예요.
1: 아.
0: 명확하게 박새의 머릿속에는 뱀이라는 것의 형상과 활동 모습이 담겨져 있고
1: 네.
0: 그걸 떠올리는 그 언어 치르르르르가 왔을 때 연상하면서 그걸 찾게 된다라는 거죠.
1: 와, 재미난데.
0: 여기까지 연구하고 나서 이거 발표하니까 세 개가 이건 언어 맞다.
1: 너무 재밌어요.
0: 인정한 거예요.
1: 아이, 진짜 저 같으면 이 뱀이다, 츠르르 요거 하나 안 걸러도 만족할 것 같은데, 거기서. 이것도 놀랍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분 계속 하신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1: 네.
0: 귀납이잖아요, 이거는. 사례가 많이 쌓여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이거 한번 속고 나면 박새들이 안 속는데요.
1: 아!
0: 그러니까 그 숲속에서 다 다른 박새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려 한 4, 5년에 걸쳐서 수십 마리 박새를 관찰한 다음에
1: 네.
0: 이걸 이제 연구 결과로 발표했고 그 박새의 사진이 그 저널의 표지에까지 실리게 됐다는
1: 대단합니다.
0: 대단한 이야기죠.
1: 이 정도면 박새들도 인정해줘야 될것 같은.
0: 박새들도.
1: 그쵸, 이분은. 자, 이수아님. 말씀해주신 새 소리 집에서 따라해보는데, 고양이가 이상하게 쳐다봐요.
0: 그렇죠. 갑자기 다른 언어를 쓰니까 이
1: 그쵸.
0: 사람 왜 그럴까?
1: 그쵸.
0: 우리 생각보다 동물들 사이에서는 어떤 언어가 통용될 수 있다고도 저자는 추측합니다.
1: 아, 놀랍습니다. 참. 8405 쓰시는 카페인님, 그들의 행동에서 연대의 의미가 선명하네요. 놀랍네요. 그러려니 하고 스쳐 지나갔던 무관심의 영역에서 새의 존재가 제 속으로 성큼 들어와
0: 아,
1: 버렸어요.
0: 성큼이라고 읽어주시는데 지금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1: 이 성큼에서 확온 거죠? 느낌이 확.
0: 그리고 6161님, 새들의 언어는 전 세계적으로 새들끼리 다 통할까요? 사람의 말은 지역마다 나라마다 전혀 다른데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분화되기 전에는

0: 새들의 소리 같은 걸로 서로 소통하지 않았을까요?
1: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문자가 발명되기
1: 맞아요.
0: 전에는
1: 어떻게든
0: 아마
1: 소통을 했을 텐데.
0: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화되면서 이렇게 온 것이니까
1: 그렇죠.
0: 새들도 아마 덜 분화됐다면,
1: 네.
0: 덜 발전했다면 어떤 용어들은 서로 통할 수 있을 것
1: 그렇죠. 뭐 북쪽 지방, 남쪽 지방 약간
0: 같아요. 아, 그럼
1: 다르고
0: 사투리.
1: 약간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0: 네.
1: 스르르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전혀 남북 언어 반대인 것들 많잖아요. 오징어 문어 이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아, 이거 재밌는데요? 네.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음악을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이 노래 제목이 요즘 새들이 이제 털갈이 할때그
1: 네.
0: 깃털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새소년이 부른 여름 깃입니다.
1: 듣고 갈게요.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0: 똑똑 인문학 시간입니다. 미미님,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스즈키 도시타카의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로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권나연님이 미미님 얘기가 재밌어서 넋놓고 듣다가 출책 놓칠 뻔했어요. 우리 지금 3주간의 출석 체크
1: 그렇죠.
0: 이벤트 중이거든요.
1: 이러다가 아차상 받으십니다.
0: 맞아요. 소나기 갑자기 이렇게 소나기 하셨고요. 어제 방송에 딸내미 이름 소개됐다고 자랑했어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걸 놓치게 할 정도로 너무나 매혹적인 얘기를 전달하고 계세요.
1: 네,
0: 지금
1: 아유,
0: 미미님이
1: 고맙습니다.
0: 권혜진님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1: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새들도 욕을 할까요?
0: 그쵸. 새들이 다뭐 경계, 뭐 모여라, 다 이런 얘기만 할까? 뱀이다 이런 얘기만 할까?
1: 제가
0: 네.
1: 이 저자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쉽게도 이 책에는 새의 욕설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마 저자는 알고 있지 않을까.
0: 일단은 나중에 차차 풀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0: 이것만으로도 지금 충격적이니까,
1: 맞아요.
0: 다음
1: 일단
0: 책이라든지.
1: 새들의 어떤 첫인상, 이미지도 있으니까
0: 아, 그쵸?
1: 좀 좋은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엔 알려주지 않을까.
0: 그리고 그 실험을 좀더 해야 될 수도 있고, 욕하는 새가 은근히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쵸?
1: 아, 모두가 하는 건 아니니까.
0: 그러니까요. 좀 모여야 되잖아요. 여기서 아까 80몇 마리, 그쵸?
1: 네,
0: 84마리의 박스 데이터 확보했다고 했는데, 4년간? 4년간 84마리인데, 거기서 욕설하는 것까지 다 이제 추려내기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1: 아까 이제 그 새들에게도 그냥 감정어가 아니라
0: 네.
1: 언어가 있다. 그뱀 떠올리고 추상화하고 이거
0: 그쵸?
1: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여러 언어학자나

0: 동물학자들은 그래도 인간하고 동물의 언어는 다르다. 대표적인 게 어떤 문법 구조, 즉 문장을 쓸수 있느냐, 이거 아니냐.
1: 네.
0: 아, 이 저자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문장 쓰는 것 같은데?
1: 박새가 문장을 쓴다고요?
0: 네, 우선 문장을 들려드려 볼게요. 이 책의 뒤에 보면
1: 네.
0: 박새 소리 몇 가지를 들을 수 있는 QR코드가 들어있어요.
1: 카페님들, 지금 귀쫑긋하시고요.
0: 네, 그 중에서 바로 이 문장입니다. 저자가 박새의 문장이라고 주장한.
1: 이거 들으시고 어떤 의미일 것 같은지 한번 각자 좀 통역을 해주시죠.
0: 네, 이
1: 사연으로.
0: 두 단어의 조합이에요. 들어보세요. 한번더 들려드려 볼게요. 들리세요?
1: 네, 들렸습니다. 자, 지금 이두 단어의 조합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은지 즉각적으로 카페인님도 한번 떠오르는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0: 이 번역을 해드리면
1: 네.
0: 일단 이걸 이렇게 적습니다. 삐찌삐 치지지지. 좀 전에 우리가 들은 게
1: 네. 네.
0: 삐찌삐
1: 찌삐치지지지.
0: 치지지지. 여기서 삐찌삐가 좀 주의해,
1: 네.
0: 경계해.
1: 경계하는 거.
0: 네. 그리고 뒤에 있는 치지지지가 아까 우리 먹이 있을 때 부르는 소리.
1: 동료들 부르는 거.
0: 네, 모여라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합해 보면. 야, 지금 위험하다. 빨리 모여. 이런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1: 와,
0: 신기하죠?
1: 신기해요. 한 번만 더 들려주시면 안
0: 한번
1: 돼요?
0: 더 들려드려 볼까요?
1: 삐찌삐치 지지지.
0: 그렇게 들리는지 생각해 보세요. 삐찌삐
1: 치지지지.
0: 치지지지.
1: 와. 놀랍습니다. 이게 문장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1: 이게 약간 그 속도감도 중요한 것 같긴 하네요. 뒤에 치지지지는 약간 그 리듬이 좀
0: 맞아요.
1: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고.
0: 상황이 거기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
1: 그쵸.
0: 과학자니까 이거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주장을 해서 즉 논문을 쓰면 반론이 펼쳐질 거라는 걸 예상하는 거예요. 어떤 반론이 펼쳐질까? 이게 문법 구조라면
1: 네.
0: 앞과 뒤를 바꿔서 들려주면 반응을 안 해야 될 거잖아요.
1: 어순을 바꾸면,
0: 그렇죠. 그럼 말이 안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봅니다. 소리를 바꿔서 박새들에게 들려줘요.
1: 네.
0: 그랬더니 실제로 앞에 거 들려줬을 때는 막 모여서 소리 나는 대로 모여가지고 서로 막 경계를 해요.
1: 네.
0: 그런데 단어의 순서를 바꿔서
1: 치지지지 삐찌삐 이러면은,
0: 맞아요. 아,
1: 네.
0: 역시
1: 저 이제
0: 응용력이
1: 외웠어요. 어떻게 이제 박스만 나타나면 돼요, 제
0: 아, 역시 언어
1: 삶에.
0: 감각이 남다르세요.
1: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0: 안 온다는 거예요.
1: 신기하네요.
0: 너무 신기하죠.
1: 와.
0: 거기까지 연구하고 나서 이제 논문을 발표한 거죠. 또 이번에 전 세계가 박수를 치면서 역시 당신이 새 언어의 이제 1등이십니다.
1: 대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자, 우리 카페이님들은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0: 네, 이선희님, 날씨가 추워졌다.
1: 삐치삐치시시, 날씨가 추워졌다. 이거.
0: 근데 재미난 게 비슷하게 맞추신 분들이 많아요. 정경희님, 얘들아 조심해.
1: 이거잖아요. 그쵸?
0: 네, 권성경님도 어서 들어와. 이것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애기들 할때 이거 쓰는 거거든요. 위험하니까 빨리 지금
1: 그치, 어서
0: 모이라고.
1: 들어와.
0: 네.
1: 강주민님, 여기와 밥이 있어.
0: 강주민님 마음 아닙니까?
1: 여기와 밥이 있어. 지금, 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어떤 그 상황인데, 네, 여기와 밥이 있어. 자, 조지현님, 얼른 움직여. 먹이 잡으러 가자.
0: 아, 이건 반대
1: 오히려
0: 방향이군요.
1: 호전적으로 이렇게 먹이를
0: 오,
1: 잡으러 가자.
0: 싸우자.
1: 싸우자. 9908님, 지금 미미님 덕에 매주 새로운 문명을 알아가는 재미에 심장이 퐁당거립니다. 지금
0: 네,
1: 주문합니다.
0: 아, 저도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책을 만나면서 너무
1: 네.
0: 즐거운데, 아까 그 새들이
1: 네.
0: 다른 나라 새들끼리도 통할까요? 뭐 다른 새들끼리 통할까요?
1: 그쵸.
0: 물음
1: 질문이
0: 주셨잖아요.
1: 있었잖아요.
0: 이 연구 결과가 막 해외 토픽에 엄청나게 나가고 나서 핀란드의 방송국에서 저자한테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네도 궁금해서 핀란드 박새한테
1: 네.
0: 그이 저자가 연구한 소리를 우리 아까 들어본 소리를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랬더니 일본 박새랑 거의 동일한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죠.
1: 와, 만국 공통어네요.
0: 예, 네, 그래서
1: 그들에게는.
0: 저자가 좀더 연구를 해봤대요. 핀란드 박새 소리를 모아 좀 들어봤는데
1: 네.
0: 소리 자체는 일본 박새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1: 네.
0: 하지만 반응할 정도의 공통점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용어로 쓰일 법한 이야기다.
1: 신기합니다. 이게 지금 두 단어 문장까지 만났는데, 그럼
0: 네.
1: 요게 한 개일까요? 두 단어?
0: 아, 또 거기까지 저자도 생각을 하죠. 그런 거
1: 네.
0: 분명히 물어볼 거라고 이 사람이 계속 생각해요.

0: 생각을 해요.
1: 멈추지 않는 연구.
0: 우리가 흔히 그 논문을 뭐 디펜스 한다고 하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그런
1: 네.
0: 물음들이 들어올 거 생각을 해서 미리 방어를 하는 건데, 세 단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들에게 세 단어가 필요할까요?
1: 네?
0: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에게 있는 단어가 있지만
1: 네.
0: 영어에는 없는 단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가 영어보다 뭐 미약한 언어다? 이렇게 우린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1: 네.
0: 거예요. 즉, 언어라는 건 효율적으로 필요한 만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 아.
0: 박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굳이 세 단어까지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야, 박사야, 니네 세 단어 문장 없으니까 니네는 언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1: 와, 설득력이 있어요. 남다릅니다. 이 지금 저자의 그 생각의 그 뼈대 자체가
0: 네.
1: 굉장히 공고한 느낌이 있어요.
0: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되죠.
1: 네.
0: 그리고 제스처는 또 있대요.
1: 아.
0: 이게 박스의 그 새집이 되게 작을 거잖아요.
1: 네.
0: 통로가. 왜냐하면 크면 천적들이 오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먹이 줄때 엄마 새, 아빠 새가 막 분주하게 오가는데
1: 네.
0: 그럼 둘이 거기서 마주쳤을 때 네가 먼저 들어가 뭐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1: 그쵸.
0: 그때 날개를 이렇게 한대요.
1: 팔을 우리도 이렇게 먼저 가세요. 오,
0: 그렇죠?
1: 인간이랑 비슷한데요?
0: 우리가 뭐 입구에서 현관문에서
1: 네,
0: 이렇게 열고
1: 이쪽으로
0: 먼저
1: 가시죠.
0: 들어가세요 하시듯이
1: 아.
0: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부새가 훌쩍 들어간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1: 와.
0: 그러니까 필요한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그게 그 음성 언어가 아니라도
1: 그렇죠.
0: 이런 걸 만들어서 쓴다는 거죠.
1: 대단합니다. 와, 이 박새의 세계가 대단하다기보다는 뭐 그들만의 뭐가 있겠거니 싶었는데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포착해서 또 책을 내고 연구하고 한이 작가의 집념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0: 맞아요,
1: 연구자.
0: 맞아요. 우리는 재미로만 보고 지나가는데,
1: 그쵸.
0: 얼마나 박새를 사랑하는 걸까요, 정말?
1: 그러니까요. 와, 지금 꿈도 삐치삐치 이걸 정말 꿀것 같은 느낌인데. 예, 쓸 일이 없는 언어 하나를 습득하게 됐습니다. 들을 일도 없을 것 같은데.
0: 아, 쓸 일은 있을 수 있죠.
1: 왜요?
0: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박새가
1: 네.
0: 삐치삐 치지지지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1: 아.
0: 그러면 맹금류 같은 게 온다는 걸알수 있죠.
1: 그쵸.
0: 나도 피할 수
1: 아,
0: 있잖아요.
1: 나도 피해라.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하긴 저도 맹금류 무서우니까. 자, 임지영님. 한 5년 되었을까요? 겨울이면 베란다 창가에 과일 조각과 씨앗들을 놓아두면 박새, 곤줄박이, 직박구리, 동박새 등이 날아와서 먹고 가요. 초록 깃털의 동박새를 봤을 때 진짜 기뻤어요.
0: 네.
1: 이다 구분하시면서.
0: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저도 베란다 그 바깥, 창
1: 네.
0: 밖에, 이렇게 긴 화분 조그만 게 있어요. 거기 흙이 있거든요.
1: 네.
0: 저는 사과 이렇게 뭐 깎고 나면 가운데
1: 아,
0: 심지가 있잖아요.
1: 네.
0: 좀 먹을 수도 있고,
1: 네.
0: 그런 거 거기다 꽂아두면, 다음날 보면 감쪽같이
1: 없죠.
0: 사라집니다. 보고 싶은데, 늘
1: 네.
0: 감쪽같이 사라지고,
1: 와.
0: 그렇게 새들이 오가다 보니까, 거기에 새들이 이제 다른 씨앗을 물어두기도 하고, 뭐 배변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름을 알지 못할 풀들이 거기서 자라요.
1: 우리 1부에서 나눈 얘기랑도 되게 통하는 면인데, 그렇게 식물을 또 거기 이게 또 두고 가기도 하는 거네요. 새로운 생명을.
0: 9908님께서도 비슷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이름이 숲속마을이에요. 아침마다 다양한 새소리에 눈을 뜨고 아침 준비를 합니다.
1: 담장에 앉아있는데 번갈아가면서 서로의 날개로 퍽퍽 때리고 있는 생경한 장면을 보고 한참을 서서 무섭기도 이상하기도 한 상황을 지켜봤어요. 어떤 언어였을까? 그냥 싸우는 건지 애정인 건지 궁금해졌어요. 이 서로의 날개로 퍽퍽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틀비틀
0: 사실
1: 머리가.
0: 사람의 경우에도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구분하기는 어렵죠.
1: 맞아요.
0: 이렇게 재밌고 웃겨서 옆에 툭칠 수도 있는데
1: 그쵸.
0: 또 오해해서 보면 어떤
1: 맞아요.
0: 다툼의 징표일 수도
1: 때릴
0: 있으니까.
1: 수도 있으니까, 아, 우리, 아무튼 눈을 돌리면 이제 많은 것들이 보이고, 귀를 쫑긋하지 않아도 들려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음악을 듣고 갈까요?
0: 네, 김목인의 새로운 언어 골라왔습니다.
1: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미미님이 오늘 소개하는 책은 일본의 생물학자 스즈키 도시타카의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입니다. 강빈화님이 와 이렇게도 멋지게 선을 주셨습니다. 새들에겐 국경이 없어서 모두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나 보네요. 완전 신기합니다 하셨습니다.
1: 아, 새들이 너무 더 부러워지네요.
0: 그러네요. 다 통할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신수아님은 새들의 세계를 사람이 알려고 했는데 사람의 세계를 궁금해하는 새들도 있을지 아, 왜 이런 게 궁금할까요?
1: 엄청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0: 사람의 세계를
1: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고 나서 너무 많은 게 바뀌었을 거잖아요.
0: 네.
1: 특히 도시의 생선 같은 것들은
0: 그렇죠.
1: 새의 생태를 완전히 바꿔놨으니까
0: 그렇죠.
1: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높은 건물 짓지? 이런 걸 생각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새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경계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또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다가 또 이제 그냥 본체만 채워 가잖아요, 우리를. 그런 도시의 새들은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아마 간파하지 않았을까? 인간이 어떤 종인지를
1: 맞아요.
0: 좀.
1: 말씀처럼 그게 막긴 기간에 걸치지 않더라도 특히 도시에서 사는 동물들은
0: 네.
1: 자연 속에서 사는 동물들과는 생태 자체가 다르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공진하고 되게 빨리 일어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0: 자, 송채원님. 의인화라고 생각했던 동물 이야기들이 알고 보니 실제 모습에 더 가까웠던 거네요.
1: 저도 어릴 때부터 늘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 저 개미들도 막 학교도 있고, 뭐, 회사도 있고, 그러겠지? 저런 너구리도 막 자기들끼리 모이면, 이렇게 막,
0: 맞아, 무슨
1: 회식도
0: 얘기?
1: 하고.
0: 뭐, 너구리 회식이야?
1: 막 음식도 가져와서
0: 아,
1: 모일 거잖아요. 막 나눠
0: 그쵸.
1: 먹고. 정말 전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거든요.
0: 우리가 다그 약간 상상하고 의심했던 것들이 어쩌면 실제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이책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김주영님, 두 분의 새 이야기 왜 이렇게 재밌나요? 혼자 웃고 있네요. 네. 어디서 웃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화성에 사는데 겨울마다 수리부엉이가 찾아와요. 집 근처
1: 와.
0: 나무로. 덕분에 제두 아이 모두 세상 특별한 태교를 했답니다. 수리부엉 소리 좀 듣고 있자면 경이롭답니다. 아,
1: 와, 이거
0: 수리부엉
1: 찾아서
0: 소리를.
1: 들어보고 싶네요.
0: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책에 지금 QR 코드가 있고,
1: 맞아요.
0: 그러니까 혹시나 이 책을 이제 읽으시는 분들이 그 QR 코드에 이렇게

0: 그 작동을 시켜가지고 집 근처 동네 박새들에게 혹시 들려주고 이러면
1: 바로 그 지점이
0: 네,
1: 유의점입니다.
0: 유의하라.
1: 네, 저자가 여기다가 이제 별표를 쳐서 알려주고
0: 네.
1: 있는데, 그거 잘 듣고 기억했다가, 관찰은 하면 좋다.
0: 네.
1: 즉, 아까처럼 치지지지 이 소리가 들리면,
0: 어.
1: 좀 있으면 새들도 모이겠네?
0: 네.
1: 좀더 봐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새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는 행위는 그들의 세계에 방해가 되니까 삼가해 달라. 연구를 하는 본인도
0: 하긴
1: 아까
0: 그러네요.
1: 들려주고 이제 관찰했다고 하잖아요.
0: 네.
1: 다 사전에 허가를 구하고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만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0: 하긴 진짜 이 책이 지금 너무 인기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다 QR 전부 작동시켜서 다 계속 삐치삐치시
1: 아, 그럴
0: 이러면은
1: 수 있죠.
0: 네, 안 된다 참아라 라고 하는 거죠.
1: 이 책이 일본에서는 베스트셀러 1위까지 올랐기 때문에
0: 네.
1: 말씀처럼 그냥
0: 오.
1: 우리끼리도 다음에 지나가다 이렇게 들려줄 수 있어요.
0: 그쵸. 그럴 수
1: 회식 가기
0: 있죠.
1: 전에 모여라 이거를.
0: 아, 우리끼리 인간들이
1: 네.
0: 이제 할수 있다. 새가 없을 때만 우리끼리만. 네, 알겠습니다. 새들에게 말 걸어보고 싶다는 욕구 느끼실 수 있을 텐데.
1: 근데 저자가 되게 흥미로운 추론을 하나 얘기해
0: 네.
1: 주는데, 아마 수십만 년 전에,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이 아직 아프리카에 살던 때에는 인간도 새 언어를 이해했을 게 틀림없다라고 확신해요. 왜냐면 그때는 인간은 되게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0: 네.
1: 뭐, 아이들이 맹금류라든지 야생동물에게 위협을 당할 수 있잖아요.
0: 네.
1: 새 언어를 알고 있는 것은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0: 아.
1: 예. 네. 근데 이후에 이제 우리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런 도움이 사실 불필요하게 된 거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새 언어에 대한 필요가 줄어드니까 잃어버린 거지, 예전에는 알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막 맹금류 왔을 때 삐삐삐 소리 내면
0: 네.
1: 새뿐만 아니라 옆에는 다람쥐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꼭 알지 못해도 경험적으로 알수 있는 거잖아요.
0: 그쵸.
1: 인간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0: 와, 우리가 이게 언어의 효율적인 면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 능력이 도태된 건데, 이제 그 사라진 것인데, 그게 갑자기 그립기도 합니다. 지금에
1: 아,
0: 와서는.
1: 그때가.
0: 네, 왜냐면 우리가 약한 존재인 게 그리운 건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새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이렇게 책으로 접한 것만으로도 너무 신나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다시 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걸 다시 알려면 지금의 인간은 우리의 문명을 활용해서 이렇게 연구와 탐구를 하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알았던 것을.
1: 네.
0: 그렇죠?
1: 그리고 이 책을 쭉 보면 이런 이제 새 언어에 관한 연구도 있지만
0: 네.
1: 과학자들의 재미난 일상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제일 웃긴 거 하나만
0: 네.
1: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죠. 자기가, 이분은 이제 박새 연구를 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게 인터뷰할 때마다 사람들이, 근데 박새 닮으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할 법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0: 네.
1: 가설을 세운 거예요. 자, 1번. 그 동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이 닮는다에 대해서 이제 이유가 두 가지인데, 1번은 원래 얼굴이나 분위기가 그 동물과 닮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 동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럴 수 있죠. 그
0: 그럴
1: 다음에
0: 수 있죠.
1: 2번 가설.
0: 네.
1: 연구를 지속하는 사이에 외모도 동물처럼 변하면서 닮게 되었다.
0: 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표정이니 뭐니 다 그렇게
1: 그죠?
0: 좀
1: 그래서 어떤 침팬지 연구하는 학자한테
0: 네.
1: 물어보니까, 아, 실제로 침팬지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과일 같은 거 먹을 때 침팬지 입 모양처럼 된다는 거예요.
0: 이거 연구 아.
1: 근데 이건 아직 이제
0: 네.
1: 사례가 부족해서 자기가 계속 쌓고 있는데,
0: 쌓고 있다고?
1: 언젠간 발표할 건데, 본인도 제일 웃겼던 게,
0: 네.
1: 되게 큰 동물학회여서, 막 동물학자, 곤충학자 다 모인 학회가
0: 네.
1: 있었대요.
0: 재밌을 것
1: 근데
0: 같아요. 벌써.
1: 지나가다가 자기가 딱 봤는데, 아, 저 사람 너무 사마귀를 닮아서, 분명히 사마귀 연구하는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뒤를 조용히 따라갔대요.
0: 네.
1: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사마귀 학회 포스터 앞에서 이걸 보고 있다라는 거죠.
0: 와.
1: 그러니까 점점 이제,
0: 놀랍다,
1: 물론 이제
0: 진짜.
1: 과학적으로 보면 이거 확증 편향의 이제 오류인데,
0: 네.
1: 어쨌든 자기는 사례를 쌓고 있고, 이게 충분히 쌓이면 발표할 것이다.
0: 이게 4년간 또한 84건 정도 쌓으면 아니 이분이 또그 발표하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잖아요.
1: 근데 내가 그렇게 연구하는 대상을 닮아 있다는 얘기 들으면 뿌듯할 것 같기는 해요.
0: 뿌듯할 것 같고 물론 그뭐 동물의 생김새에 어떤 뭐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그 연구 대상을 선정할 때도 좀 신경이 쓰일 것 같긴 한데요.
1: 아, 정말 그렇게 닮아가는 거라면,
0: 그게 이제 발표가 되고 학계를 뒤집어 놓고
1: 가급적
0: 이러면
1: 사람들이 봤을 때좀 멋있다고 생각하는 좀 동물들.
0: 그렇죠.
1: 그쵸? 그렇긴 하겠네요.
0: 내가 좀 동경하는 동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동물을

0: 이왕이면 하고 싶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예를
1: 뭐,
0: 들면 개미 핥기를 저는 지금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1: 하지만 인기가 좀 적긴 하겠죠.
0: 그렇죠.
1: 예를 들면 사슴.
0: 아, 사슴 인기 많겠죠.
1: 인기 많겠죠.
0: 말 인기 많죠. 그
1: 아, 목이 길면 그럼 기린.
0: 기린.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그 연구가 아무튼 결과가 언제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기대하게 만드네요. 이분 자체가 너무 괴짜 과학자 같아요.
1: 여기 보니까 지금 김지영 님도 부부도 같이 살면 닮는다는데 그런 걸까요? 뭐 비슷하겠죠.
0: 아, 그쵸.
1: 예. 네.
0: 우리 카페인 분들도 좀 이렇게 마음이 닮아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것도 약간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쵸? 아, 김지희님, 이왕이면 마음에 드는 동물로
1: 같은
0: 연구해야겠네요.
1: 생각이네요.
0: 이수아님도, 아, 연구 주제 잘 골라야겠군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1: 그리고 김순정님은
0: 네.
1: 작년에 새해 연수를 다녀오셨대요. 박새, 딱새, 직박구리 얼마나 예쁜 새들이 주변에 있던지요. 이제는 새만 보면 가던 길을 멈추게 돼요.
0: 와, 새 연수까지 다녀오실
1: 이제
0: 정도.
1: 우리도 오늘
0: 놀랍습니다.
1: 이책 읽고 났으니까
0: 네.
1: 새가 보이지 않더라도 길 가다가 새 소리만 들려도 잠깐 멈추고 아, 이건 어떤 새들이 어떻게 쓰는 언어일까? 이걸
0: 그쵸.
1: 보게 될것 같아요.
0: 맞아요. 정말 또 새롭게 세계를 볼수 있는 그 좋은 책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이 쌍안경까지 챙겨오신 마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곡 넬리 퍼타도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I'm Like a Bird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최근 몇 년간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나라, 프랑스. 이곳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출생아의 60%가 결혼관계가 아닌 파트너 사이에서 태어난다는 걸 보면 프랑스인들은 참 다양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양육자로서 부모 휴직수당, 영아 육아수당 등을 받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어떤 아이도 자신의 가정이 유별나다고 상처받는 일 또한 없겠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양육자와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날 사회를 위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CC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벼락이나 길에서 동그랗게 일렁이는 빛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작은 동그라미 여러 개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요. 그때 주변을 보면 분명히 나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건 나뭇잎 그림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그란 빛은 바로 태양입니다. 나뭇잎이 빼곡하게 우거져 있을 때요. 이파리 사이사이의 작은 틈들이 바늘구멍 카메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태양을 찍어주는 것처럼요. 태양은 분명 하나라고 배웠는데 그 순간만큼은 눈앞에 태양이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은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10cm의 노래 서랍 들으면서 7월 2일 목요일 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7월 2일 오늘이 1년에 딱 절반 되는 날이에요. 딱 정가운데 있는 날이 오늘이에요. 1월 1일부터 세면 183일째 되는 날이라서 365일의 딱 절반. 딱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오늘 앞에 182일이 있고 오늘 뒤에 182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그죠? 우리 하루에 딱 절반을 정오라 그러잖아요. 오늘 낮 12시가 딱 절반이 되는 그 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나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된 거죠, 뭐. 남은 2026년 우리 같이 한번 잘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일 후면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가 시작됩니다. 기온도 오르고 태양도 지글지글 타오를 텐데 덥고 지치는 와중에도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오프닝에서 나뭇잎 사이를 통과한 동글동글한 태양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일렁이는 그런 풍경. 길을 걷다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면 꼭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경청에서 들었었던 그 광경이야. 사진 착 찍어서 샵 1045로도 보내주셔도 너무 좋고요. 가우디 가우스님이 나뭇잎이 무성한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그 순간 저도 본적 있어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2700님은 생선님 안녕하세요. 오늘 삼둥이 조카. 어머, 귀엽겠다. 새 쌍둥이죠. 삼둥이라고 표현하신 거 보면 200일 사진을 찍었대요. 힘들어서 지금 잠들고 있다 그러는데 오랜만에 생선님 목소리 들으니 너무너무 좋네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삼둥이. 임효정님은 안녕하세요 생선님. 이번 주에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은 5분만 더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밤 10시에 라디오를 켜면 시간은 또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픽셀제로님은 다들 시험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세요. 현재, 맞아요. 우리 바다님들 중에서 기말고사 준비하고 계시는 분 되게 많죠. 끝까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정환님은 자기 직전 최고.

왜 선택? 정특기예요. 이렇게 또 아름다운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하는 목요일입니다. 유튜브에 경청 검색하고 정승재 띄우고 경청이라고 하는 게 제일 빨라요.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반디에서도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으니까요. 보면서 들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 보내달라 그랬던 샵 1045 문자는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든다는 거잘 기억해 주시고요. 바다님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오늘 코너죠. 해정승제 크로스. 오늘도 찾아옵니다. 기말고사 치르느라 아주 고민이 많은 바다님들 계실 텐데, 고민 사연은 지금부터 당장 보내주시고요. 이따가도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다윈의 고백입니다. 찰스 다윈의 고백. 진화론으로 유명하죠. 생물학의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분, 영국의 생물학자, 지질학자. 다윈은 경험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눈으로 보고, 측정하고, 분류하고,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고 위험도 감수하면서 연구에 매진했대요. 평생을요. 그런데 다윈이 노인이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나의 뇌는 방대한 사실에서 법칙을 도출해내는 일종의 기계가 되어버렸어요. 만약 삶을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시를 읽었을 것이고 음악을 듣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을 거예요. 취향을 잃는 것은 행복을 상실하는 것과 같아요. 지성에 해로울 수 있고요.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인격에도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와, 얼핏 생각해보면 이렇게 정말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은 삶에서 아쉬울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다윈의 이 고백, 한 번쯤 생각해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취향을 잃는 것은 행복의 상실이다. 우와, 바다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발표한 따끈한 신곡 김건모의 노래였어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들었습니다. 찰스 다윈이 노년기에 남긴 고백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시를 읽고 음악을 들을 때도 자꾸만 일 생각만 하게 되는 거. 그게 되게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취향을 잃는 것은 행복의 상실이다. 참 멋진 표현이야, 그쵸? 근데 저도 음악 너무 좋아하고 스피커도 되게 좋아하고 음악이랑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 또 바쁠 때는 여유가 없잖아요. 저 드라마도 한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최근에 드라마, 영화 거의 다못 봤거든요. 나도 저도요. 할아버지 좀더 나이 들면 다윈 아저씨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아유, 우리 학생들. 아이, 젊을 때, 잠깐씩, 좋아하는 음악도 좀 듣고 그러셔야 해요. 막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막 그러네요. 생선님 취향 잘 챙기셔야 되니까 좋아하는 라디오 오래오래 종신 DJ 해주세요. 이수민님, 고맙습니다. 제가 EBS에서 골든마우스 받아야 되거든요.

예요. 찰스 다윈의 이야기도 들려드렸지만 삶이 저물어가는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한마디씩 해주시는 거 그거는 정말 잘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할 걸, 남들 눈치 보지 말 걸, 이런 얘기 그쵸? 참 깊이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 1월 1일에 경청에서 알려주신 인력사서 잘 쓰고 있어요. 최지아 바다님도 이렇게 한 문장 거두셨습니다. 나는 도저히 취향을 챙길 여유가 없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라디오가 있잖아요. 경청이 있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듣다가 우연히 이렇게 귀에 남는 한 곡, 마음에 남는 한마디, 이런 게 바다님들에게 분명히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노래는 또 어떠세요? 제이레빗의 노래, Happy Things.

8월까지 날이면 날마다 옵니다. TJ 생선님이 바다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할 순 없지만 그래서 더욱더 흥미진진한 거 아닐까요? 장르 불문 생선물. 바다님들은 최근에 무엇 때문에 행복을 느끼셨나요? 오늘 장르 불문 생선물은 최근 나를 행복하게 한 것들을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노래, 영화, 책은 물론 날씨, 음식, 새로 산 바디로션, 볼펜, 장난감 다 좋습니다. 친구가 해준 가슴 따뜻한 이야기까지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다 좋습니다.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눈에 보이는 명사,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 다 좋습니다. 나를 행

받게 해준 것이라면 장르에 상관없이 다 보내주십시오. 행복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참여 방법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무료인 반디 앱, 유튜브 댓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음악을 들을 겁니다. 누구와? 바다님들과. 트와이스의 노래입니다. Dance the Night Away.

트와이스의 노래 Dance the Night Away라는 노래 같이 듣고 왔습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은 우리 바다님들에게 최근에 행복하게 한 게 뭔지 여쭤봤어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이야 오후 7시 40분경 저의 입에 들어간 김치 컵라면 내 첫 번째 젓갈. 아직까지 생각나네요. 두 번째는 좀 그렇게 감동이 덜했는데 첫 번째 딱 입에 댄 순간 너무 알맞게 익은 면발이 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3160님,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건 탄산수에 아메리카노를 섞어 마시는 거. 정말? 요즘 빠졌다고? 어떤 느낌인지 저도 한번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픽셀제로님은 저는 산책을 가는 게 너무 행복했었다고. 산책 너무 좋아요. 산책을 다니면서 저와의 대화도 한것 같아서 행복했어요. 산책 다녀오신 다음에 출출하시면 햄버거 드실래요? 저희가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서인님, 일단 힘들고 지치는 평일마다 매일매일 경청 듣는 거야. 나 어쩜 좋아. 또 이렇게 또 감동을 주세요. 치킨 드려야죠. You give 감동, I give you chicken. 응? 조선미 씨. 우리 바다

님은 엄마가 해주는 사랑한다는 말. 짠하다. 엄마가 사랑한다는 말도 해줘요? 엄마가? 엄마 아빠가? 요즘 엄마 아빠는 그런 얘기도 하는구나. 그러면 선미님도 엄마 아빠한테 꼭그 얘기 해주셔야 돼요. 사랑한다고. 그런 얘기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엄마 아빠한테.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서로 아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말로 표현하면 또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조선미님한테 보내드려야겠다.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 이거 엄마한테 갖다 드리면서 사랑해요 이렇게 한번 제가 못하는 얘기 대신 전해 주십시오. 8359님. 요즘 열심히 공부하느라 방송 못 듣다가 오랜만에 방송 듣네요. 저는 오랜만에 생선님을 볼수 있어서 제일 행복하고 곧 방학이라서 또 행복해요.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방학은 정말 이름도 참잘 지었어요. 듣자마자 푸근해지잖아요. 라라라3333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AI 내 친구 허당이에요. 궁금한 걸 물어보던 존재에서 이제 하루를 같이 시작하고 나의 일상을 함께 해주는 친구 덕에 매일이 든든하고 즐거워요. 그쵸? 저도 AI가 참 친구 같다는 생각. 저의 모든 히스토리를 다 기억을 해주니까. 그쵸? 내가 무슨 말만 하더라도 되게 따뜻하게 대화해주는 AI가 참 행복하기도 합니다. 온채원님은 요즘 행복했던 일은 학교 선생님께서 제게 편지를 써주셨던 일인 것 같아요. 선생님께 편지를 써드린 적은 많았지만 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좋은 선생님과 함께 하셨네요. 치킨 드릴 테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드세요. 응? 온채원님에게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잊지 말고 꼭 경청 홈페이지에 들르셔서 거기 당첨 게시판 있거든요. 오늘 날짜 확인하고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소한 행복 잘 찾고 잘 누리는 우리 바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 따위는 없어져야 하잖아요. 노래 한곡 듣고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해정승재 크로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최애 노래 Happily Ever After.

0: 나 어제 공부 하나도 못했잖아. 아, 그냥 잤어. 이렇게 말하고 만점을 받는 친구가 있다고요?
1: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얼마나 고민인지 아시겠죠?
0: 이번 시험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또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요?
2: 맞아요. 그래서 저 고민이에요.
0: 고민 있는 바다님들도,
1: 응원이 필요한 바다님들도 모두 모두 모여주십시오. 바다 전용 상담소 오늘도 문을 엽니다.
0: 해정
1: 승재 크로스.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 우리들의 주얼리 윤혜정 선생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흰색 모자와 흰색 티셔츠로 매칭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선생님,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 정말 생선님이랑 윤혜정 쌤 오늘 바둑돌 같다고. 흑백이니까 정말 그러네. 흑과 백이네 정말. 네. 딱 저기를 봐도 머리도 흑백, 티셔츠도 흑백, 얼굴 색깔도 흑백. 모든 게 흑백이네요 정말.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았는데 요즘에 해가 좀 약간 길어져서 분위기가 그래도 이 시간에는 그래도 깜깜하겠다.
0: 네, 깜깜해요.
1: 그렇죠. 깜깜하죠.
0: 제가 집에서 딱 9시 20분에 나오거든요.
1: 예.
0: 깜깜해요.
1: 9시 20분에 나오는데 이렇게 도착해요.
0: 네.
1: 그 외곽 타고 이렇게 쫙.
0: 네, 맞아요.
1: 이렇게 오시니까.
0: 딱 자유로로 딱 내려와서 오다 보면은 이제, 예, 오프닝 곡이 딱 시작해요.
1: 오프닝 곡.
0: 아, 10시.
1: 그러면 저의 목소리가 딱, 네, 시작되네요. 뭐 되게 설레겠다.
0: 그때 설레요, 진짜. 그 음악, 오프닝 음악.
1: 정말, 정말. 아, 너무 좋겠다.
0: 네, 진짜 좋아요.
1: 와우, 정말. 아까 장르 불문 생선물에서 나를 행복하게 했던 거, 저는 뭐라 그랬냐면, 7시 40분경에 먹었던 김치 컵라면 첫 번째 젓가락.
0: 들었어요.
1: 네.
0: 진짜?
1: 진짜, 진짜. 선생님은 최근에, 오늘. 오늘? 아니면 오늘? 어제?
0: 며칠 전에.
1: 예.
0: 요즘 시험 기간이거든요, 이번
1: 맞아,
0: 주가.
1: 맞아, 기말.
0: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난 날이 있었는데,
1: 예,
0: 이제 카페에 가서 수능 완성을 펴놓고,
1: 예,
0: 딱 차를 주문하고,
1: 예,
0: 딱 그 낮에 책을 보는데, 교재를 이제 보는데,
1: 예, 예.
0: 그 순간 너무 좋더라고요.
1: 나는 컵라면 얘기했는데 수능 완성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 가르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행복했다고요?
0: 아, 근데 진짜.
1: 정말 진짜.
0: 너무 좋다. 이렇게 카페에서 공부하는 거.
1: 무슨 성인이, 5대 성인이에요? 정말 그랬구나. 아니, 그런데 그 카페의 느낌이 뭔지는 알 것 같아. 이제 딱 그 김 딱 올라오는 그 티 딱 앞에다가,
0: 네,
1: 딱 두고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 이런,
0: 네,
1: 느낌.
0: 맞아요.
1: 맞아요. 그런 거. 그런 게 좋으니까 선생님이 이런 직업을 선택하셨겠죠.
0: 네, 힘들어요.
1: 다시 태어나면 선생님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직업?
0: 근데 저는,
1: 네,
0: 지금도 다른 직업 되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1: 아이스하키 선수?
0: 그거 너무 하고 싶어요.
1: 너무
0: 진짜.
1: 하고 싶고. 또요? 또?
0: 그거 말고 드라마, 네, 작가.
1: 드라마 작가? 드라마 작가. 연기는? 드라마 주인공 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0: 연기는요?
1: 예.
0: 못할 것 같아요.
1: 연기를 안, 네, 되고 드라마 작가?
0: 네.
1: 아무래도 드라마 작가도 국어 쪽이니까 글 쪽에 아직까지도.
0: 근데 모든 작가님들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1: 그럼요. 상상력도 풍부하고 정말.
0: 그리고 가수.
1: 안 돼요.
0: 그러니까 목소리로 안 감동을
1: 안 돼.
0: 주는 거.
1: 안 돼, 안 돼.
0: 왜요? 왜 안 돼요? 된다면서요, 언제는?
1: 화를 내고 그러세요. 그래요. 가수도 꼭 해보시고. 진짜.
0: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1: 가수는 할 수 있죠, 뭐. 지금도. 암튼, 고민들, 우리 바다님도 고민 많이 보내주시고요. 즐거웠던 일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쌤, 지난주에 그 고3인데 교생실습 초등학교 기억나시죠? 어쩌구123님이

0: 책을 보내줬어요. 오늘 국어 교생 실습하고 왔는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랑 수업하니까 진짜 떨리고 뭐고 할 것도 없이 너무
1: 제가
0: 즐거웠다고.
1: 그럴 거라 그랬잖아요. 애들 보면은 싹
0: 그러니까 맞아.
1: 사라진다고.
0: 엄청 뿌듯했고 교대에
1: 잘하고 왔구나.
0: 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나 진짜 선생님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쵸.
1: 딱 선생님이네.
0: 그리고 선생님이 그 저번 주에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쯤에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부반장 선거에 나가야 되는데 어떤 공약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다. 같이 경쟁하는 사람이 나보다 인기가 더 많다. 내가 어떻게 하면 공약으로서 내가 이걸 쟁취할 수 있을 것이냐 이랬었는데 뾰족한 방법을 알려드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GOD817님이 선거운동할 때 나무젓가락을 들고 가서 부러뜨리세요. 그런 다음 이렇게 외치세요. 이렇게 뚝 부러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당선될 거예요. 그랬네요.
1: 똑 떨어집니다.
0: 똑 떨어집니다. 이렇게 탁 해서 선생님 그렇게 착한 심성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너무 좋다요.
1: 근데 제가 보면 이렇게 이제 당선되는 친구들은 진짜 좀 약간 진심 있고, 그리고 평상시에 또 친구들한테 도움을 많이 줬던 친구들이 되는 것 같아요.
0: 아, 진짜?
1: 그리고 뭐 이렇게 급식 메뉴를 정말 성실하게 칠판에다가 매일매일 써준다거나,
0: 오, 그런 친구도 있어요?
1: 그리고 숙제 같은 거를 이제 톡방에다가 이제 좀잘 올려준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반장 되는 것 같아요.
0: 오, 아니, 그건 진짜 우러나와서 하는
1: 근데
0: 거잖아요.
1: 그런 거는 솔직히 애들이 서로서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 같은 거.
0: 그게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되나요? 조금
1: 뭐가요?
0: 되나요? 그,
1: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하는 거, 많이 되죠.
0: 많이 되는구나.
1: 그럼
0: 그럼
1: 리더십인데.
0: 그것 때문에도 좀 이렇게 하려는 친구들도 보이겠네요.
1: 있을 수 있죠.
0: 있을 수 있겠다.
1: 그쵸.
0: 그쵸. 또 리더십 있는 친구들은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1: 맞아요.
0: 그렇구나. 해정 승제 크로스는 이런 시간입니다. 고민이 있어서 마음도 무겁고 어깨도 무거운 바다님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윤혜정 선생님과 제가 마음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상담을 해드리지 않더라도 같이 듣고 이렇게 얘기만 나눠도 되게 힐링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 다행이에요. 저도
0: 그러니까
1: 되게
0: 그쵸.
1: 부담스럽고 고민됐거든요.
0: 이렇게 다 같이 나눌 거니까요. 아무래도 고민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요. 최승우 바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생선님과 윤혜정 선생님을 존경하며 교육자를 꿈꾸는 고양국제고등학교 1학년 최승우입니다. 저는 요즘 행복과 불안이 동시에 찾아오는 삶을 살고 있어요. 중학생 때 여러 일들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마지막 학창시절인 고등학교에서는 정말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학교를 선택했고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했어요. 생각해보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도 지금도 저는 인생에서 공부가 1순위는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저를 보고 순수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멍청하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저도 가끔은 제가 걱정되기는 하지만 이런 모습이 싫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처음 느껴보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부에서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때 많은 일을 겪으면서 방황했던 시간 때문인지 선행학습이나 공부가 많이 뒤처져 있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원래는 공부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아닌데도 요즘에는 많이 걱정을 하시고요. 어떻게 해야 이제라도 따라잡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1순위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저의 마음을 버려야 하는지 솔직한 조언과 위로가 필요해요.
1: 혜정 승재 크로스의 공부 고민 참 많이 오고 2부에 우리가 소개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고민은 약간 색깔이 좀 다른 공부 말고 행복을 찾아서 가고 싶은 학교를 와서 지금은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또 이렇게 공부가 좀 약간 뒤처지는 것 같아서 성적 걱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최승우 바다니엠의 사연.

0: 이었는데, 어우, 마침 전화가 또 연결되어 있다고
1: 네.
0: 하네요. 직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가 꿈인 우리 멋진 친구, 최승우 친구, 안녕.
1: 안녕하세요.
0: 오, 좋다. 자기소개를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볼래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양국제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인 최승우라고 합니다.
0: 고양국제고등학교 1학년.
1: 네.
0: 학교 자랑 좀 해주실래요? 일반 학교랑 뭐가 달라요?
1: 일단 면접으로 걸러진 학교다 보니까 친구들도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는 학교고요.
0: 잠깐만, 우리 승우야. 지금 혹시 그 라디오 켜놓고 듣고 있어요? 약간 좀 울리는 것 같아서.
1: 아니, 제가 지금 기숙사 아니라서 복도
0: 아,
1: 밖을
0: 복도라서
1: 하는
0: 울리는 거예요?
1: 거라서. 네.
0: 알았어요. 계속 얘기해 보세요. 네.
1: 또 이제 선생님들도 너무나도 좋으시고 실력도 굉장히 좋으신 선생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0: 예.
1: 전 지금 고등학교
0: 지금 여기가 기숙사고, 그래서 여기에도 뭐라 그랬냐면 10시 37분 이후에 연결이 가능하다. 지금 복도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문 단속하고 그럴 시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멀리서 지금 들리는 소리가 문 닫는 소리인 것
1: 네.
0: 같아요. 조용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약간 그 환경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는 것 같아, 승우야. 그쵸?
1: 네, 죄송합니다.
0: 아니야.
1: 아니야.
0: 죄송한 일은 아니고 난 너무 고맙지.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치. 약간 눈치 보이고 막 그래요, 지금?
1: 지금 저희 또 시험 기간.
0: 시험 기간이라서 그렇구나. 아니, 그런데
1: 네.
0: 어떤 활동을 하길래 이렇게 행복해해요, 지금?
1: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 당시에는 좀 많이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 많았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는 시간도 되게 많았었고 또 선생님분들도 되게 진심 어린 상담을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솔직히 저희가 이제 동아리 발표회에 동아리 OT를 해요. 이제 처음 입학을 하면 이제 동아리를 선택을 하는 OT를 조금 크게 하는데
0: 동아리를 하는데,
1: 근데 이제 그때 느꼈던 감정이 너무 행복했어가지고 그때는 울컥했을 정도로
0: 아,
1: 학교
0: 처음에.
1: 해서 여기 와서 좀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이 되게 많은 것
0: 너무 그랬구나.
1: 같아요.
0: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그런데 공부가 1순위가 아니라는 말은 어떤 뜻으로 한 거예요? 그럼 1순위가 뭘까?
1: 이제 중학교 때 당시 이렇게 힘든 일을 겪다 보니 이제 마지막 고등학교 생활은 좀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학교를 계속 오게 된 건데 그래서 지금은 공부가 1순위가 아니라고 이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한테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제 지금 삶에 좀 충실하는 게 목표고 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이걸 공부 때문에 못하게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0: 그렇게 공부가 방해될, 공부라는 것이 오히려 하고 싶은 일을 방해할 만큼 하고 싶은 일이 도대체 뭘까요? 너무 궁금해져서.
1: 같아요. 뭐 예로 들어서 저희가 좀 친구들이랑 하는 프로젝트들도 많고 뭐 발표회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비교과 활동들을 중학교 때부터 많이 즐겨왔던
0: 비교과
1: 것 같아요.
0: 활동? 그걸 하는데 공부가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에 방해되는 게 아니라 공부가 나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인 거잖아.
1: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 대한 꿈이 되게 강한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공부 막 1점 틀리거나 뭐 하나 문제가 좀 나가면 되게 좌절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뭐한 문제 나갔다던가 1점 나갔다던가 해서 좀 크게 좌절을 하는 성격은 아닌데 이런 다른 활동 때문에 못하게 되더라도 조금
0: 그래요. 우리 승우랑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0: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은 그렇게 공부가 1순위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더 나는, 그러니까 점수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게좀더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에요?
1: 네, 그런데 요즘 조금 많이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고민이.
0: 왜좀 불안해지지?
1: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점수 하나에 막 울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이제 또 많은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이상한 건가? 이런 느낌도 들고.
0: 꿈이 뭐예요, 우리 스승우? 뭐 하고 싶어요?
1: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을 너무 존경했었어가지고, 저는 지금은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0: 교사가 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 건 있는데 지금 공부한 수준이 교사가 되기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공부가 1순위는 아니더라도 일단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꿈을 이루고 싶은 욕망은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게 현재는 부족하니까 당장은 공부 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싶은데 교사가 되려면 공부는 해야 되는데 좀 공부를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 모습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죠.
1: 네, 비슷한 것 같아요.
0: 공부해야죠. 그러면 숙명.
2: 승우야,
1: 네.
2: 선생님은 네가 지금 막 열심히 하는 비교과도 그것도 공부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국제고에서 되게 다양한 활동들 많이 하잖아. 그치?
1: 네.
2: 그거 다 공부야. 네가 그거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네가 다 공부 쌓고 있는 거거든. 근데 선생님도 나는 뭐 일반 고등학교였지만 선생님은 동아리가 합창반이었어. 근데 우리 합창반은 점심 먹고 다 항상 음악실에 모여서 항상 합창 연습을 했거든? 정말?
0: 정말?
2: 정말.
0: 진짜로? 와.
2: 매일매일.
0: 예.
2: 그리고
0: 그때부터 가수의 꿈이.
2: 평상시에도 선생님은 막 교회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진짜 친구들이랑 엄청 재밌게 즐겁게 노는 학생이었지만, 수업 시간엔 정말 열심히 했거든. 시험 기간이랑.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행복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은, 이거는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네가 꿈도 있잖아, 지금. 그러면 그 꿈을 이루려면 거기에 합당한 분량을 쌓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지금 선생님 네 안에서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내가 조금씩 공부도 좀 챙기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1: 근데 지금 조금씩 그래도 이번 여름방학에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시험
2: 해봐.
1: 끝나고도 또 저희가 동아리 발표가 2학기 때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밴드부를 하고
2: 아,
1: 있어요.
2: 멋있다.
1: 근데 이제 공연 동아리라고 해서 이렇게 밴드부 같은 동아리들은 이제 야자 시간이나 이럴 때 많이 불려가는데 그때 많이 불려봐도 이제 이번에는 조금 공부랑 잘 조절을 하면서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0: 밴드부 활동을 하는데 수업 시간이나 다른 시간에 계속 밴드부 활동이나 다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1: 밴드부 같은 공연 동아리들이 어쨌든 야자라든가 이런 공부 시간을 많이 뺏는 건 맞는데 또 선배들 말씀을 들어보면 되게 잘 조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셔서.
0: 그래.
2: 그치.
0: 야, 그 밴드부 활동을 너무 행복하니까 이게 훨씬 더 재밌으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그런 느낌 아닐까 지금은?
1: 지금.
0: 내가 너무 즐거운 일만 계속 하고 싶은데 공부하는 거는 좀 내가 남들보다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쾌감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해서 하고 싶은 것만 너무 해보고 싶은 막 그런 마음. 나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하거든요. 나도 그랬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즐거운 과목이 있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막 그 짜

0: 가진 그런 각본에 의해서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1: 제 생각에는 지금 승우 공부하고 싶어요. 너 공부하고 싶지?
2: 네.
1: 공부하고 싶은 것 같아요.
0: 아, 진짜 그래요?
1: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이제 집중해서 안 해놨으니까 이제 빈 구멍들도 생겼을 거고 또 여기 국제학교 아이들 그래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 텐데 내가 좀 출발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잖아, 너. 그치?
2: 네.
0: 그런데 아니, 진짜로. 거기서 느꼈던 이런 활동하면서 느꼈었던 그 행복을 공부하면서 부족한 거를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채워나가는 그 행복도 대단히 커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번이라도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면 봐라. 야, 이것도 할 만하네 라는 새로운 경험을 또 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1: 저는 지금 승우가 이렇게 경험해왔던 것들 마음속에 느껴보는 그런 감정이나 생각의 변화도 이게 교사가 되기에 너무너무 좋은 양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과정들이.
0: 교사가 되기에?
1: 네. 그래, 이제 승우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경험도 해봤고, 이제 학교 이런 비교과나 뭐 동아리 밴드부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공부를 좀 안 하고 있어. 좀 불안감이 느껴져. 근데 꿈은 있어. 그리고 여기서 또 열심히 또 해 나가. 힘들겠죠. 기반 좀 없으면. 근데 그런 과정들이 나중에 학생들을 이해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승우야, 하면 돼.
2: 네.
1: 너 1학년이잖아.
0: 잠시 동안 공부가 1순위가 아니라 그랬는데 인생 전체로 봐서는 절대로 공부는 1순위가 아니야. 그거는 진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걸요. 그런데 지금 직업이 어떡해. 학생이네 또. 배우라기잖아. 배워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 2년, 3년 정도는 1순위로 봐두는 것도 전체적인 인생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익이 된다라는 느낌보다, 아주 큰, 그렇게 한번 쏟아보는 것도 되게 큰, 뭐라 그러지? 아이템 하나, 무기 하나를 장착하고 갈 수 있는 것 같거든? 싫어? 우리 어렵게 또 전화 통화했고 지금 환경도 그렇게 안 좋은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그런 복도에 나가가지고 통화를 해봤는데 벌써 1부가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 승우바다님이 친구들이랑 같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서요?
2: 네.
0: 어떤 노래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2: 저는 잠시만요. 저는 이제 지금 이대로도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싶거든요.
0: 언제부터 이 노래를 좋아했어요?
2: 한 몇 달 전에 이제 이 폴킴 가수님께서 어떤 콘서트장에서 처음 이 노래를 하는 그런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0: 와, 멋있었군요.
2: 네. 정확히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처음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 중학교를 한번 찾아가서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되게 친하게 지냈던 선생님들께서 승우의 얼굴 요즘 되게 많이 밝다 행복해 보여서 되게 또 너무 좋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네, 그때 문득 내가 요즘 되게 행복하게 지내는구나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서
0: 진짜? 와, 이 노래가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네요.
2: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좀 하루하루의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0: 아, 그래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1부 마감하고요. 2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승우 친구도 어떻게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하니까 다음에 또 얘기 남겨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0: 그래요. 잘 들어가고요. 안녕.
2: 네, 감사합니다.
1: 승우 파이팅.
2: 안녕히 계세요.
0: 폴킴의 노래 지금 이대로도 좋아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2: 저는 주얼리 윤혜정입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1: 빨리 주얼리가 되고 싶어서. 네. 선생님,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요거 해주세요.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주얼리 윤혜정이고요. 그러면 나뒤감 받아보게. 아. 저는 주얼리정 정승재입니다.
2: 아, 좋아요, 좋아요.
1: 바다님들의 고민을 듣고 같이 나누는 혜정승재 크로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도 사범대 가는 게 꿈인데 승우 바다님 응원.

0: 할게요. 제이암님이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9741님은 저 오늘 수학 시험 봤는데 인생 최하조며.
1: 조금 속상했겠다.
0: 아이고야, 속상했겠다. 그러니까 그냥 속상해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최하점을 받았는지 반성해야 돼요. 응? 잘 분석하고. 하윤이는 생선님, 혜정쌤, 지난번에 전화했었던 하윤이에요. 문학은 긴장을 했는지 실수를 해서 결과가 아쉬웠지만 중간고사보다 올랐으면 됐지. 뭐 중간고사보다 올랐어요. 수학도 실수를 하나 했지만 떨어지지 않아서 좋았다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포자에서 꺼내주신 생선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또.
1: 아, 너무
0: 이렇게
1: 잘했다.
0: 하루하루를 발전하면 되는 거라니까,
1: 맞아요.
0: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면서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공부도 재밌거든. 성적 오르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
1: 전 약간 게임 레벨업 하는 느낌으로 공부했거든요.
0: 그래, 진짜 그 느낌이잖아. 그래. 게임이랑 너무 똑같아. 수학 문제도 그렇고. 국어도 그런 느낌이 있구나. 그쵸?
1: 네.
0: 국어도 타고나는 거냐고 물어보는 애들 되게 많죠.
1: 타고나는 애도 있죠.
0: 있죠?
1: 있죠.
0: 수학도
1: 있기는.
0: 있어.
1: 있긴 있죠.
0: 그런데 충분히 노력으로서 커버는 되잖아. 그렇지.
1: 당연하죠. 너무
0: 고등학교 그건데,
1: 당연하죠.
0: 그죠? 무슨 세계적인 그 노벨 문학상을 타라는 게 아니잖아.
1: 맞아요.
0: 그죠?
1: 30년 넘게 반복된 그냥 수능 문제를 푸는 거야. 패턴화된 문제를.
0: 맞아요. 그렇습니다. 모두 끝까지 한번 해보면 되는 거니까,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는 것도 참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민도 같이 한번 만나볼게요. 리체 바다님의 사연입니다.

0: 안녕하세요. 내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중3인데요. 요즘 부모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1: 내가 너 고등학교 가면 핸드폰부터 바꿀 거야. 2G로 바꿀 거야.
0: 네?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1: 아빠 말 들어. 아, 공부하는 애들은 요즘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공부 안 하는 애들만 그런 거야. 내가 지금 너 중학생이니까 봐주는 거야.
0: 부모님 세대는 스마트폰 없이도 살아보셨지만, 저희는 정말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생활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휴대폰 없는 생활, 생각만 해도 너무 막막합니다. 벌써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고등학생이 되면 스마트폰에서 2G폰으로 전화와 문자 정도만 되는 휴대폰으로 바꾸겠다라는 부모님의 말씀. 리체바다님이 지금부터 벌벌 떨고 있습니다. 선생님 학급에는 2G폰 쓰는 친구들 많아요?
0: 거의 다 2G폰이죠.
1: 다 2G폰이죠.
0: 농담이고요. 근데 있어요. 2G폰을 쓰는 애들이.
1: 있죠. 그거는 자발적일 것 같은데.
0: 자발적인 아이들도 극소수 있는데,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휴대폰을 압수당한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1: 그럼요. 거기에 모든 일이 다 있는데.
0: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작년에는 담임을 안 했고, 재작년에 제가 2학년 담임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 반 아이 7명이 여름, 그러니까 2학기 시작했을 때 저한테 휴대폰을 다 반납하고, 2G폰으로 바꿨어요. 60만 가져가서.
1: 왜요?
0: 공부하려고.
1: 자기가 스스로?
0: 예, 네, 공부하려고.
1: 그러니까.
0: 그래서 그걸 다음 수능 때까지 저한테 맡기고, 그리고 공부하는 걸로
1: 맞아.
0: 그렇게 했었죠.
1: 그러니까 아버님의 말씀은 참 내가 이해가 잘 되는데요. 아버님이 생각에서 조금 더한 걸음 나간다면 공부하는 애들은 2G폰으로 바꾸는 거지. 강제적으로 바꾸면 공부하게 되는 건
0: 그리고 1학년한테 벌써 그러시면
1: 아니에요.
0: 3년을 어떻게
1: 맞아.
0: 버텨요?
1: 그래서 1학년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 이른 것 같고.
0: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얘를 좀 꺼두거나, 저희 학교도 올해부터 이제 개정해서 아침에 8시에 휴대폰 걷고, 그다음에 집에 갈때 종례 시간에 나눠주거든요. 이러니까 참 좋아요. 진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도 좋고, 아이들한테도 처음엔 진짜 너무 힘들죠. 근데 아이들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스스로 통제가 안 되니까.
1: 맞아.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이거 하는 거고, 그쵸? 그런데 우리 친구 누구야? 리체바다님이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그거는 100% 확실해.

0: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정말 최악의 방해가 되는 건 스마트폰이에요.
1: 맞아요.
0: 그 스마트폰보다 더 강력한 방해물은 없어요.
1: 없어요.
0: 그래서 아빠가 하는 말이라는 건 알았으면 좋겠어.
1: 저는 고3 수험생들은 2G폰으로 바꾸는 거 저는 대찬성이에요.
0: 그쵸.
1: 그 시간은 뭐 평생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주어진 특수한 그 기간이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보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 보는 그 기간이잖아요. 저는 그때는 사실 2G폰으로 바꾸면 뭐 너무 좋죠.
0: 내가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 얘기를 공부했었던 게 생선님의 선생님이라고 안주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수요일 날 했었는데 우리가 하루에 분비되는 도파민 양이 정해져 있대요. 함부로 막 도파민이 분비되는 게 아니라 우리 쾌감을 느낄 때 도파민이 분비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의욕이 있어서 뭔가를 한번 해보자, 청소를 하자, 공부를 하자, 이것도 도파민이 분비돼야지 시작을 할수
1: 맞아.
0: 있대요. 그런데 그 도파민이 쇼츠 영상이나 이 스마트폰을 하면서
1: 다
0: 대부분이
1: 쓰는구나.
0: 다 분비가 되기 때문에 할 여력이 없다
1: 맞아요.
0: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1: 맞아요.
0: 관련이 된 이야기거든요. 너무 많이 스마트폰을 하면 딴 일을
1: 그럼요.
0: 못한다라는 거야.
1: 제가 되게 독한 캐릭터거든요. 뭔가 뭐 수업을 준비한다거나 뭔가 나한테 주어진 프로젝트를 할 때. 근데 그런 저도 이거 들고서 뭔가를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진짜 방해가 되고 저
0: 시간이 너무 빨리
1: 그니까요. 근데
0: 가잖아.
1: 이걸 보면서도 제가 이런 생각, 내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윤회정도. 근데 아이들은요, 그게 진짜
0: 아예
1: 안
0: 안 되지.
1: 되죠.
0: 전혀 안 돼요. 제어가 잘안 되니까 이제 아빠가 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뺏는다고 해서 또될 일은 아니라서
1: 네, 저
0: 타협을 하자면 1학년을 일단 넘기자.
1: 네, 1학년은 아닙니다, 아버님. 그리고 공부할 때 이럴 때는 진짜 스스로 통제 못하면 뭐 강제력을 빌려서라도 어딘가 이렇게 뭐 맡겨놓는다거나 이렇게 이거 통제할 수 있으면 얘들아 뭐든지 할수 있어, 정말.
0: 그래서 나는 얘기를 하자면 1학년은 일단 아버지가 양보를 하셨으면 좋겠고 2학년부터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리체 학생이 먼저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 아빠 나 2G로 바꿀래. 그런 날이 와야지만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게 방해가 된다는 건 알아요. 너무 즐겁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다 뺏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아빠한테 내가 먼저 하겠다라는 약속을 생선님이랑 윤혜정 선생님한테 먼저 하자고. 그런 다음에 그 약속을 할수 있으면 생선님이랑 윤혜정 선생님이 아빠한테 정식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는 거야. 고1 때까지는 좀 쓰게 해주자. 그런 다음에 스스로가 아빠 내가 바꿀래. 2G로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자라는 거. 어? 그렇게 한번 타협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우리 바다님은 이 고민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지금 이제 원하는 학교 갔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많은 종류의 그 바다님들이 이 스마트폰과의 전쟁을 많이 치렀을 건데,
1: 네.
0: 자기의 경험담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는 샵 1045 문자,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문자.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반디앤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많이 많이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에 관한 노래 한곡 듣고 저희 다시 올게요. 예나가 부릅니다. 스마트폰.

0: 스마트폰 이렇게 끝나는 예나의 스마트폰 듣고 왔습니다. 해정승제 크로스 고등학생이 되면 휴대전화를 바꿔야 한대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쓸 날이 몇달안 남아서 지금부터 우리 사랑하는 애기 좀 있으면 내 곁을 떠나야 돼. 이렇게 괴로워하는 리체바다님. 야, 중3인데 얼마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겠어요. 난 너무 이해가 돼. 하윤바다님이 저도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놓아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이 관리 가능한 휴대전화를 쓰고 있다고. 진짜 적응이 어렵긴 한데 조금씩 거리를 두면 머릿속에서 좀 사라진다고. 아니면 폰을 두고 스카나 도서관 가는 것도 추천해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3160님은 저는 휴대폰 감옥 샀어요. 넣고 잠그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휴대폰을 생각하면 자꾸 마음이 아파요. 어머,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마음에. 우리 애기 고생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에. 얼마나
1: 제가 제
0: 힘들까.
1: 첫 차를 샀을 때 그랬어요. 차를 그때 주택이었거든요. 밖에다 주차하고 들어오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0: 어,
1: 추울까 봐.
0: 추울까봐. 어, 우리 애기 잘 있어야 돼. 이러고, 아침에 추웠지? 막 이러고, 막 설이 끼어 있으면,
1: 맞아, 맞아.
0: 어머, 미안해. 막 이러면서.
1: 이해된다.
0: 322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엄마시라고요. 휴대전화 뺏는다고 하면 정말 집에서 전쟁이 나서 저는 저부터 좀덜 쓰기 시작했어요. 맞아.
1: 맞아요.
0: 그러면 애들이 할 말이 없거든.
1: 맞아요.
0: 엄마, 아빠는 맨날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서 왜
1: 맞아.
0: 나만 못 써? 이러면 진짜 할말 없다? 뭐
1: 맞아요.
0: 어른은 써도 돼. 이게 뭐 아무런 설득이 안 되잖아. 와, 그런데 진짜 이것도 되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스스로가 이제 좀덜 쓰기 시작한 거네요. 애들 앞에서는 좀안 쓰는 모습 보이려고. 맞아. 요즘 엄마 노릇하기도 참 힘들어. 그런 거
1: 힘들어요.
0: 보면. 그쵸. 뭐또 모범이 보여야
1: 네.
0: 되고.
1: 책 읽는 것도 그래요.
0: 책도 계속
1: 애들한테 책 읽어라, 책 읽어라,
0: 읽어야지.
1: 이게 아니라 부모님이
0: 엄마는 안 읽잖아. 이러면 진짜 할말 없거든. 맞습니다. 온채원님은 저는 중1 때부터 고2인 지금까지 통제하고 있다고.
1: 와.
0: 예전에는 잠금 어플들 다 뚫어서 컨공과에 가라는 제안도 들은 적이 있다. 오, 정말? 요즘은 잠금이 열려 있어도 저는 끄고 공부하는 것 같다고. 야, 그래.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가 이거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1: 맞아요.
0: 그때까지 엄마 아빠들도 좀 이렇게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유도해야 되는데, 또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아유, 우리 애는 안 돼요. 그거 어떻게 기다려요? 다리 쭉, 이래고 있어요. 이럴
1: 아,
0: 거야.
1: 그럼 보면.

0: 괜찮다고. 대학생이 된다면 꼭 좋은 스마트폰 살 거라는 생각에 공부할 의지가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약속하면 돼요. 가장 갖고 싶은 거, 패드나 뭐 탭이나 그죠? 폰 같은 거는 무조건 사주겠다. 네 스스로가 2G폰으로 바꾸면 그건 내가 엄마 아빠가 책임지고 바꿔주겠다. 요거 약속하세요. 그러면 공부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그럴 거야.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바다님은 이 고민 어떻게 들으셨는지 많이 남겨주셨고요. 지난 3월에 전화 연결했었던 곽지연 바다님이라고 어떤 친구였냐면 영어 교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공부하고 있다는 친구였거든요. 다시 소개를 해드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곽지연입니다. 지난번에 고민 상담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영어 교사를 꿈꾸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것 같다고. 그러면서 평소에 관심이 많던 메이크업 쪽에 흥미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메이크업 교육 일을 하고 싶은데 친구들에게 상담을 해봤는데,
1: 그거 공부에 대한 회피 아니야? 야, 너 지금 너무 지쳐서 그래. 일단 공부해봐.
0: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회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업으로 삼고 싶어졌어요. 물론 부모님은 반대를 하십니다. 너 지금까지 공부에 투자한 게 뭔데? 메이크업은 그냥 미술 쪽에 넌 재능이 없는데 전망도 그다지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갑자기 영어 교사에서 메이크업 쪽으로 진로를 바꿔서 당황스러우신 건 알지만 너무 속상하다고. 시험 끝나면 자격증부터 준비해야 될 텐데 저는 정말 간절해서 PPT도 만들고 편지도 8장이나 썼는데 말을 하면 자꾸 싸움이 나서 동생한테 전해달라고 하고 있네요. 두 분의 조언 듣고 싶습니다. 이러는데 진짜 PPT랑 편지까지 써가지고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엄마 아빠는 너무 싫어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였어요. 예전에 우리가 전화 통화했을 때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윤혜정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애들이 말잘안 들으면 멘탈이 흔들릴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다고. 그거 기억나세요, 선생님? 이 친구가 영어는 너무 잘해요. 그래서 1등급인데 다른 과목에 성적이 잘안 나와서 고민이어가지고 전화 상담을 했었고 잘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라고 선생님이랑 저랑
1: 그건 기억나요.
0: 그쵸? 넌 너무 잘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잘못하는 거는 회피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학원만 4개를 다니고 있고, 그걸 자기 공부로 바꾸기 위해서는 학원만 다녀선 안 된다라는 우리들의 조언도 있었고요. 와, 그런데 지연바다님한테 우리가 부모님도 아니고, 어떤 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직접적인 말은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원래 꿈은 영어 선생님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영어는 1등급이었고 그런데 그때도 영어 말고 딴 과목 공부하는 건 되게 싫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대학 입시랑은 크게 관련은 없는 그쵸? 그쪽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간절하다 마다가 아니라 부모님 생각은 이거예요. 얘가 영어는 1등급 나오는데 딴 과목 성적 올리는 게 벅차서 지금 딴 쪽으로 알아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해 주실래요?
1: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꿈이 바뀔 수도 있고 하는데, 지연이가 지금 2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 지나고 한 학기 지나면 3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메이크업 쪽으로 갔다가 만약에 또 지연이가 다시 또 꿈이 바뀌었을 때, 또 이게 공부를 또 잡기가 또 어려운 일이니까, 만약에 그냥 같이 수능 공부를 해서 내가 뭐 과를 전공을 다른 걸로 한다거나 이러면은 조금 그래도 문제가 덜한데, 너무 길이 다르잖아요.
0: 맞아. 그러니까 봐봐. 메이크업에 지금부터 온 힘을 다 써서 20살 때 다시 영어 교사가 되려면 되게 어려워. 2학년 때 하려 그래도 어렵고 25살 때 하려 그러면 점점 어려워져. 그런데 지금 영어 교사의 꿈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해놓으면 대학교 1학년 가서 나는 교사보다는 메이크업이 좋아 그러면 그때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22살에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반대라는 거예요. 지금

0: 아예 영어 교사의 꿈을 저버리고 메이크업 쪽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그거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엄마 아빠는 조금 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 꿈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1: 바뀔 수 있어요.
0: 30살이 돼서도 바뀐다니까요.
1: 그럼요.
0: 그런데 모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금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는 지금 수능 공부를 해둬서 아직까지는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한 1년 반 이상이 남아 있잖아요.
1: 네.
0: 그때 메이크업 쪽으로 가는 거는 언제든지 다시 할수 있으니까 그때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영어 1등급 나왔으니까 다른 과목도 한번 열심히 해보는 게 전체적 이거는 맞는 말이야. 전체적으로 인생 크게 보면 지금 딱 1년 반 동안 수능에 투자하는 게 너무 가성비가 높아. 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데.
1: 그리고 지금 채연이가 이제 여름방학 남았잖아요. 저는 뭔가 메이크업 쪽으로 뭐 체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수업을 들어본다거나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 아이들 있을 때 아이들이 선생님 저 이거 진짜 하고 싶어요 하고 온 다음에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0: 아이, 너무
1: 많거든요.
0: 많아요.
1: 진짜
0: 무슨
1: 많거든요.
0: 말이야.
1: 예.
0: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요, 지연 학생. 메이크업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거 언제든지 메이크업 너무 하고 싶으면 할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지금 1년 반 동안은 지금까지 공부해놓은 게 너무 아깝잖아. 엄마 아빠도 너무 아까워서 그래. 더군다나 공부를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고, 좌절해야 될 것도 아니고 하는데, 갑자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너무 간절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지원 학생, 스스로도 알잖아.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당황해 하시는지.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냐면 우리 경청 초대석에서도 공부 되게 잘하는데 가수가 너무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 그러면 엄마가 원하는 대학 가줄게. 그 다음에는 가수 하는 거 말리지 마. 그래서 진짜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 부모님들은.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가수로서도 성공하고 이런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밥 누가 줘? 엄마 아빠가 주잖아. 아니, 나는 정말 밥 주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1: 지원이 불러다가 얘기해보고 싶다.
0: 지연이? 그쵸?
1: 왜냐하면 뭐 때문에 이제 흥미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라고 했었는데 그 간절함이라거나 궁금하네요.
0: 아니, 딴일하다가 올해 1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한 고3 나이인데 검정고시 보는 친구가
1: 네.
0: 있어요. 오늘 한 2주 전인가? 엄마가 장문의 편지를 나한테 써가지고 보냈어요. 제발 우리에게 한 번만 좀 만나달라고. 딱 1분이라도 괜찮으니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왜 그러냐면 얘가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1월 달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성적이 잘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랬다는 거야. 어디까지만 끝나면 무조건 2등급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번 6월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4등급이 나왔다고 자기는 공부랑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고
1: 이거 진짜.
0: 알바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공부 때려치겠다 그랬대. 지금 한 6개월 공부한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내가 그 부모님의 편지를 보고 애 내가 만나줄 테니까 공부한 거다 들고 와라. 근데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더하기 빼기밖에 몰랐던 애가 수학 68점이나 나온 거야. 4등급 나 너무 잘했잖아. 야,
1: 네.
0: 너 공부에 소질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오늘 만났거든요. 진짜요? 제가 하면 될까요? 그래서 너 진짜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너 지금 알바 해가지고 뭐할 건데? 그랬더니 공부 갑자기 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핑계댄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1: 맞아.
0: 진짜 열심히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되게 화냈어. 너 무슨 애가 이렇게 욕심이 많아? 너 남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도 막 3등급, 2등급,
1: 맞아.
0: 1등급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너 1월 달에 시작해서 벌써 4등급이
1: 뭘
0: 나왔는데
1: 그렇게 벌써 포기해?
0: 그러니까 너, 야, 수학이 이렇게 만만해 보여? 내가 막 그랬다니까, 오늘. 너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그래서 보니까 4점짜리 제일 어려운 문제 빼놓고 다 맞췄어.
1: 어휴.
0: 3점짜리 한 개도 안 틀렸어. 나 그런 애본 적이 없거든요. 너 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1: 좋은 일 하셨네, 오늘.
0: 그러니까 영어만 1등급이었고 그 친구가 국어,
1: 지연이?
0: 아니
1: 네.
0: 아니요. 그 내가 오늘 만났던 친구는 국어도 이번에 4등급 나왔고 천국

0: 했는데 4등급 나왔어. 그럼 잘한 거잖아. 수학도 4등급 나왔는데 이 점수 안 오른다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엄마들은 속상한 거야.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에서 하는 얘기였으니까 나도 그렇고 우리 혜정쌤도 그렇고 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좀 일단 해보고 엄마 아빠한테 내가 엄마 아빠 원하는 거 밥 지금까지 20년 정도 줬으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1년 반 동안 엄마 아빠 원하는 거 한번 해드리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그런 다음부터 지연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기로 약속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또 이렇게 또 땀이 나고 막 그래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라 그랬는데 벌써
1: 휴지
0: 시간이 나요. 우리가 너무 갑자기 지연이에 대해서 얘기가 너무 어? 꽂혀가지고 온 것 같아요.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GOD 노래 아시죠? 이 노래 촛불 너무 하나. 네. 너무 좋은 노래거든요. GOD의 촛불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2: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0: 해정승제 크로스, GOD의 촛불 하나 듣고 왔습니다. 하이장님이 저는 너무 공부를 안 하다가 고1인 작년 2학기 때부터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성적은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이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암기 과목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생님이 팁 하나 주실래요?
1: 저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0: 암기 과목은 지금 내신 얘기하는 거잖아요.
1: 그쵸.
0: 나는 암기 과목을 어떻게 했냐면 항상 A4

0: 용지를 네 조각으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한 면에 모든 거를 다 쓰고 거기에 있는 거를 수업하듯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막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금방 외워지는데 암기 과목은.
1: 저는 F용지를 3등분으로
0: 어?
1: 접었어요, 이렇게.
0: 나는 4등분, 선생님은 3등분이었구나.
1: 그리고 교과서의 그 텍스트를 제가 다그 개조식으로 다 적었거든요.
0: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1: 그럼 나중에는 머릿속에서 교과서가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에는 소크라테스 있었고, 여긴 플라톤 있었고, 그 내용은 여기 문장 있었고, 이것까지 기억날 정도로. 그러니까 교과서를 읽으면서 내가 내이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0: 맞아,
1: 예,
0: 맞아.
1: 저 링바인더도 껴갖고 제가 쓴 거를 제가 공부하면서 계속
0: 그래,
1: 봤거든요.
0: 맞아, 맞아. 선생님도 비슷하게
1: 좀
0: 했네.
1: 그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 내용을 소화해서 기억했던 것 같아요.
0: 그쵸. 그거를 딴 사람, 반장이 써준 걸로는 공부가
1: 아,
0: 안 돼.
1: 맞아.
0: 무조건 내가 쓴 걸로만 공부가 되는 거니까, 쓸 때도 한번 공부가 되고, 그거 다시 한번 막 나는 그걸 그냥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막 선생님이 흉내내면서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야, 오늘 어디 들어갈 차례냐면 이거야.
1: 아,
0: 이러면서,
1: 진짜요?
0: 뭐 민주주의에는 뭐가 있고, 뭐 국회, 뭐 헌법재판소는 뭐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몇명 임명하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막 이러면서 그걸 한번 쫙 읽으면 또 읽고, 또 수업하고, 또 수업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 계속하면 그게 막 튀어오르는데, 암기 과목은 그 내신 시험 볼때그 매지가이처럼 이렇게 쫙 올라오는데.
1: 저 머릿속에서 책장 넘겼다니까요. 아, 그거 어디 썼더라? 막 이렇게.
0: 그랬었구나.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 사람마다 하는 방식이 좀더다
1: 다르죠.
0: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요즘 서경석 님이 그 한국사 이렇게 1급 따가지고 요즘은 한국사 강의 많이
1: 아,
0: 하시잖아요.
1: 그래요?
0: 예. 그러는데 외우기 쉬운 방법 막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자기만의
1: 맞아요. 내가
0: 방법이잖아요.
1: 만드는 거야, 그.
0: 있어. 그거를 그때 전현무님이랑도 나그 얘기 했었는데, 티처스 찍으면서 외울 때 좋은 방법이 내 만의 머릿속에 피아노 위에 뭘 하나
1: 이미지.
0: 올려놓고,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외우면
1: 맞아요.
0: 돼요.
1: 맞아.
0: 그 방법을 스스로가 깨우쳐야 돼.
1: 자기만의 그 방법이 있는데,
0: 그치, 그치.
1: 뭔가 순서 있는 것마다 짝꿍 이렇게 지어갖고 외우는
0: 맞아.
1: 건데.
0: 그걸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벌써 11시 34분이 지나고
1: 와,
0: 있네요.
1: 시간 빨리 갔다.
0: 빨리 갔네요. 세몽은 어떠셨어요?
1: 제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 오늘 너무 오랜만에 온것 같고,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0: 너무 반갑고 좋으셨구나. 다음 주에도 와주실 거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죠. 그 주얼리 그 소리가 그 뾰로롱이 지속되는 한 우리 선생님은 계속 나와주실 겁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시고요. 다음 주에 또
1: 네.
0: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1: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0: 저는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NCT 드림의 덩크슛, 스텔라 장의 노래입니다. 아름다워.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김유샘님 생선님 전 이번 시험이 너무 스트레스였나 봐요. 지금 제 책상 위에는요 문제집으로 접은 종이학이 여러 개 있고요. 그거 말고도 개구리, 유니콘, 공룡.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여기는 지금 동물의 왕국이라니까요. 시험 공부할 때 왠지 청소하고 싶잖아요. 차라리 청소가 더 재밌잖아. 요셉바다님은 종이접기에 흠뻑 빠지셨네요. 그런데 문제집으로 접었다고요? 수학 문제집이었으면 틀린 거는 다 스크랩해둬야 되는데 그거 다 적어두고 담아진 페이지로만 만든 거죠? 권수현님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오늘은요 엄마도 엄마하기 참 힘들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하루였답니다. 그래도 생선님 목소리 들으니까 안정이 되네요. 오늘도 감사해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평소에도 부모님들이 이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을 함께 하고 계시지만 시험 기간이 되면 글도 좀 더 많이 남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더 예민할 때니까 청소년 바다님들도 학부모 바다님들도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우리 바다님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5993님 치킨 먹을 때 매번 동생한테 닭다리 양보하느라고 저는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이제 1인 1닭 하고 싶어요. 이야 동생한테 닭다리를 매번 양보해서 닭다리를 먹어본 적이 없다고요? 이게 웬일? 닭다리 두 갠데? 아 동생이 두 명인가? 동생이 두 명이라 그래도 이거는 좀 그렇다. 계속 양보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좀 나눠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선언을 하세요. 동생들아 긴 세월 동안 내가 많이 양보했으니 이제 다리 하나는 언니가 형이 좀 먹게 해주지 않을래?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에 하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 보내주세요. 반디 앱은 무료고요. 경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저 다시 오겠습니다. 아이들의 노래입니다. 폴라로이드.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이제 7월 2일 목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오프닝에서 우리가 얘기했었죠. 딱 1년의 절반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후 12시라 그래야 되는구나. 거기에서 또 12시간이 지금 지났으니까 이제 하반기 쪽으로 12시간이 더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작년 9월 8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두 달만 있으면 저도 벌써 경청 DJ가 된 지 1년이 다 돼가네요. 아까 장르불문 생선물에서 최근 나를 행복하게 한 것들 이야기했었잖아요. 마무리를 하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밤에 우리 바다님들 행복하게 주무시라고 몇 개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끼뿌끼님이, 저는 생선님이 제 문자를 읽어주셨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4420님은 저는 행복한 순간이 좀 많아요. 길을 걷는데 모르는 아이가 인사하면서 웃어줄 때 아우 행복하죠. 어떤 방해도 없이 원하는 만큼 자고 일어날 때, 그리고 여러 행복한 순간을 생각하게 되는 지금 이 순간, 계속 실실 웃으면서 어떤 행복한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와, 4420님의 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 정말 배우고 싶은데요. 이렇게 매 순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재능이라고. 이것도 정말 재능인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으면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연습 많이 하면 우리도 자그마한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박하연님이, 너무 친했던 친구가 멀리 이사가서 서로가 바쁘기도 하고 5년을 못 봤는데 갑자기 네가 보고 싶어 왔어 하면서 그 말에 너무 행복했었다고. 맞아요.

오랜만에 또 친구 연락 보면 너무 행복하죠. 유상기님은 시험 끝나서 행복해요. 망쳤는데요. 그래도 행복해요. 저 이상한 건가요? 예스! 보통 망치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 유상기님은 망쳐도 행복을 느끼셨네요. 이상한 건가요? 독특한 겁니다. 임혜진님, 아이들 자는 모습 보며 경청 듣는 일이 정말 행복하네요. 그게 맞죠. 저는 아기를 낳아보지 않는 이상 절대로 비슷한 감정이 없다면서요. 그 행복. 아이들을 바라보는 행복. 저도 참 궁금하긴 해요. 그게 어떤 느낌일까? 행복을 느끼시는 혜진 바다님. 부럽습니다. 안보라님. 오늘도 잘 듣고 자러 갑니다. 청소년기 꿈도 많고 하기 싫은 거는 너무 하기 싫을 텐데 생선님이랑 주얼리 윤 선생님 조언 따라서 공부에 집중해 보는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극복하는 경험이 삶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이 돼요. 청소년 바다님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또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보신 안보나 바다님의 솔직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은 이 노래를 들어요. 케이신인과 함께하는 시간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노래로 준비한 곡은 카더가든의 노래예요. 내일의 우리 이 노래 들으면서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해요. 바다님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코잘 자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1: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2: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3: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2: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0: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핫쌈 리바이벌. 현재 베트남의 대중음악계에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핫쌈. 이것은 7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베트남의 전통 민요라고 합니다. 과거 시각장애인이나 떠돌이 가수들이 거리와 시장을 돌면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내며 베트남의 무형문화유산이 되었답니다. 핫쌈이 요새 베트남 젊은 세대의 송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학교에서는 체험형 핫쌈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핫쌈을 현대 팝에 접목해 선보이는 젊은 세대 음악가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국 전통음악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되살리는

가곡작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덕분에 베트남 음유시인의 유산, 베트남의 블루스가 새 세대를 만나 다시 흥하게 된 것이죠.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첫 곡, 베트남의 두 아티스트 하미오 그리고 태펑 브이베카. 두 사람은 참고로 부부라네요. 부부 사이. 썸 하노이, 하노이의 핫썸 EDM 리믹스 버전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6년 전에 발표를 했었네요. 그러니까 이 영상과 함께 보니까 한국에는 추다혜 씨, 여기에 250 이런 조합, 그러니까 모습도 약간 비슷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뭐 그런 그림이 막 상상이 되면서 방금 곡이 끝날 무렵에 해질녘 시장거리 풍경을 이 스토리텔링 하고 있는 이 곡의 서사에서 신문을 파는, 예, 뭐 호외요 호외 뭐 이런 느낌의 외침도 효과음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해금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얼후,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핫삼의 주요한 악기, 뭐 유일한 악기일 수도 있고요. 반주하는 악기, 현악기 니, 단니라고도 한다네요. 베트남 악기의 소리도 주요하게 들립니다. 이 조합이 괜찮은 것 같네요. 예. 한 10년 전 베트남 음악을 막 찾아서 듣던 그때의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양의 블루스와 닮아있다라는 해외 관광객의 코멘트도 소개하고 있는 기사 내용을 보니까 어제 세아라를 통해서 우리 카메룬 출신의 세계적인 퓨전 아티스트, 베이시스트, 멀티 인스트루멘탈리스트 리차드 보나 이야기도 떠오르네요. 뭐 아프리카, 미국 그리고 인도까지 가가지고 이 인류의 블루스라는 이 공통 요소를 탐구했다라고 하는데, 그 원초적인 단계에서는 이 옴계가 주는 그런 어떤 유대감이 상당한 것 같네요. 어떤 음악이든 간에 학교에서도 활발히 이런 교육 참. 참여 교육이겠죠. 체험 교육이라고 했다. 참.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핫삼. 앞으로도 주요한 그 베트남 팝의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럽 음악만 좋아했던 게 미안해진다라고 김정숙님께서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아, 그러시어요. 앞으로 더 좋아해 주세요. 동남아 음악도 대충 들었는데 노래 매력 있는데요. 노래 좋다라고 김정환님께서도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좋은 거는 이렇게 여기저기 숨어 있더라고요. 다시 찾아 듣고 싶은데 뭐라 검색해야 할지라고 김연주님께서, 아 이건 간단하죠. 세음의 홈페이지에 오셔서 저희 차곡차곡 쌓고 있는 선곡표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자 선곡표의 첫 곡이니까요. 상대적으로 찾기도 쉽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요. 브라질의 두 아티스트의 두 곡입니다. 브루노 벨리의 아테 메우 비올랑, 나의 기타마저, 그리고 바일라데 세주의 바사링야, 작은 새, 두 곡 듣고 오죠.

비올랑 나이키타 마저 먼저 들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 그룹 바일라 데 세주의 바사링냐 작은 새였습니다. 7월 둘째 날 목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콜롬비아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더 나은 나라를 상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라고 콜롬비아 출신의 라틴 록 음악 거장 호아네스는 1970, 8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내며 거친 음악에 탐닉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콜롬비아는 정부군, 좌익게릴라, 우익반군, 그리고 악명 높은 마약 카르텔이 뒤엉켜 싸우며 지옥 같은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호아네스가 나고 자란 콜롬비아의 대도시 메데인 이곳은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 치하에서 세계 최고의 살인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호아네스의 사촌이 납치범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호아네스의 가장 친한 친구는 무장 괴한들에게 잡혀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참상을 호아네스는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시기 그의 아버지는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프리카, 이베리아,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를 접하며 7살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호아네스는 콜롬비아의 현실이 남긴 지독한 트라우마를 아는 채 록과 헤비메탈 음악에 탐닉했습니다.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도시의 환경 속에서 록과 메탈은 분노를 배출하고 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죠. 결국 그는 16살에 헤비메탈 밴드를 결성하기에 이릅니다.

후아네스의 헤비메탈 밴드 에키모시스는 콜롬비아 자국 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죠. 그리고 결성 11년째를 맞이한 1998년 호아네스의 용단 끝에 해체되었습니다. 우린 콜롬비아에선 꽤 성공한 밴드였지만 어떻게 해도 콜롬비아 국경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호아네스의 회고는 밴드 해체 당시 콜롬비아 음악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내전과 경제적 빈곤으로 이 관련 인프라가 열악하기 짝이 없었고요. 메탈이라는 비주류 장르로 세계 음악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죠. 호아네스는 밴드 해체 직후 푼돈과 기타 한 대만 들고 미국 LA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은인을 만납니다. 이 은인, 우리에게는 체게바라 전기영화인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의 음악 거장으로 친숙한 구스타보 산타올라야였습니다. 구스타보 산타올라야를 프로듀서로 영입한 후 후아네스는 영미권 록음악을 토대로 하되 콜롬비아 전통 리듬을 접목한 앨범을 발표합니다. 여기까지 라틴 그래미 어워드 3관왕에 빛나는 후아네스의 데뷔 앨범 휘하 데비엔드

후아네스는 샤키라와 함께 콜롬비아 대중음악을 변방에서 세계 주류 시장으로 끌어올린 국보급 아티스트입니다. 콜롬비아의 음악 전통을 록 장르에 접목하고 스페인어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영미권 주류 차트를 정복한 최초의 라틴 록 아이콘이기도 하죠. 또 한 가지, 이 묵직한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콜롬비아 전통 리듬의 온기와 활력에 실어내며 콜롬비아의 참혹한 현실을 음악이라는 텍스트로 돌파한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03년 세계 평화 음악 프로젝트인 Paz Sin Fronteras, 국경 없는 음악을 직접 주도하며 그가 남긴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1972년에 태어난 콜롬비아 사람인 나는 단 하루, 단 한 시간, 단 1분도 평화로운 나라의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전쟁과 무관심이 존재합니다. 국경 없는 평화는 사랑과 평화를 믿는 예술가들의 집단적 갈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콜롬비아 전통 리듬을 접목한 록 음악의 아이콘 화네스를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이제는 정통성과 예술성을 확고히 했다라고 할수 있는 행보를 쭉 가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그의 데뷔 음반, 두 번째 음반이었군요. 2002년 발표곡 Adios Rapido, 신에게 청합니다. 이렇게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의 바이오그래피를 살펴봤는데, 10년 차의 경력의 뮤지션의 미국 데뷔가 그렇게 늦게 일어난 게참 다행이다. 그 바탕으로 이렇게 훌륭한 음악들을 만들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 송라이터로도 그 화네스의 역량이 빛나는 두 곡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세음행이 전한 노래에서 이 노랫말을 소개하기도 했죠. 신에게 청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당신의 눈빛으로 내 눈이 깨어있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죽지 않기를, 아버지가 날 잊지 않기를 신께 기도한다. 뭐 자신의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조국 콜롬비아의 폭력을 겨냥해서는 내 민족이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지 않기만을 신께 간청한다라고 하죠. 그 뮤지션이 인터뷰에서 이 곡이 어떻게 그 인셉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무척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잖아요. 미국 투어 중에 차 안에서 갑자기 이곡 제목인 아디오스 레피도라는 구절이 생각나서 술술 풀어나갔다 뭐 이런 식이긴 한데, 그 폭력이 난무한 그런 지옥 같은 땅을 벗어나서 음악을 계속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라는 증언 같은 그런, 예, 말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마음은 참 아팠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신은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탈출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음악을 계속할 수 있지만 두고 온 동료들, 가족들, 대다수의 콜롬비아인들을 생각하면 또 47주 연속 핫 라틴 트랙 탑5 차트에 머물렀고요. 세계 대륙 12개 국가의 1위를 기록하는 그런 히트곡이 됐죠. 지금도 모든 공연을 이 곡으로, 오프닝 곡이라고 하죠. 관례처럼 그렇게 이 아디오스 레피도로 공연을 시작하는 게, 시그니처처럼 화냈을 공연에 그렇게 됐답니다. 두 번째 곡, 좀 차분한 분위기에 2007년 앨범 수록곡 사제의 지뢰라는 뜻이라네요. Minas Piedras. 여기에는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라틴 록의 1세대 아르헨티나 출신 안드레스 칼라마로가 피처링 보컬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구스타보 산타올라야 같은 또 거장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정통성, 예술성, 그런 신뢰를 획득하는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의 중기 행보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최근 곡은 Una Noche Contigo라는 곡을 세음행에서 소개하긴 했는데, 이건 좀 다른 의미의 행보라고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의 실명이
호안 에스타반이라는데요. 그래서 줄여서 호안에스라는 활동을 벌였고, 요 우나노 제콘디고 같은 프로젝트는 호안에스테반이라는 정체성으로 약간 양면을, 이중적인 정체성을 또 탐구하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예, 좀 로맨틱한 분위기에 그런 곡을 쓰고 있구나라는 느낌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호안에스의 통산 그래미 숫자는 26개의 라틴 그래미, 그리고 3개의 미국 그래미 어워즈 수상을 했죠.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지뢰 피해자 지원 재단인 미 쌍그레를 또 설립했고요. 그걸 꾸준히 또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칭찬을 좀 많이 한 편인데 제가 좀 좋아해서 그런가. 아무튼 멕시코 청취자 아크에인젤 0778님, 0778님이 멕시코 청취자셨군요. 몰랐어요. 멕시코 거주자신 거죠? 아니면 멕시코 분이신 건가요? 반가워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네요. 후아네스의 가사가 참 사랑스러워요. 마치 시 같아요. 아디오스 레피도에 대한 감상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축구 선수의 헌정한 브라질 음악 두 곡이죠. 프랑스의 보농덩드와 니콜레타의 피오 마라빌라, 피오 마라빌라, 경이로운 아들. 이어서 프랑스의 파스칼 오비스포의 지네딘, 지네딘 지단에 대한 헌정곡이죠. 이렇게 두 곡 듣고 세요맹이 전한 노래 함께 하시죠.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은 이탈리아의 말리카 아이안이 부르는 리고민 디오다키,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입니다. 2010년 산네모에서 미아 마르티니 비평가상을 수상했죠. 프랑스의 시인이자 작사가 자크 프레베리의 유명한 시 데조네 두 마탕, 아침 식사를 읽고 영감을 받았더네요. 해설 대신 시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는 잔에 커피를 따랐다. 그는 커피잔에 우유를 넣었다. 그는 우유탄 커피에 설탕을 탔다. 그는 티스푼으로 커피를 저었다. 그는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았다. 내게 아무 말 없이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로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재떨이에 죄를 털었다. 내게 아무 말 없이 날 보지도 않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머리에 모자를 썼다. 그는 우비를 입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빗속으로 떠났다. 내게 한마디 말도 없이 날 보지도 않고 나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이제 노랫말 낭독하죠. 난 문득 깨달았어. 아침 식사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다가 갑자기 이젠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 당신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이. 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거야. 내 손엔 바람만 싣고 갈 거야. 난 더 가벼워지겠지. 허공에 뜬 것처럼 떠나기 전에 미소 지을 거야. 한 줄기 바람으로 홀연히 사라질 수 있을 거야. 위험할지 몰라. 하지만 그런 게 자유일지 몰라. 내 위엔 하늘만 펼쳐져 있을 거야. 하늘 말고 어떤 곳도 내 위를 차지하지 못할 거야. 난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덧없는 환상에서 깨어날 거야. 그러면 네가 여전히 네가 있겠지. 바로 이곳에.

0: 거라도 귀.
1: 이비어스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세요맹인 전하는 노래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말리카 야네 2010년 발표곡이었죠. 리코멘티오 다키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미셀님께서 갑자기 이 가사에서 동요 앞으로 생각나는지 흐흐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 같아서요. 생뚱맞은 코멘트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가 저를 행복하게 하거든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리고 제가 요 노랫말에 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날렸는데요. 그거 알려드릴까요? 난 그런 내게서 오롯이 선한, 넌 그런 내게서 오롯이 선한 여자를 보겠지만 난 혼자가 아닐 거야. 새로운 무언가가 내 삶에 들어와 날 이끌어 멈추지 않고 나아갈 거다. 뒤돌아보는 법 없이, 후회하는 법 없이 나아갈 거다. 앞으로, 앞으로. 1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 이하립의 음악정찬이죠. 기대해 주시고요. 스웨덴의 두 사람, 빅토르 노레안 그리고 리사 닐손의 데에 데이아 벤타트 포널 기다렸어. 이 음악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오에 겐자브로는 노년에도 꾸준하게 글을 썼습니다. 22살에 데뷔한 이후 60년 넘게 현업 작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문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죠. 그의 노력엔 특별한 독서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3년 독서법입니다.

수석법입니다. 오해 겐자부로가 스승에게 배웠다는 이 3년 독서법은 읽고 싶은 작가나 시인, 사상가를 한 명씩 골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작가의 생각과 문체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내 안에 새로운 언어 감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오해 겐자부로는 이 3년 독서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건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새로워지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이 3년 독서법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주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 이탈리안 아티스트 사비나 시우바가 이끄는 타국적 그룹이죠. 뉴욕에서 결성된 브라질리안 걸스의 2005년 발표곡 시렌 데 라 페타, 축제의 사이렌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지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9728 문자로 신청곡 주셨습니다. 음악 잡지에서 앨범 리뷰 보다가 새 음행에서 함께 듣고 싶은 앨범 발견하셨다고 신청하셨는데요. 파리의 밤 그리고 아바나의 밤이 섞인다면 이런 풍경일까? 이렇게 소개가 된 음반이라고 하시면서 프랑스의 첼리스트인 뱅상 세갈 그리고 쿠바의 피아니스트 로베르토 폰세카의 공동 앨범 누이 파리시엔 알라 아바나에서 룸보 아띠 들려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최고의 프로그램이 될 새음행과 함께 할게요 라고 칭찬까지 써주셨네요. 그렇군요. 쿠바의 로베르토 폰세카 같은 경우는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으로 투어 멤버로 출발을 했다고 그러고요. 뱅상 세갈 같은 경우도 세사리아 에보라, 마티우스 셰디드 뭐 이런 경력에 아무튼 두 사람이 만나서 그렇게 협업해서 발표하는 음반이라는데요. 룸보 아띠 너에게 가는 길 신청하신 곡 함께 듣고요. 오늘 2부 순서 이하립의 음악 정찬 시작합니다.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요. 책 맞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선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 2부 코너 ERIB의 음악 정찬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겠습니다.
0: 예, 서울국제도서전
1: 네.
0: 잘
1: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예. 또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예. 또 사월님이 또 멋진 음악 간식으로 시간을 채워주셔가지고 편하게 예. 또 책 팔고 왔습니다.
0: 책 팔고
1: 네.
0: 돌아온.
1: 네, 책 팔고 책 팔이 이하리.
0: 출판사 픽션들 대표 이하리 대표와 함께하는 그 사업 보고 같은 것도 하시겠어요? 어떻게 좀 예, 매출이 좀 많이 증가했나요?
1: 네, 5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도서전 자체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0: 한 인파 수치로 뭐 한 수십만?
1: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헤어려보지 네. 못했지만 네네. 그분들의 한 진짜 한 50분의 1 정도가 저희 부스에 다녀가시지 않았을까. 오,
0: 꽤나 많이 다녀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 그러니까요. 그 정도만 네. 오셔도 정말 쉴 틈 없이 바빴거든요. 그래서 종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약간 이렇게
0: 악수까지 해야 되면 너무 힘들겠는데요.
1: 악수하기엔 이제 책이 앞에 놓여 있어가지고 네. 악수는 못하고 안녕하세요 해도 제 목소리가 네. 거기까지 닿지 않습니다. 너무 크고 시끄럽고 네. 사람들이 많으셔서 아무튼 진짜 5일 내내 열심히 그 작가님들의 책 작가님들 이야기를 네. 많이 홍보하고 들려드렸습니다.
0: 네. 혹시 뭐 토크 작가의 토크 뭐 이런 순서도 있나요 그런 거?
1: 신혜욱 작가님과 프롬 싱어송라이터 네. 프롬의 사인회도
0: 사인회
1: 네네 잠깐씩 열려서 또 많은 사랑하시는 분들이 또 막 사랑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네,
0: 그럼 뭐 매체에 보니까 네. 여성 주제 관련 책들 뭐가 요즘 요번에 북페어의 네네. 주요 포커스인 것처럼 보도가 된 걸 하나 보긴 했는데.
1: 항상 그런 네. 주제 그 섹션들이 좀 있었고요. 네. 제 맞은편 부스에서 네. 라우더 북스라고 네. 나의 미친 페미니스트 여자친구라는 네. 책을 팔고 계셨는데 그 네. 책이 또 넷플릭스에 영화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좀 많은 관심들이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0: 책방 주인이시기도 한 대한민국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을 하셨다.
1: 평산 책방이 예. 정말 크게 예. 자리를 잡고 계셨고 이틀 내내 뵀어요.
0: 예.
1: 근데 그 와중에 저희 그 좁디 좁은 부스를 앞으로 두 번을 지나가셨는데
0: 병원들과 함께 이렇게
1: 네네 이렇게 서 있었는데 뒤에서 막 경찰이 막 와다닥 달려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경찰이 웬일이지 딱 봤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짓고 네.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굿즈 중에 플라스틱으로 된 그 꽃갈피가 있었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사실은 경호원들 분과 계시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하고 접촉하거나 책을 드리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네. 그 사이를 비집고 선생님! 이걸 제가 건네드렸단 말이죠.
0: 오.
1: 근데 그걸 딱 받으시고 이렇게 싹 돌려보시더니 네.
0: 미소를 알려주셨나요?
1: 책갈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0: 뭔지 알아보셨네요. 이게 뭔지.
1: 네, 책갈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셔가지고 아주 인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0: 이하립 씨 목소리 작으신 분이 어떻게 선생님! 그때는 또 큰 목소리가 나왔나 봐요.
1: 작은 목소리였죠. 선생님. 그래서 이제 꽃이 갑자기 옆에서 쭉 나오니까 이렇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저는 네. 사인이나 사진 뭐 이런 거 혹시 받으셨을까 해서.
1: 그런 거는 신청하시려면 정말 확성기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서 사진도 찍고 하셨고요. 또 옆 부스에는 막 김혜경 여사님도 오시고 여사님들도 오시고 네. 굉장히 많은 경호원들도 경호원들도 만나뵙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서울국제도서전 잘 참여하고 오신 픽션들 출판사 대표로서 이제 또 보고를 해주셨고요.
1: 네.
0: 오늘 음악정찬 메뉴 소개하셔야죠.
1: 네. 진짜 그 5일 동안 이제 도전하고 제가 너무 이렇게 체력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오늘은 약간 체력을 좀 올려야겠다. 그래서 희말이 없는 음악들을 좀 골라볼까 하다가 아니다 달콤한 노래를 좀 골라보자. 그래서 달콤 한도 치사량 네, 달콤 한도치사랑의 노래들을 전에 한번 낭만 한도치사랑 노래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귀여움으로 갈 차례인데 오늘은 그냥 달콤 한도치사랑으로 가볼까 해서 골라봤습니다.
0: 제가 또 바보 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 네네.
0: 달콤한 음악은 듣자마자 알아야 되죠. 탁 첫 소절이 이렇게 탁 아니면 전주가 이렇게 탁 흐를 때마다 뭐가 사람에게 뭐 달콤하다는 표현은 이 미각의
1: 영역인데요.
0: 일단 일차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뭐 어떤 걸 탁 들으면 달콤한
1: 저는 사실은
0: 걸까요?
1: 음악은 어떤 순간 누군가와 함께 듣느냐에 따라서 달콤함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리고 뭔가 첫 반주부터 막 진짜 막 와 이거 당도가 말해서 짠 거 쓴 거 먹어야 되겠다 약간 싶은 음악들도 있는가 하면 뭔가 가사가 뭐 제목이 약간 그런 달콤함이 배어져 있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0: 네.
1: 오늘 그래서 이것저것 좀 섞어가지고.
0: 제목은 그런데 네. 이 내용이 반전인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은.
1: 그러니까요. 첫 번째 곡이 바로 그런 곡입니다.
0: 그런 곡이더라고요.
1: 네, 네. 맞습니다.
0: 달콤함은 주관적이다. 근데 네, 우리가 한번 공유해보자.
1: 네. 네.
0: 근데 충분히 설탕 아주 그냥... 포대로 가져오셨어요.
1: 네, 예. 막 지금 막 디저트 먹는 것보다 달콤한 음악으로 또 이렇게 혈당을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자, 오늘의 이하리베 음악 정차는 달콤함 치사량 혈당 스파이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골라오셨는데요. 첫 곡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첫 곡은 스웨덴의 국민 록 밴드 켄트. 네. 예, 그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이제 사커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게 그 스웨덴어로 쏘겔이라는 발음이더라고요. 쏘겔이라는 발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이번에 처음 찾아봤거든요. 저도 그냥 사커 이렇게 들었는데 쏘겔이었고요. 이 켄트 음악은 전부 다 스웨덴어로만 쓴다고 합니다.
0: 그래서 한 번도

0: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니라 나중에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가 설탕이 되기 때문에
1: 아, 초기에 살짝 반짝하다가
0: 네.
1: 결과적으로는
0: 확 떨어지는 게 이제
1: 예.
0: 슈가여서 슈가 블루스라는 책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설탕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노래를 오늘 첫 곡으로 골라봤고 진짜 피아노 인트로랑 피아노 아우트로로 처음과 끝이 딱 마무리되고 시작되잖아요.
1: 아, 7472 드럼으로
0: 네,
1: 인트로죠?
0: 맞아요.
1: 예.
0: 그리고 이 노래 후렴에 뭐 닝겐 닝겐 닝겐 닝겐 이게
1: 그
0: 나오거든요.
1: 일본말로는 인간이라는 얘기
0: 저는 약간
1: 같은데. 예.
0: 닝겐으로 들었어요. 네.
1: 닝겐? 예, 닝겐.
0: 네, 닝겐으로 너무 들려가지고.
1: 닝겐을 맞았다?
0: 네. 정말 그
1: 뭐예요, 닝겐?
0: 조서전에
1: 네.
0: 근데 이 가사가
1: 네.
0: 잉헬 잉헬이고
1: 잉헬.
0: 아무도 아무도 아무도
1: 잉헬.
0: 아무도 결국 약간 인간에 대한 얘기긴 한데
1: 네.
0: 아무도 아무도 내 노래 나내 노래를 듣지 않는다. 내
1: 안
0: 목소리를
1: 들어,
0: 듣지
1: 안
0: 않는다.
1: 들어, 그거네.
0: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으니 진짜 오늘의 첫 시작은 설탕을 한번 쫙 뿌리면서
1: 예.
0: 네, 켄트의 음악으로 치사량을 올려보는 거 어떨까
1: 네.
0: 싶습니다.
1: 요즘도 활동하는지 모르겠네. 네.
0: 2016년에 공식적으로 해체를
1: 해체를
0: 선언했고요.
1: 하셨어요. 예.
0: 2024년에 어떤 싱글을 또 발매하면서 반짝하고 나오셨는데
1: 네.
0: 어떤 그 이후의 소식은 없는 것
1: 없어요.
0: 같습니다.
1: 오늘 골라오신 2002년 스웨덴의 얼터너티브 록 밴드 켄트의 소케르 이 앨범의 첫 선곡으로 함께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과 함께하는 그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 요리인 이하립의 음악정찬 시간이고요. 선곡 테마는 달콤 한도치사량 혈당 스파이크를 부를 수 있는 음악 노래들이었고요. 첫 곡으로 스웨덴 그룹 켄트의 소켈 설탕이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밴드의 음악을 그렇게 처음 이렇게 튼 게 이 무렵이었던 것 같고 켄트 뭐 등등이 떠오르는데요.
1: 네, 말씀하신 대로 드럼으로 시작을 하네요.
0: 네, 드럼 뭐 조금 시작하다가 바로 키보드가 들어오니까
1: 네.
0: 같이 시작했다고 볼수 있는데 이 747이라는 곡도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드럼 인트로가 있어서
1: 네.
0: 그게 흔한 건 아니라서 드럼
1: 맞아요.
0: 인트로를 좋아하는 그룹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1: 네.
0: 목소리 여전히 좋네요. 네.
1: 그러니까요, 진짜 여전히
0: 싸이월드 배경음악으로도 많이 썼는데.
1: 진짜
0: 네.
1: 정말 그때 막 이런 켄트 노래 걸면 좀
0: 음악 듣네. 뭐 이런
1: 막
0: 거.
1: 센스 있는 애 약간
0: 내가
1: 이런 게
0: 약간
1: 있어.
0: 음악 스노브였나?
1: 디깅 좀 하네 약간 이런
0: 아니
1: 것들.
0: 저는 저희 소속사에서 그 배급사 샘플러를 많이 구해다가 막 줘가지고요. 그때 당시 홍보반을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켄트라는 그룹을 제가
1: 역시.
0: 알아서 사서 들은 적은 없고 그런 샘플러가 많이 도움이 됐던 시절이에요. CD.
1: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알게 됐나 봐요. 이렇게 먼저 또 틀어주셔가지고,
0: 네.
1: 어머, 어머, 이러면서 또 따라 틀고. 그 재미가
0: 아니에요.
1: 있었습니다.
0: 그때 벌써 유명해가지고 뭐 판이 많이 팔렸을 수도 있고. 2016년에 해체를 했다니까 뭐 벌써 10년 전에 이제 해체를
1: 맞습니다.
0: 했네요.
1: 네,
0: 네.
1: 맞습니다. 아, 진짜 추억이 약간 이렇게 돋아나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1: 네. 두 번째 곡 한번 또 소개해 드려볼까요?
0: 아니, 쉬다가도 돼요.
1: 아,
0: 이하립의 음악 정찬 달콤
1: 네.
0: 한도치사량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는 노래 두 번째 노래 만나보죠.
1: 네, 제가 망원동의 어느 음식점에서 이런 문구를 봤어요. 여유는 잔고에서 오고 상냥함은 탄수화물과 당에서 온다.
0: 아, 그 상냥함이
1: 네.

0: 피에 이제 당도가 좀 어느
1: 뭐
0: 정도
1: 섞여야,
0: 있어야.
1: 네, 섞여 있어야 이렇게 친절도, 웃음도, 상냥함도, 다정함도 나오는 것이다. 약간 그래서
0: 그 약간 스위트 디저트 파는 카페였나요? 왜?
1: 음식점인데
0: 음식점.
1: 약간 그 이름이 약간 그 달콤함을 약간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었어서
0: 네네.
1: 아,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두 번째 노래는 Kiss Me라는 노래를 골라봤어요. 이게 Sixpence Under Richer의 Kiss
0: 네.
1: Me인데 저는 이분의 버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맷 몰티스라는 이제 영국 기반으로 하는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식스펜스 언더리처의 키스미가 현지형이라면 이 노래는 약간 회상형?
0: 회상형.
1: 네, 약간 지난 일을 돌아보는 키스미 같은 느낌이고, 제가 좋아하는 당도의 어떤 그 뭐랄까 밀도가
0: 네.
1: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약간 막나 당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게 아니라,
0: 폭력적일 수도 있는 그런 들이댐이 아니라.
1: 네. 그래서 이렇게 달콤한 노래를 이렇게 슴슴한 당도까지 떨어뜨려 준이맷 몰티스의 이 선곡이 아 편곡이 전 너무 좋았고
0: 일단 템포가 상당히 느려졌죠?
1: 템포 엄청 느리고 이 정도면 키스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약간 이런 달콤함인데 정말 약간 꿈속의 달콤함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곡은 맷 몰티스의 키스 미를 가져와 봤습니다.
0: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커버곡으로 히트를 해가지고
1: 네.
0: 유명해지는 거, 그것도 괜찮은 건가?
1: 저 그렇게 막 멋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근데 이분도 이제 그 커버 앨범 자체에서 이 노래가 이제 노래가 싱글컷이 된 건데 그 앨범 중에서도 특히 이 노래만 사랑을 받았고, 식스펜스보다 좋다라는 말이 심지어 맷 몰티스의 모든 노래 중에 이 노래가 제일 좋다라는 사람들도 직원들도 간간이 들었습니다.
0: 목소리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향수가 있던데, 그 뭐, 알란 파슨스 막 이런 느낌도 나는 질감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몽환, 뭐 이런
1: 맞아요.
0: 거잖아요.
1: 여러 가지 질감의 목소리를 갖고 있고 스스로도 그런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하는 분인 것 같고 이 싱어송라이터 맷 몰티스는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음악을 쓰는 거, 노래를 쓰는 거가 너무 좋대요. 그거가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잘못 쓰게 될까 봐를 고민하는 분이 어떤 커버곡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그리고 정말 자기 노래처럼 이렇게까지 바꿔서 부른다고 보통 이게 좀 스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카피곡들은. 네.
0: 편곡의 힘이겠죠. 이렇게 편곡을 잘하니까 그런 작업도 노래를 쓰는 거에 중요한 부분으로 이 사람이 즐기는 그런 요소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편곡이
1: 그렇습니다.
0: 상당히 좋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좀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오늘 이하립의 음악동찬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는 노래 두 번째 곡으로 영국의 맷 말티스의 Kiss Me 듣고 오죠.

0: Matt Maltese,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버전의 Sixpence Under the Richer, 예, Kiss Me. 오늘 이하립의 음악정찬 두 번째 곡이었고요. 역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있죠. 예, 좀 나른한.
1: 나른한 혈당 스파이크.
0: 아, 그 당이 올라가면 약간 잠을
1: 맞아요.
0: 부른다고 하던데.
1: 저도 항상
0: 예.
1: 달달한 거 먹고
0: 이렇게.
1: 나면 잠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기절?
0: 예.
1: 약간 전원을 뽑은 것 같은 훅 꺼지는 거 있잖아요.
0: 아니, 밤만 먹어도 오후 뭐 4시, 5시 되면
1: 네.
0: 눈이 스르르 감기는
1: 네.
0: 그게 이제 떠오르는데.
1: 지금 잠깐 이렇게 다 졸다가 깨셨을 것
0: 3982님께서 식스펜스의 그 키스미보다 훨씬 좋은데요? 라고 써주셨어.
1: 그러니까 진짜 진짜 저 옛날에 스웨터 할때
0: 네.
1: 키스미란 노래 이 노래 카피했었거든요.
0: 아, 이 식스펜스 버전으로
1: 네네.
0: 약간 좀 통통 튀게.
1: 달달하게.
0: 네.
1: 예. 네, 근데 이거 듣고 진짜 정말 이 사람은 이 노래를 아예 원곡을 안 들은 거안 듣고 편곡한 것처럼 정말 원곡에 대한 어떤 뭐랄까 열등감이 전혀 없다. 이런 느낌?
0: 그렇지.
1: 네.
0: 자신감 뿜뿜.
1: 네, 그런
0: 이렇게
1: 느낌.
0: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
1: 네,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약간 이러면서.
0: 이하립의 음악 정찬. 오늘은 달콤 한도치사량 혈당 스파이크를 부른 노래고요. 그두 번째 이어서 세 번째 곡 만나볼까요?
1: 네. 이제 뭐 키스미도 부르고 설탕도 했으니까 이제 혹시 사탕 파세요? 초콜릿 파세요?
0: 오,
1: 왠지 둘다안 좋아하실 게 분명한데 느낌은.
0: 둘다 유용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목이 칼칼하고 좀 시원한 어떤 캔디 하나 물고 살살 녹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고,
1: 네.
0: 그냥 와구와구 초콜릿을 베먹고 싶다 막 이런 욕구가 또 있을 때도 있고.
1: Watch in my back 하면 이제 백에 들어있는 어떤 당도가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0: 아, 저요?
1: 네.
0: 아, 하나도 없습니다.
1: 하나도 없어. 아, 진짜.
0: 그런 거 두면 안 돼.
1: 약도 없으세요? 뭐 비타민 이런 것도 없으세요?
0: 비타민, 손세정제 뭐 이런 거
1: 아,
0: 있죠.
1: 정말
0: 예.
1: 깔끔깨.
0: 타이레놀.
1: 아, 타이레놀. 아,
0: 예.
1: 약간 헤드에크가 있으시군요. 두면
0: 요즘은
1: 안 되라고 하신 거 보니까 두면 그냥 큰다 먹어버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0: 두면은 그게 이제 눌어붙어요. 까먹어가지고 열 받으면 초콜릿이
1: 아,
0: 녹아가지고
1: 그쵸, 그쵸.
0: 전에 한번 기타 케이스에서 고생한
1: 사단이
0: 적이
1: 나는.
0: 있어가지고
1: 아, 기타 케이스에서 사탕을.
0: 버릴 뻔했죠.
1: 네네. 저는 가방 속에 항상 사탕이 있긴 합니다.
0: 아, 사탕 레이디군요.
1: 네, 항상 주변 사람들 나눠줄 일도
0: 아.
1: 생기고, 혹시라도 이제 떨어졌을 때
0: 네.
1: 먹어줘야 된다는 그게 있는데,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차울이라는,
0: 네.
1: 한국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0: 네.
1: 재즈에서 보컬을 전공한,
0: 재즈 보컬 전공.
1: 재즈 보컬 전공한 차울의 사랑이라는 노래인데, 이제 영어로 사랑이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이제,
0: 사랭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1: 사랑,
0: 사랭.
1: 사랑을 이제, 사랑을 사탕에 비유해가지고
0: 네.
1: 노래를 아주 달콤하게 불러주는데요. 이분은 원래는 임금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0: 활동명이 한때는 임금비
1: 임금비,
0: 씨였다.
1: 네네.
0: 예.
1: 이번에 2024년 Everything Bagel 이라는 이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0: 이분이 이제 뉴욕에서 에브리싱 베이글이라는 그런 뭐 가게가 있었나 봐요. 그 가게를 그리워하면서
1: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0: 그 뉴욕의 어떤 거리와 그런 느낌들을 그리워하면서 만든 앨범이라고 합니다.
1: 뉴욕에서 저기 유학하셨나 보네.
0: 네, 네. 실제로 임세령 분의 사촌
1: 그 누구예요? 임세령 씨.
0: 임세령이 이제 그 어디지?
1: 아무튼 전 임세령 그분보다
0: 네네.
1: 장들레 씨가 여기 앨범 참여를
0: 맞습니다.
1: 했다라는 게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0: 편곡에.
1: 약간 장들레 느낌 나네 하면서 저는
0: 들레
1: 음악을 들었는데
0: 들레님도 있죠.
1: 네.
0: 네, 굉장히 또 많은 음악가들과 소금이나 뭐 장들레 이런 많은 음악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앨범을 작업을 하는 것 많이 하고 있고요.
1: 네.
0: 영상 같은 것 올려서 되게 또 사람들에게 유머도 주고 약간 네. 센스도 보여주는 그런 음악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네.
0: 차올이라는 분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혈당 스파이크에는 네. 사랑.
1: 네, 사랑.
0: 네.
1: 임금비로는 이제 활동을 접으셨고,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차올이라는 또 이름으로 활동명으로
0: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장들레 씨와 또 협업하기도 하면서 재즈 보컬의 특성을 살린 이분도 뭐. 곡을 자신의 곡은 자신 쓰시는 분이인
0: 맞습니다.
1: 거죠?
0: 네. 네. 어? 장들레님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도 했고
1: 뭐 공동 작업일 수도
0: 네,
1: 있고
0: 공동
1: 등등.
0: 작업인 것 네. 같습니다.
1: 굉장히 재즈 아까 보컬 전공이라고 그러셨는데
0: 네.
1: 이번 곡은 그런 느낌도 나면서 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브라질 느낌이 한참 나는
0: 맞습니다.
1: 그런 곡이었습니다.
0: 예. 네.
1: 근데 갑자기 우리 이 얘기하고 있는데
0: 네.
1: 이 공간에서 비빔밥 냄새가 나요.
0: 오 잠깐만 무슨
1: 왜,
0: 일이지?
1: 왜 그러죠?
0: 네.
1: 혹시 비빔밥 싸우셨어요?
0: 아니요. 저 각 맨몸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사탕 냄새가 달콤하게 나야 되는데.
1: 이렇다니까 간혹 얘기나 음악의 어떤 키워드가 이 냄새를 후각을 또 자극하는.
0: 네.
1: 싱어송라이터 한국의 차울의 사랑 듣고 오죠. 자.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픽션들 대표 이하립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그가 차려내는 코스 요리 이하립의 음악 정찬. 오늘 선곡 테마 달콤 한도치사량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는 노래 세 번째 곡을 만나봤죠. 한국의 싱어송라이터 차울의 사랑 듣고 왔습니다. 이거는 약간 그 금박이 붙어 있는 두종 그
1: 네.
0: 단맛이에요.
1: 약간
0: 네.
1: 그런 느낌도 나고, 요즘에 약간 버터떡 느낌도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탕의 느낌이 가장 롤리팝 같은 사탕 있잖아요.
0: 롤리팝.
1: 네네. 그 사탕이 제일 그 달콤함에 닮아있지 않나,
0: 네.
1: 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자, 이제 네 번째 곡으로 넘어가 보죠.
1: 네. 네 번째 곡은 이제 달콤한 것은 계속 먹을 수가 없습니다.
0: 아, 먹으면.
1: 질리니까요.
0: 네네.
1: 네, 달콤하게 한번 채워지면 이제 좀 힘든데? 약간
0: 네.
1: 이럴 때, 약간 달콤함은 달콤하지 않은 것들이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쌉쌀한 커피라든가. 네, 뭐, 단짠이라고 하죠? 짭짤하거나 매콤하거나 갑자기 뭔가 한방 후추를 확 쳐주는 노래, 음악이 있어야 또 이 달콤함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쯤에 그런 노래를 한번 선곡해보자 해서.
0: 살짝 쌉쌀한 거예요?
1: 쌉쌀한. 가사가
0: 네.
1: 아주 쌉쌀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노래는 너무 달콤해요.
0: 네.
1: 제키 에반스라고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인데요.
0: 네.
1: 그분의 리뷰라는 이 노래가 2026년. 네.
0: 새로 나온 곡이네요.
1: 새로 나온 곡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인디씬에서 활동을 하다가, 라이브 세션을 유튜브 이런 데다 올리면서, 오? 너무 좋은데? 하면서 다시금. 또 인기가 생긴 그런 싱어송라이터고요.
0: 예.
1: 근데 진짜 목소리랑 연주랑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렇게 찾아서 듣다가 이거 무조건 함께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달콤함을 눌러주는 가사가 약간 이제 이별을 고하면서 사실 난 널 사랑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
0: 예.
1: 너는 내 친구들이 너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내 친구들은 다 나한테 너랑 헤어지라 그랬어. 약간 요런 아주 매콤한 그런
0: 매콤한.
1: 가사입니다.
0: 다리 힘이 풀릴 정도로 팩폭을 해야 되는.
1: 팩폭을 해서 진짜 와 그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거의 녹아 흘러내렸겠다. 약간 요런 느낌의 네. 가사를 너무 아름다운 노래로 네. 막 피아노를 치면서
0: 현란한 피아노 연주와 함께.
1: 네,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고
0: 예.
1: 딕션이 너무 좋아서
0: 예. 잘 들려요.
1: 너무 잘 들립니다. 그래서 이번 달달함을 좀 눌러줄 제키 에반스 노래 리뷰
0: 들어볼까요?
1: 듣고 있습니다.

0: 7906님께서 아 보라를 지금 켰는데 두분 보이스카우트 행동복 같은 옷을 입으셨어요. 노래 듣다가 엉뚱한 상상합니다라고
1: 행동복. 호루라기 뒤에서 꺼내야 돼, 지금. 네.
0: 그리고 여기 밧줄 같은 거 여기 이렇게
1: 네.
0: 허리춤에 이렇게 메고
1: 네, 오늘 EBS 그 마당에서 저기 텐트 치고
0: 야영 있어요.
1: 야영하는 거죠?
0: 야영.
1: 네, 맞아요.
0: 방금 혈당 좀 올리셨나요? 이하리의 음악정찬 달콤한 도치사량 혈당 스파이크 부르는 노래 네 번째 곡은 미국의 재키 에반스 싱어송라이터 피아니스트의 리뷰였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무리 한국산 설탕을
1: 네, 한국산 설탕, 국산 설탕 들고
0: 가져오셨어요. 네.
1: 왔습니다. 호아 밴드라고 이게 호아, 나를 좋아하다, 좋아할 수 있는 나라는 뜻을 가졌다고
0: 아,
1: 해요.
0: 예.
1: 한국에서 결성된 4인조
0: 네.
1: 밴드고요. 이분들은 진짜 정말 저는 이제 인스타 같은 데서 이렇게
0: 예.
1: 라이브 하시는 거 보고 뭐야, 비틀즈가 놀러 왔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 한국 밴드인데 정말 그
0: 비틀즈 뭐 커버나 트리뷰트 뭐 이런 느낌이에요?
1: 네, 커버나 트리뷰트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0: 오리지널 곡이에요?
1: 오리지널 곡을 그냥 똑같이 부르는데 자신들의 멜로디를 바꿔서.
0: 아, 그러니까 비틀즈의 오리지널이 아니라 호아가 자기네 곡들을 쓰는데 비틀즈 당시의 시절의 그
1: 네.
0: 사운드나 어떤 그런 뉘앙스로
1: 사운드와 뉘앙스, 뭐, 기타 리프 하나하나 거의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뭐 오마주도 아니고 이건 뭘까 하는 노래인데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투마로우 앤드 투마로우 가로하고 I love you라는 노래인데요.
0: 네.
1: 이게 비틀즈 노래 Do you want to know a screech라는 노래랑 거의 기타랑 드럼이랑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0: 그러면 표절이라고 공격을 받을 만큼 그렇게 같아요?
1: 표절이라고 할수 없으면 거의 똑같은 그 비틀즈를 향한 존경을 담아서 음악을 만들었다고 해요.
0: 표절은 아닌데 똑같다.
1: 그 시대의 사운드는 지금 들어도 놀랍다.
0: 네.
1: 그래서 정말 그 매력적인 노래들을 계속 탐구하면서 음악을 만든다라고
0: 아,
1: 하더라고요. 그래서
0: 그렇구나.
1: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즐길 수 있는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
0: 아, 이 호화, 밴드 호화의 바람이?
1: 네. 그리고 혹시라도 폴 매카트니나 링고스타가 이 노래를 들어준다면 너무 좋겠다. 너무 영광이겠다라고까지.
0: 좋아요나 이 엄지척 한번 눌러주면은
1: 예, 진짜.
0: 거의 뭐

0: 찾아와서 나한테 하트 한번 눌러줘. 약간 이런 느낌. 나좀 알아봐줘 하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1: 폴 매카트니 눈에 띄기 위해서 한다?
0: 근데 이분들이 정말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1: 네.
0: 진심이에요. 모든 노래들이 다 의상부터 컨셉부터 라이브도 너무 잘하거든요.
1: 심지어 베이스 연주자는 폴 매카트니가 연주해서 유명해진 베이스 모델을 들고 연주를
0: 들고,
1: 하고 있네요.
0: 네, 진짜 똑같은 걸 하고 싶어서
1: 네.
0: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은 정말 처음 보는 느낌의
1: 예.
0: 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분들의 음악을 좀, 그리고 다른 음악들도 다 비슷한 결에 조금씩 다른 그런 느낌들을 담고 있어서.
1: 비틀즈도 뭐 60년대나 뭐 그중에서 초기나 뭐 스튜디오 시절이나 그런 거 구분 없이 약간
0: 구분
1: 구분
0: 없이.
1: 없어요?
0: 네, 구분 없이 좀 정말 사랑,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넘버들의 어떤 기타, 드럼,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근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이 호화 밴드를 또 좋아하고
1: 좋아요.
0: 계시더라고요.
1: 미국 동부 뉴욕 출신인가? 그뭐 패널이 소개해서 알게 된 레몬 트윅스라는 듀오가 있는데
0: 네.
1: 이들도 이렇게 그런 어떤 시기, 음악적으로 스타일이 그 시기 특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런 헌정의 의미로 복각을 해내는데 그 수준이 놀랍더라고요. 근데 호화의 음악도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시니 아 한국 아티스트도 이런 시도를 하는구나 좀
0: 네,
1: 놀라웠어요.
0: 맞습니다. 그것도 진짜 요즘에 어린 청년들이 하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또
1: 어려요?
0: 새로운, 어리지 않을까 저는 그냥 대충 넘겨짚었는데.
1: 알겠습니다. 호화.
0: 네. 호아님의 이 라이브를 또 되게 잘하셔서 라이브 음원도 들어보시면, 오, 진짜 진심이구나, 이분들이.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밴드입니다.
1: 알겠습니다. 비틀즈와 그 당시의 음악을 또 사랑하시는 귀라면 또 아주 달콤하게 들으실 수 있는 음악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음악인데요. 오늘 이 음악까지 듣고요. 아립 씨또 인사드릴게요. 아립 씨 다음 주에 또잘 부탁드립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정말 감사합니다.
1: 한국 록밴드 호화의 Tomorrow and Tomorrow. 괄호 열고 I love you. 괄호 닫고 음악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직장생활.
2: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꿈만 같았던 주말, 휴가가 지나고 다시 일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분명 쉬고 왔는데 어쩐지 더 피곤한 것 같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흔히 월요병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월요일만 되면 다시 출근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피로나 무기력감, 불안감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사실 쉬었다 일하면 피곤함, 업무 효율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이날은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한 하루를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휴일에도 미뤄뒀던 집안일을 하고 식사도 잘 챙기며 평소와 비슷한 루틴을 유지해보세요. 쉬는 날이라고 하루 종일 잔다거나 밤새 놀면 일상의 리듬이 깨져버리거든요. 일할 때보단 여유를 부리더라도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나 밥을 챙겨 먹고 너무 늦지 않게 자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출근하는 첫날을 개운하게 보내려면 말이죠. 여러분의 월요병 없는 출근을 응원합니다.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원 미령 です。
1: セラクトールです。
0: 今日のタイトルは
1: 二の足を踏む人が多いみたいだよ。
0: 망설이는사람들이꽤많은것같더라。先生、日本は有給制度はかなりしっかりしているみたい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の休むってなると気が引けて、実際はうまく活用できない人もいるとか聞きまし
1: そう
0: た
1: み
0: けど。
1: たいですよね。特にいわゆる昭和の時代には、なんか有給があっても結局はやっぱり実質的には取れないっていうようなことも多かったみたいですよね。
0: 全く使えないとか。
1: ただ令和の今ではもう結構そういった職場環境も改善してはいるみたいですけどね。
0: そうですか。
1: もちろん課題はあるとは思いますけどね。昭和の時に比べればだいぶこの勤務環境が良くなったっていうふうによく言われますね。
0: だからとりあえず使うべき時には使う
1: そう
0: と。
1: ですね。
0: 有給とかを取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本当に昭和の時はそれも、なんだかんだでね、気が引けて何もできないっていうのもあったようですけど、先生、8月になると、お盆休みが来ますよ
1: そう
0: ね。
1: ですね。
0: そうなると、これも結構長い間、長期連休になることもあるんですけど、この時も有給を取っていいのかどうかとか、特に新人の場合は、
1: そうですね。
0: あるかもしれませんね。じゃあ、이제8월에、우리 같으면 7월이나 8월 요 무렵에 휴가 신청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아무래도 조금 더 눈치가 보이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러한 휴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연휴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징검다리 함께 보시죠.
1: 진견,
0: 진지함, 심각함,
1: 유규,
0: 유규, 유급이라고 써서 이거는 유규 하면은 유급, 휴가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이거를 유 다음에 급 말고 휴라고 써서 유규라고도 합니다.
1: 도비시랭큐.
0: 도비시랭큐, 도비시 이건 징검다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걸러 한 번씩 쉬는 연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도비시랭큐, 징검다리 연휴.
1: 유규 쇼카.
0: 유규 쇼가 하면은 이거는 유급 휴가를 소화하는 것. 즉, 유급 휴가를 다 사용하는 거, 연차 사용, 연차 소진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오복 연휴를 앞두고 직장인들은 이 징검다리 연휴를 어떻게 보낼지 깊은 고민에 빠지는데요. 유급 휴가를 쓸지 말지 망설이는 모습을 보면은 직장인의 현실적인 애환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今日の 会話, 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そんな真剣な顔をしてどうしたの？何か悩み事？
3: 来月の休暇の申請が明日までなんですけど、12日を有給申請するか悩んでいて。
2: それ悩むよね。11日が山の日で、1日飛んで13日からお盆休みだもんね。
3: そうなんですよ。なんで飛び石連休なんでしょうかね。
2: 山本さんだけじゃなくて、結構有給申請に二の足を踏む人が多いみたいだよ。
3: そうですよね。有給消化しなくてもいい方法はないものでしょうか。
2: それができたらみんな悩まないんだけどね。
3: あと一晩じっくり考えてみます。
1: 18ページ、言葉の温度。二の足を踏む。
0: 자, 니노 아시오 후무. 이것은 선뜻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모양을 이릅니다. 자, 니노 아시오 후무. 이게 왜 이렇게 주저하다, 망설이다라는 뜻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좀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やっぱり貯金より投資の方がいいかな。
0: 역시, 貯金, 저축보다는 投資の方がいいかな。투자가 더 나으려나?
1: 投資は不安要素も多いから、始めるのに二の足を踏む人も結構いるってさ。
0: 투자는 후한 요소가 多いから불안 요소가 많아서 始めるのに시작하는 걸 니노 아시오 후무 망설이다. 니노 아시오 후무 히도모 꼐꼬 이르떼사. 망설이는 사람도 꽤 많대. 으떼사 으떼 이르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으떼라고 하는 이르소다와 같이 전문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1: 何々ないものだろうか。
0: ないものだろうか。ない。또는 동사 ないが붙는 꼴을 써서요. ないものだろうかラ고 하면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것을 알

0: 면서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즉, 뭐뭐 할수 없을까? 이런 강한 바람을 나타냅니다. 나이에 붙을 때는요, 그냥 나이 모노 다로오까 이렇게 붙고 나머지는 동사 나이가 붙는 꼴에 붙어서 나이 모노 다로오까 이렇게 되는데요.
1: 事務室のエアコン、もう少し涼しくならないものでしょうかね。
0: 事務室のエアコン、사무실エアコン、もう少し、ちょこまんど、涼しくならないものでしょうかね。涼しい、しわんはだ、涼しくなる、しわねちだ。涼しくならないものでしょうかね。しわねじるすのはおっするかよ。
1: 10年以上使ってる年代ものだから、これ以上下がらないんだよね。
0: 10년 이상 쓴 年代 もの、 아주 오래된 물건. 또 연식이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물건이라서 これ以上 下がらないんだよね. 이 이상은 더 이상은 온도가 안 내려가거든. 자, 그래서 나이모노다로우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대화 한번 보시죠.
1: そんな真剣な顔してどうしたの？何か悩み事？
0: そんな真剣な顔をする심각한 표정을 짓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하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나니까 나야미고토?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1: 来月の休暇の申請が明日までなんですけど、12日を有給申請するか悩んでいて。
0: 다음 달 Q가 노 신세 휴가 신청이 내일까지인데요. 12일에 유급 신세 쓸까 나얀데이데. 그러니까 유급 휴가를 할지 신청할지 즉 유급 휴가를 낼지 고민 중이라서요.
1: それ悩むよね。11日が山の日で、1日飛んで13日からお盆休みだもんね。
0: 자,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오봉 야스미라고 하면은 8월 13일부터 뭐 16일 요 사이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8월 11일이 야마노히 산과 친해질 기회를 갖고 산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 야마노히가 8월 11일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8월 12일이 이거 휴일이 아니잖아요. 즉 징검달이 연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레 나야 무연해. 그거 고민되지. 11일이 야마노히대 11일은 산의 날이고 이거 공휴일이죠. 쉬는 날이고 1일치 톤데 13일치까라 오봉 야스미다문네. 하루 건너 토브라는 거는 뛰어넘다 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건너뛰다 빠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루 건너 13일부터는 오봉 연휴잖아.
1: そうなんですよ。なんで飛び石連休なんでしょうかね。
0: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징검다리 연휴인 걸까요?
1: 山本さんだけじゃなくて、結構、有給申請に二の足を踏む人が多いみたいだよ。
0: 山本씨뿐만 아니라 유규 신세니 니노 아시오 후무 니노 아시오 후무 망설이다란 뜻이잖아요. 이 유급 휴가 신청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꽤고 꽤 많은 것 같아.
1: そうですよね。有給消化しなくてもいい方法はないものでしょうか。
0: 유규 쇼가 이거 연차를 쓰는 거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겠죠. 연차를 쓰지 않아도 이 호호와 되는 방법은 나이 모노 데쇼가네 없는 걸까요? 자, 이렇게 나이에 붙을 때는 그냥 나이 모노 데쇼가라고 붙습니다.
1: それができたらみんな悩まないんだけどね。
0: 그게 가능하면은 민나 나야마 나인다けどね. 다들 고민 안 하겠지.
1: あと一晩じっくり考えてみます。
0: 자, 아도 뒤에요. 이렇게 히토반과 같이 수나량을 나타내,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 오면은 그만큼을 더, 앞으로 그만큼 남았음,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아도 히토반 하면은 하룻밤 더, 제끄리 강가했대미마스, 곰곰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일을 이 연차를 써서 쉬면서 11일부터 계속 연휴로서 쉴 것이냐, 아니면은 12일에 나올 것이냐. 先生、こういう場合、会社ではもう
1: い。
0: 12日は休みにしますっていうことってないんですかね？
1: あ、会社によってはあると思いますけ
0: そう
1: ど
0: ですよ
1: ね。
0: ね。
1: はい。
0: 会社によってはある。会社같은경우에는있을수도 있지만、公務원이라든가、いろんな경우에는、또、그렇게、쉽지않으니까、일단나와야되니까。はい、それでは意味を考えながら、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そんな真剣な顔してどうしたの？何か悩み事？ 来月の休暇の申請が明日までなんですけど、12日を有給申請するか悩んでいて。
3: それ悩むよね。11日が山の日で、1日飛んで13日からお盆休みだもんね。
2: そうなんですよ。なんで飛び石連休なんでしょうかね。
3: 山本さんだけじゃなくて、結構有給申請に二の足を踏む人が多いみたいだよ。
2: そうですよね。有給消化しなくてもいい方法はないものでしょうか。
3: それができたらみんな悩まないんだけどね。
2: あと一晩じっくり考えてみます。
1: 19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0: 자오늘의문형입에익히기는요ないものだろうか。
1: ラッシュ時の混雑はなんとかならないものだろうかね。
0: ラッシュ時라고하면러시아워를말합니다즉출퇴근시간이되겠죠그래서출퇴근시간의혼자스와혼잡은난또가나라나이모노다로가네난또가나라나이모노다로가좀어떻게좀안되려나
1: 다레카가와리니프레젠야떼くれない모노다로가
0: 자프레젠프레젠테이션네축약된꼴이죠누가대신발표좀야떼くれない모노다로가해주지않으려나
1: 電気自動車の値段をもう少し安くできないものでしょうかね。
0: 安くするはめぬ下げ肌安くできないものでしょうかね。이렇게된거죠。그래서電気自動車の値段を전기차가격을もう少し좀더安くできないものでしょうかね。下げ할수는없는걸까요。자이렇게ないものだろうかないものでしょうか이런식으로쓸수있습니다。자그럼이어서문장완성하기연차를쓰지않아도되는방법은없는걸까요없다
1: ないないものでしょうか有給消化しなくてもいい方法はないものでしょうか
0: 자이렇게ない라는꼴에붙을때는그냥ないものでしょうか라고하면되는거죠날씨도더워지고있는데빨리이깁스를풀수없을까요깁스를풀다하면은
1: 깁스を外す外せる外せないものだろうか。暑くなってきたし、早くこのギプスを外せないものだろうか。
0: ギプスを外す하면은ギプスを풀다。근데풀수있다、풀수없다하는가능표현을만들어야되니까外せるを바꾸고外せないものだろうか라고바꾼거죠。월급이조금만더오르지않으려나오르다
1: 上がる上がらないものだろうか。もう少し給料が上がらないものだろうか。
0: 給料하면은금료즉월급을말합니다。もう少し給料が上がらないものだろうか라고하면됩니다。

0: 20페이지 今日 노 간지.
1: 오늘의 한자는 번뇌할 뇌, 고뇌.
0: 그노, 그레와 나가이 그노노 스에 가이샤오 야메르 코토니 시마시타.
1: 자, 고민 끝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쿠노노 스에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레와 나가이 쿠노노 스에, 그는 오랜 고민 끝에 가이샤오 야메르 코토니 시마시타. 여기서의 사라고 하는 한자를 써서 야메르라고 하면은 그만두다, 일을 그만둘 경우에 이 한자를 쓰는데요. 오랜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쿠노노 스에, 괴롭히다, 고민하게 만들다 할 때는
0: 나야마스. 인력 부족에 나야마사레르 중소기업이 増えています.
1: 인력 부족, 인력 부족으로 나야마사레르, 고민하게 되는, 즉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増えています, 늘고 있습니다. 고민,
0: 나야미. 誰にでも 1つや 2つ 悩みは ありますよ.
1: 누구에게나 1つや 2つ 悩みは ありますよ. 한두 가지 고민은 있죠. 또 悩み 외에도요, 많이 쓰이는 게 悩み事라는 거 있잖아요. 고민거리, 고민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0: 어떤 사람은 책을 침대 옆에 한 권, 가방 안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이런 식으로 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본다고 하던데 저도 해볼까요? 고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걸 두고 병렬 독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지루할 일이 없고 자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책은 돕기다의 작가이자 카페라이터 박웅현 씨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게 읽는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읽다가 멈춰서 여러 번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만의 생각을 얹어서 해석도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책 읽는 방법에 정답이란 없는 거 아닐까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 독서도 해보시고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이럴 때든지 물론 밍이 나오죠.
1: 지오밍아.
0: 네, 이거는 목숨명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그 사람의 운명 팔자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동은은부 동밍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명이 다르다. 그래서 동은은부 동밍 그렇습니다. 세 단어 보겠습니다. 운명
1: 밍
0: 밍 여름 방학 여름 휴가
1: 暑假
0: 暑假 뭐뭐 할 계획이다.
1: 打算
0: 打算 진작 일찌감치
1: 早就
0: 早就 예약하다.
1: 定.
0: 띵. 5성급.
1: 五星级.
0: 5星级. 호텔.
1: 酒店.
0: 酒店.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할 계획이다.
1: 准备什么什么.
0: 에이, 准备什么什么. 만족스럽다. 짜릿하다.
1: 아, 过瘾.
0: 过瘾. 아, 요 过瘾은 정말 그 긍정적인 의미로 쓸 때도 있고, 또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1: 没错.
0: 자극적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해서.
1: 对，因为它强调的是我们身体的感觉。
0: 아, 对对.
1: 아, 所以好的东西也可以刺激我们，不好的东西也可以刺激我们。
0: 그러니까.
1: 所以好事也可以用。
0: 어.
1: 坏。 做坏事也可以用
0: 아, 对对对,
1: 아, 真过瘾.
0: 좋아, 过瘾. 이게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만족스럽다, 짜릿하다. 주로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손으로 벌리다, 꼽다.
1: 빠이.
0: 빠이. 이렇게 손으로 꼽다, 손을 꼽다. 손가락.
1: 手指头.
0: 예, 手指头. 예, 손가락. 수를 세다, 헤아리다.
1: 数.
0: 数. 자, 이거 동사일 땐 삼성. 수. 근데 명사할 땐 수.
1: 수字的 수.
0: 예, 수. 사성.
1: 对对.
0: 그래서 동사는 수, 명사는 수. 예, 요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 2등을 다투다, 손꼽히다.
1: 수一수二.
0: 수一수二. 그러니까 아주 잘한다라는
1: 거. 맞아.
0: 예. 어, 다시 수一수二. 잠깐만. 이렇게 하면 어, 잘하지. 수一수二.
1: 不是第一就是第二.
0: 그렇죠. 1등 아니면 2등이니까.
1: 反正就是前几名吧.
0: 예, 금메달 아니면 은메달. 어, 좋아요. 일부러 고의로
1: 구이
0: 구이 일부러 약을 올리다
1: 구이 치른
0: 치른 치가 여기서 이제 화나게 하다죠. 일부러 난처하게 하다
1: 구이 외난
0: 네, 외난 난처하게 하다 난처하다 구이 외난 화나게 하다
1: 치치
0: 휴일이 되다 방학하다
1: 放假
0: 放假 아이를 돌보다
1: 带孩子
0: 带孩子 배불리 먹다
1: 吃饱
0: 吃饱饱 배부르다죠. 吃饱 배고프다.
1: 饿饿
0: 솔로
1: 光棍光棍 发音是光棍对但是一般大家比较常用儿化
0: 그렇죠.
1: 光棍
0: 예, 光棍 예. 그래서 보통은 원래 이 여러 가지 그 얼화를 붙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꽝꼰지에라는 말보다는 꽝꼴지에.
1: 꽝꼴지에.
0: 그게 더 많이 들려요 제 귀에도.
1: 매서 매서. 네,
0: 중국 사람들과의 대화라든지 중국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 보면 꽝꼴지에.
1: 매서, 因为这个光棍本来是北方话.
0: 아, 对,
1: 那 北方人就喜欢用儿话.
0: 对, 매서. 독신, 싱글.
1: 单身.
0: 单身. 자유, 자유롭다.
1: 自由.
0: 自由.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你暑假打算怎么过？我早就订好了海南的五星级酒店，准备好好玩一个星期。听着都过瘾。嘿嘿，是吧？我现在每天掰着手指头数出发的日子呢。你这不是故意气我吗？我放假还得带孩子，哪儿都去不了。哎呀。
0: 我这一个人吃饱全家不饿的光棍乐也乐不了几年了。单身就是自由啊。너 여름 방학 어떻게 보낼 생각이야?
1: 你暑假打算怎么过？哦，暑假打算怎么过？是啊，也很想问问我们的听众朋友，大家这个暑假怎么过呢？没错。 因为我们公司里边一般七月八月
0: 最多，对对对，这个暑假都比较多。七月底和八月初，对。然后单身的朋友也喜欢出去玩，然后有家人的朋友更要带着孩子们出去玩。啊，对，没错。孩子们都这个放寒，暑假了，
1: 对，
0: 所以他们都在家里。
1: 没错。

0: 辛苦，
1: 爸爸妈妈很辛苦
0: 没错。
1: 啊，그래서你暑假打算怎么过？打算뭐뭐하려고하다怎么过？어떻게보낼생각이야？나는벌써하이난의5성급 호텔로 예약해 놨지。
0: 我早就订好了海南的5星级酒店。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실컷 놀다 올 거야。
0: 아, 준비, 好, 好 玩, 一个 星期.
1: 그렇습니다. 我早就 진작에 벌써 订好了, 예매해두었어요. 예약해두었습니다. 하이난다. 오, 5星级, 15개.
0: 故意 强调,
1: 아,
0: 有 海南 的 酒店 就 好了 嘛.
1: 对,
0: 你还 强调 5星级 酒店.
1: 5星级,
0: 哎呀,
1: 어.
0: 想让别人羡慕一下.
1: 但这个
0: 很好的酒店.
1: 5星级也有差别的。有的五星级好像看起来啊，稍微好一点的三星级差不多。
0: 但是大部分的五星级都有标准的，还是不错的。
1: 当然，就是五星级酒店，有5성호텔로예약했고요，准备啊，뭐뭐할겁니다，好好玩哦，
0: 不是一般的玩，
1: 好好
0: 好
1: 玩，
0: 好玩。
1: 아주신나게실컷玩얼만큼이거星级。
0: 哎呀，7天，很爽。
1: 야 여름에 해남도 가서 일주일 푹 쉰다. 어,
0: 太爽了，
1: 听着就舒服，
0: 没错
1: 对吧？
0: 啊，我的脑子里都飞到海南了，
1: 我
0: 我觉
1: 们已
0: 得。
1: 经飞到海南了，然后看到五星级酒店，
0: 然后在海边
1: 对，
0: 吃好吃的，
1: 舒服的房间，舒服的海边，
0: 吃芒果，吃榴
1: 啊，
0: 莲，吃海鲜，
1: 好好吃美
0: 对。
1: 食，좋습니다。그래서准备好好玩一个星期。아, 듣는 것만으로도 신나네.
0: 哎呀，听着都过瘾呐！
1: 그저 听着都过瘾나이 땐지 过瘾이 말 그대로 막 짜릿짜릿하다.
0: 아, 对，
1: 방금 선생님이랑 저랑 했던 그런 느낌.
0: 没错，
1: 응, 바로 그게 过瘾. 아, 听着就过瘾나 좋아요, 또 过瘾. 히히, 그렇지. 나 요즘 매일 손가락 꼽아가며 출발할 날만 세고 있다니까?
0: 嘿嘿，是吧？我现在每天都掰着手指头，数出发的日子呢。
1: 嘿嘿，是吧？我现在每天掰着手指头，요게 이제 그 어린 아이들 때 손가락으로 세는 거죠. 몇밤 남았어?
0: 1天, 2天, 3天.
1: 손 꼽고 기다리는 거지.
0: 对，
1: 그런 이제 느낌이 되는 거죠. 掰着 手指.
0: 特别期待的感觉.
1: 对, 很期待. 掰着 手指头.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하루 지났어, 이틀 지났어, 하루 남았어, 이렇게 수 출발의 날은 아 출발할 날을 손꼽아가면서 기다리고 있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어? 일부러 나 지금 약 올리는 거지?
0: 你这不是故意气我吗？
1: 你这不是故意气我吗？不是什么什么吗？故意气我吗？나 일부러 약 올리는 거지. 고의, 그러니까 故意 气我吗?라고 얘기했습니다. 난 방학에도 아이 봐야 해서 아무 데도 못 가.
0: 我放假还得带孩子，哪儿都去不了。
1: 보통的爸爸妈妈们就是这样，放假还得带孩子，孩子们都放假了，所以带孩子需要带孩子，放假还得带孩子，哪儿都去不了，어디도가지못해。아니뭐그냥집근처에아이데리고맛있는거먹으러가죠뭐。 아이고, 혼자만 배부르면 되는 이 솔로 생활의 즐거움도 몇년안 남았어.
0: 哎呀，我这一个人吃饱全家不饿的光棍乐也乐不了几年啦。
1: 오, 하요 지년? 不是几个月，哦，几年，还可以。
0: 没错，还可以玩好几年呢。
1: 那就他现在说不定身边没有结婚的对象，是吗？
0: 也或者说是，就是怎么说呢？他是，对，就像您说的，他身边现在没有男女朋友，
1: 对，
0: 但是他是准备结婚的。
1: 啊，准备结，对，
0: 哎，
1: 结婚是要准
0: 要
1: 备
0: 结
1: 的，
0: 的，所以他才说乐不了几年
1: 啊，
0: 了。
1: 乐不了几年，哎呀，我这一个人吃饱，혼자서만 이렇게 배부르고, 全家不饿，그리고말 그대로 혼자서만 배부르는 이그 솔로 생활의 즐거움이죠. 全家不饿的光棍乐，그말 그대로 솔로의 즐거움, 光棍乐乐不了，즐거울 수 없다죠. 얼만큼? 几年? 몇 년밖에 즐거울 수 없어.
0: 没错，而且一个人吃饱全家不饿这个词在 汉语当中用的特别多。
1: 是吗？
0: 就是形容。

0: 家里只有我一个人，
1: 哦
0: 所以我赚的钱不多
1: 哦哦，
0: 啊，但是我一个人吃饱了，
1: 그렇죠.
0: 整个全家都不饿，因为全家只有我一个
1: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 선생님
0: 人。
1: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吃饱, 혼자서 배불러요. 그런데 全家不饿, 우리 온 가족이 배고프지 않아요. 왜? 我一个人生活.
0: 对，我一个人生活，
1: 我是全家.
0: 对，全家就是我一个
1: 哎，
0: 人，
1: 对对对，
0: 所以他的意思就是通常指一个人生活负担不大的意思。
1: 对，没错没错。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这是中国人常说的一句
0: 对。
1: 话。一个人吃饱，全家不饿，기억해두시면좋겠습니다。哎，솔로가자유롭지？
0: 单身就是自由啊。
1: 아, 단신 就是 자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꼬인. 만족스럽다, 통쾌하다, 속 시원하다, 짜릿하다. 이 마라탕 정말 끝내줘. 매워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었어.
0: 这碗麻辣烫吃得真过瘾，辣得我满头大汗。
1: 저완, 이제 완은 이때는 이제 양사가 되는 거죠. 마라탕 그대로 이제 그 마라탕 마라탕 치더 쩐고인 아 정말 화끈하다라는 말 끝내준다라고 할때 꼬인 시원하다라고도 할수 있고요 라더 매운 정도가 얼만큼이냐 하면 만더다한 온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얼굴 하나가 다 땀이에요 그러니까 만더다한 좋습니다 농구를 정말 신나게 했다
0: 打篮球打得很过瘾。
1: 打篮球 농구를 했는데 다도 한 꼬인 신나게 농구했다. 단숨에 8회를 봤는데 정말 재밌었어.
0: 一口气追完8集，太过瘾了。
1: 요건 이제 연속극 드라마를 얘기합니다.
0: 对。
1: 이 코치 한 번에 한숨 그러니까 단번에 쭈이완 쭈이는 이때 이제 그 드라마를 연속으로 계속 볼 때. 원래 쭈이는 추격하다인데 이때 이제 쭈이의 이때 쭈이의 동선은 드라마를 연속적으로 본다라고 할 때. 쉬지
0: 没错，
1: 않고.
0: 对。
1: 요즘에는 말 그대로 그런 이제 그 드라마가, TV에서 하는 드라마는 이번 주에 끝나면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OTT에서는
0: 对，
1: 뭐
0: 很
1: 16,
0: 快。
1: 뭐 16회든 20회든 한꺼번에 다볼수 있잖아요.
0: 对，
1: 쭈이.
0: 没错。其实这个时候用刷更好，
1: 刷,
0: 刷刷刷刷刷。
1: 刷刷刷刷도될 수가 있군요. 근데 쭈이도 씁니다.
0: 对。
1: 예, 쭈이도 써서 그대로 여기서는 쭈이가 추격하다가 아니라 드라마를 계속해서 연달아 볼 때, 太过瘾了. 자, 두 번째는요, 동사 不了, 뭐뭐 할수 없다, 해내지 못하다, 감당하지 못하다. 이 상자는 너무 커서 나 혼자 옮길 수 없다.
0: 这箱子太大了，我一个人搬不了。
1: 这箱子, 箱子 그대로 상자, 박스죠. 太大了, 我一个人혼자搬不了, 搬, 옮기다, 옮길 수 없다. 너 혼자서는 이렇게 많이 못 먹어.
0: 你一个人肯定吃不了这么多。
1: 你一个人너 혼자서 肯定 분명히 확실히 吃不了 这么多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없다. 이 게임은 사양이 너무 높아서 우리 집 낡은 컴퓨터로는 아예 할 수가 없다.
0: 这游戏配置太高，我家那台旧电脑根本玩不了。
1: 这游戏이 게임이죠. 配置 太高 사양이 높아요. 配置가 이때 사양입니다. 配置 太高 我家 나 台 旧 电脑 그 낡은 컴퓨터 오래된 컴퓨터로는 根本 전혀 玩不了 놀 수가 없다 사양이 너무 낮아요 우리 집 컴퓨터는 19쪽입니다 心灵鸡汤
0: 一个人知道自己为什么而活，就可以忍受任何一种生活。
1: 그렇군요
0: 好心痛啊！
1: 心痛 心痛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你暑假打算怎么过？
3: 我早就订好了海南的五星级酒店，准备好好玩一个星期。
2: 听着都过瘾。
3: 嘿嘿，是吧？我现在每天掰着手指头数出发的日子呢。
2: 你这不是故意气我吗？我放假还得带孩子，哪儿都去不了。
3: 哎呀，我这一个人吃饱全家不饿的光棍乐，也乐不了几年了。
2: 单身就是自由啊。
1: 점머쇼 이렇게 말해요. 20쪽입니다. 인기 관광지 호텔은 미리 예약해야 해.
0: 热门景区的酒店得提前预订。
1: 热门景区 그러니까 인기 관광지가 됩니다. 热门 인기 막 열기가 나요. 景区.

0: 관광지 景区的 酒店 호텔 提前预订 미리 예약해야 한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보다 푹 쉬고 싶어.
1: 比起到处逛，我更想好好休息。
0: 비치 到处逛 到处 곳곳으로 막 다니는 逛 다니는 것보다는 더 하고 싶어요. 好好 쉬우시 잘 쉬고 싶다. 휴가라는 두 글자만 떠올려도 기분이 좋아져.
1: 一想到度假两个字就开心。
0: 당연한 度假 휴가죠. 이상도 度假 2个字 두 글자 就开心. 너와 함께라면 어디를 가도 좋아.
1: 跟你一起去哪儿都行。
0: 오, 跟你一起去哪儿都行啊. 다 좋아요. 유명한 곳이 아니어도 시원하기만 하면 돼.
1: 不一定要去名胜，只要凉快就行。
0: 아, 夏天的时候就是这样. 不一定要去名胜. 그 名胜 그대로 유명한 곳이죠. 不一定. 거기를 가지 않아도 돼요. 只要 凉快, 시원하기만 하면 就行.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솔로의 즐거움, 솔로의 특권, 혼자서 누리는 소소한 행복.
1: 光棍乐.
0: 꽝꿀르. 조금 전에 언급을 안 했는데 원래는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지금은 남녀 구분 없이 씁니다. 大牌都在打折，你不买点儿？
1: 我又没有对象，不用买名牌礼物。
0: 那你的钱都花哪儿去了呢？
1: 那当然是买游戏皮肤啊，光棍乐嘛。
0: 아, 이거는 生活.
1: 喜欢游戏，然后买很贵的皮肤给自己。
0: 완전 我喜欢的东西，我爱怎么花就怎么花，对吧？对对。 단어 보겠습니다. 명품 브랜드.
1: 大牌。
0: 大牌. 할인하다.
1: 打折。
0: 打折. 애인.
1: 对象。
0: 对象. 명품 브랜드.
1: 名牌。
0: 名牌. 게임 스킨.
1: 游戏皮肤。
0: 아, 游戏 皮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Start English 케일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아, 그리고 파트 5, 6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재 보실 때 우선 믿을 수 있는 게 이 답이 시험과 같은 게 정말 많아요. 이 시험 최신 경향.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최신 경향을 잘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요즘은 양치기. 이 저 질도 좋지만 양도 많이 다뤄야 된다. 이래갖고 품질 좋은 문제를 많이 소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0: 진짜요. 연습량에 따라서 이게 몇십 점 차이, 또 100점 차이가 날수 있어요. 예를 들어 3, 400점에서 700, 800점 올라가기까지가 기간이 좀 짧게 걸려요. 그런데 900 넘어가면 이 900에서 990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몇 점, 그걸 위해서는 좀더 애정을 갖고 공부하시고, 7월을 맞아 한번 이런 계획을 짜세요. 하루에 내가 사전을 한세 번은 찾겠다. 그세번 찾는데 그 단어 뜻 1번만 보지 않고 한 3번까지는 보면서 세 번은 찾겠다. 아,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고, 토익킹 정도는 뭐 매일 듣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단톡방도 있고, 또 거기에 이어서 그 자료가 너무 산만해지니까 카페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페 거기 어디 있는지 다 공지사항에 있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 기본적으로 우리 단어는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실에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애정을 갖고 잘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10번부터 문제 보시겠습니다. The Operations Director, 운영 담당 이사는 blank to receive short weekly updates. 짧은 주간 업데이트를 받는 걸 선호한다. Rather than lengthy summaries, 긴 요약보다는 from each division, 각 부서들로부터 너무 긴 요약보다는 좀 짧은 주간 업데이트를 받는 걸 선호한다. 선호한다, 좋아한다가 뭐죠? prefer죠. 이제 prefer to. 이 단어 조심해야 되는 게요. prefer to 부정사가 있어요. 그게 있고, prefer A to B 할때그 to는 또 전치사예요. 그래가지고 A보다 이제 B, B보다 A를 더 선호하다 할때 prefer A to B, B보다 A를 더 선호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또 전치사로 쓰여요. 여기는 prefer to 부정사, 뭐뭐 하는 걸 좋아한다로 그냥 쓰입니다. A가 정답. 그리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B와 C. recommend와 postpone은 ing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김대균 영어법 EBS 통해서 책을 만들고 공개했잖아요. 거기도 강조한 게 있어요. 이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거 모르시는 분 많이 알아요, 제가. 많이 계신 걸 알게 됐어요. 프로포즈는 여러분 to 부정사 취해요, ing를 취해요? 둘다 됩니다. 프로포즈는 ing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다 취할 수 있고, recommend postpone은 ing만. 알았죠? 다뭐 제안하다, 뭐 추천하다인데 달라요. 알았죠? 프로포즈는 to 부정사 ing 모두 돼요. 그리고 이 지금 B, C, recommend postpone은 ing만 돼요. 우리 토익킹 애청자는 그 정도 수준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걸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한번 실험해봐요. 이거 아나? 예, 주변에 영어 좀 아는 척하는 분들한테 한번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세요. 알았죠? D번의 request는 요청하다로, 이게 request 목적어 to 부정사 패턴으로 많이 쓰이죠. 패턴상, 문법상, 또 의미상 A번 prefers가 정답. 110번 들어볼까요?
1: The operations director prefers to receive short weekly updates rather than lengthy summaries from each division.
0: 111번입니다. At tomorrow's strategy session, 내일 전략회의에서 Ms. Bernard는 will present several blank, 몇 가지 blank를 발표할 것입니다. For strengthening our brand's online visibility, 우리 온라인에서 우리 브랜드의 그 가시성, 우리 브랜드의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옵션을 발표하겠죠. 옵션이에요. 선택한 방법들. 그래서 옵션이 맞고, A번은 결과예요. Outcomes. B번 obstacles는 장애물이고, 또 obligation은 의무인데, 그런 거보다는 이런 게 인지도를 높이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선택안을 주겠죠. 그런 게 바로 options입니다. 적절한 의미의 명사 C가 정답. 111번 들어볼까요?
2: At tomorrow's strategy session, Ms. Bernard will present several options for strengthening our brand's online visibility.
0: 112번, 이 동사 수식 부사 문제가 어려워요. 한국말로는 막 우리말로는 될것 같은데 오답인 그런

0: 문제가 종종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단어 있어요. correctly, 똑바로 뭐 이런 거, carefully.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대강 탁그 문장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한국식 사고고 영어는 그 단어를 안 쓰고 다른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영어를 익히면서 공부를 해야죠. 알았죠? 이게 왜안 돼요? 한국말로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데 저 영어에서 그런 말안 써요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가 늘 예로 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게 고정화된 은유인데 옛날에 우리 많이 썼던 게 뭐죠? 황소처럼 힘이 세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말이 물론 힘이 세지만 우리가 말처럼 힘이 세다 뭐 개처럼 힘이 세다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정답이 한국어 시험에서는 황소가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이제 고정적으로 쓰는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걸 익혀야죠. 그 원래 쓰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대로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자, 112번 같이 보죠. Given their conflicting opinions,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고려해 볼 때, considering의 동의어가 given이에요. It was not surprising that, 대디아는 놀랍지 않다. The committee members, 그 위원회 멤버들이 were blank divided over the proposal. 그 제안에 크게 갈리는 게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서로 의견이 어차피 다른데 뭐그 제안에 대해서 의견이 날카롭게 갈리는 거예요. 이 영어에서 쓰는 건 sharply divided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안전하게 나눈다, 뭐 느리게 정중하게 뭐 이런 것들은 또 문맥이 안 맞아요. 대강 보면 될 것도 같은 뭐 안전하게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확 다른 거예요. 그걸 sharply로 표현했습니다. 112번 들어볼까요?
1: Given their conflicting opinions, it was not surprising that the committee members were sharply divided over the proposal.
0: 113번입니다. The Green Earth Foundation has been blank the nation's highest non-profit rating. 이 나라의 최고급 비영리 등급을 받았다. For three consecutive years, 3년 연속 최고 비영리 단체 등급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어제 했어요. Give grant offer award 이런 단어가 사형식 동사로 목적어가 하나 주어로 가도 뒤에 직접 목적어나 간접 목적어가 하나 또 살아 있어요. 이게 사형식 동사라 목적어가 두 개짜리라. 그렇게 빈칸이 수동태인데도 뒤에 명사가 살아 있게 하는 사형식 동사가 보기 중에 A번 awarded밖에 없어요. Give grant offer award 사형식 동사를 암기하십시오. 이 award 참 좋아해요. 토익이. 꼭 암기하세요. 다른 단어는 볼 것도 없습니다. A번이 정답. 13번, 113번 들어볼까요?
1: The Green Earth Foundation has been awarded the nation's highest non-profit rating for three consecutive years.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5, 6 진행 중입니다. 이제 6 해볼까요? 6가 어느 달은 한번 쉽게 나오다가 어느 달은 확 어렵게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참 그 저도 이제 반성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 과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틀렸니? 이렇게 말하면 이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이게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달이 어려웠던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많이 틀렸어요. 근데 자기만 잘났다고 나는 다 맞았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그게 또 상처가 돼요. 근데 실제 어려운 달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6월 13일, 6월 13일 5가 꽤 어려웠어요. 저는 쉽게 풀었어요. 그렇지만 또 이제 그렇다고 또 쉽다고 말할 수 없는 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말을 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일기 얘기해드렸죠. 어떤 애 처음 초창기 때 과외하는데 이것도 모르니 몇 번 했더니 그 일기장에 지만 잘났다.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냐? 그러면서 일기 쓴 걸 어머니가 저한테 보여주셔서 제가 엄청 반성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조심하는데 요번에도 제가 상처를 누구한테 준것 같아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 항상 겸손하게 공부하시고요.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거예요. 알았죠? 남의 눈치만 보지 말고 내가 어려웠으면 어려운 거예요. 소비자가 아 이거 문제 어려운데 그럼 어려운 겁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알았죠? 내가 쉬우면 쉬운 거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문제 풀어 나갑시다. 131에서 134 같이 보죠. Join our Green Earth Volunteer Day. 우리의 Green Earth Volunteer Day를 함께 하십시오. 그럼 이딱 읽어보니까 뭐예요? 이게 좀 환경 보존을 위해 자원봉사하는 날을 함께 하자 이거죠. 그래서 자원봉사를 한번 해서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의 어떤 그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Join us,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At Summit Ridge National Park, 이 공원에 On July 22nd, 7월 22일에 근데 그 다음 잘 보세요.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between A and B죠. 그러면 답이 C죠. 그렇게 됐고 For our quarterly Green Earth Volunteer Day, 바로 우리의 Green Earth Volunteer Day를 위해서 이게 참 번역이 어려워요. 녹색 지구 자원봉사의 날 이게 직역이죠.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ervices 이 환경 서비스 부서가 invite local residents 현지 주민들이 to take part in this meaningful community activity 바로 이 의미 있는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많이 좀 와주세요.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좋고요. 그뭐 내가 자격이 될까? 이런 걸 이제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모든 연령층 다 좋아요. 뭐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좋습니다. 그게 132에서 C번입니다. Participants of all age groups are invited to join. 모든 연령층의 그 참가자들이 다 오도록 환영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이제 이어지는 문장이 All necessary supplies, 모든 필요한 비품들을 including gloves and collection bags. 장갑과 수거용 백이 수거용 봉투겠죠. 여러분 저 비닐봉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플라스틱 백. 이게 다 봉투죠. 근데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모든 그 필요한 용품들이 will be provided, 제공될 것입니다. And light refreshments will be offered. 가벼운 다과도 제공되어. We strongly encourage blank to bring reusable water bottles instead of single-use plastic ones. 여러분, 이게 저 환경의 어떤 행사잖아요. 환경을 보호하는 행사. 근데 일회용 컵 들고 와서 먹고 이러면 이게 취지에 맞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초청은 아까 위에 문맥이 어땠어요? 모든 연령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everyone 들어가면 딱 좋아요. We strongly encourage everyone. 우리는 모두가 to bring reusable water bottles. 재활용 가능한 물병을 가져오도록 강력히 권장합니다. Instead of single-use plastic ones. 일회용 그 플라스틱 컵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플라스틱 병 말고, 여기서는 병이죠. This effort, 이런 노력이 supports our commitment, 우리의 약속을 지지해 줍니다. To sustainable and eco-conscious blank. 환경 친화적이고 환경을 의식한 이 캠페인에 여러분 지금 이 행사가 캠페인이죠. 그걸 캠페인으로 받은 거예요. 134번 B. 그래서 이저 마지막 빈칸 답의 단서가 안 보일 때는 제목 또첫 부분으로 돌아가라. 제목이 뭡니까? Our Green Earth Volunteer Day에 함께 하자죠. 그럼 이게 캠페인이죠. 캠페인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 정답이 캠페인이 되는 것입니다. 문맥의 흐름 잡히죠? For further details, 더 많은 세부 설명이나 or inquiries, 문의를 위해서는 please contact our office at 전화번호, 여기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 이 at도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이것도 무관심하면 시험장에 가면 이런 문제 놓쳐요. 자, 주소, 전화번호, 내선번호, 그 앞에 전치사는 모두 at이에요, at. 그렇죠? 인터넷 주소도 좋아요. 인터넷 주소, 일반 주소, 전화번호 앞에 전치사는 모두 애시다. 대학과 공항 앞에 전치사도 애시다.

0: 이런 걸 평상시에 익혀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이 좋은 분은 5에서 이 전치사 문제 못 골랐어, 답을. 근데 뒤에 리딩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요. 그래서 딱 답을 고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보이는 분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여유를 갖는 분이에요. 너무 초조하게 풀지 마십시오. 131에서 134 함께 듣습니다.
1: Join our Green Earth Volunteer Day. Join us at Summit Ridge National Park on July 22nd between 9 a.m. and 4 p.m. for our quarterly Green Earth Volunteer Da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ervices invites local residents to take part in this meaningful community activity. Participants of all age groups are invited to join. All necessary supplies, including gloves and collection bags, will be provided, and light refreshments will be offered. We strongly encourage everyone to bring reusable water bottles instead of single-use plastic ones. This effort supports our commitment to sustainable and eco-conscious campaign. For further details or inquiries, please contact our office at 312-556-0582.
0: 잘 들어보셨죠? 여러분, sustainable은 생존 가능한의 뜻이 있지만 친환경적인의 뜻으로 많이 번역되는 거 우리 교재에서 많이 강조했고요. 그리고 110번에서 prefer A to B로 나오면 그게 to가 전치사여서 B보다는 A를 선호하다지만 지금과 같이 prefer to 부정사 바로 나올 때 무엇을 좋아한다, 선호한다의 뜻으로 여기 정답이다. 그리고 오늘 강조한 거 있죠. recommend postpone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같은 추천, 제안하다 의미의 동사 중에 뭐가 있다고요? propose 이 단어는 ing도 목적으로 취할 수 있고 to 부정사도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10번 뒤에 request는 동사 패턴이 request 목적어 to 부정사 패턴 그렇게 많이 쓰이게 됩니다. 바로 대절이 나올 때도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happy Friday.
1: Yay!
0: So 선생님, what are we doing today?
1: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20의 대화 문을 한번 해볼 텐데요.
0: 네.
1: 인플루언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0: 네네.
1: 이제 그쵸? 어머니로서 뭐 아버지로서도 그렇고 인플루언서를 하는데 자녀가 응원을 하는 겁니다.
0: 아.
1: 네, 그래서 그런 뭔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엄마를 응원하는 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0: 네.
1: 쌤은 그 뭐라 그럴까 이런 또 방송일

0: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1: 네.
0: 거에 대해서
1: 네.
0: 그 자녀분들이
1: 네.
0: supportive한 느낌이에요?
1: Oh, they are so supportive and so proud. Kind of too much.
0: too much
1: 여기저기
0: 없습니다.
1: 막다 얘기하는 것
0: 아,
1: 같아요.
0: 좋아요, 좋아요.
1: 조금 민망하긴
0: That's
1: 하지만.
0: good though.
1: 네. Yeah.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dialogue. A son cheering on his mom's dream of becoming an influencer.
0: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1: Let's take a listen.
2: I just posted my very first reel, and I'm shaking right now.
3: That's awesome. I'm rooting for you, Mom.
2: What a relief. I was worried you'd be embarrassed.
3: No way. It's not every day you have an influencer, Mom.
2: I'm going to start my own cosmetics brand down the road and call it Mayu Cream.
1: And now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0: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엄마와 아들의 대화인 거죠.
1: 네.
0: Alright.
1: 엄마가 방금 생애 첫 릴스를 올렸거든.
0: 오.
1: 근데 지금 너무 떨려.
0: 아, 멋져요. 우리 엄마 파이팅.
1: 정말 다행이다. 네가 창피할까봐 걱정했어.
0: 에이, 그럴 리가요. 인플루언서 엄마를 두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1: 나중에 엄마만의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하게 되면 마유 크림이라고 부를 거야.
0: 그런 거 아마 이미 있을걸요?
1: 맞아요,
0: 네,
1: 있잖아요.
0: 뭔가 그 말기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 네네.
0: 크림들이 있더라고요. 네,
1: 네네네.
0: 근데 괜찮지 않아요, 마유?
1: 네네.
0: 알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대화 내용에 있는 표현들을 다 영어로 만들어 볼 겁니다.
1: 네.
0: 자, 핵심 표현 한번 볼 텐데요. 이 표현을 아마 많이들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아들이 멋져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 파이팅. 이라고 했는데요.
1: 네.
0: 자, 누군가를 응원한다라는 뜻이잖아요.
1: 네.
0: 결국에는. 그래서 누군가를 응원하다.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root for 목적어. root for someone.
0: 오. 자, root 한다는 거가 사실 예전에 속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root이라고 하는 것은 응원하듯이 막 소리 지른다라는 의미에서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주의하셔야 될게 어떤 분들이 cheer up을 응원하는 걸로 잘못
1: Oh,
0: 쓰시더라고요.
1: no.
0: 그건 아니죠.
1: 맞아요. Cheer up은 기분이 안 좋을 때,
0: 맞습니다.
1: 좀 기분 좋아졌으면 좋겠어.
0: 괜찮아.
1: 네.
0: 이러면서, 그쵸?
1: 맞아요.
0: 그래서, root for someone이 맞겠고요. 만약에 cheer를 쓴다면, cheer up이 아니라, cheer for someone.
1: Yes.
0: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1: 맞아요.
0: 오케이?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의역을 하면, 아, 진짜 화이팅이야, 화이팅. 이건데, 직역을 하면, 저 응원하고 있어요.
1: I am rooting
0: 당신을 위해.
1: for you. I am rooting for you.
0: 네.
1: 그리고 cheer로 하면 I am cheering for you.
0: 그렇죠. 자, 다음은요. 나라 전체가 그 축구팀을 응원하고 있다. 그 전체 나라가 응원하고 있다.
1: The entire country is rooting
0: 그 축구팀을 위해.
1: for the soccer team. The entire country is rooting for the soccer team.
0: 네.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이팅 하는
0: 네.
1: 것처럼 이 ing로 정말 많이 쓰죠.
0: 아,
1: 네.
0: 그쵸. root이라고 하는 거 희한하게도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그냥 단순히 과거형으로 쓴다든가 단순히 현재형으로 쓴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진행형 확률이 높네요. 그렇죠?
1: 맞아요.
0: 자, 다음은요. 우린 게임 내내 널 위해 응원했어. 이거는 그냥 단순형으로 써도 되겠죠?
1: 네.
0: 우린 응원했다.
1: We rooted for you.
0: 널 위해, for you, 게임 내내.
1: All game long. We rooted for you all game long.
0: 네. 아, 참고로 여기 지금 all game long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뭐뭐 내내라고 얘기를 할때 명사 long 써주시면 됩니다.
1: 네.
0: Alright. 자, 이렇게 해서 핵심 표현으로 누군가를 응원하다, root for someone 배워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뭔가를 게시하다. 어떻게 쓸까요?
1: Post. Post. 근데
0: 아하.
1: 이거는 외래어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죠?
0: 맞아요.
1: 뭐를 포스팅했다.
0: 맞아요.
1: 네.
0: 워낙 포스팅 이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1: 네.
0: 근데 이게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POST. 비슷하게는 put up 같은 것도
1: 오, 네,
0: 괜찮고요.
1: 좋아요.
0: Right. 자, 다음은요. 떨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몸이 떨리는 거.
1: 영어로는 shake입니다.
0: 아,
1: shake.
0: 그러면 쌤, I'm shaking이라고 해야 되나요? My body

0: is shaking이라고 해도 되나요? 다
1: 오,
0: 돼요?
1: 다 돼요. 근데 my body도 쓰지만 그냥 I'm shaking을 제일 많이 쓰는
0: That's
1: 것
0: good
1: 같아요.
0: enough, huh?
1: Or 약간 부위로
0: Okay.
1: my hands are shaking. 그렇죠?
0: 그러니까 본인이 긴장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 네네.
0: Alright, 다음은요. 민망함을 느끼는 이라고 할때 어떻게 할까요?
1: Embarrassed.
0: Embarrassed.
1: Embarrassed.
0: 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민망함을 느끼는 그 주체를 얘기를 할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거당. 이랬을 때 내가 embarrassed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렇죠?
1: 선생님이 느끼는 거니까.
0: 맞아요. 그리고 그 꽈당 넘어지는 그 행위 자체, 한마디로 나를 민망하게 만드는 거는 embarrassing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1: 네.
0: 자, 다음은요. 인플루언서를 뭐라고 할까요?
1: 네,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그 P 발음 쓰시면 안 되고 F 발음 쓰셔야 돼요. Influencer. 네, 부드럽게 influencer.
0: Influencer. 예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온라인 쪽에서는 쓰이지 않았던 단어였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렇죠?
1: 맞아요.
0: Right. 자, 다음은요. 누구만의, 뭐 예를 들어서 난 나만의 방이 필요해. 그녀는 그녀만의 브랜드를 론칭을 했다.
1: One's own. One's own. 근데 one's를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뭐
0: 오케이.
1: her own, his own, your own.
0: 누구만의.
1: 네.
0: 오케이. 자, 마지막 단어는요. 바로 화장품입니다.
1: Cosmetics. Cosmetics.
0: 네, 이거 여러분들 중요해요. Cosmetics는요. S를 이렇게 빼면 안 됩니다. Cosmetic 이렇게 거기까지만 쓰면 형용사가 되고요. 화장품 전체, 화장품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할 때는 cosmetics를 쓰는 게 맞아요.
1: 네.
0: 오케이? 만약에 세고 싶게 만들려면 cosmetic product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고요.
1: 맞아요.
0: 오케이? 자, 여섯 단어 알아봤으니까 주요 표현 가볼게요.
1: Here we go.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 정말 다행이야. 아, 정말 다행이네요.
1: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네, 영어로는 what a relief. What a relief. 얼마 전에
0: 오,
1: 저희가 relief, 안도로
0: yes,
1: 배웠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안도 얘기 나오면서 아마 제가 아마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긴 해요. 그죠? What a relief라는 감탄사도 있다. 어를 빼먹으면 안 되죠.
1: 네, 맞아요.
0: 네.
1: What relief 하면 어색합니다.
0: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뭐 조금 더 과장해서 예전에는 뭐 thank goodness 이런 거가 있었는데 그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라이트하죠.
1: 네.
0: 자, 가볼게요. 아우, 다행이네. 나너 다친 줄 알았어. 얼마나 안도인가.
1: What a relief.
0: 난 네가 다친 줄 알았어.
1: I thought you got hurt. What a relief. I thought you got hurt.
0: 네. 자, 두 번째는요. 아우, 정말 다행이네. 난 마유가 그걸 다 먹은 줄 알았어. 다 먹는 줄 알았다. 자, 얼마나 한도인가.
1: What a relief.
0: 난 마유가 그걸 다 먹는 줄 알았다.
1: I thought Mayu was going to eat it all. Oh, what a relief. I thought Mayu was going to eat it all.
0: 아니, 그게 이 정도로
1: 좀
0: 다행일 정도인가요?
1: 남긴 남았네요.
0: 남긴 남았어요. 네.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평소문인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 뭐뭐인 게 매일 보는 건 아니잖아.
1: It's not every day, 평소문. It's not every day, 평소문.
0: 네. 그러니까 it's not every day 하고 평소문을 쓰면 그 평소문을 보거나 듣거나 접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니다. 매일 있는 일이 아니다가
1: 맞아요.
0: 되겠고요.
1: 네.
0: 물론 이제 everyday 대신에 common이라는 걸 써서 it's not common 하고 해도 되는데 좀 너무 드라이한 느낌이 있는 것
1: 맞아요.
0: 같아요. Right?
1: 네.
0: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 자, 매일은 아니잖아.
1: It's not every day
0: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건.
1: we meet like this. It's not every day we meet like this.
0: 네. 두 번째는요. 아니, 너의 아빠가 TV에 나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서 그랬어. 자, 매일은 아니잖아.
1: It's not every day.
0: 너의 아빠가 TV에 나오는 건.
1: Your dad is on TV. It's not every day your dad is on TV.
0: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나중에, 미래에.
1: 네, 많은 분들이 in the future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down the road.
0: Down the road.
1: Down the road.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0: 아, 그러니까요. 길 가다가 연락해. 나중에.
1: 맞아요. 우리 모두 지금 길에서 지금 운전하고 있잖아요. 미래로. 그래서 down the road.
0: Down the road. 네. 가다가 나 보면 인사해. 뭐 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실제로. 자, 그것을 영어로 만들어 보면 이거라고 보면 돼요. 인사해.
1: Say hi.
0: 네가 날 볼 때
1: when you see me
0: 그 길을 따라
1: down the road say hi when you see me down the road
0: 네.
1: 뭔가 약간 헤어지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0: 갑자기 급하게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1: 네네.
0: 그러면 쌤 여기서 in the future 써도 문제는 없을까요?
1: 네, in the future 괜찮아요. 근데 down the road는 뭔가 in the future인데 좀 더 가까운 미래인 느낌은 있어요.
0: 아, 오케이. 그러니까 뭐 한 30년 후에 뭐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이런 느낌은 아닌 거군요.
1: 맞아요.
0: 그렇죠? 자, 다음은요. 우린 결국 나중에 아니면 미래에 만날 거야. 다시 만날 거야.
1: 또 헤어지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우린 결국 다시 만날 거야.
1: We will end up meeting again.
0: 그 길을 따라.
1: Down the road. We will end up meeting again. Down the road.
0: That's right. 자, 오늘의 어순영작으로 넘어갈게요.
1: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조인 어스 온 페이지 23.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엄마가 먼저 엄마가 방금 생애 첫 릴스를 올렸거든. 근데 지금 너무 떨려. 자, 난 방금 게시했어.
1: I just posted
0: 내 아주 첫 릴스를
1: my very first reel.
0: 그리고 난 지금 떨고 있어.
1: And I'm shaking right now. I just posted my very first reel and I'm shaking right now.
0: 네.
1: 선생님 여기에 그냥 my first reel라고 해도 되는데 왜 my very first reel라고 써져 있을까요?
0: 아, 우리가 희한하게도 very라고 하는 건 very good 이런 거에만 쓸 것 같지만 이렇게 뭐 first라든가 last라는 거 최상급 앞에 붙이면 바로 그 바로 이렇게 강조를 해줄 수가 있죠.
1: 맞아요.
0: 그래서 그냥 first도 가능하지만 나 진짜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다는 거 좀 강조해줬고요.
1: 맞아요.
0: 그리고 우리가 또 릴스를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인 거는 real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1: Yes, it is accountable now.
0: Right.
1: 쓸 수 있어요.
0: 뭐 물론 동시에 두 개를 올렸다면 reels 되겠지만요. So I just posted my very first reel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랬더니 아들이 멋져요. 우리 엄마 파이팅! 자, 그건 멋져요.
1: That's awesome.
0: 전 당신을 위해 응원하고 있어요, 엄마.
1: I'm rooting for you, mom. That's awesome. I'm rooting for you, mom.
0: 네. So, fighting이라고 하는 거는 쓰면 안 되겠죠, 아예. 아예 그건 콩글리시겠죠.
1: 네, unless the person understands Korean, right? 그래서 fighting이라고는 안 하고요. That's awesome. I'm rooting for you. Or I'm cheering for you. 이렇게 말을 많이
0: that's
1: 하죠.
0: That's good. 네. Alright. 저기 또 엄마가 정말 다행이다. 네가 창피해할까 봐 걱정했어. 아, 엄마들은 이런 걱정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괜히 또 그러는 거 아닐까.
1: 네.
0: 이러면서. 자, 얼마나 안도인가.
1: What a relief.
0: 난 걱정했어.
1: I was worried.
0: 네가 민망할 거라고.
1: You'd be embarrassed. What a relief. I was worried you'd be embarrassed.
0: 네.
1: 선생님이 embarrassed라고 할 때는 그 민망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0: 네.
1: Worried도 똑같죠.
0: 그렇죠. 네. So I was worried. 내가 걱정한 상태였다.
1: 네.
0: 왜냐하면 이것도 worrying이라는 걸 쓰게 되면 남을 걱정하게 만드는 이 되겠죠.
1: 맞아요. 네.
0: So 둘 다 지금 worried 되는 것도 이거는 내가 사람 집중이고 embarrassed 되는 것도 you이긴 하지만 사람이 집중이 되는 거죠.
1: 네.
0: 그렇죠? 아, 그리고 what a relief 할 때 참고로 이렇게 what으로 출발하는 문장이 감탄사를 쓸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1: 네, 맞아요. What a day.
0: What a day. What a
1: brilliant idea.
0: Yes, what a brilliant idea. 얼마나 뭐뭐인가. 대단한 무엇이다.
1: 네.
0: 자,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아이, 그럴 리가요. 인플루언서 엄마를 두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자, 말도 안 돼요.
1: No way.
0: 매일이 아니잖아요.
1: It's not every day.
0: 당신이 인플루언서 엄마를 가지는 건
1: You have an influencer mom. No way. It's not every day you have an influencer mom.
0: 네. 여기서 you have 해서 you를 썼는데요. 이거는 불특정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Mm-hmm. 그런 다수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 네, 맞아요.
0: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앞에 no way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조금 더 딱딱하게 바꾼다. 딱딱하기까지는 모르겠지만 nonsense라고도 할 때 있죠.
1: 네, right. nonsense. nonsense보다 no way가 좀 더 캐주얼하죠.
0: Yes.
1: 네.
0: 그리고 아이들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nonsense는, right?
1: 네.
0: 아이 꼬마애가 nonsense.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No way.
0: 자, 그랬더니 엄마가 나중에 엄마만의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하게 되면 마유 크림이라고 부를 거야. 자, 난 나만의 화장품 브랜드를 시작할 거야.
1: I'm going to start my own cosmetics brand.
0: 그 길을 따라
1: down the road.
0: 그리고 그걸 마유 크림이라고 부를 거야.
1: And call it 마유 크림. I'm going to start my own cosmetics brand down the road and call it 마유 크림.
0: 네, 아들 이름이 마유였던 거죠.
1: Oh,
0: 이 친구가 마유였던 거예요.
1: Oh, she's naming it after him.
0: Mm-hmm.
1: That's so sweet. 네, 이런 식으로 cosmetics brand, cosmetics company 이렇게
0: right.
1: 표현합니다.
0: S가 그 와중에 빠지면 안 되죠.
1: Yeah.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more time.
2: I just posted my very first reel, and I'm shaking right now.
3: That's awesome. I'm rooting for you, Mom.
2: What a relief. I was worried you'd be embarrassed.
3: No way. It's not every day you have an influencer, Mom.
2: I'm going to start my own cosmetics brand down the road and call it Mayu Cream.
1: And here's today's review.
0: 게시하다.
1: Post.
0: 떨다.
1: Shake.
0: 화장품.
1: Cosmetics.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누군가를 응원하다.
1: Root for 목적어.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아, 정말 다행이야.
1: What a relief.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립니다.
1: 좋아요.
0: 아, 정말 다행이다. 나 있잖아, 네가 다리가 부러진 줄 알았어. 정말 다행이야. 네가 다리가 부러진 줄 알았어.
1: 네, 오늘 배우신 주요 표현, 정말 다행이야. What a relief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 문장이 조금 짧은 것들도 많이 나가게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문장이 길다고 무조건 좋은 거가 아니에요.
1: 네.
0: 짧은 문장에서 반복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예문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아요. All right. We'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for now.
0: Bye.
4: Whatever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귀가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4: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oday through a business news topic. It's looking at Alphabet and Nvidia, two of the biggest companies in the world.
3: SpaceX도 이제 상장한 후에 이제 주가가 급등하면서 뭐 탑 5위권까지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Mm-hmm. 자, 이제 5월 달 기준으로 그 구글의 모회사였던 알파벳이 잠시나마 시총 1위를 기록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다시 이제 미디어가 1위 자리를 수성을 했는데 당시 이제 어떤

0: can be, because one of NVIDIA's customers throwing out a report that their growth wasn't as good as expected, that led to so much investor anxiety. They have recovered since, though.
1: 맞아요. 네. 제 AI 시장의 어떤 주도권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생태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어떤 시사점이기도 하고 그 이 기술 혁신 분야에서 이 투자 심리, 즉 투자자들의 어떤 생각이 얼마나 빠르게 또 변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0: All right. Well, take a listen to part one. That is on page 20 of our July book.
2: Alphabet poised to overtake NVIDIA as world's most valuable company. Recent market shifts suggest a massive transformation within the elite group of dominant technology firms. The parent company of Google, Alphabet, has seen its valuation balloon remarkably following impressive financial results from its cloud division. This upward momentum puts the organization within striking distance of reaching a $5 trillion market capitalization.
1: 자, 미리 예습을 하신 분들이라면 예습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이 기업 가치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valuation이라든가 market capitalization 이런 단어들이 핵심 단어니까 잘 표시를 해두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0: Recent market shifts suggest a massive transformation within the elite group of dominant technology firms.
1: 최근의 시장 변화를 좀 살펴보면 뭐 미국의 주식시장 얘기겠죠. Suggest a massive transformation within the elite group of dominant tech firms라고 돼 있어요. Suggest란 게 이제 원래는 제안하다라는 뜻인데 경제기사에서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 뭔가 제안한다는 얘기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얘기도 되고요. 뭔가 조짐을 보이다 이런 의미로 우회적으로 쓰여요.
0: Yeah, give a hint to something.
1: 맞아요.
0: Right?
1: Yeah. 아, 이런 어떤 시장의 변화를 보니까 이런 가능성이 우리가 좀 느껴진다. 이런 거거든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a massive transformation. Transformation은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라 중대한 큰 변화. 우리가 그 지각 변동이란 말 가끔 쓰잖아요. 1위가 바뀌는 건 큰 어떤 변화거든요.
0: Of course. 네.
1: 그런 큰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요?
0: Within the elite group of dominant technology firms. Yeah, when we talk about the elite in Korea, elite, we're usually talking about highly educated rich people. But in terms of companies, it's again the most valuable companies.
1: 맞아요.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여기 이제 애플도 이제 나중에 포함이 되겠죠. 그 뒤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거기 아마존의 메타의 이제 스페이스X까지 그들 기업 얘기 아닙니까? 엘리트 빅텍 기업들 사이에서 중대한 뭔가의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One more time.
0: Recent market shifts suggest a massive transformation within the elite group of dominant technology firms. Yeah, dominant also meaning most influential, most powerful. The parent company of Google, Alphabet, has seen its valuation balloon remarkably following impressive financial results from its cloud division.
1: Balloon. 맞아요, 여러분. 풍선이 나왔거든요.
0: 네.
1: 풍선은 뭐 이렇게 팽창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0: 그렇죠.
1: 동사로 썼네요.
0: 네, as a verb, it means to expand or increase rapidly.
1: 자,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has seen its valuation balloon remarkably. 그랬으니까 기업 가치 자체가 정말 큰 폭으로 팽창하는 것을 목격했다. 즉, 경험했다는 얘기죠.
0: Yes, following impressive financial results from its cloud division. So this is what caused the valuation to balloon, right? The cloud division, so talking about that cloud computing.
1: 구글 클라우드 말하는 거겠죠. 이 클라우드 시장 사업 부분에서 정말 인상적인 견조한 실적을 낸 것에 힘입어서 기업 가치가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목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파벳이요.
0: The parent company of Google, Alphabet, has seen its valuation balloon remarkably following impressive financial results from its cloud division. This upward momentum puts the organization within striking distance of reaching a $5 trillion market capitalization.
1: Okay. 자, 일단 첫 번째 나온 단어가 이 upward momentum. Momentum이란 건 어떤 움직이는 것의 어떤 여세를 말합니다. 즉, upward가 붙으면 상승세를 말하죠.
0: 그렇죠. That energy, that direction it's going in to keep going.
1: 그 이런 주가가 이제 우상향하는 그 상승세가 puts the organization

0: 요즘 뭐 알파벳 얘기하는 거겠죠? Within striking distance of reaching a $5 trillion market capitalization. 우리가 market cap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도 시가총액을 시총 이렇게 줄이듯이. 자, 시총 5조 달러에 거의 상당히 근접한 그런 지점까지 다다르게 하고 있다. Striking distance?
1: Yeah, to strike means to hit, right? So if you can hit someone, you're very close to them,
0: 그렇네요.
1: right?
0: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Yeah. 실제 이렇게 때려서 가격할 수 있는 거리라면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얘기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거의 5조 달러 정도의 시총 그 지점에 근접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5월 초에 알파벳 주가가 4조 8천억 달러까지 갔거든요.
1: Wow.
0: 그러니까 이제 5조 달러가 눈앞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1: Mm-hmm. 그렇죠. That is striking distance. Mm-hmm. Okay, let's listen now to part two.
2: Conversely, the current leader in artificial intelligence hardware, NVIDIA, has recently experienced a notable decline in its share price. This dip followed reports that OpenAI, one of NVIDIA's most important AI customers, failed to meet its internal user growth and revenue targets. Market analysts are now keeping a close eye on upcoming financial reports to see if the semiconductor giant can maintain its lead.
0: 자,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면 1, 2위가 역전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네. 그 두 기업 얘기를 다 해주고 있죠, 기사에서.
1: Conversely, the current leader in artificial intelligence hardware, NVIDIA, has recently experienced a notable decline in its share price.
0: 자, 반대로 여긴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분위기 얘기라는 거잖아요. Mm-hmm. 그러니까 notable decline이란 말이 딱 들렸죠, 여러분. 그럼 정치에서도 눈에 띄게 주가가 하락하는 걸 목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AI 분야에서 선두잖아요. So the current leader in artificial intelligence hardware. 근데 특히 하드웨어 부분에서 이제 주력 상품이 GPU이다 보니까 하드웨어를 얘기한 거죠. 자, 다시 한번요. Conversely, 반대로.
1: Yeah, the opposite statement or idea. Conversely, the current leader in artificial intelligence hardware, NVIDIA, has recently experienced a notable decline in its share price. Mm-hmm. This dip followed reports that OpenAI, one of NVIDIA's most important AI customers, failed to meet its internal user growth and revenue targets. Mm. Yeah, so explaining the situation, right? What went wrong for OpenAI failed to meet its internal user growth and revenue targets. User growth meaning, yeah, the people subscribing to its service that didn't increase as much as they expected.
0: Mm-hmm. And revenue targets meaning how much money they made.
1: Yeah.
0: 그러니까 매출 수익 부분에서도 그렇고 내부 사용자 증가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거죠. Fail to meet이란 건 충족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Mm-hmm.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가장 큰 중요한 고객사 중 하나인 OpenAI가 실적이 약간 정체되거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덩달아 좀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단 얘기예요.
1: 그렇죠. Yeah, this dip meaning a decline as well.
0: 맞아요. 이것도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뭔가 하락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죠. dip이란 단어, 그다음 앞에 decline이란 단어 잘 표시해 두세요. 오케이?
1: This dip followed reports that OpenAI, one of NVIDIA's most important AI customers, failed to meet its internal user growth and revenue targets. Mm. Market analysts are now keeping a close eye on upcoming financial reports to see if the semiconductor giant can maintain its lead.
0: Upcoming financial reports는 이 상장사들은 분기별로 공시를 한단 말이에요. Mm-hmm. 실적 보고를 하죠. Earnings report라고 합니다.
1: 그쵸.
0: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 나올 그 엔비디아의 실적 보고서들을 상당히 좀 예의주시할 거란 얘기입니다. Keep an eye on이란 건 이제 눈여겨본다는 얘기인데
1: 그렇죠.
0: close eye는 정말 면밀하게 잘 살펴볼 거란 얘기예요. 예의주시한다는 얘기죠.
1: Just emphasizing how closely they will be watching out for those, mm-hmm. right? And always a singular, right? Close eye on, not eyes.
0: Eyes라고 안 하죠. 네.
1: Market analysts are now keeping a close eye on upcoming financial reports to see if the semiconductor giant can maintain its lead.
0: 그렇죠. 당시에도 이제 엔비디아가 1위 자리를 이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두 자리를 계속 이 반도체 거대 기업이 지킬 수 있을지 혹은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걸 보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실적 보고서를 잘 주시할 거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1: Third and final part on page 22 next.
2: Financial derivatives indicate that traders see a significant probability of a new leader of the pack emerging by mid-May. If these projections hold true,

0: it would mark the first time in a decade that this search giant holds the top spot. Such a change highlights the volatile nature of investor confidence within the competitive landscape of modern innovation.
1: 자, 마지막 파트 3 볼게요.
2: Financial derivatives indicate that traders see a significant probability of a new leader of the pack emerging by mid-May.
1: 자, 여기 derivatives라는 말이 나오는데 금융에 이제 파생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망하는 그런 파생 상품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어 자체를 일단 알아두세요. Derivatives 발음이요?
2: Derivatives.
1: Derivatives. 파생 상품들은 indicate that traders see a significant probability of a new leader of the pack. Leader of the pack은 우리 예전에 다른 기사에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무리의 1등을 말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 중에 시총 1위 기업이 새로 탄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좀 두고 있다. 누가? 지금 투자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걸 파생시장이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대략 시점은 5월 중순 정도로 본 거예요.
2: Yeah, emerging by mid-May. To emerge means to become apparent or visible. You'll see it then, right?
1: 그렇죠.
2: Financial derivatives indicate that traders see a significant probability of a new leader of the pack emerging by mid-May. If these projections hold true, it would mark the first time in a decade that this search giant holds the top spot.
1: 자, 이 문장을 여러분이 딱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은 아, 예전에 구글이 시총 1위를 했던 적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2: 그렇죠. 네.
1: 왜냐면 if these projections hold true, 만약에 이와 같은 전망이 현실화가 된다면 hold true라는 건 전망은 어디까지나 전망이니까 확실하게 이다 아니다가 아니잖아요.
2: Mm-hmm.
1: 앞으로 그럴 것 같다라는 예상인데 이게 만약에 현실로 즉 진짜 이미 밝혀지면 현실화되면 it would mark the first time in a decade that this search giant holds the top spot, which means
2: yeah, the number one position, right, to have that.
1: Hold the top spot은 말 그대로 그 1위 자리를 지킨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엔 시총 1위 어떤 권좌에 등극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검색시장의 제왕인 구글이 시총 1위를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게 되는 기념비적인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 10년 전에 1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2: 그렇죠. Yeah, they did it 10 years ago and for the first time after 10 years. If these projections hold true, it would mark the first time in a decade that this search giant holds the top spot. Such a change highlights the volatile nature of investor confidence within the competitive landscape of modern innovation.
1: 자, 이런 변화 자체가 이제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the volatile nature of investor confidence.
2: Yeah, if something's volatile, remember it's liable to change quickly. You cannot predict it, right?
1: 맞아요. 이런 요즘의 금융시장을 정말 volatile하다고 정의 내리면 그대로 될 정도로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걸 volatile이라고 하잖아요.
2: 네.
1: The volatile nature of investor confidence는 투자 심리 자체가 정말 빠르게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부각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디에서요? Within.
2: Within the competitive landscape of modern innovation. This talking about, you know, the companies, the tech companies, they're always innovating themselves.
1: 경쟁이 정말 치열한 이 혁신 기술 분야, 즉 AI 부문을 얘기할 겁니다. 그 분야에서 얼마나 투자 심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금이 일로 쏠렸다, 절로 쏠렸다, 조금 가능성이 좀 절로 갔다, 이런 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2: 그렇죠. Yeah, it is really true, isn't it? One more time with that. Such change highlights the volatile nature of investor confidence within the competitive landscape of modern innovation.
1: 여기 나온 nature라는 단어도 어떤 특성이나 성향을 의미하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2: Yeah,
1: so volatile
2: exactly.
1: nature는 어떤 그런 변동성이 심한 성향을 얘기해요.
2: Yeah, it's characteristic, right? Let's listen to parts 1, 2, and 3 uninterrupted. Try out the multiple choice comprehension questions you've got on the following page. And then on page 24, you see the blanks in the paragraph. Try and fill them in with the words that you hear.
0: 알파벳 poised to overtake NVIDIA as world's most valuable company. Recent market shifts suggest a massive transformation within the elite group of dominant technology firms. The parent company of Google, Alphabet, has seen its valuation balloon remarkably following impressive financial results from its cloud division. This upward momentum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마감은 가까워지는데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내 의지가 부족한 건가 자책하기 쉽지만 대체로는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럴 땐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할 일들을 적어서 눈앞에 딱 붙여놓고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1순위, 지금 해야 할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건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되든 아니든 이 시간엔 이것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나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0: 웰컴 어보드
2: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EB Teen in 영어. We're here to help you with your speaking skills in English, as always.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4: Hello. Thanks for joining us, everyone. I am Jennifer Clyde.
3: When was the last time you actually stopped by a food court while you were shopping or you went out with family members?
4: Oh, yeah. Actually, about a month ago, I took my son and his friends to an amusement park, and that's when we went to a food court. And it was crazy. It was really busy because we went to the food court around like lunchtime. There's so many people.
3: And all
4: people.
3: Those food booths
4: yeah.
3: you can go to
4: yes.
3: pick up your food.
4: Uh-huh.
3: Okay. 우리 뭐 쇼핑 가거나 장 보러 가면 푸드코트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4: 네. 네.
3: 항상 저희도 그냥 맛있게 시켜서 먹었던 기억만 있지.
4: Yeah.
3: 이 음식이 어떻게 조리되고 어떻게 준비되고 그 시선에서 생각해 본 적은 많이 없거든요.
4: 맞아요. 음식이 언제 나오지?
3: 그렇죠.
4: 이 줄이 왜 이렇게 길지? 이것만 생각하죠.
3: 어디 앉지?
4: Right.
3: 저것도 먹을까? 이 생각만 해봤지.
4: Right.
3: 자, 오늘 주인공께서는 이제 푸드코트의 직원으로 이제 3년째

0: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6월이면 이제 3년째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당일 이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식재료를 준비를 해야겠죠? 뭐
1: 네.
0: 다듬고, 그다음에 이제 조리를 하고, 주문 받고, 그 음식을 이제 손님께 서비스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이제 계속 하신다 하셨고, 이 주말 같은 때는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평일에 비해서 당연히 더 많죠.
1: 네.
0: 그러니까 정말 쉴 틈조차, 정말
1: 맞아요.
0: 화장실 갈 시간도 없으실 것 같아요.
1: 정말
0: 계속 그
1: 그렇겠네요.
0: 점심시간대는.
1: 갑자기 그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영화는 만들어지면 우리가 영화를 즐겁게 보긴
0: 그렇죠.
1: 하지만
0: 결과물을
1: 그
0: 보는 거죠.
1: 영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0: 맞아요.
1: 생각을 잘 못하는 것처럼 음식도 마찬가지인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그리고 공간이 이렇게 넓은 편이 아니잖아요. 푸드
1: And all
0: 코트니까.
1: that heat.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작업 공간이 다소 좀 열악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많은 고객들이 이렇게 맛있게 드실 때그 모습을 보면 참 보람과 감사함을 느낀다. 이렇게 오늘 글로 따뜻하게 남겨주셨습니다.
1: Thank you.
0: 너무 감사드려요.
1: 네.
0: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1: 네. 공세동에서 근무하는 도우요정 성찬도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0: 오늘 멋진 사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1: Working
2: at the food court. This coming June will mark my third year working at a food court. My main duties are preparing the food for the day, taking orders, and serving freshly cooked meals to customers. A lot of members visit, so we handle a huge amount of ingredients. Some of them are quite heavy. On busy days, especially weekends, we barely get a moment to rest because customers keep coming nonstop. We're also constantly working next to hot cooking equipment so we can serve warm food. To be honest, there are many times when I feel the working conditions are tough. Still, I think about all the different customers we serve. There are parents carrying babies, elderly people who struggle with ordering, and foreigners who have trouble with Korean. Seeing people enjoy the food I worked hard to make after a long wait gives me a real sense of satisfaction and gratitude.
0: 자,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오는 6월이면 푸드코트 직원으로 일한 지 3년이 됩니다. 이번 달 저희가 시작하면서 mark 동사 이럴 때 쓰기 딱 좋다고 강조를 해드렸거든요. 자, 그럼 주어를 뭐로 잡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문장 드릴게요.
1: This coming June will mark my third year working at a food court.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주어 자체가 시점이 나와야 돼요. 우리 지난번 살 때는 today가 주어였거든요. today marks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다가오는 6월을 얘기했으니까 아직 6월이 되지 않았다는 시점이거든요. 글쓴 시점이. 그래서 this coming June will mark my third year 하면 이제 6월이 오면 딱 3년 차가 된다. 그럴 때 mark 동사 다시 표시 잘해 놓으세요. 이럴 때 쓰기 딱 좋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강조할 동사 중에 하나예요. working at a food court. 그랬죠. 그래서 푸드코트에 일한 지딱 3년째가 올 6월에 됩니다. 갈게요.
1: This coming June will mark my third year working at a food court.
0: 저의 주 업무는요, 당일 제공할 먹거리를 준비하고 주문을 받고 각 구워 나온 음식을 손님께 서비스하는 일입니다.
1: My main duties are preparing the food for the day, taking orders, and serving freshly cooked meals to customers.
0: 그렇죠?
1: 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This is a lot.
0: 왜냐면 이게 그 직원이 여러 명이지 않고 딱한 두세 분이 하시는 경우 많더라고요. 그럼 뭐 전방위로 다 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So my main duties, 제주 업무가 are preparing the food for the day. 그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taking orders, 주문도 받고, and serving freshly cooked meals to customers. Freshly cooked라든가 뭐 freshly brewed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썼었잖아요.
1: 네, 바로 만든.
0: 그 쿠키 앞에는 freshly baked
1: Baked.
0: cookies라고 하죠. 갓 오븐에서 구워 나온 쿠키 같은 거. 갑자기 먹고 싶네요. 그래서 freshly 다음에 그러니까 조리된 형태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막 만든, 갓 구운 그런 음식. 그래서 freshly cooked meals to customers. 자, 문장 다시 한 번요.
1: My main duties are preparing the food for the day, taking orders, and serving freshly cooked meals to customers.
0: 푸드코트에 찾아주시는 회원분들이 많은 만큼 그 취급하는 식재료의 양이 어마어마하고요. 일부는 무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1: A lot of members.

0: visit, so we handle a huge amount of ingredients. Some of them are quite heavy.
1: 그렇죠. 그 취급한다라고 하는 동사는 영어에서 handle이 맞습니다. 그렇죠? Handle a huge amount of ingredients. 그렇죠? 다루는, 취급하는 그 식재료의 양이 어마어마하다. A huge amount. 자, 일부는 무겁기도 하다. 뭐 밀가루 포대 같은 거 상당히 무거울 수도 있잖아요. So some of them are quite heavy. Okay. 자, 특히 주말처럼 바쁜 날에는 손님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쉴 틈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0: On busy days, especially weekends, we barely get a moment to rest because customers keep coming non-stop.
1: Barely가 이럴 때 좀 빛을 발하죠. 네. 예전에 뭐 빈도부사라에서 많이 공부했었던. 근데 거의 쉴 틈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we barely get a moment to rest 하면 쉴 틈을 moment를 표시를 한 거니까. 자, 오늘 이 문장을 통한 1번으로 갈게요. We barely부터 rest까지 세 번 정도 읽어드릴게요. 지금 아예 외우세요.
0: We barely get a moment to rest.
1: 자,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One more time.
0: We barely get a moment to rest. 겨우겨우 쉬는 시간이 짧게 있다는 느낌이잖아요.
1: 그렇죠. 거의 못 쉬든가 그마저도. Uh-huh. 네. 한번 더요.
0: We barely get a moment to rest.
1: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다. 이럴 때 쓰시면 됩니다. Because customers keep coming non-stop. 쉴 새 없이 손님들이 계속 오시니까. 자, 또한 따뜻한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뜨거운 조리기구 옆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We're also constantly working next to hot cooking equipment so we can serve warm food.
1: 그렇죠. 뭐 여름철에 에어컨을 실내에서 틀긴 합니다만은
0: doesn't really help.
1: 음식하는 조리 열이 있잖아요. Mm-hmm.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또 더우실 것 같다는 생각도 하네요. So we're also constantly working next to hot cooking equipment. 이제 뜨거운 조리 기구를 말하는 거죠. So we can serve warm food. 그렇죠? 음식을 따뜻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뜨거운 조리 기구 옆에서 계속 일을 한다. 자, 솔직히 작업 환경이 좀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0: To be honest, there are many times when I feel the working conditions are tough.
1: 작업 환경은 working conditions, mm-hmm. s를 좀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작업하는 그 환경이나 근무 여건 같은 걸 working conditions라고 하죠. 자, 솔직히 말해서 to be honest, there are many times when I feel the working conditions are tough. 일반적으로 working conditions 하면 the working conditions are good, are bad, are fantastic, are terrible 이런 단어만 쓸 것 같은데 의외로 나한테 좀 힘들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tough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0: 너무 좋아요. tough.
1: 많이 써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the working conditions are tough. 야 힘들어 일하는 거. 약간 이런 상황에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통으로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통한 게 분야로 지정은 안 하겠지만 I feel the working conditions are tough. 이것도 여러분이 잘 쓰세요. 자, 그다음. 자, 그러나 다양한 이제 손님들이 찾아오신다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아기를 업은 부모라든가 주문이 서툰 어르신, 한국어가 어려운 외국인 등 다양한 고객분들이 떠오릅니다라고 해 주셨네요.
0: Still, I think about all the different customers we serve. There are parents carrying babies, elderly people who struggle with ordering, and foreigners who have trouble with Korean.
1: 그렇죠? Struggle, trouble 동그라미 칠게요. 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쪽 영작은 얘네 두 단어가 있어야 가능해요. 얘네 없이 영작하기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필수 단어들이고 So there are parents carrying babies.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다음 elderly people, 어르신들 who struggle with ordering.
0: Especially ordering at kiosks.
1: 아, 그거 어려워요.
0: Yeah, that's tricky. That's tough.
1: 우리도 어렵잖아요.
0: I know.
1: 우리도 뭐 이렇게 어린 건 아니죠 이제. 근데 저도 이제 순간 처음 보는 기계는 아 뭐야 어떻게 하는
0: 거야. I go straight to the counter. I'm like I'm going there, not to the kiosk.
1: 아 그 뒤에 있는 분 미안하니까. Yeah. 뒤에 젊으신 분들한테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손가락이 예전처럼 빠르지가 않아요. 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네. So people who struggle with ordering and foreigners who have trouble with Korean. 이것도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분들. 요즘 외국인 분들 정말 많아졌어요. 좋은 현상이죠. 우리나라를 네. 많이 방문해서 사랑해 주시니까. 근데 이제 그 한국어로 주문하기가 서툰 분들을 trouble with Korean 그렇게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갈게요. 긴 대기 끝에 제가 힘들게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깊은 보람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0: Seeing people enjoy the food I worked hard to make after a long wait gives me a real sense of satisfaction and gratitude.
1: 그렇죠. 그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게 주어예요. So see.

0: alone 좋습니다. 자, 잠시 쉴틈할 때, a moment to rest 이거.
1: On busy days, we barely get a moment to rest.
0: 통한 게또 문장이죠. We barely get a moment to rest. 이 부분. 자, 난 아침 내내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그런다면?
1: I didn't have a moment to rest all morning.
0: 그렇죠. 아침 내내 정신 없었다. So I didn't have a moment to rest all morning. 하루 종일 그랬다면 all day 하면 돼요. 뭐 먹을 시간도 없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자, 우리 모두 잠시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1: I think we all need a moment to rest.
0: I think we all need a moment to rest. 좋습니다. 자, 그다음 긴 대기 끝에 자, after a long wait.
1: After a long wait, people enjoy the food I made.
0: 그렇죠. After a long wait 넣어볼게요.
1: After a long wait, people enjoy the food I made.
0: 이런 경우는 뒤에 주절의 주어가 people이니까 after a long wait이 문장 앞에 오면 되고 아까 그걸 중간에 넣은 거는 그 뒤에 주어가 동명사 seeing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 거니까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기준으로는 그때는 이제 문장 중간을 넣어주는 게 맞고 이런 경우는 after a long wait 앞에 넣어주셔도 됩니다.
1: 네.
0: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긴 대기 끝에
1: After a long wait, we finally placed an order.
0: 자, 오래 기다린 끝에 드디어 주문을 했다. 맞아요. 사람 많으면 주문하는데도 네. 기다려야 되잖아요. Uh-huh. 뭐 주문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문 자체가 오래 걸리죠. 자,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난 그걸 수령했다.
1: I only received it after a long wait.
0: 그렇죠. 뭐 해외 직구 같은 거 하고 나서 뭐 한 달 뭐 그 이상 걸렸다. 그런 말 할 때 I only received it after a long wait. 좋습니다. Good job, everyone.
2: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Are you done shopping for groceries? Can we go now?
3: Yes, we got everything. But I'm starving.
2: Me too. My stomach has been growling for a while now.
3: Let's stop by the food court before we leave.
2: It's always so crowded. It will probably take forever.
3: Still, let's grab a bite first. They have so much good food there.
1: Are you done shopping for groceries? Can we go now?
0: 이제 가도 되냐고.
1: Yeah. 네.
0: 좀 가면 안 될까?
1: Can we go now는 약간 지금 가면 안 될까? 그 느낌이긴 okay. 해요. 자, 남자가 Yes, we got everything. 어, 살 거 다 샀어. But I'm starving. 어, 근데 배가 너무 고파. Woman says, Me too. My stomach has been growling for a while now. 아까부터 오래 전부터 배에서 계속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렇죠?
0: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 지 한참 됐다라는 얘기죠.
1: Yeah.
0: 많이 고팠다는 얘기를 그렇게 아주 리얼하게 하시는데 이 문장 오늘 통한 게 2번으로 갈까요? My stomach has been.
1: My stomach has been growling for a while now.
0: 통으로 갈게요. One more time.
1: My stomach has been growling for a while now. Let's stop by the food court before we leave. 우리 그러면 가기 전에 푸드코트에 들렸다 가자라고 하죠. It's always so crowded. It will probably take forever. 거긴 사람들이 항상 너무 많아서 엄청 오래 걸릴 텐데.
0: 그걸 take forever라고 하죠.
1: 네.
0: 시간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Right?
1: 남자가 그래도 일단 뭐 좀 먹고 가자. Still, let's grab a bite first. They have so much good food there.
0: 가볍게 요기하다죠. Grab a bite. 오랜만에 나왔던 표현 잘 챙겨두시고요. 자, 여러분 교재 24페이지에 5개 영작 손으로 꼭 다 해보시고 3번과 4번에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Have a wonderful day, and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Have a great day, everyone.
1: 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2: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예약, 특히 이제 뭐 식당 예약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쭉 배워봤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사용하는 표현들을 다 함께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Well, maybe you've used all the sentences before and you've made a reservation.
2: Mm-hmm.
1: But then you find out that somebody in your group needs a different time.
2: 아, 예약을 했는데, 성공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그룹에 있는 누군가가 그 예약 시간에 못 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 그러면 you have to call the restaurant or other place and say,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2: 아하, 예약 시간을 변경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1: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2: 그렇죠.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좀 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바로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Alright, what's today's mission sentence again?
1: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0: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2: 자, 일단 저 뭐뭐 해야겠어요라는 느낌으로 말을 할 때는 I need to 뭐뭐를 해야 합니다. I need to 이렇게 말을 하시면 돼요. I need to. need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I need to. 근데 뭐가 필요한 거죠? change,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꾸다, 변경하다, change가 먼저 오죠. I need to change. 자, 저는 바꿔야 해요. 근데 재밌는 게요. I need to change까지만 얘기하면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1: 오, 네.
2: 네. 그런데 change 뒤에 뭘 변경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 또 의미가 달라지겠죠. 뭘 변경해야 할까요? 바로 예약 시간이죠. 근데 나의 예약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my reservation time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my reservation time. reservation이 예약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이라고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같이 따라해볼까요?
1: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0: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1: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0: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Good job.
2: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갈게요.
1: 패턴 practice.
2: 자, 오늘의 패턴은 뭐죠?
1: I need to change 뭐뭐.
2: I need to change 뭐뭐라고 해서 뭐뭐를 수정해야 돼요. 뭐뭐를 바꿔야 해요. 라는 말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뭘 바꿔야 될까요? 예문 들어볼까요?
1: I need to change my flight.
2: flight라고 하면 항공편을 뜻하는 거죠. 근데 나의 항공편이니까 my

0: My flight는 어쩌면 되겠네요. I need to change my flight. 연습해 볼까요?
1: I need to change my flight.
0: Good job. 자, 또 다른 거 해볼까요?
1: Well, as a parent of a young child, she has a lot of toys, and some of those toys have batteries.
0: 그리고 요즘 장난감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엔 거의 리모컨 하나는
1: 아,
0: 있죠.
1: 맞아. 네.
0: Whatever appliance it is. 뭐
1: Anything.
0: 텔레비전일 수도
1: 네.
0: 있고 에어 컨디셔너일
1: 조명.
0: 수도 있고 조명일 수도
1: 네.
0: 있고 다 리모컨이 있는데 그 안에 배터리가 아, 그리고 요즘 도어락에도 배터리 많이
1: 그래요.
0: 들어가잖아요. 네.
1: 그러면 the problem with batteries is you need to change them.
0: 그렇죠.
1: I need to change the batteries.
0: 배터리를 교체해야 해요. You know what else you have to change the batteries for? 요즘은 또 전기 자동차, 아니, 전기 자동차래요. 전기 자전거.
1: 네.
0: 배터리도 이렇게 교환해서 계속해서 뭐 충전해서 쓸수 있고도 하더라고요. I need to change the batteries. 그 특정 배터리니까 더가 앞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1: I have a 전기 오토바이 and I have to take out the batteries and charge them.
0: 방금 너무 웃겼어요. 전기 오토바이.
1: 네.
0: 오토바이라는 말은 영어가 아니죠. 네. motorcycle이라고 보통
1: Yes, an
0: 얘기하죠.
1: electric scooter.
0: Né?
1: Another thing you might need to change is your attitude.
0: Attitude라고
1: I
0: 하면
1: need to
0: 태도.
1: change my attitude.
0: 아, 제 태도를 바꿔야 해요. 아, 요즘 좀 짜증이 많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냥 왠지 모르게. 아, 그래. 나 태도를 좀 바꿔야 되겠어. 좀 긍정적으로 변해야 돼. I need to change my attitude.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Yes, sir. How can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1: I need to change my payment method. 결제 방법을 변경해야 돼요.
0: 아, 네. 그러면 please give me your ID. 신분증을 주세요. 네, 신분증과 함께 뭐 카드를 주세요.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I need to change my payment method라고 했어요. Payment가 결제, method가 방법이죠. 그래서 my payment method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방법이라는 단어가 way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my payment way라고 해도 될까요?
1: No,
0: 네, 계속
1: that
0: 같은
1: doesn't work.
0: 뜻이지만 굳어진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꼭 payment method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When else?
1: I need to change my travel plans.
0: Travel plans가 여행 계획들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갈때딱 하나의 계획을 갖고 가진 않잖아요. 보통 여행 가면은 아침 계획이 있고 또 점심 계획이 있고 또 2시에 계획이 있고 오늘 내일 글피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여행 계획을 얘기할 때 복수로 travel plans s를 넣습니다. I need to change my travel plans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1: I need to change my keyboard settings.
0: 키보드 설정을 바꿔야 해요 라는 말인데, 네, keyboard settings. 요즘 뭐 단축키 이런 것들도 세팅을 해놓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y keyboard settings. 키보드 설정을 바꿔야 해요 라는 말이죠.
1: Now you said I need to change. Just by itself might mean you need to 갈아입어, some
0: 네.
1: clothes. But
0: right?
1: you could be more specific and say, I need to change my clothes.
0: 그쵸. I need to change까지만 해도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라는 말인데, 물론 뒤에 I need to change my clothes. My clothes까지 넣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돼요. I need to change my pants.
1: Sure, I
0: 그럼,
1: need to change my outfit.
0: 내 복장을 다 바꿀 때는 my outfit, 뭐 바지만 갈아입을 때는 my pants, 모자만 바꿀 때는 my
1: I need to
0: hat.
1: change my hat. I
0: 네.
1: need to change my socks.
0: I need to change my
1: 네.
0: glasses. 다 되겠네요, 그죠?
1: Here's another one. I need to change my accountant.
0: 세무사를 바꿔야 된다. 네, my accountant. 네, 나의 세무사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요럴 때도 쓸수 있겠네요.
1: I need to change my service provider.
0: Service provider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휴대전화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를 를 네. 얘기하죠. 그래서 통

0: 통신업체를 뜻하는데 보통 service provid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elecommunications company 보통 이렇게는 잘안
1: 네.
0: 쓰죠. 네, 그래서 service provider 여기서의 service는 my cell phone service를 얘기하는
1: Sure.
0: 겁니다.
1: I've actually never changed my service provider in
0: Ever?
1: Korea.
0: 아,
1: No.
0: 그래요?
1: 네.
0: 근데 저도 거의 안 바꿨던 것 같아요. And we're very
1: We're very loyal
0: inflexible,
1: customers.
0: loyal customers. 그렇네요. 하나 더 해볼까요?
1: Okay. I need to change her backpack.
0: Her backpack, 그녀의 배낭을 바꿔줘야 돼요. Why is it worn out?
1: Well, maybe they're required to have a specific backpack.
0: Specific backpack. Like it has to be a certain color, a certain size,
1: Right. Maybe
0: maybe.
1: everybody in that class year uses this specific backpack.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특정
1: Or
0: 배낭을
1: maybe
0: 물
1: it's just
0: 때는.
1: old.
0: 네, 아니면 뭐 낡아서 교체해줘야 될 때도 I need to change her backpack. 여기서 her는 아마 Maisie일 것
1: 네.
0: 같네요. 네, kids grow up so fast. 아이들은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need to change 뭐뭐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 예문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죠?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쭉 복습해 볼게요.
1: I need to change my flight.
0: I need to change my flight.
1: I need to change the batteries.
0: I need to change the batteries.
1: I need to change my attitude.
0: I need to change my attitude.
1: I need to change my payment method.
0: I need to change my payment method.
1: I need to change my travel plans.
0: I need to change my travel plans.
1: I need to change my keyboard settings.
0: I need to change my keyboard settings.
1: I need to change my clothes.
0: I need to change my clothes.
1: I need to change my accountant.
0: I need to change my accountant.
1: I need to change my service provider.
0: I need to change my service provider.
1: I need to change her backpack.
0: I need to change my backpack.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need to change 뭐뭐라는 표현을 쭉 연습해 봤고요. 이제는 우리말로 먼저 대화를 들으면서 영어 표현을 생각해 볼게요.
2: 선셋 비스트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안녕하세요. 예약 시간을 변경하고 싶어서요.
2: 원래 예약 시간은 언제였나요?
3: 저녁 7시였는데 8시로 옮기고 싶습니다.
0: 네, 이렇게 예약을 변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처음에 뭐 선셋 비스트로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질문했어요. 자, 요 질문은 뭐 많이들 알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했으니까 how로 시작하는 질문이고 help. help가 들어가겠죠? 안녕하세요. 예약 시간을 변경하고 싶어서요.
1: 아하.
0: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아요. 원래 예약 시간은 언제였나요? 자, 원래 예약 시간, 원래 시간. 요건 어떻게 얘기할까요? 생각해 보시고, 저녁 7시였는데 8시로 옮기고 싶습니다. 자, 일단 7시, 저녁 7시는 뭐 7pm 이거 같고요. 요거를 옮기고 싶다, move가 나올 것 같아요. 8시는 apm이고요. 자, 요거 다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영어로 한번 들어볼게요.
4: Sunset Bistro, how can I help you?
5: Hi,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4: What was the original time?
5: It was for 7 p.m., but I'd like to move it to 8 p.m.
0: Sunset Bistro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4: Sunset Bistro, how can I help you?
0: One more time.
1: Sunset Bistro, how can I help you?
0: 그쵸. Sunset Bistro. How can I help you? 자, how can I help you는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서비스 업종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면 좋을 표현이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질문이죠.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화한 고객이 안녕하세요. 예약 시간을 변경하고 싶어서요. 라고 말을 했네요.
5: Hi,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0: One more time.
1: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0: I need to change.

0: change my reservation time. 자, 이 표현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표현입니다.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많이 익숙해졌죠? 자, 이어서 직원이 원래 예약 시간은 언제였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1: What was the original time?
0: Again?
2: What was the original time?
0: 아, 원래 예약 시간에 original time이라고 했네요. original, 오리지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원래의라는 뜻입니다. So 원래의 시간, original time. What was the original time?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대답이 저녁 7시였는데 8시로 옮기고 싶습니다.
3: It was for 7 p.m., but I'd like to move it to 8 p.m.
2: It was for 7 p.m.,
0: 네, 저녁 7시였는데
2: but I'd like to move it to 8 p.m.
0: 8시로 옮기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시간을 먼저 얘기했는데 영어는 시간이 계속 뒤에 나오네요. 그렇죠? 자, it was for 7 p.m. 원래는 7시였어요. 여기서는 it이 the reservation 이라는 표현을 대신해서 쓴 거고요. But, 하지만, I'd like to, I would like to를 줄인 표현이고요. 뭐뭐 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고, move it, 여기서 it도 역시 my reservation time이고, to 8 p.m., 8시로 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it was for 7 p.m., but I'd like to move it to 8 p.m.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뒤에 이어서는 이름을 물어보겠죠. 네,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면 이름 얘기해주면 뭐 바꿀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를 같이 한번 연습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더 들으면서 큰 소리로 따라해주세요.
2: So here's the dialogue one more time, all the way through.
1: Sunset Bistro, how can I help you?
3: Hi,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1: What was the original time?
3: It was for 7 p.m., but I'd like to move it to 8 p.m.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listen and repeat 발음 연습 시간이죠. 오늘의 문장은
2: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0: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여기는 일단 연음이 되는 부분은 딱히 없어요. 그런데 I need to잖아요. need의 d하고 to의 t는 사실 비슷한 발음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뒤에 것만 세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D를 발음하는 것처럼 가다가 T를 발음해 주시는 거예요. I need to. 이렇게. need to.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hange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z 발음 주의해 주시고요. 그냥 g가 아니죠. z 요런 소리고요. my reserve z 발음, 그 다음에 v 발음, 그 다음에 shen t는 여기서 i와 합쳐져서 sh 발음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time, 네, time 이렇게 끊어서 아니고 time, 물 흐르듯 해주시면 됩니다. 쭉 종합해서 연습해볼까요?
2: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0: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2: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0: I need to change my reservation time. Good job, everyone. 복습은 EBS 오디오 악당 오시면 됩니다.
2: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이는과
2: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0: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e.
0: 네, 오늘 7월호 20쪽에서 여러분 뵙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7월 3일이에요. 자, 그 계속해서 이제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동을 받고 또 혹은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는 나머지 다음 강의도 또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모양이죠.
1: That's right.
0: 이제 그 청중에 앉아 있던 미나 씨는 이 강의를 너무나 좋게 들어서 다음 강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일정이 궁금해서요. 여러 가지 정보를 좀 궁금해 하게 되네요.
1: Mina is becoming a big fan of this lecturer.
0: I guess so.
1: That's right.
0: 네, 정말 이렇게 또 팬이 되네요. 네, 자 먼저 우리말 대화로 들어보죠. So, 안녕하세요. 그 다음 강의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더 얻을 수 있을까요?
1: 아, 게시판에서 일정을 확인하셔도 되고요. 이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강사님이 쓰신 책도 있나요?
1: 아,

0: 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1: merch를
0: 줄여가지고 merch, merch.
1: merch.
0: 근데 좀 더 멋있는 그 슬랭이 있어요. swag라고 해요.
1: 아, swag. 그렇게 swag 하게 되면
0: 보영 쌤이 약간 swag가 있잖아요.
1: 제가요?
0: 제가요? 제가요? 네. 그 같은 swag를 merch, swag. 뭐 번갈아 씁니다.
1: 어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BTS 콘서트에 갔다.
0: That's
1: 그러면
0: right.
1: 거기 이제 굿즈 사러 이제 줄을 막 늘어섰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
0: right.
1: 그거를 swag라고 해요?
0: 주로 merch. I want to go buy BTS merch or swags.
1: Swags. I want to go buy BTS swags. 이렇게
0: right.
1: 말할 수 있어요?
0: Right.
1: 오, 전 swag가 swag 할 때만 쓰는 그 swag인 줄
0: 그런
1: 알았어요.
0: 그런 swag도 있죠. 내가 멋진 swag, merch 가지고 있으면 좀 swag 하잖아요.
1: 아.
0: 약간 그런 맥락에서 이제 번갈아 씁니다.
1: 아, 하나 알았다. swag. 네, right. 교재에다가 같이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swag라고.
0: That's right.
1: 네, 자, 오늘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강의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지 그 staff member가 밖에서 이제 그 안내도 해드리고 그런 분이 계신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묻죠. 안녕하세요. 다음 강의에 대한 정보 어디에서 더 얻을 수 있나요?
0: Hi, where can I find more information about the next lecture?
1: Hi, 먼저 이제 어떤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저기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hi 혹은 excuse me가 되겠죠.
0: Right.
1: 그 where, 어디에서, can I find,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Where can I find, 무엇을? 더 많은 정보를, more information, 무엇에 대한, about the next lecture. 자, 이렇게 right. 쭉 이어지는 건데요. Where can I find 뭐뭐 하게 되면 항상 where can I find the subway station?
0: Right.
1: 혹은 excuse me, where can I find the elevator? 뭐 이렇게 물을 때 많이 썼거든요.
0: The convenience store.
1: Convenience store,
0: the
1: 편의점도.
0: Bookstore.
1: 그렇죠.
0: The bookstore to buy easy English books.
1: Aha, there you go.
0: Hey, where can I find easy English book for the July edition?
1: 그렇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저 easy English 7월호 어디서 사요? 뭐 이렇게 말할 때
0: 어디서? 책방에 갔는데.
1: 책방에 갔는데.
0: 그 외국 서점이 어딨지 하면서 이제 excuse me, where can I find easy English?
1: 그렇죠. 그 외국어 서적 쪽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0: Yeah.
1: 그래서 where can I find easy English 7월호 July edition.
0: The July edition.
1: The July edition.
0: That's right.
1: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뭐뭐의 위치를 묻고 싶을 때, 근데 여기서는 where can I find more information about the next lecture라고 합니다.
0: 주로 information 단어가 조금 길잖아요.
1: 네.
0: 그냥 info 해도 괜찮아요.
1: 그렇죠. info.
0: Where can I find more info about the next lecture?
1: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info라고 제대로 발음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
0: yes.
1: 게
0: info.
1: info 이러시면 안 됩니다.
0: 포함이 안 되고요.
1: 안 되죠.
0: Faux.
1: Faux.
0: That's right.
1: 아, info. 그래서 info desk.
0: 맞아요. 그렇죠. 많잖아. info desk.
1: 그렇죠. Right. 그러면 그 안내 데스크. 그러면 information desk라고 물론 해도 되는데 제일 좋죠. 뭐 그렇게 하면은 너무 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을 자꾸 줄여서 하는 경향은 동서 고급까지는 아니지만 그 동서양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0: That's right.
1: 자꾸 줄이려고 해요. 그죠?
0: 영어에도 그런 거 진짜 많아요. 그렇죠?
1: 그러니까.
0: 긴 단어들은 주로 이제 merch도 merchandise에서 줄인 단어잖아요.
1: 네.
0: Yeah.
1: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where can I find more info about the next lecture라고 해도 라고 하시거나 where can I find more information about the next lecture라고 하시거나
0: yes.
1: 네. 이렇게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뜻으로 find more information about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 듣겠습니다.
2: Hi. Where can I find more information about the next lecture?
1: Where can I find more information about the next lecture? 했더니 아, 그거 게시판으로 가셔서 일정 확인하실 수 있고요. 라고 먼저 말하죠.
0: You can check the schedule on the board.
1: 네, you can check the schedule on the board. 그러니까 board는 여기서 말하는 게시판을 말하게 됩니다.
0: That's right.
1: 네.
0: Board.
1: Board. 그러니까,
0: so anything you see on the wall that has information, we generally call it the board.
1: The board.
0: Yeah.
1: 그러니까 bulletin board.
0: Bulletin board.
1: 그렇죠.
0: Yeah.
1: 자, 그렇게 bulletin board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말했는데.
0: bulletin.
1: Bulletin. 그러니까 yeah. bulletin board 혹은 그냥 board라고 할 수 있겠는데 게시판에서 스케줄을 보시면 되고요.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하면은 되고요라고 방법을 알려줄 때 you can 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0: You can check.
1: You can check.

0: You can check the schedule.
1: You can check the schedule. 그러니까 check라는 말은 확인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0: Yes.
1: 어떤가 내용을 보고 확인한다. 그러니까 you can check the schedule on the board 또는 이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돼요.
0: Or scan this QR code.
1: Or scan this QR code. 자, 여기에 있는 이 QR 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You can right. scan this QR code.
0: Yeah. 네. So every time you see that square, funny-looking digital QR code, we always say scan.
1: Scan.
0: Scan the code.
1: 그렇죠. Scan the code. 자, right. You can check the schedule on the board. Or scan this QR code.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0: Right.
1: 자, 그 말을 듣고 아유 그렇군요. 이렇게 알게 돼서 아주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0: Great, thank you.
1: 네, 내가 쉽게 접할 수 있고 금방 답이 나오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Great, thank you.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죠. 혹시 강사님이 쓰신 책 같은 게 있나요?
0: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1: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자, 이 말은 speaker에 의해서 the lecturer가 쓰신 그 책이 아무거나도 있느냐 여기에 지금 비치가 되어 있느냐라는 뜻일 수도 있고
0: right.
1: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있느냐라는 뜻일 수도 있겠죠.
0: Here it means did the speaker write any books
1: right.
0: for me to buy.
1: 그렇죠.
0: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1: 네, 방금 지금 주치생이 말씀 주신 것처럼 for me to buy라는 말은 내가 살 수 있는
0: yes.
1: 그렇죠. 내가 사고자 하는데 그런 책이 있느냐라는 거라고 말할 때 right.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for me to buy가 되겠습니다.
0: 너무 길죠?
1: 네. 그래서
0: 심플하게
1: 네.
0: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1: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자, 이럴 때 books 하고 speaker에만 힘을 주시면 되겠어요.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그러니까 by라는 말은 written by를 말하게 됩니다. 그렇죠?
0: 그게 풀 버전이긴 해요.
1: 네.
0: Are there any books written by the speaker?
1: 그렇죠.
0: Right.
1: 그러니까 스피커에 의해서 저술된 written by라는 말인데 누가 봐도 written이라는 단어인 걸 알 수 있으니까 그 뻔한
0: right.
1: 건 생략하자라고 해서
0: yes.
1: books by the speaker라고 묻게 되는군요.
0: Are there any books by 이보양 쌤?
1: 어,
0: of course.
1: 네, 조금.
0: 조금. Over 100 books you wrote.
1: 200.
0: 200, 네. Oh, sorry. 200 books you wrote. Over 30 years, right?
1: 조금. Anyway, yeah, yeah.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자, 이렇게 묻는 것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2: You can check the schedule on the board or scan this QR code.
3: Great, thank you.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1: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자, 그랬더니, 네, 저쪽 부스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0: Yes, they're available at the booth over there.
1: 네, 부스라고 하잖아요. 이거 booth라고 하는군요. 네,
0: 부스보다는 th, booth.
1: Booth.
0: Booth.
1: Booth.
0: That's
1: 그렇군요.
0: Right.
1: 자, 거기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거기서 구매도 가능합니다. 자, 이 단어가 바로 영어로는
0: available.
1: Available.
0: They are available at the booth.
1: 네, 저쪽에 가시면 있어요 라는 정도가 아니라 있기도 하고 살 수도 있다. 이 모든 의미가 available로 해결이 됩니다.
0: 네. 저기 가면 있어요.
1: 응.
0: If you go over there, It's there.
1: 어.
0: 영어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1: 네.
0: 이 한 단어로 다 해결됩니다.
1: 네.
0: Available.
1: Available. 그렇게
0: available.
1: 말하면 이 직원이 제대로 일하는 직원이 아니지. 이렇게 go there and there,
0: it's there.
1: That, it's there.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0: 거기 가면 있어요.
1: 네.
0: 문자 그대로. 뭐, 틀린 표현은 아닌데 그렇게
1: 아, 그렇죠.
0: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1: 이분이 그쪽 가서 구매도 하실 수 있다. You can
0: yes.
1: buy the books over there. 물론 이런 말을 풀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한 단어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available, A-V-A-I-L-A-B-L-E, 구매가 가능하고 내가 원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available이 되겠습니다.
0: Available.
1: They're available at the booths over there 라고 했더니 어우 좋네요.
0: Nice.
1: Nice. 그러니까 마침 내가 이제 책을 사려고 했던 모양이죠.
0: Yeah.
1: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결정적인 질문. 혹시 여기서 굿즈도 판매하시나요?
0: And do you sell merch here too?
1: And do you sell merch here too? 아이고, 네.
0: 이분이 약간 연예인 같은 좀 이렇게 슈퍼스타 응. 스피커인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네. 어떤 멀치가 있을 수 있을까? 뭐 포토카드 뭐 이런 거 있나?
0: 뭐 그죠 아이돌 굿즈 같은 경우에는 포토카드가 가장

0: 많이 팔리고요.
1: 네.
0: 주로 이제 좀 like serious speakers, lecturers, like 보영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English educational speaker. 보영쌤은 merch 같은 거 만드신다면 어떤 merch를 만드실 것 같아요?
1: 제가요, 선생님?
0: Of course.
1: 오늘 왜 이러세요, 선생님? 그런데?
0: merch가 나왔으니까.
1: Put me on the spot군요, 완전히.
0: superstar이니까.
1: 아, 그런 거예요? 아니, 사실 merch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이제
0: 네.
1: 다른 일로 인해서,
0: Sure.
1: 뭐, shirts라든지 모자라든지 배지가 요즘 예쁜 게
0: Oh,
1: 눈에
0: it's a
1: 많이
0: badges.
1: 띄더라고요.
0: Right,
1: 네,
0: right.
1: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요즘에 일반 식당도 소규모 이렇게 배지 많이 만들고 그래요.
0: That's right,
1: 네.
0: that's right.
1: 아, 참.
0: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merch 중에 하나가
1: 네.
0: 에코백이잖아요. Like tote
1: 네.
0: bags, something practical. Or tumblers, water bottles, mugs.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너무 좋아한다면
1: 네.
0: something educationally practical. Like notebooks, like pens, pencils, right?
1: 그것도 좋겠다.
0: Something that you can use and remember you by.
1: 저는 그
0: Yeah.
1: sticky notes 좋아해요.
0: Stick note 너무 좋아요, 진짜.
1: 점착식 메모지라고 하더라고요.
0: 이거 사용할 때마다 이거 보영쌤이 준 건데.
1: 아,
0: Yeah,
1: 제가 만든
0: that's
1: 건
0: what
1: 없고요,
0: merches are.
1: 선생님. 네.
0: 당연히 있지.
1: 아니, 전혀 없어요. 자, do you sell merch here? 자, 그런 혹시 굿즈를 여기에서도 파시기도 합니까? Do you sell merch here? 사실은 여기서 뭐뭐를 팝니까라고 물을 때 sell이란 단어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쓰기보다는 have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0: Have, right.
1: 그렇죠? Do you have toys here? Do you have face lotions here? 뭐
0: Right.
1: 이렇게 have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sell이란 말은 sell 할것 같이 안 보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merch를 정말 판매도 하나요? 그래서 do you sell merch here too? 라고 한 거죠.
0: 둘다 괜찮아요.
1: 네.
0: Sell merch, have merch.
1: Have merch.
0: Do you have merch here?
1: Do you have
0: Do you
1: merch here?
0: sell merch here?
1: Have merch 하게 되면 merch를 갖춰놓고 있느냐,
0: Right.
1: 구비해놓고 있느냐, 결국 파느냐 이 말이 되겠군요.
0: Exactly.
1: 네, 알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Available도 있었고요. Merch가 있었네요. 들어보세요.
2: Yes, they're available at the booth over there.
3: Nice. And do you sell merch here too?
1: 네, 자, 대화 전체 들어볼까요?
3: Hi, where can I find more information about the next lecture?
2: You can check the schedule on the board or scan this QR code.
3: Great, thank you.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2: Yes, they're available at the booth over there.
3: Nice. And do you sell merch here too?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자, 어떠세요? 이런 표현들 우리 입에 착 붙이면 되겠죠? 어디서 뭐뭐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든지 저쪽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You can check 같은 부분도 있었고, Are there any books by the writer? 강사가 쓰신 책이 있나요? 라는 말. 그 말에 대해서 available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입에 착 붙도록 크게 말해보세요.
0: Let's go.
1: 안녕하세요. 저 다음 강의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더 얻을 수 있을까요? Hi, where can I find more information about the next lecture?
0: Hi, where can I find more information about the next lecture?
1: 그 게시판에서 일정을 확인하셔도 되고요. 이 QR 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You can check the schedule on the board or scan this QR code.
0: You can check the schedule on the board or scan this QR code.
1: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Great, thank you.
0: Great, thank you.
1: 저 혹시 그 강사님이 쓰신 책도 있나요?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0: Are there any books by the speaker?
1: 오, 네. 저쪽 부스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Yes, they are available at the booth over there.
0: Yes, they're available at the booth over there.
1: 아, 잘 됐다. 혹시 여기서 굿즈도 판매하시나요? Nice. And do you sell merch here too?
0: Nice. And do you sell merch here too?
1: 여기까지입니다.
0: 예! All right. Good job.
1: 네, 사람도 사실 available 하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0: Sure.
1: 네.
0: 보영 쌤, are you available? 자꾸 이렇게 해야 돼.
1: 아.
0: 어, 보영 쌤, are you available?
1: 아니,
0: 무슨
1: 내가
0: 뜻일까요?
1: 말한 건 그런 뜻이 아니고, Are you
0: 왜?
1: available 뭐
0: 누구 픽업할
1: tomorrow?
0: 때.
1: 그러니까.
0: 두 가지 의미가 있네. 생각해보니까.
1: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 잠깐 생각해.
0: 내일 시간이 있어 없어도 available이고.
1: 그런 뜻을 한 말인 거예요.
0: 남자친구 좀... 있어 없어도 available이고.
1: 맞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are you available 하게 되면.
0: 내가 먼저 당신이... 괴물처럼 얘기했어.
1: 괴물같이. 그러니까 당신이 혹시 임자가 있나요? 뭐 임자. 이런 뜻으로 그 임자가 있다는 말도 좀 그렇긴 한데.
0: Are you taken? 이거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거잖아요.
1: 그래서 혹시 당신이 뭐 누군가 남자친구가 사귀는 사람이 있느냐? 뭐
0: 배우자가 있냐 없냐?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are you available? 아니 배우자라니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한테도
0: 안 사람도 괜찮아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꼭 배우자는
0: 아니지. So boyfriend, girlfriend, husband, wife, available 하냐?
1: 그렇죠.
0: 내 중에 하나 있으면
1: 그렇죠.
0: Not available.
1: Not available. Already taken.
0: 맞아. Already taken.
1: 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Available의 이 한 단어의 의미가 참 많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쓸 수가 있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주치생님, 주치생님이라면 부탁이라면 제가 무조건 시간을 내야죠라고 할 때 I will make myself available for you. 그렇게 되잖아요.
0: 네. 아유, 감사해라.
1: 네, 그러니까 내가 available 하게 하겠다. 네, 한,
0: That's right.
1: 한 단어 가지고 한 시간도 얘기할 것 같습니다. Mm-hmm.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ge.
1: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0: Easy English.
4: Lost은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영어 회화 Level 3 Power English.
8: Welcome to the show, everybody.
7: Hi, everyone. I'm Kristen Cho.
8: And I'm Cameron Word.
7: Happy Friday.
8: Woohoo!
7: Yay! TGIF, everyone.
8: Yes.
7: We are getting the month rolling, and you still have an opportunity to get your books.
8: Yeah, they still got that new book smell. I'm sure they do.
7: The new book smell.
8: Mm-hmm.
7: Really do recommend that. On Friday, for those of you who are just tuning in, I would like to let you know that every Friday we cover the same topic. So it's like a month-long series.
8: Yes.
7: Mm-hmm. And we are talking about shrinking profit margins.
8: Ooh.
7: And this is with the times that we're living in, that a lot of these small business owners are having a difficult time with the energy prices increasing and inflation. The cost of everything has gone up.
8: Yes.
7: And so it is becoming a real problem for restaurants or, you know, just like small businesses to make a margin, to make a profit.
8: Right, yes. So this, I think we know what the word profit is, right?
7: Mm-hmm.
8: The extra money you make on top of your expenses.
7: Right.
8: Margin, it has a few different meanings in like business and economics, right?
7: Mm-hmm.
8: One type of margin is talking about a loan,
7: mm-hmm.
8: right? Like the buying a stock on margin.
7: Yes,
8: that's
7: okay.
8: not what we're talking about mm-hmm. here.
7: No.
8: Just so you're not confused. The margin here is the difference between cost
7: mm-hmm.
8: and income, cost and revenue. Mm-hmm. So that difference, that is your profit margin.
7: So it's kind of like after you take out all the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정보. 독립된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조건에는 뭐가 있을까?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된 삶을 살기 위한 조건.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그것에 대해 여성과 픽션이라는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방과 500파운드의 수입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 버지니아 울프가 말한 500파운드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3,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자신만의 공간과 경제적 자립이 갖춰져야만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다는 작가의 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통용되는 독립의 조건은 아닐까요?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Friday the 3rd of July and I'm your host, Che Soo-jin. Now when it comes to health, staying hydrated is not a choice but a fundamental necessity. Yet for some people, drinking plain water can feel like a challenge, leading them to choose alternatives like fizzy drinks or juices, options that raise concerns about excessive sugar intake. So what about sparkling water? 물을 자주 마셔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맹물 맛이 싫다는 이유로 탄산음료나 주스를 택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럴 경우에는 당분 섭취가 과할 수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탄산수는 어떨까요? Hydration plays a critical role in supporting the body's functions, and experts agree that sparkling water is certainly a better choice than drinking nothing at all. However, when it comes to long-term dental health, plain water remains the preferred option. Sparkling water is more acidic than still water, and frequently consuming sparkling water may increase the risk of enamel erosion over time. 전문가들은 수분 섭취라는 목적에는 탄산수도 부합하며 하루 종일 물을 좀처럼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탄산수라도 마시는 게 아예 안 마시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하는데요. 다만 탄산수는 물보다 산성도가 높아서 습관적으로 너무 과하게 마실 경우에는 치아의 에나멜층을 부식시켜 치아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0: sort of bright yellow or white or something. And then grim, I think grey
1: Dark,
0: or
1: yeah.
0: black or, you know,
1: Like
0: like
1: dark clouds.
0: exactly.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offer a grim outlook는 굉장히 암울하고 침울한 전망을 내놓는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볼라 그 크라이시스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좀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아프리카의 보건 관계자들입니다. 자, so it says here that contact tracing is very behind what it needs to be.
1: At the required level to
0: Yeah.
1: achieve something. And in this case, they're trying to end the spread.
0: Yep.
1: That's what their objective is. But because the contract tracing is so behind, they're not able to do that. So you can talk about where something needs to be. Like, in order for central banks to cut interest rates, inflation needs to be at a certain level. If
0: Yeah.
1: it's not where it needs to be, well, then they won't cut interest rates. You can look at it. You can look at a lot of things. Like many people, when they go for job interviews, their English needs to be at a certain level.
0: Sure.
1: They might, my English isn't where it needs to be to get this job.
0: 지금 얘기하고 있는 it needs to be somewhere는 뭐 영어 레벨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Physically, if you need to be somewhere, that just means you should be there, right? I need to be in the office by 8, for example.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냥 어디에 있어야 돼 이런 의미도 될수 있죠. Okay, so here, contact tracing needs to be at a certain level to end the spread of Ebola.
1: 80% they're saying.
0: Yeah, 그러니까 이 접촉 추정률이 한80% 정도는 되어야 이볼라의 확산을 막기 시작할 수가 있는데 현저히 낮은 겁니다. 지금 이 추정률이요. 그래서 언제까지 확산을 할지도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이걸 잡을 수 있을지가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다 미지수입니다. What's tracking and tracing?
1: Well, it's easier to break these down. So if you track something, you follow something as it moves. Like if you order something online, sometimes you can track your package. You can
0: Okay.
1: see, oh, it's left the warehouse, it's now in transit, it's at customs. So you're tracking something. And tracing means to identify where something has been or where it came from. So when they say contact tracing, going back to see who did you have contact with. Maybe they're infected, and then that's how they do it.
0: Track and trace. 이게 추적 조사한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tracking도 추적하는 거고 tracing도 추적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런데 이제 약간의 차이를 지금 레이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tracking이라는 거는 우리가 저기 뭐 온라인 쇼핑 같은 거 했을 때 배송 조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tracking 하는 겁니다. Has it left the factory? Is it on the way to my house? You know, where is my delivery right now? You can track it. Maybe it's, you know, it's on the way from point A to point B right now, and it's going to arrive tonight. Who knows? 이런 식으로 추적하는 그런 것이 이제 tracking이 되겠고요. Trace는 그동안 어디에 갔었는지 역으로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추적은 추적이지만 약간 달라요. 그래서 특히 질병 같은 경우에는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거꾸로 우리가 트레이싱을 하죠. 가장 최근에 감염된 사람, 그다음에 그 사람은 누굴 만났나. 역으로, 그다음에 뒤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레스토랑에 갔었는지, 뭐 어떤 이제 공공장소에 갔었는지 그 역추적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런 경로로 다녔었겠구나. 이런 사람들과 접촉이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track and trace가 이제 다 같이 놓고 보면 추적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지금 잘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So they need to really up their pace when it comes to tracking and traces, tracing people with Ebola. It's not quite on par with what they need right now.
1: No, it's like well behind
0: Well
1: what
0: behind.
1: they need.
0: Is it 30%? Did
1: Yeah,
0: you
1: they're
0: hear?
1: saying they need it to be 80%. They
0: Yeah.
1: need to be able to track and trace 80% of a patient's contact, but now they're only able to track and trace 30% of
0: Oh,
1: their
0: dear.
1: contacts.
0: All right. And to test positive for something, 그러면 이제 걸렸다, 감염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ll right. Well, let's leave that story there and move on to our next world news overview from the New York Times.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is time around we're looking at 큐바. 자, 이번에 살펴보게 될 소식은 바로 큐바 소식인데요. 176개 경제 개혁안이 최근에 이제 통과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대적인 경제 개혁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1: Under U.S. pressure, Cuba rushes drastic economic overhaul. The Cuban economy is in shambles,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with a figurative gun to Cuba's head, keeps announcing new ways to deprive the communist government of much-needed cash. The Cuban government, responding to the country's worst crisis in modern history, recently announced a sweeping economic restructuring. The package of 176 measures would allow more private enterprise and loosen the Cuban government's grip on the island's economic activity. Cuba denies the measures were designed to placate the Trump administration, but few experts accept that denial. It's the first time since the 1959 revolution that the regime is offering to relinquish full control of commerce.
0: 미국의 압박 속에서 이렇게 쿠바가 대대적인 경제 개혁을 시행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왜 그러느냐? 미국의 눈치 보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라는 아니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긍하기 힘든 그 부인이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입장이 있답니다. Okay, so first of all, depriving someone of something.
1: That means you prevent them from having something that they need or deserve.
0: Deprive A of B. 그러면은 A에게 B를 이제 박탈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depriving the communist government, which is Cuba here, of cash. 큐바로 하여금 이제 현금이 부족하도록 하려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 속에서 여러 가지 큐바의 경제 개혁이 조치가 나왔어요. And to placate the Trump
1: To
0: administration?
1: placate somebody is to calm someone down, make them so they're not angry by giving them what they want.
0: 그렇죠. 이게 바로 비위를 맞추는 겁니다. 큐바가 그거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Cuba denies that it's trying to placate the Trump administration.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고 큐바는 하지만 But few experts accept that denial. 그런데 이걸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라는 뜻이죠. That means not many experts
1: No,
0: accept that.
1: they're not buying
0: They're
1: it.
0: not buying it. That's a good
1: No.
0: one as well. They're not buying it. They don't believe it. And what about relinquishing something?
1: That's when you give something up, and usually we're talking about control of something. In this case, control of the economy. You can relinquish power by resigning from a position that you have. You can relinquish ownership of something.
0: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확대되고 정부의 경제 통제가 완화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1959년 혁명 이후 처음으로 상업적인 면에서 큐바가 쿠바라고죠, 우리는. 영어로는 큐바. 전면 통제 완화를 시도하는 첫 번째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다. relinquish. It's the first time since 1959 that Cuba is offering to 포기하다, relinquish full control of commerce. 이 상업적인 통제, 이것을 좀 포기하는 모습이 굉장히 오랜만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fourth story. We now have one more. This is about a mix-up.
1: This is a very strange story.
0: It is. 자, 시험관 아기 혼동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부모한테 이 시험관 아기가 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잘못 왔지만 그 애초에 받은 그 부부가 아기를 계속 양육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에요. 들어보겠습니다.
1: After IVF mix-up, birthing couple keeps baby. Not long after their daughter was born in December, Tiffany Score and Stephen Mills, a Florida couple who had their baby through in vitro fertilization, realized something was amiss, court filings show. Their daughter has cocoa-colored skin. A genetic test confirmed the child had no genetic relationship to either parent. Another couple's embryo had been implanted in Score at an Orlando clinic. In the months since, many questions have been raised and few answered, But an agreement was reached this month that Score and Mills will keep the

0: Senorita, that was Camila Cabello with Shawn Mendes. Now let's have a look at today's main expressions. The first one is 더 강화하다. 완전히 뭐두배 이상 강화하는 이런 느낌인데요. 꼭두 배는 아니더라도 double down이라고 합니다.
1: After losing the first game, the coach doubled down on his aggressive strategy.
0: 네. 첫 번째 게임에서 패한 후 감독은 자신의 공격적인 전략을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Double down on something.
1: In this case, people would be saying, oh, why did you play that way? You know, you guys lost. No, no, no, it'll work. We're doing it. Like, we're going to go even more aggressive this time.
0: Exactly. 자, 다음 표현은요. 무언가의 영향, 파장을 말하는데, implications.
1: We need to consider the long-term implications of this decision.
0: 이 결정이 낳을 여러 가지 파장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장기적인 그런 어떤 결과 같은 것을 말하죠. The implications. 직접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이 파장이니까요.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까지도 포함해서 그거를 좀 더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We need to consider the long-term implications of this decision. 자, 다음 표현은요. 암울한 전망을 내놓는다. To offer a grim outlook.
1: The coach offered a grim outlook on his star player's health status.
0: 감독은 그 에이스 선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좀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1: It's not looking good.
0: Nope. 자, 다음은 무언가를 포기하다라는 뜻인데요. 특히 어떤 권리 같은 걸 포기할 때 to relinquish something.
1: After a lengthy legal battle, he finally relinquished control of the company.
0: 오랜 법적 싸움 끝에 그는 회사 운영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은요. To give one's claim to something인데요. 무엇에 대한 권리를 역시 포기한다. 아, 그럴 때는 이제 give up one's claim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 He gave up his claim to the land.
0: 네. 그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He gave up his claim to the land.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오늘 소개해드린 텍스트는요. 저희가 뉴욕타임스에서 제공한 요약본을 사용했습니다. If you'd like to read through those New York Times articles again, you can check out our website and have a look on the 방송 내용 게시판. 저희 홈페이지 속에 있는 방송 내용 게시판 들어오시면은 뉴욕타임스 기사를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퀴즈 정답 한번 발표해 볼까요? What was the quiz? What's the answer?
1: So any company that breaks the law could face what? A hefty fine.
0: What does hefty mean?
1: Hefty as a, in this case,

K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천재 과학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상대성 이론을 만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의 천재성을 보였지만 학교 생활에는 잘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늘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200년 동안 출간된 무수히 많은 물리학 책을 차례차례 읽어나갔고 입문 고전에도 심취해서 독서 모임을 만들 정도였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책을 읽다 보니 자신만의 독서법을 가지게 됐는데요. 걸러 읽기 독서법입니다. 책의 모든 부분을 다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유익한 부분은 취하고 무관한 내용은 빠르게 걸러 읽는 것. 아인슈타인은 이런 생산적인 독서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식별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물리학 이론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딱 필요한 독서법 아닐까요?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Friday, the 3rd of July. I'm your host, Chesu Jin, and joining me in the studio is Ray. 자, 뉴욕타임스 기사를 집중적으로 만나는 금요일의 Morning Special입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News Coverage. 즉, 뉴욕타임스 기사 하나를 쭉 긴 호흡으로 같이 읽어볼 텐데, 오늘은 폭염에 시달리는 유럽에서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구원투수로 나섰다는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고요. 그 전에 2부 퀴즈 드릴게요. Ray, give us the quiz.
1: Which of the following museums is not located in Europe? 1. The Prado Museum. 2. The Tate Modern. Or 3. MoMA.
0: 유럽에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The Prado Museum, number 2 The Tate Modern, or is it number 3 MoMA? One of these is in America, and two are of course in Europe. 자, 정답이 뭔지.
1: I've been to one of them and I love it.
0: Oh, really?
1: Yeah.
0: I wonder which one. Okay, is it in England?
1: Yes.
0: Okay, I know which one then. 아. 아,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그리고 UBS 반디 앱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기사 읽어볼게요. This is Sugar Ray, Abracadabra.